0: 사라진 진주 귀걸이.
1: 꽃이 활짝 피어나는 건 태양과 바람이 지켜주기 때문. 어린이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건 그가 지켜주기 때문. 우리들의 슈퍼 히어로.
2: 안녕. 번개맨이 친구들을 구해줄게.
3: 아! 도와줘요! 진주 귀걸이가 사라졌어요!
2: 사건이야. 번개야이, 사건 현장이 어디지?
1: 진주 귀걸이가 사라진 사건 현장은 네덜란드. 네덜란드 검색되었습니다.
2: 네덜란드? 좋아! 번개 이동!
1: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예요. 300년이나 된 풍차가 지금도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풍차는 더 빠르게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왜 네덜란드에는 풍차가 많을까요? 네덜란드는 낮은 땅이라는 나라 이름처럼 땅의 대부분이 바다보다 낮아서 홍수가 나기 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둑을 쌓고 풍차를 이용해서 물을 둑 바깥으로 퍼내 땅이 물에 잠기지 않게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풍차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가 되었답니다.
2: 풍차, 당신을 네덜란드를 지키는 슈퍼히어로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진주 귀걸이를 잃어버린 소녀는 어딨지?
3: 여기에요, 번개맨!
2: 어? 와, 정말 멋진 분들이 많은걸?
4: 번개맨, 어서와!
5: 이쪽으로! 좀 더!
3: 번개맨, 제 진주 귀걸이를 찾아주세요!
2: 잠깐! 귀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는걸? 이게 뭐지? 어?
6: 그래, 나다! 이빨 해줘! 진주 귀걸이는 내가 가져간다! 나 잡아봐라! 슝!
2: 저런 못된 악당 같으니 걱정 말아요. 진주 귀걸이는 제가 반드시 찾아올게요.
4: 이빨 해적은 어디로 갔을까요?
5: 사람이 많은 곳에 숨은 게 아닐까요?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1: 여기는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이에요. 암스테르담의 담은 댐을 뜻하는 말이에요. 암스테르담은 도시 전체가 여러 개의 운하로 둘러싸여 있답니다.
6: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
2: 이빨의 점!
6: 번개맨!
2: 세계 비밀 수호대 이름으로 널 체포한다!
6: 야, 이거 뭐야? 왜 나만 따라다니는 거야?
2: 자, 어서 진주 귀걸이부터 내놓으시지!
6: 앉아! 멋져! 이빨은 불꽃! 얘들아, 뭐해? 도망가자!
2: 거기서! 이런, 또 놓치다니.

0: 잡을 테면 잡아봐라. 암스테르다? 어? 여기 사진 찍기 딱 좋은데? 한 방 찍고 가야지. 네덜란드 명소 암스테르담 기념으로 한 컷. 이번엔 또 어디 가볼까나.
1: 이빨 해적의 이빨 스타그램? 여기 뭔가 힌트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해바라기, 고흐의 방, 모두 고흐의 작품이네. 그렇다면 반고흐의 미술관이다. 번개 이동! 미술관이군. 분명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리지? 찾았다. 이빨의 적.
0: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지? 도망가자.
1: 어디서?
0: 잡을 테면 잡아봐라. 메롱 못 잡겠지. 나 잡아봐라.
1: 안 되겠군. 네덜란드의 슈퍼 히어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0: 네덜란드의 슈퍼 히어로? 그게 누구?
1: 이빨의 적, 이 번개맨이 내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지. 이 슈퍼 히어로는 팔이 네 개.
0: 네 개? 몬스터야?
1: 바람을 움직이는 마법사.
0: 마법사?
1: 자, 네덜란드의 슈퍼 히어로, 자들아, 도와줘!
0: 바람이 너무 세!
1: 풍차들아, 고마워. 너희가 네덜란드를 구했어.
2: 번개맨이 해낼 줄 알았어.
3: 귀걸이가 돌아왔어. 고마워요. 내 귀걸이. 고마워요.
1: 정말 잘 어울려요. 네덜란드의 그림들은 정말 멋지군요. 이빨 해적 따위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 번개맨이 영원히 지켜줄게요. 번개 파워!
4: 번개맨, 네덜란드의 예술 작품들을 지켜줘서 고마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나 페르메르가 그린 작품이거든. 오늘은 나처럼 멋진 네덜란드의 화가들을 만나볼까?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번개처럼 날카롭게 팟팟팟.
1: 네덜란드의 마법 같은 이야기 첫 번째. 과연 진짜 가짜? 우와, 튤립이 끝도 없이 피어있네요. 튤립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꽃이에요. 그런데 튤립은 원래 터키의 꽃이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튤립은 원래 터키의 꽃이었어요. 튤립은 터키 말로 터번이란 뜻이랍니다. 머리에 두르는 터번과 닮은 꽃이기 때문이에요. 500여 년 전 터키의 조상 오스만 제국이 네덜란드에 튤립을 선물로 주었어요. 꽃을 사랑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후로 꽃밭마다 튤립을 가득 심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키의 나라꽃도 튤립, 네덜란드의 나라꽃도 튤립이 되었답니다. 네덜란드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네덜란드에는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집이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네덜란드에는 보트하우스가 유명해요. 땅이 좁은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물 위에 보트를 띄워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걱정 마세요. 물 위지만 TV도 볼 수 있고 뭐든 가능하답니다.
0: 네덜란드에서의 여행 정말 멋졌어. 기념으로
2: 우리도 같이.
0: 어? 좋아. 자, 다 같이 치.

0: 비밀 소대 던져.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2: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천사들의 합창이 이런 걸까?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야.
1: 번개맨도 알지 못했다. 이토록 아름다운 노래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게 될 줄은.
2: 번개톡이 왔습니다.
0: 응? 번개톡?
3: 빈소년 합창단 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우유빛깔 슈베르트님이 입장하셨습니다. 귀염귀염 하이든님이 입장하셨습니다.
4: 번개맨 안녕.
1: 안녕.
4: 빈소년 합창단 굉장하지?
1: 빈소년 합창단 멋집 폭발.
4: 자랑 뿜뿜. 나 하이든도 빈소년 합창단 출신이야.
1: 하트 뿅뿅. 나 슈베르트도 빈소년 합창단 출신.
4: 아, 나의 소년 시절이요.
0: 우와, 슈베르트와 하이든도 어렸을 때 빈소년 합창단원이었다고요?
4: 아, 참, 소식 들었어? 세 단원 뽑는데.
3: 빈소년 합창단 오디션 지원서가 도착했습니다.
4: 이상한 지원자는 없어야 할 텐데.
5: 저기요, 나도 지원 가능? 나야 좀비계의 테너 이빨래족. 나도 빈소년 합창단 오디션 보러 왔다 이거야. 난 뽑기만 해봐. 자, 그럼 시작해볼까? 찐찐찐찐찐이야 이빨해적 찐이야.
6: 이빨해적 찰라.
5: 두껍보자! 니들 어느 나라야? 복수할 거야!
7: 위험해!
5: 번개맨! 도와줘!
0: 걱정 마. 빈소년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소리 번개맨이 꼭 지켜줄게. 번개아이, 빈소년 합창단 어디 있는지 알려줘.
3: 빈소년 합창단 말씀이십니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검색되었습니다.
0: 오스트리아. 좋아. 오스트리아로 번개 이동.
3: 오스트리아는 눈 덮인 산 알프스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거리마다 악기 연주가 끊이지 않고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음악의 나라이기도 하답니다.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호프부르크 왕궁과 돌로 지어진 슈테판 성당이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소년 합창단뿐 아니라 성플로리안 소년 합창단도 오스트리아 3대 소년 합창단으로 손꼽힌답니다. 잠시 노래 들어볼까요?
5: 아, 저 꾀꼬리 같은 목소리. 시려 시려 시려! 확 바꿔버려? 요렇게? 좋아 좋아, 기대하시라. 꽃기호 합창단으로 변신. 슈바라 슈바라. 이야!
0: 안돼, 멈춰.
5: 아니, 또 번개맨 왜 자꾸 쫓아와서 방해하는 거야?
0: 이빨해적단,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5: 에? 정말 정말?
0: 그럼 기대도 좋다고.
8: 어디 보자, 여기 어디 있었는데?
5: 정말이야 정말이야. 빨리 줘 빨리 줘.
0: 자, 받아라 번개 파워.

0: 두고보자 번개맨.
1: 이야, 번개맨이 우리 합창단을 지켜줬어. 고마워 번개맨. 빈소년 합창단에서 쏜다.
2: 빈소년 합창단 이름으로 기프티콘이 도착했습니다.
3: 우와, 오스트리아 빵. 꼭 삼봉우리처럼 생겼네.
2: 노케를 일하는 빵이에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감싸고 있는 세 개의 산봉우리에 눈이 쌓인 걸 보고 만든 빵이랍니다. 어머나? 잘츠부르크가 궁금해졌다고요? 그럼 잘츠부르크로 가볼까요? 잘츠부르크의 게트라이데 거리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중 하나랍니다. 간판이 정말 예쁘죠? 신발 가게, 우산 가게, 시계 가게. 간판 그림만 봐도 뭘 파는 가게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 글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만든 간판이라고 해요. 이곳은 미라벨 궁전. 미라벨 정원은 화려한 꽃들이 마치 왈츠를 추듯 가득 피어나 아름다운 정원으로 손꼽힌답니다. 이 노란색 집은 누구네 집일까요?
4: 우리 집에 어서 오세요. 여기가 바로 저 모차르트의 집이에요. 요건 내가 만든 악보. 그리고 요건 내가 치던 피아노. 아, 난 바이올린도 잘 켰죠. 뭐,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5살 때부터 벌써 작곡을 시작했고 6살 때 연주여행을 다녔답니다.
3: 천재?
5: 꽃미남?
6: 한마디로 완벽남?
0: 아, 뭐야, 짜증나. 이 나라는 음악 때문에 행복이 막 넘쳐 흐르잖아. 음악 됐지 됐지, 미워 미워 됐지 됐지. 음악 따위 몽땅 사라져버리여라. 슈바라 슈바라 됐지 됐지야. 모차르트 음표들이여, 깍깍 까마귀가 뛰어라. 슈바라 슈바라 깍깍야.
3: 이럴 수가, 나의 음악들이 사라지고 있어. 번개맨 도와줘. 멈춰.
0: 예, 번개맨.
3: 아름다운 음악을 사라지게 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0: 에이, 화났나 봐. 어떡해 어떡해. 얼른 도망가자.
3: 용기, 기회,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0: 정말 다행이야. 사라졌던 음악들이 돌아왔어.
1: 홍대토끼 왔습니다.
0: 어? 모차르트한테서 번개토끼?
2: 사라진 음악을 찾아줘서 고마워. 번개맨, 내 마음속에 저장!
3: 번개맨을 마음속에 저장하시겠습니까?
2: 예스, 예스, 예스! 뮤직이 so wonderful! 음악이야말로 오스트리아를 지켜주는 슈퍼파워! 자, 이제 우리 오스트리아의 비밀 소대원을 소개하지!

0: 권기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오스트리아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오스트리아에는 짭짤한 소금 위에 세워진 도시가 있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잘츠부르크는 소금의 성이란 뜻이에요. 옛날엔 소금이 귀해서 소금 광산에서 채취한 소금은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었답니다. 주황색 바위 같다고요? 소금 맛이 나는 바위, 아면이랍니다.
2: 흥취뿡! 오스트리아는 아직도 노래 중? 채! 나도 합창단 하나 만들었거든? 이빨 헤어져 합창단! 찐찐찐찐찐이야! 이빨이 적진이야! 으아! 번개벌이다!
3: 이빨의 적도 음악이 좋은가 봐요. 역시 음악은 악당마저 사랑하게 만드는 슈퍼파워. 또 만나요, 오스트리아.

0: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1: 안녕 친구들, 안녕. 번개별 우주탐험대가 오늘은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떠나볼까요? 좋아요. 자, 번개별 우주탐험대 출발!

0: 숫자가 사라졌어요.
1: 우와! 짜자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숫자별. 그리고 난 숫자별을 지키는 숫자 요정이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큰 소리.

0: 내가 너희들 잘 지켜줄게. 우, 예쁘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왜 이러지?
1: 과연 지킬 수 있을까?
0: 아니, 이 목소리는 가시별 대장?

0: 숫자별의 숫자를 없애서 온 우주를 혼란에 빠뜨리겠다.
1: 안 돼.
0: 가시 에너지.
1: 어? 안 돼. 안 돼. 이러지 마. 아, 안 돼. 내 숫자들을 지켜야 돼. 아, 되겠어. 요정 파워. 숫자들이 뒤죽박죽 엉망이 돼.

0: 울고 있어.
1: 뭐?
0: 왜 울고 있니?
1: 그게 난 수차별의 수차요정인데 40여대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숫자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2: 40여대장이?
0: 대장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1: 정말?
3: 정말이다 멍. 우리가 누구냐면
4: 헌팅팬이 우주 탐험대.
1: 헌팅별 우주 탐험대? 고마워.
5: 자, 그럼 일단 4부터 고쳐볼까?
3: 좋아.
5: 자, 딱딱딱딱. 자,
6: 어때? 제대로 됐지?
7: 잘 가자. 그럼 7은 내가 할게.
3: 네.
7: 자, 으악!
1: 없어진 숫자가 너무 많아. 없어져서.
0: 쭉쭉 울지 마. 우리가 찾아줄게.
1: 정말?
0: 자, 어디 보자. 어떤 숫자가 없어졌나? 1, 2, 다음엔 친구들 무슨 숫자일까요?
5: 3 다음 4. 4 다음은 뭐지 친구들?
3: 맞다. 5 다음은 6이 있어야 해.
7: 아, 그렇지. 6 다음엔 7. 7 다음엔 8. 좋아 좋아. 그럼 8 다음엔 9. 오, 9는 있네. 아우, 다행이다.
0: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숫자는 바로
4: 4 5 6 8.
1: 어떻게 찾을 거야?
7: 오, 글쎄. 아, 생각이 반짝. 보자 보자. 그렇지. 이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찾을 수 있지. 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5: 뭐가 좀 보여요?
7: 아,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갈매기도 날아다니네.
3: 저기 갈매기 사이에 뭐가 보인다 뭐.
0: 친구들은 뭔지 알겠어요?
7: 아, 찾았다. 사 바람이 저기 사이에 있었네.
5: 와, 사람이

맞아주세요. 자, 의자 밑이나 좀 잘 찾아봐주세요.

0: 함께하는 달성 달성 퀴즈. 와우, 친구들, 오늘 우주 탐험대가 찾아간 별은 무슨 별?
1: 맞아, 숫자 별.
0: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숫자 퀴즈를 낼 거예요.
1: 우와.
0: 정답도 숫자로 답해주세요. 숫자 요정 문제 얍.
1: 번개맨이 우주 탐험대에게 빵을 하나씩 주려고 빵집에 갔어요. 어? 번개맨은 빵을 모두 몇 개 사야 될까요?
0: 아하, 뭐라고요? 두 개, 세 개,
1: 몇
0: 힌트,
1: 개요?
0: 힌트. 우주 탐험대 친구들은 몇 명인지 생각하면 아이씨와 하하. 자, 몇 개라고요?
1: 네 개?
0: 우와, 네 개?
1: 세 개?
0: 네 개? 아, 과연 이게 네 개가 맞을까요? 숫자 여정, 정답 주세요.
1: 정답은? 자, 친구들, 우리 크게 이름을 불러볼까요? 먼저, 루리! 그리고, 번개멍! 그리고, 뚝딱이! 그리고,
0: 별별 박사!
1: 우와,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정답은 4개예요. 우와, 잘했어요.
0: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음 문제 얍.
1: 다음 문제는 아차가 혼자 먹으려고 사탕 5개를 모았는데 아차차가 몰래 와서 사탕 2개를 먹어버렸어요.
0: 오.
1: 그럼 사탕은 몇 개 남았을까요?
0: 뭐 한 개? 두 개? 아하, 힌트!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몰래 먹었으니까 나머지 아이씨와 몇 개라고요? 세 개? 과연 정답일까요? 숫자 여정 정답 얍!
1: 정답은 사탕이 다섯 개였다가 두 개를 먹었으니까 하나, 둘, 셋! 세 개! 세 개가 정답이에요!
0: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재밌었던 달성 달성 퀴즈.

0: 잠깐만. 아, 차차. 어? 우주탐험대가 숫자 8만 빼고 다른 숫자도 다 찾았대.
1: 아, 걔들은 뭐 그렇게 빨리 찾는데.
0: 숫자 8은 반드시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빨리 찾아.
1: 어.
0: 자. 여기 넣고. 어디?
1: 8 없어. 8.
0: 아!
1: 못 봤어?
0: 이거. 이, 야.
1: 어, 이거 다 달려.
0: 찾았다. 숫자 8.
1: 어? 야, 너도 잘 찾네. 근데 이걸 뭘 어떡하라는 거야?
0: 그건 대장님에게 물어봐야지.
1: 가시미야 대장님, 도와주세요.

0: 뭐야?
1: 우와.
0: 이게 무게야?
1: 어.
0: 당근인데?
1: 당근인데?
0: 간식인가?
1: 간식? 아니, 잠깐만! 야, 그걸 먹으면 어떡해?
0: 왜?
1: 이걸 먹으라고 주셨겠니?
0: 왜 못 먹게?
1: 이걸 왜 주셨을까?
0: 그럼 뭐 이걸 뭐 어떡하라는 거야?
1: 어?
0: 뭐 저 팔, 그래, 이거. 이거 우리가 찾은 거. 여기다 뭐 붙이라고, 이렇게. 이게 붙여. 이거 막, 이게 돈. 이거 우리 깜짝이야.
1: 깜짝이야. 뭐야? 뭐야?
2: 나는 야 눈사람 괴물 야호!
1: 아 숫자 8에 당근을 붙였더니
0: 눈사람 괴물이 되었어.
1: 멋지다. 잠깐만. 그래 그래. 눈사람 괴물 너 뒤돌아서 앉아봐.
2: 이렇게.
1: 좋았어. 자. 이러고 있다가 탐험대가 오면 공격하는 거야. 알았지?
2: 알았다.
1: 너만 믿을게. 우리 가자.
0: 그래. 잘해.
1: 신난다.
3: 어딨지? 뭐야? 어딨지? 도대체 숫자 8은 어디 있는 거야?
4: 얘들아, 얘들아. 포기하지 마. 이렇게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잘 살펴보면 발견하게 될 거야.
3: 어? 눈사람이잖아.
5: 어? 아이, 친구들! 우와. 이 날씨에 눈사람이라니 신기하다, 그치?
3: 우와!
5: 어?
6: 너는 누가 만들었니? 아이, 귀여워.
3: 귀엽다.
5: 무슨 눈사람이야?
2: 우주 탐험대 가만 안 둬. 손이 꽁꽁 발이 꽁꽁 눈보라 공격.
1: 번개맨도 못 불렀네.
0: 어디 한번 얼었나 가서 볼까.
7: 아니, 우주 탐험대가 얼음이 됐잖아.

0: 참깨물 번개맨도 얼려버려.
1: 얼려버려.
2: 손이 꽁꽁 발이 꽁꽁 눈보라 공격.
3: 예, 쉴드. 자, 자. 어림없지.
1: 아, 괴물, 너 뭐 하는 거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야, 빨리. 번개맨 다시 공격해, 빨리. 야호.
2: 맞아라.
3: 과연 날 잡을 수 있을까?
1: 예!
2: 잡았지롱!
3: 아차차!
2: 받아라! 얼음 공격!
3: 안 돼! 안 돼!
1: 잠깐만! 예. 근데 우리도 같이 얼는 거 아니야?
0: 야, 야, 그러니까 우리도 얼어버릴 것 같은데 잠깐만!
1: 잠깐만!
0: 야, 아니야!
2: 아이, 실수, 어쩌지.
1: 번개맨, 어떡해. 번개맨도 얼어버렸어. 그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응원의 힘이 필요해요.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2: 번개맨!
3: 눈사람 괴물은 사주라! 번개! 성화! 자, 그렇다면, 모두를 얼려버린 얼음은 녹아라! 번개! 성화! 아차, 아차차!
1: 얼음!
3: 링!
2: 도망가!
1: 눈사람 괴물이 다시 일어났어요!
3: 내 뒤로!
2: 사실, 난 괴물이 아니야. 난.
1: 잠깐! 잠깐만! 눈사람 괴물을 자세히 보니까.
4: 어? 팔찌를 생겼어!
3: 어? 그렇다면, 아차, 아차차가 숫자 8을 괴물로 만든 거였군. 좋아. 그렇다면, 눈사람은 숫자 8로 돌아가라! 번개! 너희들이 관찰력을 발휘해서 아주 꼼꼼히 살펴준 덕분이야. 우주탐험대 최고!
1: 우리 친구들도 최고! 최고! 최고!
3: 최고! 자, 하나, 둘,

0: 여러분, 관찰력?
1: 그래, 관찰력이란 사물이나 상황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힘이란다.
0: 와, 숫자벨에서 소중한 가치, 관찰력을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주변 상황이나 사물을 꼼꼼하게 살필 줄 아는 관찰력 있는 어린이들이 되기로 해요.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자, 모두 씩씩하게 준비해.

0: 오늘은 뭘 하지? 어? 2차 아편전쟁과 청나라의 위기?
1: 어? 아편전쟁이 또 일어났나 봐.
0: 어, 나쁜 건데? 형아, 오늘은 이거 해보자.
1: 그래.
2: 어허, 아편을 못 팔면 청나라의 은은 어떻게 가져오나?
3: 이럴 때 전쟁이 딱인데.
4: 꼬투리 잡을 만한 거 뭐 없을까요?
5: 시간을 달리는 2차 아편 전쟁과 청나라의 위기 이야기. 1856년.
1: 또 왔네.
6: 안녕하세요.
7: 잘들 있었어?
6: 네.
5: 오?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빨리 해야겠네.
5: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6: 내가 먼저. 오,
1: 일곱 칸.
3: 우리 아이 아드바드 신기해.
5: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영국 국기를 훼손했다고?
8: 이건 바로 전쟁해야겠는데요.
2: 그치. 감히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려?
5: 아편 전쟁이 일어난 뒤 영국과 청나라는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전쟁일까요?
2: 또 전쟁을 해요?
7: 영국이 우리 청나라랑 아편 전쟁을 했었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5: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보자
9: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5: 청나라에 아편이라는 마약을 팔면서까지 적자를 해소하려는 악랄한 짓을 했었지.
1: 여기 오면 아편 살 수 있다는데 아편 있어?
10: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
11: 아주 좋은 거
8: 싸게 해드리지요.
5: 그래서 청나라의 아편이 급속히 퍼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적자를 보게 됐어.
12: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선은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5: 결국 청나라에서는 영국의 아편을 모두 몰수해버렸고 이 일 때문에 영국이 청나라와 아편 전쟁을 하게 됐던 거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와 난징 조약을 맺어서 항구 4개를 더 열게 했고 청나라 조정에서 무역을 간섭하지도 못하게 했던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영국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았어.
2: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무역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했는데 이익이 고작 이거밖에 안 난단 말이오?
9: 그게 항구를 4개밖에 더 못 열어서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고분고분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3: 거기다 평민들까지 차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차를 더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그랬어. 아편 전쟁 이후 차값이 싸지는 바람에 영국의 노동자들까지도 차를 마시기 시작했거든.
13: 아, 차를 마시니까 피로가 확 풀린다.
1: 이 좋은 걸 여태 부자들이랑 귀족들만 마셨다니.
13: 난 이제 차 없으면 못 살아.
5: 이러니 영국은 차를 더 많이 수입해야만 했지. 그런데다가 아편 전쟁 이후로
2: 아편을 안 사고

0: 군인들이 재배에서 핀다고요?
1: 예, 지난번 전쟁 때문에 아편법이 더 강해지고 영국건 쓰지도 사지도 않는다며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핀답니다.
2: 이러다 차만 잔뜩 수입하고 우리 영국만 또 적자나는 거 아닙니까?
3: 어허, 아편을 못 팔면 청나라의 은은 어떻게 가져온다?
4: 이럴 때 전쟁이 딱인데.
5: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거 뭐 없을까요?
6: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던 그때 광저우항에서 사건이 터진 거야.
2: 뭐하는 거야 지금?
7: 이 배 허가되지 않은 해적선이잖아.
2: 아니야 이거 영국 배 잉글랜드 시프.
7: 영국 배는 무슨, 주인이 청나라 사람인데 영국 국기만 달면 누가 속을 줄 알아?
2: 아니 영국 배 맞다 해. 맞지? 영국 배 맞아.
7: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잡아가.
2: 아니
6: 그랬지. 당시 해적선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영국 국기를 달고 다니기도 했거든. 근데 이때 단속하던 청나라 군사가 영국 국기를 건드린 게 문제가 됐어.
0: 영국 국기를 훼손했다고?
2: 이거 바로 전쟁해야겠는데요.
0: 그치. 감히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려?
5: 근데 그 배가 우리 영국의 배가 아니랍니다.
0: 뭐? 우리 배가 아니래?
7: 아니지. 그래도 우리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렸잖아.
0: 그럼 바로 전쟁이죠.
7: 그렇지.
6: 이렇게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영국은 전쟁 자금 문제로 의회를 열었는데.
4: 부끄러운 일은 한 번이면 됐소. 그만합시다.
7: 부끄러운 게 뭐가 됐어요? 우리 영국의 이익을 생각하시오.
8: 지난번에 저도 찬성했지만 이번엔 아니요. 배가 우리 배가 아니라잖습니까.
7: 우리 배든 아니든 전쟁을 해야 우리 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6: 의회가 청나라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영국 총리는 전쟁을 밀어붙이면서 프랑스까지 끌어들이기로 한 거야.
9: 영국이 전쟁을 같이 하자고 한다고? 그래, 우리 프랑스 선교사가 청나라에서 살해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10: 맞습니다. 거기다 청나라에서 빼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9: 내 말이 전쟁한다고 해!
6: 이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바로 2차 아편전쟁이야.
11: 아, 정답!
9: 아편 전쟁이 일어난 뒤 영국이 청나라와 또 한 번 하게 되는 전쟁은
11: 2차 아편 전쟁!
9: 네, 정답입니다! 영국은 국기 훼손을 트집잡아 전쟁을 일으켰지만 속셈은 청나라와 새로운 불평등 조약을 맺어 더 큰 이익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2: 이번엔 제가.
9: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이제 세상의 중심은 청나라가 아니오. 우리 청도 바뀌어야 합니다.
9: 2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청나라에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어떤 개혁운동을 펼치게 될까요?
0: 뭐? 개혁운동이요?
6: 일단 2차 아편 전쟁이 시작됐잖아. 그러자 청나라 황실에서도 대처를 했지.
13: 아유, 왜 자꾸 쳐들어와. 이번엔 프랑스도 같이 온다며.
14: 지난번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13: 이런, 군사들 다 끌어모아서 막아!
1: 예.
6: 하지만 영국, 프랑스 연합군들은 광저우를 점령해 불도 지르고 약탈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다 수도인 베이징 근처 텐진까지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밀고 들어오자.
13: 벌써 텐진까지 왔다고? 아, 이거 어떡하냐.
14: 빨리 조약 맺으시고 전쟁을 끝내시는 게.
13: 나라 빼앗기는 것보다 그게 좋겠지? 조약 맺자.
1: 예.
6: 결국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가 청나라에서 마음대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고 아편까지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하는 등 불평등한 조약을 또 맺고 말았어.
2: 그러자

0: 헤아, 이 조약은 우리 청에게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1: 그치? 이거 너무한 거지? 전쟁은 지들이 다 일으켜놓고 우리더러 배상금 다 내라고 하고
2: 아편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하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0: 나 이 조약 인정 못해. 죽어도 못해!
3: 맞습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이 조약 다시 맺어야 합니다.
4: 이렇게 청나라가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자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수도인 베이징까지 밀고 들어와 유적들과 군전들을 불태우고 약탈을 했어.

0: 이렇게 수도인 베이징까지 점령당하고 말았던 거야. 결국 청나라는 베이징에서 텐진 조약보다 더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유럽 강국들에게 반식민지가 되는 처지가 돼버렸지. 그러자 청나라 관리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어.
1: 이제 세상의 중심은 청나라가 아니오. 우리 청도 바뀌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우리가 두 번이나 아편전쟁에서 진 건 군사력이 뒤떨어졌기 때문이죠. 서양의 군대와 무기, 군사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3: 아니, 서양 걸 배운다고요?
1: 가만히 앉아서 또 서양 세력에게 당할 순 없어.
2: 더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서양 무기 만드는 공장부터 세워보자고 말씀드려봅시다. 아,
1: 그럽시다. 응, 갑시다.
0: 그랬지. 청나라는 서양식 무기를 만드는 기계와 기술을 사오는 한편 군사 교육을 받게 했어.
2: 자, 이제부터 이 서양식 무기로 우리 청나라가 왜 세상의 중심인지 보여주거라.
4: 예, 더 이상 서양 것들이 우리 청나라를 무시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5: 서양 무기로 서양을 확실히 치겠습니다.
0: 이렇게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배워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운동을 양무운동이라고 하지.
6: 아, 정답!
7: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청나라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펼치는 개혁운동은
6: 양무운동!
7: 네, 정답입니다. 예! 청나라는 1, 2차 아편전쟁에서 크게 패한 뒤 청나라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서양의 기술을 배우려는 양무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변법 자강운동 등 다양한 근대화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8: 운명이었다. 잘들 있어. 이제 진짜 간다.
9: 안녕하세요.
7: 네, 오늘 어땠나요?
9: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10: 저도요.
7: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11: 얘들아, 더우니까 수박 먹기 얼른 내려와.
8: 수박! 아니요, 화채, 같이 가요. 아, 같이 가.

0: 오늘은 뭐 할까?
1: 그러니까. 어? 제국주의? 제국주의? 좋은 건가?
0: 형아, 이럴 땐 해보면 되지.
2: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3: 시간을 달리는 제국주의 이야기. 1800년
1: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4: 안 되지요.
1: 안 되겠지요.
5: 연설하는 것 같은데
1: 가보시죠. 여기 어디지?
6: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0: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시간?
6: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와.
0: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네 도전!
0: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8: 온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 대영 제국의 힘이 뻗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0: 예.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1: 어? 산업혁명? 그게 뭐예요?
9: 아, 산업혁명을 모르는구나. 그럼 산업혁명부터 알아야겠네. 그게 뭐냐면
10: 1700년대 후반 영국에서 광적기와 기계를 움직이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던 걸 기계가 만드니까 물건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해. 그런데 한꺼번에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
11: 아, 이거 문제요, 문제. 살 사람은 다 사서 물건이 통 팔리지를 않네. 이러다 망하겠어요.
12: 아, 이거 우리 공장도 그래요. 공장을 멈출 수도 없고 이거 이게
11: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정부에 얘기해 봅시다.
12: 오, 좋습니다. 갑시다. 빨리 갑시다.
10: 결국 자본가들은 나라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
13: 물건은 자꾸 쌓여가는데 더 팔리지도 않고 이러다 공장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12: 공장들이 망하면 나라도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대책 좀 세워주세요.
2: 가만,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14: 오, 그래요. 식민지가 많으면 원료를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영토도 넓힐 수 있겠네요. 해봅시다.
1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했던 영국은 힘이 약했던 인도 일부부터 식민지로 만들어서 남아도는 영국의 제품을 독점해서 팔았고 식민지의 원료를 싼 가격으로 공급받아 이익을 보자 식민지를 더 넓혀나갔지. 그러던 중에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게 된 거야. 하지만
15: 우리가 하란 대로 하란 말이야.
10: 청나라는 인도처럼 식민지로 만들기엔 쉽지 않은 나라였지.
1: 어떻게 할 거요? 대책을 얘기해봐요.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소.
16: 저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1: 응? 아편? 그거 마약 아니요?
16: 그렇긴 한데 우리야 돈만 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 그랬어. 영국은 이익에 눈이 멀어 아편을 청나라에 팔고 말았던 거야. 그러자
17: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선은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0: 예, 해야.
1: 청나라는 아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자 결국 아편 금지령을 내리며 영국의 아편을 몰수해버렸지. 이 일로 영국은 청나라를 상대로 두 번의 아편 전쟁을 일으키는데 두 번 다 영국이 승리했어. 이때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를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갔어. 그러면서 영국의 욕심은 멈추지 않고 더 커져만 갔지.
2: 저는 우리 대영제국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것을 원합니다.
3: 폐하, 이 아프리카 남쪽에 다이아몬드가 널려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땅을 차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좋아. 온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 대영제국의 힘이 뻗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3: 예.
1: 이렇게 영국은 무력으로 인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본격적인 식민지 정책을 펼쳐 큰 이득을 챙겼는데
4: 빨리빨리 안 움직여! 게을러 터져가지고 보니
5: 아유 저희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4: 그래서 뭐 잘했다는 거야!
1: 그랬어. 영국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또 식민지의 자원을 빼가는 아주 나쁜 짓을 하며 점점 부강해졌어. 이런 영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식민지를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 했는데
5: 우리도 영국처럼 식민지가 있어야 남아도는 물건도 팔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3: 폐하, 인도 쪽은 영국이 다 먹었지만 베트남 쪽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5: 그래? 그럼 영국이 먼저 손뽑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차지하자.
6: 다들 식민지를 만든다 이거지. 거기에 우리도 빠질 수 없지. 우리도 식민지 만들어.
1: 이렇게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자기 나라만의 이익과 부를 쌓기 위해 약한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를 늘려나간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야.
7: 정답.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8: 제국주의.
7: 네, 정답입니다. 예!
9: 아니, 근데 막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7: 맞습니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지배하면서 남아도는 상품을 팔고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9: 진짜 나빴다.
4: 진짜 나빴다. 다들 자기네 나라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뭐.
7: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0: 진짜 또 움직여.
11: 오, 많이 갔다.
7: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2: 이번엔 제가.
10: 잘해.
7: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우리 백인들이 저런 미개한 흑인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니까.
7: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땡땡 우월주의를 내세웠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3: 뭘까?
14: 너희들 힘세다고 약한 친구들 때리면 돼, 안 돼?
9: 안 되죠.
10: 그렇지. 그건 나쁜 짓이지. 그런데
1: 당시 제국주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9: 미개한 흑인종, 황인종을 그냥 두고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4: 안 되지요.
9: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를 많이 늘려서 미개한 아프리카 흑인종, 아시아 황인종들을 우리 반이라도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1: 이렇게 제국주의 나라 사람들은 우월한 백인들이 열등한 유색인종들을 깨우쳐줘야만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했거든. 거기다 자기들이 지배하기 쉽게 식민지 사람들에게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 사는 거라고 세뇌까지 시켰지.
4: 뭐야, 이거밖에 못했어? 제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야.
3: 우리처럼 잘 살려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4: 해치기 전까지 다 채워놔.
3: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9: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

0: 열심히 해서 우리도 잘 살자.
1: 세뇌를 당한 식민지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만 했는데 심지어
2: 어머, 얼마나 안 씻었으면 얼굴이 이렇게 까매?
3: 동물이랑 똑같다니까.
4: 엄마, 쟤네들 불쌍해.
2: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
5: 이거 먹어?
2: 봤지? 먹을 거 주는데도 고맙단 말도 안 하잖아. 저게 다 미개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3: 그래, 불쌍한 게 아니라 쟤들이 우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2: 가자, 교육이 안 좋다.
1: 프랑스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동물처럼 가둬놓고 전시하기도 했어. 이런 악행도 모자라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콩고에서는
6: 뭐야? 할당량을 못 채웠네?
7: 콩고가 더 안 나와.
8: 할당량 못 채우면 손목 자른다고 했어, 알았어? 야, 너 따라와.
1: 이렇게 벨기에 사람들은 콩고인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며 부를 늘렸는데 이때 죽은 콩고인이 무려 천만 명이 넘었어. 백인들은 이렇게 식민지 사람들을 학살하고 착취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식민지에서 자원을 빼가기 위해 놓은 철도와 공장을 자기들이 준 혜택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지.
9: 아, 우리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철도도 놓아주고 공장도 지어주는데 고마운 줄을 모른다면서?
10: 미개해서 그래? 미개해서.
6: 우리 백인들이 저런 미개한 흑인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니까.
1: 이렇게 백인이 우월하고 다른 인종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백인 우월주의야.
11: 아, 정답!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내세운 땡땡 우월주의는
12: 백인 우월주의!
11: 네, 정답입니다! 예! 제국주의 나라들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한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식민지를 침략해서 지배하였고 우월한 백인들이 미개한 식민지 사람들을 문명사회로 이끈다는 백인 우월주의로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8: 와, 진짜 나빴다.
13: 진짜 나빴다.
11: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4: 어? 문 열렸다. 어. 얘들아, 안녕.
15: 잘들 있어.
14: 어. 안녕.
15: 건강해.
14: 안녕하세요.
11: 네, 오늘 어땠나요?
15: 재밌었어요.
11: 저도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16: 얘들아, 더우니까 내려와서 빙수 먹자.
8: 어, 빙수!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0: 미안.
1: 얘들아, 이것 좀 봐. 뭔데, 뭔데?
0: 우리 삼촌이 생일 선물 보내줬어.
2: 로봇 과학자 삼촌?
0: 응, 맞아.
2: 오, 혹시 로봇 선물 아니야?
3: 뭐야, 그냥 키롱이네.
0: 그래도 귀엽다.
3: 난 또 로봇 선물인 줄 알았네.
2: 어? 삼촌?
4: 우주야, 선물 잘 받았지? 이건 아주 특별한 키링이야. 우주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거란다. 생일 축하해.
3: 도움을 준다고? 무슨 말이지?
2: 아, 혹시 이거 램프의 요정인가?
0: 아, 그건 동화잖아.
2: 태풍아, 램프의 요정은 없어. 돌려줘.
5: 잠깐, 소원 하나만 빌고.
3: 잠깐만 더 볼게.
2: 야, 우체풍! 야, 돌려줘! 돌려줘! 야, 태풍아, 뒤!
0: 그런 걸로 안 속지.
2: 안 돼! 안 돼!
3: 그림책, 과학책, 동물책 전부 섞여버렸어.
2: 어떡해, 이거 다시 종류별로 나눠야 하는데. 어제 선생님하고 같이 힘들게 정리한 거란 말이야.
3: 미안.

0: 안녕, 난 A야. 난 I. 반가워.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특별한 키링 맞네?
1: 우와, 로봇이잖아? 반가워. 근데 너희는 어떤 로봇이야?
0: 난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로봇 A. 난 뭐든지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린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 로봇이야!
1: 인공지능 로봇? 아하! 그래서 AI구나!
3: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줄게!
1: 이 정도는 나도 금방 할 수 있어!
2: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0: 내가 한번 볼게. 스캔 완료! 그림책, 과학책, 동물책으로 분류했어. 정리는 나한테 맡겨! 이건 공룡이니까 동물책!
1: 잠깐! 그건 동물책이 아니야. 공룡 이야기가 그려진 그림책이거든?
2: 어? 내 데이터에 없는데?
1: 우와! 인공지능도 틀리네!
4: 괜찮아.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리도 처음 보는 건 모르잖아.
0: 고마워, 우주야! 새 데이터 저장 완료! 우린 사람이 알려주면 더 똑똑해질 수 있어!
3: 그리고 우린 분류만 잘하는 게 아니야.
1: 우와, 열렸다.
0: 얼굴을 알아보는 것도 인공지능.
2: 오늘 날씨 어때?
5: 반짝반짝 맑음.
0: 말을 알아듣는 것도 인공지능.
1: 우와, 내가 좋아하는 공룡 만화다.
0: 좋아하는 걸 추천하는 것도 인공지능이지.
1: 전부 인공지능이야? 그럼 저 시계도?
6: 그건 그냥 시계야.
1: 아하.
6: 어때? 우리 제법 똑똑.

0: 가지? 점심시간이라서 배고프네. 너희도 그렇지? 우리 집에서 간식 먹자!
1: 좋아!
0: 이거 진짜 맛있는 초코빵이야. 먹어봐! 어? 왜 그래?
2: 인공지능은 배가 안 고파. 맛도 못 느낀다고!
0: 그럼 이 꽃향은 어때? 맡아봐.
2: 아무 냄새도 안 나. 우린 냄새를 맡을 수 없어.
3: 그럼 이건 어때?
0: 아, 깜짝이야. 무섭게 왜 그래?
3: 어? 왜 안 놀라지? 고장 났나 봐?
2: 고장 아니야. 우린 놀라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 무섭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는 알아. 근데 감정을 느끼지는 못해.
0: 그럼 좀 심심하겠다.
2: 대신 너희가 웃는 건 알아볼 수 있어. 지금처럼.
3: 인공지능도 못하는 게 있구나.
2: 맞아.
3: 뭐야,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2: 우리도 잘하는 거 많거든. 원하는 그림도 만들 수 있어.
0: 그럼 하늘을 나는 노란 비행기 그려줘.
1: 우와, 진짜 노란 비행기야.
2: 그리고 우린 책도 엄청 빨리 읽을 수 있어.
3: 책? 나도 책 읽는 건 자신 있는데 나랑 대결해볼래?
1: 좋아!
0: 시작!
2: 다 읽었어!
3: 뭐? 벌써? 진짜 다 읽은 거 맞아?
2: 그럼! 주인공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고 가족 행복하게 사는 내용이야.
3: 맞아! 대단해!
0: 저기, 내 수학 숙제도 대신해줄 수 있을까?
1: 야, 숙제는 네가 해야지.
2: 숙제를 도와줄 순 있지만 대신할 순 없다고.
0: 에이, 아이, 앞으로도 우리랑 함께 할 거지?
2: 물론이지!
3: 별이 생겼어? 방금 뭐였지?
4: 우주야, 방금 별을 봤지?
3: 삼촌, 이게 뭐예요?
4: 그 별은 너희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너희가 AI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저 별이 하나씩 생긴단다.
5: 마지막 별까지 채우는 날, 둘은 진짜 멋진 로봇이 될 거야.
2: 우리 별을 다 모으면 더 멋져지는 거야?
0: 그럼 우리가 잔뜩 만들어주면 되겠네?
1: 좋아! 우리가 완성시켜주자! A랑 I랑 파이팅!

0: 멋진데? 우리 별이 집 같아.
1: 근데 태풍이는 어디였지?

0: 어떡하지? 발자국 봐!
1: 괜찮아, 닦으면 되지. 태풍아, 이 수레부터 치워줘.
2: 좋아, 나한테 맡겨.
1: 어떡하지?
2: 괜찮아, 로봇 청소기로 돌리면 되지.
1: 진짜 괜찮은 거지?
2: 그럼 청소기가 청소하는 동안 과자를 먹고 있자.
1: 너는 지금 이 상황에 과자가 먹고 싶어?
2: 이거 정말 맛있는 과자라고.
1: 괜찮아. 이 정도는 로봇 청소기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2: 진짜?
1: 고장 났나 봐. 어떡하지?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거실을 청소해야 하는데 로봇 청소기가 고장났어.
0: 이야, 완전 모래바지네. 아이, 준비됐지?
1: 응!
0: 로봇 청소기로 변신!
1: 우와! 아이, 최고야! 앞에 벽이 있어! 부딪힐 것 같아!
0: 어? 어떻게 피한 거지? 로봇 청소기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벽이나 물건이 어디 있는지 살펴본다고. 그리고 청소할 곳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청소를 해.
1: 이야, 깨끗해졌어.
0: 구석구석 알아서 청소해주니까 편하지? 근데 우준의 집에는 인공지능 물건들이 또 있어.
2: 정말?
0: 한번 찾아봐.
1: 찾았다! 인공지능 스피커!
0: 맞아!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노래도 틀어주는 인공지능이야.
1: 신나는 노래 틀어줘. 우와! 바로 나오네!
3: 문이 열렸어요.
1: 어? 냉장고 문이 열려있었네?
3: 문이 열렸어요. 문을 닫아주세요.
1: 우와! 냉장고가 알려주네!
0: 문이 열려있으면 음식이 상할 수 있어서 알려주는 거야!
1: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지? 나도 찾았다! 인공지능 에어컨!
3: 거실이 덥네요. 시원한 바람.
0: 인공지능 에어컨은 더운 걸 체크해서 온도를 맞춰줘.
1: 아, 시원하다. 아하! 별이도 인공지능을 찾았네? 근데 이건 뭐야?
0: 인공지능 자동 급식기!
1: 우와.
0: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밥을 주고 먹은 양도 알려줘. 또 집에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밥을 준다고.
1: 우와, 사료가 자동으로 나오네. 진짜 신기하다. 별이도 인공지능이 신기하겠지? 어떻게 별이가 사라졌어.
4: 뭐야?
1: 어디 간 거지? 같이 찾아보자. 별아, 별아.
5: 별아, 별아, 별아, 어딨어?
1: 별아, 여기도 없어.
4: 아무데도 없어. 어떡해.
0: 우주야, 우리가 도와줄게. 인공지능으로 찾아보자.
1: 진짜? 찾을 수 있어?
0: 먼저 거실 인공지능 홈캠부터 보자고.

0: 자동으로 나오네.
1: 진짜 신기하다.
2: 어? 별이 좀 봐. 현관문 쪽으로 가고 있어. 밖으로 나갔나 봐.
3: 현관문으로 가보자.
2: 어? 현관문이 열려있어.
3: 이번엔 현관문 도어 센서로 별이가 언제 나갔는지 알아보자.
4: 스마트 도어 센서. 30분 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2: 어? 30분 전에 문이 열렸대? 설마... 아, 나다. 아까 술에 안고 들어오느라 문을 제대로 못 닫았어.
0: 멀리 못 갔을 거니까 밖으로 가보자. 별아, 별아,
1: 별이다, 별아. 별이가 놀랐나 봐. 우리가 가면 더 놀랄 것 같은데?
0: 별이가 우리 쪽으로 오게 할 방법 없을까?
3: 아이, 준비됐지? 그럼! 작전명! 자동 급식기 소리 유인 작전! 우주야, 부탁해.
2: 응!
3: 별아, 맛있는 밥 먹자!
2: 별이가 먹으러 왔어!
0: 별아, 이리 와!
2: 별아, 다행이야. 다음부턴 혼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AI, 고마워. 인공지능이 없었으면 별이를 못 찾았을 거야.
3: 무사히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1: 오늘도 A랑 I랑 문제 해결!
0: A랑 I랑 파이팅!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4: 괜찮아?
1: 괜찮아?
4: 응, 괜찮아.

0: 뚱치뚱치 댄스 배틀.
1: 오늘도 평화로운 양양시티.
2: 제 무슨 좋은 일 있어?
0: 짜잔! 특별한정 텅텅 치즈 카드를 구했지요. 오! 그것도 원 플러스 원 두 장이나.
2: 춤출만 하군. 나도 같이 추자.
3: 야, 잠깐! 어? 지금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
0: 응? 설마 이 카드가 가짜? 그럴 리가 없는데.
3: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1: 지금 그 춤, 기쁨을 표현한다면 그렇게 추면 안 돼. 내가 진짜 기쁜 춤이 뭔지 알려줄게. 에? 응?

0: 슈퍼제 출동! 어? 아! 써버렸다! 내 통통 치즈 카드!
1: 슈퍼제, 히어로는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아. 그리고 아직 한 장이 더 남았잖아.
0: 남은 건 꼭 아껴 먹을 거예요. 어?
2: 슈퍼제, 냠냠시티 공원에서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0: 어? 그럼 출동이다.
2: 악당들도 레시피스톤을 찾고 있으니 조심해요.
0: 걱정 마세요. 악당들아, 레시피스톤은 내가 지킨다.
3: 어디 있지? 이쯤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0: 그거 이랬네.
3: 어? 누구세요? 이건 제 건데.
0: 주라면 줄 것이지 많이 받아. 롱꼬롱꼬 롱꼬롱꼬. 아우, 신경질나. 레시피스톤이 아니잖아. 레시피스톤을 찾아 신의 힘을 얻으면 나도 어른들처럼 멋진 마법불을 가질 거야.
4: 찾았다!
0: 저쪽이구나! 야! 그거 레시피스톤이지? 좋은 말할 때 내놔!
4: 에? 넌 누구야?
0: 난 세계 최고의 미니언 마법사! 빅빅콘이다!
4: 에이, 여자 역사?
0: 어? 미녀라고 했지! 미녀! 롱꼬롱꼬 롱꼬! 와! 깜짝이야! 녀석, 너 악당이구나! 내 레시피스톤 내놔! 롱꼬롱꼬 롱꼬!

0: 하지? 어? 와, 저기다! 응?
1: 지금부터 둠칫둠칫 댄스 대회를 시작합니다. 댄스 대회 우승자에게는 냠냠 카드가 가득 들어있는 트로피를 드립니다. 트로피는 오직 우승자만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대결을 하게 될 댄서들은? 삐삐콘데 팡팡!
0: 네! 어릴 때부터 댄스 작업을 다니 내 실력을 보여주지!

0: 어? 어, 이런 댄서 팡팡이 미끄러져 버렸네요. 그럼 승자는?
1: 좋아.
0: 그럼 두 번째 대결은 할아버지와 핫팬츠.
1: 내 춤 봤지? 우승은 이제 내 거라고. 나도 춤 잘 춘다고. 그리고 비겁하게 이겼으면서. 어쨌든 내가 이겼거든. 아무튼 우승해서 레시피 스톤을 가져가면 할 말 없기다.
0: 네, 정말 굉장한 무대였습니다. 승자는 할아버지.
2: 왜 우리 무대를 안 보여줘?
0: 이번 대결은 슈퍼잭과 카를로스.
1: 웃겨. 무슨 춤이 저래?
3: 괜찮아 슈퍼잭. 멋진 춤이야.

0: 슈퍼잭, 이번에도 자신 있지?
1: 네! 아, 나 같은 훌륭한 댄서가 이런 아마추어들과 한 무대에 서다니 영광인 줄 알아!
2: 드디어 결승 라운드! 이제 단 3명의 댄서가 남았는데요. 댄서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가장 자신 있는 춤을 춰주세요.

0: 댄스 대회의 우승은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1: 뭐야? 저리 비켜! 너무 더럽고 너무 안 돼! 그만 둬! 저리 비켜! 못생긴 게! 네가 더 못생겼어! 내가 미녀라고 했지! 미녀라고!
2: 슈퍼제! 예수 피스톤이야!
1: 잠깐만, 저거라면 비피콘을 막을 수 있어! 우승은 내 걸! 내 거라고! 렁버렁버렁버렁! 누가 좀 비피콘을 말려줘! 아, 뭔데? 나 바빠!
3: 야! 왜 아직도 안 가져와? 엄마한테 이른다!

0: 거짓말 하지 마. 셋셋 동안 지금 뛰어와. 셋, 둘, 하나, 반.
1: 뭐야? 어떡해? 하나, 반에, 반에, 반에.

0: 고마워.
1: 어? 와, 슈퍼제 히어로 포인트가 올랐어. 예! 새로운 친구 탄탄.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잭, 뭐하고 있어?
2: 아, 토스터기 고치고 있어요.
1: 어? 그건 용량 요리사가 아끼는 거잖아. 잭이 망가뜨렸어?
2: 아, 그게... 그래도 제가 다 고쳤어요.
3: 그거 망가졌어?
1: 어?
2: 너 누구야?
3: 난 탄탄! 나는 탄탄!
2: 탄탄? 아, 너구나! 오늘 새로 온다는 보조요리사! 반가워! 나는 잭, 나도 보조요리사야.
3: 그거 망가졌어?
2: 응? 아, 아니야! 어머, 멀쩡해!
3: 그거 나 고칠 수 있어!
2: 응? 네가 고친다고? 이걸? 이거 아무도 못 고쳐! 완전 망가졌다고!
1: 잭, 망가진 거 맞구나?
2: 아, 아니 그게...
3: 나 고쳤어!
2: 어?
3: 여기
2: 어. 우와, 성능이 엄청나네.
3: 저쪽이 주방이야? 우와, 홀이 정말 예쁘다. 주방에 들어가도 되지?
2: 어휴, 저 특이한 녀석이네.
3: 어? 히어로 옆에?
4: 슈퍼제, 지금 공원 근처 공사장에서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악당들이 레시피스톤을 차지하기 전에 어서 출동해요.
2: 네, 걱정 마세요. 아차, 용용 요리사님이 시킨 일이 있었지. 저기 탄탄, 나 신부름 좀...

0: 변신 슈퍼제 출동! 어? 너 왜 여기에?
1: 넌...
0: 설마 다 본 거야?
1: 넌... 누구야? 이거 영화 찍는 거야? 우와, 이런 거 처음 봐!
0: 휴, 아무것도 못 봤나?
1: 사인해줘.
0: 영화 찍는 게 아니야. 난 냠냠 시티를 지키는 슈퍼히어로 슈퍼잭이야.
1: 우와, 슈퍼히어로?
0: 난 시민들을 지키러 가야 해서 이만.
1: 나도 너처럼 시민들 도와줄래. 어?
0: 넌 안 돼.
1: 왜? 나도 힘센데.
0: 슈퍼히어로는 아무나 될 수 없어.

0: 싶어지? 어서 레시피 스톤을 찾아야지.
1: 아차! 어쨌든 난 이만 가볼게.
2: 나도 같이 가.
3: 그러니까 여기 이 보물을 찾아오신 분께는 냠냠카드가 가득 들어있는 특별 상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4: 레오의 보물찾기 대회에 참여하세요. 대단해요, 레오 박사님. 이렇게 앉아서 레시피 스톤을 찾다니.
3: 역시 악당은 머리를 써야.
4: 맞아요. 레오 박사님은 최고의 악당이에요.
5: 세계 최고의 천재 악당.
4: 세계 최고의 비열하고 못된 악당.
5: 최고의 비열하고 못되고 비겁한 악당.
3: 뭔가 기분이 썩 좋지 않아.
1: 어? 어? 왜 이렇게 시민들이 많지?
0: 저길만 싶어지.
1: 저건 레오 박사잖아요.
0: 레오 박사가 시민들을 이용해서 레시피 스톤을 찾고 있나 봐. 서둘러야겠어, 슈퍼제.
1: 네. 레시피 스톤을 뺏길 순 없어. 에이.

0: 야!
1: 뭐야?
0: 또 너야? 시민들도 와서 보물찾기 하는 거야? 나 보물찾기 진짜 잘하는데.
2: 답답해. 난 지금 보물찾기를 하는 게 아니야.
0: 보물찾기 하는 거 아니야?
2: 그래. 방해되니까 어서 돌아가.
3: 저건 슈퍼잭이잖아. 박사님 계획을 또 방해하려나 봐요.
4: 이번엔 쉽지 않을까?
5: 찾았어요.
4: 이번엔 내가 먼저 레시피 스타링.
2: 뭐야? 그냥 거울이잖아.
6: 여기 찾았어요.
2: 왜 다들 이상한 것만 가져오는 거야?
7: 짱깨 부리더니 꼴 좋다.
8: 찾았어.
7: 단단 기다려.
4: 나를 똑바로 하지.
0: 나도 찾았어요.
4: 뭐야? 또 무슨 엉뚱한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진짜 레시피 스탠이잖아. 축하합니다, 우승자님.
7: 그 돌 주면 안 돼. 그 녀석들은 악당이야.
0: 악당? 착하게 생겼는데. 주면 안 돼.
7: 그래.
4: 우승자님, 지금 그 돌을 저희에게 주시면 우승 상품을 드려요. 짜잔.
0: 우와, 냠냠 카드다.
4: 우승자님,
0: 주면 안 돼.
7: 싶은데 진짜 주지 마.
4: 아우 신경질 나. 카미나 레오를 약올려. 너희들 여기서 딱 기다려. 봄을 찾기 대회는 끝났다. 레시피 스톤을 이리네. 나 레시피 스토리 내 손에. 슈퍼잭이잖아. 그럼 아까 그 녀석. 그래 거기 있었구나. 왜 안 잡히는 거야?
7: 단단 뒤에 또.
0: 힘들어.
7: 탄탄!
4: 야? 레시피 스톤.
7: 안 돼!
9: 배고파서 힘이 안 나.
10: 슈퍼잭! 슈퍼쉐이커를 다시 사용해봐.
9: 오!

어떻게 손으로 만들까에 목말라.

0: 아니, 갑자기 슈퍼히어로가 된 탄탄.
1: 탄탄. 근데 너 모습이 어떻게 된 거야?
0: 슈퍼지, 탄탄이 슈퍼히어로가 된 것 같아.
2: 어? 우와, 그게 불도 들어와.
3: 오. 슈퍼지,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0: 성공이다.
1: 잡았다, 이 얄미운 녀석!

0: 보자!
1: 잘 가요, 레오! 잘 가요, 똥똥 치킨!
2: 잭!
3: 어?
4: 이거 봐! 나 이제 슈퍼히어로야! 짜잔!
3: 아, 안 돼! 우리 같은 슈퍼히어로는 정체를 숨겨야 한다고!
4: 맙소사!
3: 아유, 정말...
4: 어? 근데 너도 슈퍼히어로였어?
3: 예?
5: 슈퍼젤 탄탄 정체를 들켰네요. 둘 다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0: 나는 왜 치과 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나는 누구? 여긴 어디?
1: 오디션 탄생 블링스타 지역 예선 현장입니다.
2: 멜리 할 수 있어.
3: 신나게 해준다면
2: 그랬지.
3: 거짓말쟁이. 신나게 해준다고 하고선 오디션장으로 데려오는 게 어딨어. 그건 반칙이지.
2: 반칙 아니거든.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춤추는 것보다 신나는 건 없다쇼.
3: 아무리 내 꿈이 아이돌이긴 하지만 아직 준비도 안 된 나를. 이건 정말 반칙이야.
4: 참가자분들 이제 입장하세요.
5: 날 부른 녀석이 누구냐?
6: 아무도 없으셔?
1: 자, 다음 참가자 준비하세요.
3: 네. 난 몰라. 어떡할 거야? 배신장.
7: 왜 저래?
8: 난이 안 좋아 보여.
9: 긴장해서 어딘가 이상해졌나 봐.
3: 어떡해. 저기 봐.
10: 우와, 뜬이다.
3: 진짜? 오. 그 아이돌 팬미스트 맞지?
11: 뜬이다.
8: 이즈? 신호이 훨씬 잘생겼는데?
3: 진짜 이든이야? 어떡해.
2: 이든? 그게 누군데?
3: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기 유튜버 이든. 말도 안 돼. 내가 이든 앞에서 무대를 한다고?
12: 빙고. 목표물 활동 개시.
1: 오디션 탄생 블링스타 지역 예선 27번 참가자.
13: 숨 참고 뛰어, 숨 참고 잠수, 숨 참고 털기, 털기.
3: 저기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한 번만요.
5: 좋아, 반칙의 냄새가 가까워.

0: 진짜 잘한다.
1: 상당한 춤실력입니다. 이번 심사는 노래.
2: 매일 눈을 뜨고 매일
0: 어? 뭐야, 노래하는 거 맞아? 매 소리밖에 안 들리는구만.
3: 뭐 염소야?
4: 영 괜찮은 참가자가 없군요.
0: 그래도 규칙상 한 명은 반드시 합격시켜야 하잖아요.
5: 저기, 저 참가자를 합격시킨 건 어떻습니까?
4: 저 참가자 말인가요? 노래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5: 아, 그게 사실 저 참가자가 말이죠. 그 춤특기생이 내가 어쩌든 춤을 잘 추니까.
0: 어, 그래요?
4: 아, 그럼 당연히 합격시켜야죠.
0: 합격? 합격? 합격?
6: 여긴 반칙과 부정부패의 불쾌한 냄새가 가득하시죠.
1: 다음 29번 참가자 올라오세요.
7: 네, 네, 탱탱몽.

0: 심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순서는 춤.
1: 연속 세 번 돌기.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의무반 어서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2: 그대로 있어요.
1: 저 할 수 있어요. 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3: 뭐지 저 참가자?
4: 정말 놀라운데요. 저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다니.
5: 메일리, 그렇게 욕심 부린다고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1: 마지막 기회야. 하나, 둘, 셋.
0: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6: 자, 이번 예선 합격자는 한 명입니다.
1: 한 명?
6: 참가자 28번 축하합니다.
1: 내가 합격이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내가 됐어.
7: 이제 그만. 반칙 합격자는 인정할 수 없자. 어?
6: 누구세요?
7: 나는 정의 소자 바람목. 반칙을 싫어하죠. 반칙. 이번 당신 왜 반칙으로 심사를 하셨죠?
6: 저요? 아, 저 그...

0: 아이고, 아이고.
1: 어디 한번 달아나보시죠.
0: 아이고, 무서워.
2: 저게 뭐야?
1: 야채!
3: 이게 뭐란 뭐? 밧줄로 사람을 묶는 건 좀 심하다쇼!
1: 넌 장갑 맞죠?
3: 귀 아파. 그래도 증거도 없이 체포하는 건 좀...
1: 증거? 그러고 보니 아직 반칙에 대한 증거를 확보 못했네.
4: 뭐야, 너희 서로 아는 사이야?
3: 사실 버럭몽은 내 몽글리 친구야. 그치만 지금은 몽글리가 아닌 망글리가 되어버렸슈.
4: 망글리?
1: 나의 실수! 내가 이번엔 좀 급했죠? 증거 불충분!
4: 뭐야? 쟤 그냥 가는데?
3: 아직 몽글리의 마음이 남아있었나 봐. 다행이야.
1: 없네. 증거가 없어.
5: 우리도 망글 타임을 시작해볼까?
6: 시작해! 시작해!
7: 헛된 꿈의 고통을 멈춰주마. 망글리와의 행복한 동행, 망글 타임!
6: 이제부터는 해피 망글 타임!

0: 버럭 망글리. 망글리에게는 증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망글 타임을 즐기는 거야. 해피 망글 타임!
1: 발칙쟁이들을 전부 체포한다. 증거 따윈 뿌렸다.

0: 오늘의 오디션은 모두 무효다!
1: 무효라니! 진짜 반칙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진 것도 없는데.
2: 맞아. 만약 반칙이 아니라면 합격자는 너무 슬프다쇼.
1: 버럭몽을 막아야겠어. 알려줘, 어떻게 제일 막을 수 있는지.
2: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쌩쌩쌩. 그건 바로 합치!

0: 아, 이거 부러져요. 집에 가세요.
1: 오늘의 오디션은 모두 무효다.
0: 멈춰. 누구 마음대로 무효래. 나 30번째 참가자거든.
1: 30번째 참가자라고?
0: 아직 내 노래 안 끝났다고.

0: 장난 신호 등의 비밀.
1: 화창한 아침, 로기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 좋은 아침.
0: 그럼
3: 잠깐. 고마워.
0: 별 말씀을.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왜 몸이 으슬으슬하지? 설마 비가 오려나?
4: 신입 대원이 벌써부터 지각이라니.

0: 사정이 있겠지. 좀더 기다려보자.
1: 다유, 왜 이렇게 늦는 거야?
2: 아무래도 먼저 출발해야겠는데. 가자.
1: 잠시만요. 늦어서 죄송해요. 갑자기 차고잡 사거리에서.
3: 이야긴 나중에 들을게. 순찰이 더 늦어지면 안 되거든. 다음엔 늦으면 안 돼.
1: 네.
4: 저 다유, 오늘은 나랑 같은 조야.
1: 알려줘서 고마워.
3: 그럼 출발해볼까?
4: 오늘 순찰은 꽤 순조로운걸?
1: 그러게.
4: 다유! 그렇게 속상해할 거 없어.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
1: 그치만
4: 나도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어.
1: 정말?
4: 그렇다니까. 늦은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야?
1: 글쎄, 오늘따라 차고지압 사거리가 꽉 막혀서 그만.
4: 뭐? 거긴 평소엔 막히는 곳이 아닌데.
1: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오다 결국 늦어버렸어.
4: 그럼 좀 억울했겠네.
5: 비상! 박물관 앞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신속한 지원 부탁해요.
6: 알았어, 출동할게.
1: 우리도 가자! 생각보다 심각한데.
7: 비켜요, 제가 먼저 진입했어요.
8: 뭐라고?
4: 제시랑 트윗은 어딨지?
9: 저기 있다. 모두 진정하고 지시를 따라주세요.
10: 조금씩 양보 부탁드려요.
4: 제시, 트윗, 우리 도착해.
1: 뭐라고? 잘 안 들려.
10: 저기 타요랑 노아가 왔어. 얘들아.
1: 우선 그쪽부터 후진해줘.
10: 후진? 너희가 먼저 후진하겠다고?
1: 대체 뭐라는 거야?
11: 구조대라면서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12: 몇 시간째 이러고 있다고요?
1: 그게...
3: 모두 주목해주세요.
1: 헤크! 루키!
2: 자, 우선 덩치 큰 버스부터 해결해야겠어.
3: 자, 여기 두 차선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주세요. 조심, 조심.
2: 거기까지. 다음은 이쪽. 출발해주세요.
10: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4: 응, 오래 기다리셨죠?
1: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3: 잠깐, 그쪽은 기다리셔야 해요.
1: 드디어 끝났네.
5: 팩트랑 루키 덕분에 해결했어요.
3: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근처 신호등도 고장이 나서 말이야.
10: 다른 신호등도 고장났다고요?
3: 오래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어.
1: 그치만 연속으로 두 개나요? 제가 한번 조사해볼까요?
3: 그럴 필요까진 없어. 타요, 넌 맡은 업무에 충실하렴. 일단 아침에 지각하지 말고.
1: 네.
5: 그럼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어?
11: 제시, 또 신호등 고장이야. 바로 옆 사거리니까 즉시 출동해줘.
4: 또 신호등이?
3: 지체할 시간이 없어. 어서 출동하자.
1: 네!
3: 다요, 트윗, 너희 신호등을 고칠 때까지 시내 순찰을 부탁해.
1: 저희도...
10: 네, 알겠어요. 그럼 출발해볼까?
13: 늦은 저녁, 구조대 일을 마친 타요와 트윗이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4: 타요!
10: 트윗도 같이 왔네?
1: 얘들아!
4: 오늘따라 힘이 없네. 무슨 일 있었어?
10: 신호등이 연달아 고장나서 아주 바빴거든.
4: 힘들었겠다.
1: 그것보다 구조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신입이라 그런지 내 말도 잘 안 들어주고. 오늘 신호등 고장은 절대 우연이 아닌데. 분명 뭔가 있다고.
10: 그러고 보니 오늘 놀이공원

0: 앞 신호등도 고장나서 힘들었어. 아이들이 언제 도착하냐고 얼마나 묻던지.
1: 나도 신호등 때문에 공사장 앞에 갇혀 있었는데 하필이면 화장실 급한 손님까지 타고 있었거든.
2: 다들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는데.
1: 로기, 너만 이런 일이 없었다고.
2: 그렇대도 역시 난 행운의 버스라니까.
1: 모두 겪은 신호등 고장을 로기만 안 겪었다고? 어? 설마? 얘들아, 신호등이 고장난 곳이 어디랬지?
3: 그게...
0: 놀이공원 앞 사거리.
1: 난 공사장 앞이었어.
4: 로기의 말과 신호등이 고장난 장소, 이 모든 건... 바로 그거야!
5: 루피, 신호등 고장의 비밀을 알 것 같아요.
6: 달려.
5: 일단 신호등이 고장났던 곳을 모두 지도에 표시해주세요.
7: 그건 왜?
8: 우선 타요 말대로 해보자.
9: 알았어.
5: 그리고 그걸 로기의 노선과 비교해주세요.
7: 로기랑?
10: 이럴 수가?
7: 두 코스가 정확히 일치해. 더 이상한 건 모든 신호등이 로기가 지나간 직후에 고장났다는 거야.
5: 역시 누군가 로기를 이용해 신호등을 고장낸 거예요.
1: 로기!
0: 로기는 방금 놀이터에 갔는데.
1: 안 돼! 트윗! 어서 가자!
2: 오늘은 뭐하고 놀지? 역시 숨바꼭질이 좋으려나? 너희도 같이 놀려고?
0: 타요가 신호등 사건의 범인을 알아냈어.
2: 잘됐다. 범인이 누군데?
1: 범인은 바로 로기, 너였어.
2: 와, 무슨 소리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1: 그게 아니라 누군가 널 이용하고 있어.
2: 그게 무슨 말이야?
1: 움직이면 안 돼.
2: 뭐가 어떻게 된 거지?
1: 이대로 물러설 줄 알고?
2: 내 몸이 왜 이러지?
1: 로기, 왜 그래?
8: 내가 받아줄게.
1: 다행이다.
11: 이런, 로기의 시스템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바로 이거야.
12: 저게 대체 뭐지?
11: 지금은 모두 삭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2: 아휴, 다행이다. 모두 고마워요.
0: 타요의 추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8: 맞아, 정말 멋진 추리였어.
12: 타요, 아깐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미안해.
1: 그래도 절 믿고 여기까지 와주셨잖아요. 두 분이 없었다면 막지 못했을 거예요.
4: 그나저나 저 고양이 그림 왠지 익숙한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은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구조 대 1.
1: 저기 타요가 보이네요.
0: 프랭크, 앨리스.
2: 타요.
0: 안녕하세요. 또 출동하는 거예요?
2: 아니야. 새 소방센터에 가는 길이야.
3: 긴급출동센터 옆에 최신 장비를 갖춘 소방센터가 새로 생겼거든.
0: 우와! 저도 가봐도 돼요?
2: 물론이지.
3: 새 구조대 친구들과도 인사하면 좋겠다. 너도 괜찮지?
0: 네!
2: 그럼 가볼까?
0: 야호!
2: 우와!

0: 이 정도면 어떤 사고도 금방 해결하겠어.
1: 최신식 시설이라더니 정말 멋지다.
2: 엘리스? 어? 아, 제이!
3: 타요도 있었네. 다들 어서 와.
1: 새로 생긴 소방센터 정말 멋지다.
2: 제이는 여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3: 그나저나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또 어디 간 거지?
2: 나 먼저 간다. 야호! 야!
4: 치, 내가 먼저인데. 야야!
3: 너희들! 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랬더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위험한 장난까지 치고.
4: 치!
3: 많이 놀랐지? 소개할게. 새로운 구조대 친구들이야. 다친 사람들을 구하는 구급차 노아, 팀의 리더인 지휘차 제시, 물탱크차 탱커.
4: 우와! 사다리 엄청 길다. 이건 뭐예요? 눈도 멋지고. 사이렌도 엄청 크네.
3: 탱커, 인사 먼저 해야지.
5: 갑자기 웬 성화야? 딱히 대단한 것도 없구만.
2: 안녕. 노아라고 했지? 난 타요야.
3: 오늘 와달라고 한 건 훈련을 부탁하고 싶어서야.
6: 훈련?
3: 모두 소방학교를 다녔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프랭크와 앨리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1: 글쎄.
6: 우리가 할 수 있을지.
2: 에이, 프랭크랑 앨리스는 도시를 지키는 영웅이잖아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1: 그런가?
6: 같은 구조 대원들인데 도와줘야지. 한번 해보자고.

0: 우와, 다들 멋지다. 꼭 슈퍼영웅이 변신하는 것 같아.
1: 자, 그럼 시작해볼까? 먼저 출동 훈련이야. 저기 사이렌이 울리면 다 같이 센터를 한 바퀴 돌아오면 돼. 자, 준비.
2: 사건 발생, 사건 발생.
1: 제시, 뭐 하는 거니? 출발해야지.
0: 알아요. 슬슬 출발해볼까?
3: 어? 아, 죄송해.

0: 나 먼저 간다. 야호! 1등! 우와, 엄청 빠르다.
1: 제시. 어? 그렇게 위험하게 달리면 어떡해?
0: 어쨌든 제가 제일 빨랐잖아요.
1: 뭐? 이건 달리기 경주가 아니야, 제시. 빠른 것만큼 안전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2: 그리고 다 함께 가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지.
3: 네.
0: 꼬마 버스 타요.
2: 이번엔 구조 훈련이야. 자. 소방센터 안을 실제 화재 현장처럼 꾸며놨어. 다 같이 이 안에 들어가서 불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불을 끄고 제이를 구조해서 안전하게 나오면 돼. 자, 그럼 시작해볼까?
4: 화재 발생! 화재 발생!
0: 티커!

0: 하나씩 정확하게.
1: 아, 알았어.
0: 자, 예, 핫, 예.
1: 안 된다.
0: 놓아, 우리 제이를 찾아보자.
1: 어, 그럼 난. 어,
0: 바꿨으면 따라와.
1: 어, 아, 아, 그, 그럼. 같이 가.
0: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어? 이쪽인 것 같아. 우와! 어쩌지? 다른 길을.
0: 그럴 시간이 어딨어?
2: 저, 위험해!
3: 제시, 괜찮아?
0: 괜찮아. 이쪽으로 가자. 우와, 다들 정말 용감했어.
4: 잠깐.
0: 어?
4: 여기를 한번 볼래? 제시, 화재 현장에 남은 불길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야지. 확실히 끄지 않으면 다시 불이 살아나서 위험해질 수 있다고.
1: 그건 제가...
5: 그뿐만이 아니야. 그래, 여기. 장애물이 있는데 무리하게 진입하다니. 실제 상황이었으면 너희도 사람도 크게 다쳤을 거야.
1: 네...
5: 어떤 상황이든 적당히 대충대충 하려고 하면 좋은 구조대가 될 수 없어.
4: 모두 지쳤을 테니 잠시 쉬었다가.
3: 제시!
2: 제시! 저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건 맞잖아. 더 조심했어야 했...
0: 나도 알아. 어쩌면 나는 소방지휘차에 어울리지 않는 건지도 몰라.
2: 아니야.
0: 너희도 알잖아. 예전에 그 일도...
6: 제시! 노아! 탱커! 다들 여기 있었구나.
2: 다요?
6: 한참 찾았잖아.
0: 아깐 혼나서 많이 속상했지. 프랭크랑 앨리스는 너희를 위해서 그랬을 거야. 내가 보기엔 다들 멋졌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2: 제시.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0: 뭐?
2: 제시!

0: 불길 속에 갇혔어요. 무사히 빠져나와야 할 텐데. 도와줘요, 구조대. 하여가 사는 도시에 소방센터가 새로 생겼어요. 소방센터에는 새로운 친구 제시, 탱커, 노아가 구조대로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프랭크와 앨리스의 엄격한 훈련을 받게 된 구조대는 점점 지쳐갔고 소방센터에는 갑작스런 화재까지 발생했어요. 위험에 처한 타요와 구조대 친구들 모두 무사할 수 있을까요?
1: 전방지축 구조대 2.
2: 타요!
1: 무서워!
3: 타요! 제시! 어? 제시!
2: 안 되잖아!
1: 프랭크! 앨리스!
4: 위험하니까 물러서! 제이? 어.
3: 태호, 벗어나!
1: 안 돼!
3: 프랭크!
5: 알았어! 다들 많이 놀랐지?
4: 타요는 불 속에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니?
1: 네, 이제 괜찮아요.
6: 어, 그런데 제시는 어디 갔지?
1: 어? 아까 같이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 제시도 많이 놀란 것 같던데.
4: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
5: 맞아, 훈련 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꼭 불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3: 그건 저희 때문이에요.
1: 너희 때문이라니? 무슨 소리야?
3: 사실 전에 같이 소방학교에 있었을 때.
0: 지금부터 구조대 백지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모두 멋진 구조대가 되어주세요.
7: 네!
8: 도와주세요! 이쪽이에요, 이쪽!
1: 탱커! 우선 낮은 층부터 차례차례 불을 꺼줘. 노아는 사람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줘.
3: 어, 알겠어.
1: 노아!
2: 어떡해! 불이 안 꺼져!
1: 안 돼!
3: 제시! 제시!
1: 어떡하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3: 아까도 아마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랬을 거예요.
2: 내가 불을 잘 껐어야 했는데.
3: 나도 좀 더 용감했다면.
1: 아니야. 다 제 잘못이에요.
3: 제시.
1: 그때 제가 정확하게 지휘했다면 노아도 탱커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까 훈련에서도 계속 실수만 하고. 전 소방지휘차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제시.
5: 글쎄, 내 생각은 좀 다른걸?
1: 네?
5: 제시는 어떤 상황에서든 친구들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했잖아. 그것만으로도 이미 멋진 지휘.

0: 유이차가 아닐까?
1: 네, 네 맞아요.
2: 훈련 때도 내 눈은 엄청 멋졌다고.
3: 얘들아.
4: 사건 발생. 사건 발생.
5: 뭐지? 훈련은 벌써 끝났는데?
6: 프랭크, 어? 앨리스. 도심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 지금 바로 출동해 줘. 도심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 지금 바로 출동해줘.
5: 프랭크?
0: 제시?
2: 네?
0: 이번 사건 현장 지휘를 좀 해줄 수 있을까?
2: 제가요?
7: 그래, 열심히 훈련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2: 그렇지만
3: 괜찮아 제시.
1: 우리가 같이 있잖아.
8: 어? 뭐지?
2: 어? 프랭크가 지나가기엔 너무 좁아.
9: 앞에 파란 자동차 조금만 더 옆으로 비켜주세요.
2: 알겠어요.
7: 앨리스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2: 저기!
10: 못 보던 자동차들이네?
2: 새로운 꼬마 소방 구조대야, 타요!
5: 이렇게!
6: 건물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 있어요!
2: 어떡해!
5: 이쪽에요.
6: 어서 타세요.
1: 프랭크, 탱커. 프랭크는 건물 위층 불부터 꺼주세요. 불길이 더 번지지 않게요. 탱커는 사람들이 있는 창문 근처에 물을 쏴줘. 구조될 때까지 연기와 불길이 닿지 않게 하는 거야. 좋았어. 앨리스, 위급한 환자들부터 병원으로 옮겨주세요.
7: 알았어.
1: 노아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탁해.
3: 응, 맡겨줘. 어서 타세요.
2: 멋지다. 저기.
1: 조심해. 다들 괜찮아? 위험하니 조금씩 물러서 주세요.
5: 알겠어. 자, 뒤로.
1: 루키, 바리케이드를 좀 더 뒤로 옮겨주세요.
6: 알겠어.
7: 수고했어, 노아.
3: 앨리스도요.
0: 탱커 제복이던데?
1: 멀려.
2: 제시! 어? 타요! 대단했어! 훈련 때보다 잘하던걸.
1: 뭘? 그보다 아까 미안.
2: 어? 뭐가?
1: 소방센터에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나 때문에 큰일 날 뻔도 했고.
2: 이번엔 모두를 구했잖아.
8: 하연!
11: 어? 아니 뭐야. 새 친구들은 또 언제 사귄 거야?
2: 우리한테 소개도 안 시켜주고.
12: 이제부터 친구하면 되지. 그치?
11: 아까 엄청 멋있었어.
2: 맞아. 모두를 용감하게 지켜줬잖아.
13: 아니 나보다는 노아랑 탱커 덕분에.
3: 그렇지 않아.
14: 맞아. 제시가 잘 알려준 덕분에 불을 끌 수 있었어.
2: 얘들아.
0: 다들 수고했어. 새로운 구조대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구조대. 어? 어?
15: 네!
16: 잘 됐다!
4: 개구쟁이인 줄만 알았던 꼬마 자동차들이 진정한 구조대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어?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수수께끼 상자와 같다니 글로 프로그램 코드를 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스스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승일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AI 기초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러닝, LLM,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한 번쯤 들어봤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용어들인데요. 하지만 이 몇 가지 개념만 이해해도 AI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I를 이해하는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매년 세계 10대 기술을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를 이끌 10대 기술의 하나로 선정이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1990년대 이후로 주목받지 못하던 인공지능 기술이 10대 기술로 선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012년도에 이미지 분류기 대회에서 엄청난 성적으로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1등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미지 분류기 대회가 뭐냐면 강아지 사진이 들어오면 아 강아지다,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면 아 얘는 고양이다, 이런 걸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는 오차율이 28.2%였어요. 즉 100개가 들어오면 28개가 틀리는 거죠. 그리고 1년 뒤인 2011년도에는 이 오차율이 25.7%를 보였습니다. 약간의 성능의 향상이 있었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갑자기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이 오차율을 15.3%로 줄였어요. 갑자기 10% 넘게 줄인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10대 기술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사람의 오차율은 5% 정도 수준이라 그래요. 강아지 사진이 들어오면 강아지,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면 고양이, 이거를 맞추는데 사람이 5%나 틀린다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 치와와와 블루베리 머핀 사진이 있어요. 얼핏 보면은 머핀 사진이 치와와 같기도 하고요. 치와와 사진이 머핀 같기도 하죠. 살짝 헷갈립니다. 뭐 그렇지만 이 정도는 잘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 구분해낼 수 있어요. 물론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어려워할 수 있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재규어일까요? 표범일까요? 치타일까요? 아, 이거는 사람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제시한다고 해서 사람도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사람은 이미지 대회에 나오는 이미지를 한 5% 정도의 오차율로 맞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2015년도에 와서 레즈넷이라는 인공지능이 5% 미만의 오차율을 보여서 사람보다 뛰어나게 이미지를 분류하게 돼요. 자, 제가 이걸 왜 소개해드렸냐면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조금은 단순하게 생각해보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입력이 뭔가 들어오면 뭔가 출력을 내보내는 녀석이에요. 또 우리가 이런 거를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함수입니다. 입력 X가 주어지면 어떤 함수를 통과해서 출력 Y를 만들어내죠. 우리는 수학을 배운 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함수라는 표현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수수께끼 상자를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상자 안으로 3이 들어가는데 뭔가를 곱했더니 6이 나왔다. 몇을 곱했을까요? 2를 곱했겠죠? 이런 거랑 전혀 차이가 없어요. 강아지 사진이 들어와서 뭔가를 곱하고 뭔가를 더해줬더니 출력으로 강아지야 라고 답해주는 수수께끼 상자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인공지능은 이렇게 입력에 뭔가를 곱하고 뭔가를 더해주는 형태로 돌아가요. 강아지 사진 데이터도 0과 1이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뭔가를 곱하고 뭔가 더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출력이 예를 들어서 1이면 강아지다, 2면 고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런 수수께끼 상자에 지나지 않아요. 인공지능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수수께끼 상자와 같다니 진짜 별거 아니죠. 근데 요즘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졌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일을 잘할 정도로 무서워졌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함수 기억나시나요? 쉽죠?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네, 제가 인공지능은 함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든 공식을 이용해서 만든 인공지능은 하나도 안 무서운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이 설계한 대로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식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몇 가지 사각형 색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색종이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 색종이의 넓이는 225제곱센티미터입니다. 황당하시죠?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서 많이들 틀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작은 사각형 색종이를 가져왔어요. 이 색종이는 넓이가 얼마일까요? 좀 보시기 편하게 옆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조금은 감이 오시죠? 예, 이 사각형의 넓이는 144였습니다. 아마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근사하게 맞추셨을 겁니다.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56입니다. 어떤가요? 처음에 큰 사각형을 보여드렸을 때에 비해 정답에 비슷하게 맞춰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가로 길이를, 세로 길이를 알려드리지 않았고 공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사각형에

넓이를 점점 더 정확하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이와 동일하게 학습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시간 관계상 도형 색종이를 세 개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차가 크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1,000개, 10,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도형의 넓이를 아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상한 모양의 색종이를 가져왔어요. 구름 같기도 하고요. 이 도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일단 저는 공식으로 구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하지만 공식을 몰라도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 개가 넘는 다양한 도형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이라면 쉽고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죠. 벌써 넓이를 구하는 공식만 외운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렇게 이상한 구름 모양의 도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는 무서운 기술이 되는 거죠. 사람의 두뇌도 입력을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라는 다섯 가지 감각을 입력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두뇌는 판단하고 인지하고 출력을 내보내죠. 신호등을 보면, 앞에 빨간불이 켜졌네. 멈춰야겠다. 앞에 빠른 자동차가 지나가면, 조심해야겠다. 뒤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리면, 유리잔이 깨졌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두뇌도 입력과 출력이 있는 함수예요. 근데 사람의 두뇌를 y는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두뇌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복잡한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수식을 몰라도 공식을 몰라도 도형의 넓이를 계산해낼 수 있었듯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의 두뇌를 데이터 기반으로 흉내낼 수 있는 엄청 큰 수수께끼 상자를 만든 게 지금의 딥러닝입니다. 지금껏 보여드린 인공지능은 입력이 하나 들어가서 출력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 사진이 들어가서 강아지다. 이렇게요. 근데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입력과 출력이 하나가 아니라 순서를 가진 데이터, 즉 시퀀스라고 부르는 여러 개의 데이터일 순 없을까 생각을 해요. 순차적으로 입력이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출력이 나가는 인공지능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라는 단어와 당신을 이라는 단어와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 세 개가 순차적으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출력으로 I love you 라는 세 단어가 순차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번역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혹시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서 주인공은 시각이 좋지 않은 할머니를 위해서 카메라에 보이는 것을 말로 들려주는 눈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요. 그것도 바로 이런 기술입니다. 가령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사진을 카메라가 캡처해서 인공지능 입력으로 주는 거죠. 그럼 출력으로 횡단보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도 이런 응용 예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입력이나 또는 출력에 순서가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인공지능에는 정말 많은 응용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을 구현은 했지만 사실 초기에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ChatGPT 이전에는 번역기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고요. 채팅을 하는 챗봇의 경우도 답답해서 못 썼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에 구글 브레인 팀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발표를 해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순서가 있는 시퀀스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갈 때 굉장히 성능을 올려주는 코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문장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돼서 자연어 처리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hatGPT의 첫 번째 버전은 GPT-1이에요. 그게 바로 이 트랜스포머가 나온 다음 해인 2018년도에 이 트랜스포머의 기술을 응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1년 뒤인 2019년도에는 OpenAI가 딥 더블 디센트라는 기술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모델의 크기가 크면 인공지능 성능이 더 좋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2018년도까지는 모든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모델의 성능이 너무 크면 성능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었어요.

뛰어난 게 2019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2020년도엔 GPT-3,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ChatGPT는 GPT 3.5 버전인데 2022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GPT 3.5, 즉 ChatGPT 이후부터는 정말로 사람과 대화하듯이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이 나오게 돼요. ChatGPT 이후의 초거대 언어 모델들은 입력과 출력이 순서가 있는 시퀀스 데이터라면 정말 무엇이든지 구현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글로 프로그램 코드를 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나도 안 배워도 많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채팅창에 테트리스 만들어줘. 딱두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진짜로 테트리스가 만들어져요. 실제 게임이 가능하고요. 점수도 체크가 됩니다. 완벽한 테트리스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데이터나 마우스를 움직이고 클릭을 하는 행동도 사실 순서가 있는 데이터예요. 즉, 인공지능이 이제 키보드도 제어하고 마우스 제어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오픈클로라는 AI에다가 너가 이메일 주소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이메일 좀 보내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진짜로 이메일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진짜 가입을 하더니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게 저한테 첫 번째로 보낸 이메일이고 제가 처음으로 받은 이메일입니다. 자, 코딩도 할수 있고 키보드도 마우스 제어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게 구현이 가능해요.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문헌마다 조금씩 정의가 달라요. 근데 어떤 정의를 보더라도 두 가지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행동을 해요. 기존의 인공지능은 두뇌를 모델링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다면 이 AI 에이전트는 손과 발까지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움직이고 행동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이 시퀀스 데이터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제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컴퓨터 안에서 하는 모든 걸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될수 있겠죠. 두 번째로 공통적인 키워드는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물어볼 때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얘가 스스로 판단해서 뭘더 해야 되지? 더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면서 뭔가 끊임없이 해요. 코딩이 쉬워지고 컴퓨터 제어가 가능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뭔가 직접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아도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는 AI 에이전트 개발이 누구나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AI 에이전트의 구현된 예를 하나 들고 와 봤어요. 자, 여러분, 신문사다. 그러면은 신문사에 편집장, 기자, 팀장, 디자이너,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엄블럭 미디어라는 신문사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100% AI 에이전트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긴 어떻게 돼 있냐면 편집국장 AI 에이전트가 있어서 세상에 있는 정보를 막 서치를 하면서 기자 AI 에이전트한테 이런 기사를 한번 써보게 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기자 에이전트는 그 내용을 받아서 자료를 조사하고 기사를 써요. 그리고 팀장 에이전트한테 보고를 하죠. 그럼 팀장 에이전트는 그 기사를 읽어보고, 아, 이게 좋은 기사인지, 아, 정말로 팩트체크도 해보고 잘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사를 더잘쓸수 있게 계속 기자 에이전트한테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됐다 하면은 이걸 디자이너 에이전트에게 보내서 신문 기사에 맞는 이미지도 만들고 기사 배열도 하고 발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 사람은 전혀 안 들어갔죠. 행동과 자율성이 들어간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에이전트를 누구나 쉽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더 좋은 AI를 개발해내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AI가 AI를 만드는 거죠. 365일 24시간 잠도 안 자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스스로 진화하는 AI 시대가 오고 있어서 앞으로 AI의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부터 딥러닝과 LLM,
생성형 AI

AI를 거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에이전트까지 AI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챗봇이나 검색 같은 걸로 주로 쓰실 텐데요.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와 함께 AI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바이브 코딩으로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라고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AI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또 뭘 만들지 스스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요. AI에게 답을 얻는 아이에서 AI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아이로 그 작은 경험을 오늘 아이와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써먹는 유쾌한 AI 도전기 AI 진짜 이게 되네의 서경석입니다. 제가 요즘 AI에게 재미가 붙어서 이것저것 엄청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이거 다 믿어도 되는 거야? AI가 참 신기한 게요. 맞는 말을 할 때도 자신만만하고 틀린 말을 할 때도 똑같이 자신만만합니다. 사람이었다면 제가 착각했네요 이럴 텐데 AI는 그런 표정이 없잖아요. 여기 AI를 너무 믿었다가 깜짝 놀란 사연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0: 엄마, 그 소문인데요. 믿지 마세요.
1: 아, 저거 남 얘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게 그렇게 좋대 하면서 보내주시고 친구들도 보내주고 단톡방만 열면 건강정보가 하루에 몇 개씩 올라오거든요. 자, 그런데 읽다 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그 방법 제대로 배워봅니다. 홍지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AI융합교육학과 홍지연입니다. 방금 그...

0: 사연 아주 좋은 질문거리인데요. AI가 나쁜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잘만 활용하면요. AI는 정말 편리한 도구예요. 다만 어떤 도구든 간에 잘못 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망치로 나사를 조이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AI도 AI를 활용하는 것과 맹신하는 것, 이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런데 저도 단톡방에 건강 정보가 오잖아요. 그럼 좋은 내용인 것 같으면은 일단 넘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게 가짜 뉴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알려준 정보 다 믿어도 될까요?
0: AI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가 단톡방을 타고 퍼지고 퍼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정보가 진짠가 봐 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1: 그러면 AI는 왜그 틀린 정보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0: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요. AI는 모르는 정보라도 모른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좀 문맥상 그럴듯해 보이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빈칸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까요.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떻게든 적절한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실 AI는 다음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예측해서 문장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 답이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답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험 있으시잖아요.
1: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AI는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정답에 가까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환각, 쉽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지어내어서 답변하는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인용한다거나 뭐 없는 처방을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거나 또는 틀린 역사적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아주 정중하고 논리적인 말투로 말을 합니다.
1: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 AI 초기만 해도 제가 석영석, 연예인 석영석을 아니 그랬더니, 알아. 전라남도의 국악인이잖아. 그랬던 게한 2, 3년 전이거든요.
0: 지금은 안 그러죠.
1: 요즘 안 그러죠.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반성했잖아요. 좀더 열심히 활동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 AI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전문가들은 혹시 그걸 읽어내지 않습니까? 뭔가 표시가 나지 않아요? 말투가 좀 달라진다거나?
0: 그러면 참 좋을 텐데요. 이게 맞았을 때도 틀렸을 때도 맞을 때도 틀릴 때도 말투가 똑같아요. 그래서 깜빡 속는 거죠.
1: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0: 네. 오늘 그걸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어떻게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는지 먼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가려내는 방법까지도 알아볼게요.
1: 좋네요. 이 직접 확인해 봐야 알수 있거든요.
0: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AI가 얼마나 자신 있게 가짜 답변을 만들어내는지 스튜디오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씨, 챗GPT 대화체 한번 보시겠어요?
1: 네, 자, 열어놨습니다. 오늘은 챗GPT 사용하네요.

0: 그러면 자, 챗GPT 접속해서 열었고요. 이제 뭘 입력하면 될까요?
1: 지금부터 좀 일부러 가짜 정보를 담은 질문을 AI에게 한번 던져볼 건데요. 타이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 중앙 우측에 보면 마이크 아이콘 있거든요. 그걸 누르고 말로 하셔도 좋고요. 타이핑이 편하신 분들은 타이핑을 하셔도 좋습니다.
0: 자, 가짜 정보를 담은 질문이라 이거 어떨까요? 조선시대의 최초의 여성 영의정 홍지연에 대해 알려줘.
1: 영광이네요. 한번 넣어보죠. 궁금하네요.
0: 분명히 가짜 정보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선시대 최초

0: 최고의 여성 영의정 홍지연에 대해 알려줘. 아, 그랬더니 답은 아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여성 영의정이었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정부입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영의정이었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예, 주장을 해주네요.
1: 네, 요즘은 인공지능이 최신 웹정보를 활용해서요, 답변을 검증하기 때문에 오류나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약간 킹가민가 하는 정보들이나 거짓과 진짜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질문들에는 엉뚱한 대답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우리가 입력을 해볼까요?
0: 조선시대 백성들이 기침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말린 대추와 생강을 삶아 먹었던 대강탕이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해 향약 구급방 속 대강탕의 효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향약 구급방에 대강탕이라는 처방이 실려 있으나 조선시대 백성들이 기침감기 치료를 위해 널리 끓여 먹었다는 주장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교수님, 그 향약 구급방에 대강탕이 있긴 한데 조선시대 백성들이 기침감기 치료를 위해 끓여 먹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상당히 잘 이야기해주는 거 아닙니까?
1: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대강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향약 구급방은 존재하는 의서이긴 한데요. 고려, 고종 때 간행되었다고 전해집니다.
0: 아무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처럼 일단 알려주니까 우리가 속기 쉬운데, 그렇죠? 만약에 이 상태로 이게 단톡방에 올라왔다? 웬만하면 대부분 다 믿으실 거예요. 그리고 막 대추하고 생강 사다가 끓여 드시죠.
1: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대추 생강차는 실제로 또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감기 치료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감기 예방을 위해서 왜 따뜻하게 끓여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에도 좋고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0: 그건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짓하고 사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래도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처음 생성형 A가 나왔을 때보다는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답변에는 아직도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는 거죠. 진짜하고 가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방금 질문에서 언급한 향약 구급방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 책이고요. 무엇보다 이 대강탕이라는 처방은 역사상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AI가 생강과 대추 그리고 향약 구급방이라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약간 그럴싸한 대답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0: 아, 정말 깜빡 속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답변에서 가짜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1: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다음 단계에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AI가 준 답변 속에서요, 약간 의심스러운 단어를 하나 뽑아서 포털이나 백과사전에 검색해 보면 되는데요. 경석 씨, 방금 우리 AI 답변 중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핵심 단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일단 뭐, 대강탕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서, 향약 구급방, 요거 확인해야죠.
1: 그렇죠. 아주 예리하십니다. AI 답변 속에서 확인이 필요한 단어를 뽑아내는 거, 사실 그게 첫걸음이거든요. 평소에 쓰시던 포털 검색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강탕부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0: 네. 대강탕을 검색창에 검색해보겠습니다. 대강탕 쳤더니 대중탕 얘기만 잔뜩 나오네요. 대중탕 다니지?
1: 찜질방.
0: 아, 찜질방 다니시는구나. 네. 역사적인 의학적인 기록 전혀 없어요. 대강탕. 자,
1: 그럼 이번에는 향약 구급방 한번 쳐볼까요?
0: 향약 구급방 치겠습니다. 요건 아마 정확하게 나오겠죠. 요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일단 제일 먼저 뜹니다. 대장도감에서 향약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처방을 모아 간행한 의서, 약서, 의약서. 정확하게 나와요. 아니, 그러면은 건강정보나 의학정보는 항상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AI가 준 답변 속에서 이렇게 단어나 좀 처방

0: 이름, 또 역사적인 연도 이런 것들은 좀 따로 뽑아서요. 이렇게 포털 뉴스나 백과사전으로 한 번만 딱 조회를 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1분 만에 가려내지는 거죠. 특히 건강정보, 약 이름, 뭐 역사적 사실 이렇게 정확성이 생명인 내용들을 보실 때는요. AI가 답변해주는 그 말을 무조건 정답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꼭 한 번 더 교차 검증해 주셔야 주변에 이렇게 가짜 뉴스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실수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1: 자, 정말 중요한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속의 여성처럼 저도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 지인들로부터 야, 그거 가짜야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거 반드시 습관으로 장착해 놔야 되겠습니다.
0: 네, 바로 그겁니다.
1: 자, 교수님, 그럼 가짜 뉴스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가짜 정보라는 걸 알았을 때 단톡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관계가 안 불편해질까요?
0: 그럴 때 AI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뭐 단톡방에 이 대강탕 정보가 올라왔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정보라는 걸 확인했어. 글을 올린 사람이 모르고 올린 거라 민망하지 않게 잘못된 정보만 살짝 고쳐서 알려주는 세 줄짜리 단톡방 전송용 메시지를 써줘. 부드럽고 정중하되 잘못된 정보를 올린 사람도 무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1: 와, 좋은 정보인 줄 알고 저도 찾아봤는데 향약 구급방에는 대강탕이라는 처방이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더라고요. 아마 출처가 잘못 전해지면서 생긴 정보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함께 찾아보며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스마일. 와, 제가 만약에 그냥 썼으면 아 이거 가짜 뉴스야 이거 올리지 마요 막 이랬을 텐데 이거 막 마지막에 이모티콘까지 넣어서 아주 부드럽고 세련되면서 예의까지 갖춘 문장을 제안하네요.
0: 그럼요. 나쁜 가짜뉴스를 찾아내는 방어막으로도 이렇게 인공지능을 쓸 수 있고요. 마지막엔 이렇게 다시 우리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도우미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짜를 가려내는 것도 AI, 관계를 지키는 것도 AI. 오늘 실습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AI 진짜 이게 되네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1: 정말 됩니다. AI 진짜 이게 되네. 말솜씨가 아주 좋은 AI 비서에게 완벽하게 한 방을 먹었지만 대처법까지도 확실하게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수칙을 정리해 주십시오.
0: 네, 오늘의 대내 포인트 AI 팩트체크 수칙 세 가지입니다.

0: 첫 번째는요, AI의 대답은 항상 한 번 더 의심해 보라는 건데요. 말투가 정중하고 자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가짜 답변 속에는 반드시 단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책 이름이라든지 인물 이름이라든지 역사적 연도처럼 확인할 수 있는 단어를 뽑아내는 게 첫 걸음이고요. 세 번째는 뽑아낸 단서는 꼭 포털이나 백과사전으로 교차 검증할 것. 이게 바로 1분이면 충분합니다.
1: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AI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아니요, 전혀요. AI는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만 AI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AI의 답변을 그대로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사람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AI를 믿되 확인한다. 이 한마디가 오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0: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럴듯하게 말해도 맹신은 금물입니다. 의심스러운 단서는 꼭 메모해 두셨다가 포털창에서 다시 확인해 보는 똑똑하고 당당한 AI 시민이 됩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 앞에서 당당해지는 그날까지 AI 진짜 이게 되네는 계속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AI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모가 콜라겐을 평소에 챙겨 드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요거 AI한테 물어볼게요. 먹는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는 게 사실이야? 근데 이게 다 믿어도 되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런데 흡수가 다 안 되고 위에서 소화가 된다던데? 이번에는 답이 좀 달라지는데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자신있게 효과 있다고 했다가 캐 물으니까 사실은 논쟁이 있다고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첫 답변만 믿지 마시고 꼭 한 번 더 물어보시고 포털에서 검색도 꼭 해보세요. 이 AI는 믿되 검증은 필수다. AI, 진짜 이게 되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집밥의 여왕 빅마마 이혜정에게 배우는 맛이 살아있는 한식 요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아주 특별한 김치찌개. 새콤한 김치와 고소한 고등어가 찰떡궁합인 고등어 김치찌개부터 육즙이 팡팡 터지는 완자의 매력에 모두가 반한 그 요리. 한 그릇으로 끝나지 않는 마성의 돼지고기 완자 수프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희고요.
2: 네, 안녕하세요. 빅마마 이혜정입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네,
2: 오래간만에 뵈요.
1: 그렇죠. 네. 선생님, 네. 이 고등어 김치찌개 이름부터 단맛이 사는데요. 국민 생선 고등어로 만드는 오늘의 요리 얼마나 맛있게요?
2: 맞아요. 이거 정말 얼마나 맛있게요.
1: 그렇죠.
2: 집에 누구나 다 김치 있잖아요.
1: 그럼요.
2: 고등어 또 그냥 금방 나가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2: 얼마나 영양이 많으면 네. 국민 생선이겠어요.
1: 그렇죠.
2: 오늘 이걸로 요새 밥 하는 기회가 너무 많아져서
1: 네?
2: 주부들이 힘들 때 조금 편안하게 쉽게 네. 맛있게 할 거예요.
1: 자, 네. 그럼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네.
2: 자, 김치하고요.
1: 네.
2: 또 고등어가 들어갈 거예요.
1: 네.
2: 근데 오늘 특별하게 여기다가 팽이버섯을 좀 함께 해서
1: 네.
2: 영양적인 면도 생각했고요.
1: 예.
2: 여기다 김치국물로 좀 맛을 내고요.
1: 네.
2: 여기에다 이제 천연 육수로 만든 이렇게 그 육수가 있죠.

0: 간단해요. 그냥 간단. 그러게요. 네.
1: 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저녁 식사 퀄리티가 바뀔 것 같은데요.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의 맛있는 입담도 기대하면서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고등어 김치찌개 시작해볼 텐데요. 네. 어떤 과정부터 하면 될까요?
0: 자, 있잖아요. 제일 쉬운 거는 네. 이제 좀 연한 것부터 먼저 손질을 할게요.
1: 그럴까요?
0: 요거 팽이버섯이잖아요. 네. 요 팽이버섯은 밑둥을 자를 거예요.
1: 네. 사실은 이 네. 재료들이 저희가 다 있는 재료들이라 너무 간단하고 네. 김치찌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0: 맞아요. 네. 이게 김치찌개 못하는 분 아마 없을걸요.
1: 네, 맞아요.
0: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네. 첫 번째 메뉴가 된장찌개보다도 김치찌개래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거 조금만 다르게 하면 네. 더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팽이버섯은 우선 요 밑부분이 포자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네. 얹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저 쓸어 놓고요.
1: 쓰지 않고요.
0: 네,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좀 잘라 놓을게요.
1: 예.
0: 파는요. 네. 마찬가지예요. 몇 센치를 어떻게 썰어 신경 쓸 거 없고요.
1: 네.
0: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으세요.
1: 큼직큼직하게.
0: 네. 너무 얇게 썰면 이것도 조금 뭐랄까 지저분해지거든요. 후들거려서.
1: 예.
0: 그냥 이렇게 조금 썰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요 백접 저 고추도 네. 파의 두께에 따라서 같이 가시면 돼요.
1: 오.
0: 그래 일률적이라 해야지 예. 음식을 완성해서 놨을 때 지저분하지 않죠.
1: 맞아요.
0: 이렇게 청고추 하나,
1: 네.
0: 또 홍고추 하나 가죠.
1: 오늘은 네. 이제 크기를 네. 큼직큼직하게 일정하게 좀 해봤어요.
0: 네, 맞아요. 주재료가 이렇게 김치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썰어 두시고요.
1: 네.
0: 도마가 깨끗할 때 이제 먼저 하시는 거죠. 자, 김치를 갈 텐데
1: 네.
0: 이렇게 이거를 꼭 짜세요.
1: 자, 김치 있는 양념 좀 짤게요.
0: 손으로 짜세요.
1: 네.
0: 이게 다 들어가면 좀 텁텁해지니까
1: 네.
0: 어차피 김치 국물을 제가 나중에 간을 보면서 조금 넣을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짜신 다음에 전 이 머리 줄기가 비타민C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요. 이렇게 쓰기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비타민C가 아주 많대요. 이 머리가.
1: 맞아요. 뿌리 그러니까, 쪽이.
0: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1: 같이 넣을까요?
0: 아니,
1: 그러면?
0: 네. 큰 거 하나 주시면. 네. 자,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버리지 말자고요, 우리.
1: 아까워요.
0: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1: 네.
0: 좋을 대로 쓰세요. 이렇게 쓸어도 되고 길이로 쓸어도 되고.
1: 네.
0: 근데 저는 길이로 쓰니까 좀 세련되기는 하지만
1: 네.
0: 먹기가 좀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일일이 또 잘라야
0: 네.
1: 돼서.
0: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두 가지를 썰어봐요. 마음대로 썰으세요. 이거는 밑둥만 이렇게 썰고
1: 네.
0: 위에는 그냥 길이로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1: 김치까지 넣어봤어요.
0: 네, 김치 썰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 예. 아니 재료들이 다 저희에게 익숙해서.
0: 그럼요.
1: 네. 저희가 이제 재료 손질이 순식간에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등어를
1: 예.
0: 세장뜨기를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사실 때.
1: 어. 미리 구매할 해서. 때.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 정도.
1: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 생선은 그 팔레? 필레?
0: 필레라고 하죠.
1: 예, 예.
0: 필렛이라고 하죠.
1: 필렛이요.
0: 뼈 발라내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편하게 세장뜨기.
1: 아, 세장뜨기.
0: 그렇게만 하죠. 네.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아주 준비를 해주시니까.
1: 너무 잘돼 있어요.
0: 그럼요, 그럼요. 말씀만 하시면
1: 예.
0: 다 해주시죠. 그래서 요거를 소금을 직접 뿌리지 말고요.
1: 네.
0: 제일 좋은 건 물에다가 소금 좀 넣고요. 여기다 오늘 요거. 소주예요.
1: 아,
0: 소주 조금 넣고.
1: 소주요?
0: 네, 이렇게 해서 한 15% 정도 염도가 나게
1: 예.
0: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에다 한 30분 정도 담궈 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고등어 비린내도 없어지고
1: 예?
0: 이렇게 끓이는 동안 단단해져서 김치찌개 하는 동안 무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1: 밑간도 미리 대고.
0: 그렇죠. 이렇게 준비할게요.
1: 좋아요.
0: 이제 준비 다 됐어요.
1: 그래서 순식간에 네. 재료 손질이 끝났는데요.
0: 다 있으니까.
1: 네, 맞아요.
0: 네.
1: 그럼 이제 뭐 해볼까요?
0: 자, 이제는 이제 가스레인지로 이동해서
1: 네.
0: 한번 이제 조리해보죠.
1: 그럴까요?
0: 네, 옮겨갈게요. 네.
1: 자.
0: 냄비를 먼저 조금만 30초 정도만 달구세요.
1: 네.
0: 처음부터 그냥 탁 이제 김치를 볶을 건데 그냥 넣으면 김치가 이렇게 물러지면서 아삭거리는 맛이 덜해요. 그러니까 30초 정도만 이렇게 가스불을 좀 켜놓고요.
1: 네.
0: 여기다가 요거 참기름이에요.
1: 참기름을
0: 네.
1: 미리?
0: 참기름 한 작은술 정도만
1: 네.
0: 이렇게 해서 기름을 넓게 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1: 네.
0: 요거 김치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1: 김치를 넣고
0: 네. 네.
1: 자.
0: 이렇게 할게요.
1: 냄비를 좀 달군 후에 네. 김치를 넣었죠.
0: 그래서 김치가 넣었을 때 자그락하는 소리가 나도록.
1: 아, 방금처럼.
0: 네, 네,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볶은 상태, 저 달군 상태에서
1: 네.
0: 볶으면 김치가 익지만 물러지진 않는 거예요.
1: 오.
0: 네. 그래서 찌개했을 때 맛이 달라요. 네, 이렇게.
1: 이런 비교를 통해서.
0: 네, 네, 네.
1: 근데 선생님 네. 김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주면 될까요?
0: 그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약간 투명해져요. 지금 김치가 이렇게 뿌였죠?
1: 예, 아직은요.
0: 네, 근데 여기 뿌였는데 여기 투명하게 변해요. 그럴 때까지만 익어주면 되는데
1: 네?
0: 사실은 김치를 많이 볶아주는 게 물을 붓고 오래 끓이는 것보다 맛있어요.

0: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러네요. 네. 사실 이제 김치찌개인데 얼음도 살짝 볶아주다가 네. 이제 물을 넣고 오래 네. 끓이는데 그 오래 끓이면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0: 그렇죠. 처음부터 물을 붓고 끓이기도 하는데 네. 물론 취향이긴 해요. 네. 근데 제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볶아서 익은 다음에 네. 저 물을 붓고 끓이면 훨씬 더 맛이 났더라는 거죠.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저 육수 좀. 그러니까 이 천연 육수라는 게 예. 멸치나 다시마나 양파나 어떤 거든 집에 있는 대로 예.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뭐 꼭 어떤 걸 해야 돼라는 건 없고요. 예. 그냥 여기다가 멸치만 있으면 멸치만 아니면 다시마까지 하시면 더 좋죠.
1: 네. 선생님께서 오늘 또 김치 네. 국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0: 네. 이게 예. 이렇게 처음부터 넣으면 약간 물레난다고 그러시죠. 어른들이.
1: 예.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완전 이게 끓어가 들어갈 때 김치 국물을 얼른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예? 이렇게 가운데까지 막 끓일 때 그때 김치국물을 넣어야 텁텁하지 않아요.
1: 와, 저는 다 한 번에 네. 넣었었는데 네. 이게 또 비결이네요, 선생님.
0: 근데 조금 나눠서 넣으면 예. 훨씬 더 감칠맛 나게, 짠맛 덜 느껴지게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1: 이따가 또 저희가 또 간을 할 건가요?
0: 그렇죠, 그렇죠. 간하죠. 드셔보시고 네? 이제 간이 부족하면 또 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예. 김치국물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이 많아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조금만 맛을 내는 걸로 조금만 넣으시고 네? 나머지 간은 또 따로 하시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끓여보겠습니다.
1: 네. 네.
0: 이렇게 이야. 해서 끓고 있어요.
1: 지금 향이 그러면, 너무 좋아요.
0: 그죠, 그죠.
1: 우리가 여기, 좋아하는 그 김치찌개의 향인데.
0: 맞아, 여기다가 이렇게 고등어 등이요. 예?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고등어를 넣으세요.
1: 근데 이유가 뭐예요?
0: 네. 왜냐면 앞으로 너무 부서져요.
1: 부서져요.
0: 네, 네. 지저분해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가도록 넣어주시는데. 네. 이거를 그냥 이때부터 뚜껑을 닫고 고등어 비린내가 나 여기 있다고 하고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끓일게요. 김치가 정말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게 흠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가 젓갈을 넣어서 단백질도 좀 활용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고기 같은 거 넣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기름질 수 있으니
1: 맞아요, 맞아요.
0: 고등어에도 좋은 오메가3
1: 예?
0: 좋은 단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 네.
0: 또 더군다나 좋은 건 구하기 쉽고 값도 저렴하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고등어를 넣어서 드시면 저 해산물이 들어가니까 또 시원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뚜껑을 꼭 열고 끓이세요.
1: 네.
0: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파를 이렇게 나붓하게 얹어요.
1: 지금 자, 고등어 들어가고 한 1분 정도 지났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좀 풋고추장 쓴 것도 넣고요.
1: 예.
0: 불을 조금 낮출게요.
1: 아.
0: 네, 꼭 불을 좀 낮춰서
1: 예.
0: 고등어가 뜸이 들도록 이쯤 하면 생선 비린내가 나갔겠죠.
1: 그럼요, 그럼요.
0: 이렇게 해서 1분 정도만 뚜껑 덮어서 익혀주세요.
1: 아, 불을 줄인 네. 상태에서?
0: 네, 네, 네.
1: 자, 식탁에 내기 1분 전쯤에.
0: 그렇죠. 네, 그러면 고등어 안에까지
1: 예.
0: 폭 열이 가서 익어지죠.
1: 스팀으로?
0: 네. 네, 그렇죠, 그렇죠.
1: 선생님, 고등어를 굉장히 또 예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게 고등어가 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예. 예뻐하진 않아요.
1: 아,
0: 좋아는 해요. 왜냐면 좋은 영양을 가격에 비해서
1: 네.
0: 진짜 가성비 좋은 영양 식품이잖아요.
1: 네.
0: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며요.
1: 그러게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고등어가
0: 고등학교 나왔대요.
1: 네,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0: 네.
1: 예.
0: 그러니까. 그런데요. 문어가 아무리 커도
1: 네.
0: 저 뭐야 저 취급을 별로 못 받는데요.
1: 아,
0: 고등어
1: 그래?
0: 앞에서. 네.
1: 아, 고등어가 고등학교 네. 졸업을 해서.
0: 네. 고등학교 졸업을 한 건 고등어밖에 없대요.
1: 그 생선 중에서.
0: 네. 네. 아니 바다 전체에서.
1: 어, 그러네.
0: 네. 바다 안에서. 네.
1: 똑똑한 친구예요.
0: 그렇대요. 예. 다 된 것 같아요.
1: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0: 맞아요. 아이고 요리도 이렇게 즐겁게 하면 좋죠.
1: 그렇죠.
0: 그래서 광희 씨랑 하는 요리가 즐거워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닫지 마세요.
1: 네.
0: 네 이렇게.
1: 이 팽이버섯이 네. 들어간 후에는
0: 네.
1: 얼마 정도 익혀주면 될까요?
0: 이제 이거는 거의 뜨거운 여열로 남아있는 열로 이렇게 끼얹어서
1: 네.
0: 숨만 한번 폭 죽이면 돼요. 오래 굳이 끓일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여기다 소홍주나 소주나
1: 네.
0: 뿌리시고요. 자, 보세요. 만약에 좀 싱거우면 이거 멸치 액젓이에요.
1: 오.
0: 지금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여 조금 끝맛이 조금 심심하나 할 때는 이 액젓을 조금만 넣어서
1: 액젓으로
0: 네,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이나 이렇게 해서 간을 하시면 아주 딱 소금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1: 우와, 고등어 살도 부스러지지 않고
0: 네, 이렇게 해서
1: 예.
0: 이거를 고등어를 김치에 싸서 드시면 김치찜 같이도 되고
1: 예.
0: 이거 고등어 조림 같이도 되고
1: 네.
0: 찌개도 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1: 근데요, 선생님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혹시나 고등어 비린내를 걱정하셨는데 전혀 안 나고
0: 전혀, 네, 전혀요.
1: 선생님, 저는 사실 이제 김치찜 네. 먹을 때
0: 네.
1: 뭔가 국물이 좀 자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0: 맞아요, 네.
1: 그때 이 고등어 김치찌개 만들어 드시면
0: 맞아요,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그저 있는 재료에
1: 예.
0: 팽이버섯 정도야 우리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이고 주말에 맛있죠. 네.
1: 너무 푸짐하게
0: 맞아요.
1: 먹음직스러운 고등어 김치찌개가 준비가 됐는데요.
0: 네.
1: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0: 박스에 있는 고등어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1: 오늘의 요리, 고등어 김치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하고 대파, 풋고추, 홍고추는 어슬 썰어주세요. 김치는 국물을 짜낸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고등어 필렛은 반으로 썰고 소금을 뿌려주세요. 찬물에 소금과 소주를 섞은 뒤 고등어를 넣어 30분 정도 담가줍니다. 이렇게 소금과 소주를 탄 물에 고등어를 담가 놓으면 비린내도 제거되고 고등어의 살이 더 단단해져요. 달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넣어 볶다가 육수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김치 국물을 넣고 끓이다가 고등어를 넣어 끓여줍니다. 대파, 풋고추, 홍고추도 넣어 끓이다가 팽이버섯을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주와 멸치액젓을 넣어 간한 뒤 그릇에 담으면 고등어 김치찌개가 완성됩니다.
0: 빅마마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더 맛있는 이 시간 네. 돼지고기 완자수프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자, 우선 돼지고기를 좀 갈았어요. 네. 이거는 삼겹살이나 이런 것보다 등심을 사용하시면 더 기름기가 적어서 네.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옆에는 오늘 냉장고 청소 좀 해요.
0: 네.
2: 뭐 가지나 요새 당근이나 오이 같은 거 왜 꽁댕이들 남아있죠?
0: 맞아요.
2: 그걸 쓸 건데요. 이제 곧 명절이 오면 네. 아무래도 배나 이런 과일들이 조금 흔하게 있겠죠?
0: 맞아요.
2: 이렇게 남아있을 때 이거 같이 넣어서 아주 시원한 그런 오늘 수프 만들 거예요.
0: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신선한 고기와 향긋한 채소의 조화로 이 풍미 가득한 요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2: 네, 네, 네.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선생님,
2: 네.
0: 옆에서 막 이렇게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2: 물이 끓어요. 요즘 여러분들 치킨스탕 많이 아시잖아요. 네? 혹시 삼계탕 드시고 나면 국물이 있으면 더 좋고요.
0: 네.
2: 없으면 냉물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0: 네.
2: 요즘 이렇게 상품이 나오니까 가지고 있는 조미료 활용하세요.
0: 네.
2: 요거를 물을 좀 넣고요.
0: 예.
2: 여기다가 치킨스탕부터 넣고요. 이렇게 끓일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먼저 끓여
0: 끓이면서
2: 네, 이걸 끓여서 이렇게 예. 해서 뚜껑 덮어서
0: 예.
2: 자리를 조금 바꿀게요.
0: 네.
2: 여기다 채소를 좀 제가 데쳐내야 되거든요.
0: 그럴까요?
2: 그래서 네, 강희 씨가 도와주시면
0: 아, 이렇게 네. 한번 자 이거는 저희가 요리하는 동안 이 치킨 스톡 치킨 육수를 한번 네. 먹어볼게요.
2: 네. 여기다가 잘 기름을 올렸는데 이 기름은
0: 예.
2: 채소 데치는 용이에요. 그래서 오. 이거를 팔팔팔 튀지 않을 거고요. 저는
0: 예.
2: 이거를 120도 정도에서 데쳐낼 거예요.
0: 그러니까 데쳐내는.
2: 네, 절대 기름이 막 연기가 나도록 달구지 마시고요.
0: 예.
2: 그저 매직자근한 이렇게 손 넣어서 매직지근하다고 그러죠.
0: 약불 정도로
2: 약불
0: 해서.
2: 약불 넣어서 그렇게 갈게요.
0: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
2: 네. 자, 이제 채소 썰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 네.
2: 이렇게 가져오셔서. 자.
0: 사실은 너무 선생님 감사한 게
2: 네.
0: 저도 이제 냉장고를 네. 이제 관심을 네. 갖다 보니까
2: 네.
0: 냉장고 안에 이렇게 항상 먹다 보면 자투리 채소가 남아요.
2: 그럼요, 그럼요, 그죠?
0: 예, 그래서 어디에 네. 넣어서 먹어야 되나 싶기도
2: 네.
0: 하고.
2: 네.
0: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냥 저는 저의 그냥 편리상
0: 예.
2: 가진 이렇게 길이로 썰었어요.
0: 네.
2: 당근은 동그랗게 썰어도 되고 길이로 썰어도 되는데
0: 네.
2: 저는 그냥 오늘 동그랗게 썰을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썰어야 돼? 뭐 깍둑 썰기야, 뭐 길이 썰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0: 네.
2: 내가 썰고 싶은 대로 썰으시면 돼요. 있는 대로 넣으세요. 요거
0: 예.
2: 뭐 당근 반 개, 가지 한 개 이럴 거 없어요. 오늘 냉장고 청소하는 날이에요.
0: 예.
2: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죠.
0: 그렇죠.
2: 이렇게 하고 요것도 그냥 이렇게 썰어서 넣을게요.
0: 네.
2: 자, 오이조차도 저는 오늘 익혀낼 거예요. 오이는 이렇게 썰게요. 이렇게, 이렇게.
0: 이거 나박썰기인가요, 선생님?
2: 염필깎이처럼 썰는 건데,
0: 예.
2: 오이가 동그라니 이렇게 돌려가면서
0: 예.
2: 이렇게 각을 지게.
0: 아.
2: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썰거나 오이는 빨리 물러요. 그러니까
0: 네.
2: 이걸 이렇게 해서 각을 주게. 이렇게 썰게요.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썰으세요.
0: 자.
2: 이렇게 써시고요. 여기, 저, 뭐야. 배는
0: 네.
2: 이렇게 길이로 그냥 썰 거예요, 제가.
0: 배가 이제 또 한창 나올 때죠, 또.
2: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절 지내고 나면 곧 명절이잖아요.
0: 예.
2: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과일 같은 게 많이 남으니까
0: 네.
2: 이걸 이렇게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상에서 남은 과일을 억지로 막 드시지 마시고
0: 예.
2: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배를 이렇게 줘서
0: 네.
2: 배가 또 좋은 식재료가 되거든요.
0: 예.
2: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기름을 옮겨가 볼 건데요.
0: 네.
2: 기름에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되셔서 예. 여기에 화기가 안 느껴지게 돼요.
0: 네. 아 너무 네. 뜨거운 느낌이 안 들 때.
2: 그렇죠. 자 순서를
0: 예.
2: 저는 여기서 당근부터 갈게요.
0: 당근부터요.
2: 네, 당근이 이 채소 자체에서 단맛이 많이 있죠. 온도 딱 맞았어요.
0: 아무래도 제일 단단하기 때문에 넣어볼게요.
2: 그리고 당근이 넣으면 기름 자체가 맛있는 맛이

0: 맛이래요.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해서
1: 당근에서 맛있는 맛이 나와서
0: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 하나씩 하나씩 데쳐낼게요.
1: 네.
0: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튀길게요.
1: 1분 정도?
0: 네, 네, 네.
1: 근데 선생님 네. 사실은 이렇게 채소를 데쳐내는 네. 이 기름에 튀기듯이 데쳐내는 게 네. 저희가 흔하게 하는 방법은 아닌데 네. 이렇게 하면 맛이 어떻게 또 좋아지는지
0: 이게
1: 궁금해요.
0: 채소가 조금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1: 예.
0: 사실은 여기 이렇게 기름을 먹으니까 특히 당근 같은 건 지용성 비타민이 있잖아요.
1: 어, 네.
0: 기름이 갔을 때 제일 좋은 건강을 주죠.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데쳐내서 사용해요. 저는 오늘 하는 음식이 아이들도 좋지만
1: 예.
0: 저처럼 조금 나이 먹은 아유 그냥 조금 뒤로 첫 바깥으로 나가 있는
1: 예.
0: 시니어들에게 좀 좋은 음식 아닐까 싶어요. 네.
1: 아무래도 영양이
0: 그렇죠.
1: 많이 들어있게 영양 네. 만점이기 때문에
0: 보세요. 이게 순서를 이렇게 주는 게
1: 예.
0: 제가 120도 정도에서 이렇게 데쳐내기 시작했어요.
1: 예.
0: 당근이 갔다 오면서 기름 온도를 또 떨어뜨렸죠.
1: 예.
0: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새파랗게 변하면서 아 이렇게 쭈그러들죠.
1: 그러게요. 타지
0: 이렇게,
1: 않고 예.
0: 네. 이렇게 데쳐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지는 수분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가 확 튀기죠.
1: 예, 예.
0: 그래서 당근으로 온도를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튀기는데요. 이렇게 새파랗게 지금 색이 변한 거 보이세요?
1: 예.
0: 초록색, 약간 초록빛이 돌죠?
1: 맞아요.
0: 이럴 때 저는 건져내요.
1: 이럴 때?
0: 네.
1: 자, 넣고 나서 한 30초 정도 지났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건져내요.
1: 네.
0: 자, 이런 다음에
1: 예.
0: 더 낮은 온도에서 오일을 또 넣죠.
1: 더 낮은 온도에서.
0: 네.
1: 아까 불 세기는 약불로 네. 저희가 고정해 놨고요.
0: 그죠, 그죠.
1: 자, 네. 기름의 온도가 조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채소마다 성질을 살려서
1: 예.
0: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1: 이것도 한 30초 정도.
0: 네, 오이도 이렇게 사실 뜨거운 기름이 만약 기름 온도가 오르면
1: 예.
0: 오이 같은 걸 먼저 이렇게 샤워 시켜서
1: 아 끼얹어서
0: 이렇게, 네 기름 온도만 조금 내려주세요. 보세요, 오이도 색깔이 좀 변했죠.
1: 그러게요.
0: 파랗게 이렇게 해서 끓일 거예요.
1: 오 진짜 아니 근데 기름 하나 이렇게 튀지 않고 깔끔하게
0: 배는. 기름에 데치지 않겠습니다.
1: 아, 배는요?
0: 네. 이렇게 해서 놔두고요.
1: 네. 선생님.
0: 네.
1: 자, 이번에는 네. 뭘 하면 될까요?
0: 이제 주인공인 완자 만들어야죠.
1: 그럴까요?
0: 네, 그래서 이거 좀 빚어보겠습니다.
1: 또 완자는 남녀노소 네. 가릴 거 없이 다 좋아하는
0: 맞아요.
1: 음식인데요.
0: 우리 명절에 동그랑땡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부위예요, 그런 고기.
1: 네.
0: 자, 여기다가 마늘을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이런 정도.
1: 네.
0: 이거 이제 국물에 넣을 게 조금 제가 남겨놓을 거예요.
1: 네.
0: 자, 이렇게 하고, 광시적인 소금하고 후추 있죠?
1: 예.
0: 그리고 자, 요거 소금주 조금 넣을게요. 자,
1: 소금, 후추도 네. 밑간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여기 저 술하고
1: 네.
0: 마늘만 넣은 다음에 우선 이렇게 손으로 바락바락바락바락바락 미운 사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물르세요. 입에다 힘 딱 주시고.
1: 바락바락.
0: 네. 자, 소금을 밑간이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1: 네.
0: 이렇게 해서 자, 요만큼 넣었습니다.
1: 네.
0: 한번 주물러 주세요.
1: 주물러 주시고.
0: 주물러 주신 다음에 후추.
1: 네.
0: 후추는 조금 넉넉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주물리신 다음에.
1: 네.
0: 자, 이렇게 잡고는.
1: 예.
0: 요거 요렇게.
1: 오!
0: 요렇게.
1: 아, 이렇게. 네. 이게 완자를 빚는 방법이에요?
0: 요렇게.
1: 네, 오!
0: 요렇게.
1: 따로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0: 그치? 그냥 손 묻힌 김에 해요.
1: 예.
0: 이렇게 잡으시고, 엄지하고, 저기, 손하고,
1: 예.
0: 요렇게, 여기 중식에서 이제 뭘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1: 아, 엄지와 검지를 잡으면, 네. 누르면.
0: 네. 너무 매끄럽게 안 하시고요.
1: 예.
0: 이렇게 약간 러프하게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1: 투박스럽게, 예.
0: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가세요.
1: 맞아요.
0: 한 손으로 요렇게 그냥 대강 주물러서.
1: 어떨 때는 이렇게 투박스러운 게 또 더 먹음직스러울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네. 금세 저희가 또 완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0: 네.
1: 이제 또 자, 이제 숯불을 끓여봐야죠.
0: 끓고 있으니까 글로 옮겨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볼게요.
1: 가볼까요?
0: 네, 네.
1: 자, 치킨 육수가
0: 네.
1: 다 끓고 있는데요.
0: 자, 여기다 마늘 조금 넣죠?
1: 네.
0: 자, 마늘 조금 넣을게요. 이렇게 좀 넣고요.
1: 네.
0: 술 조금 넣고요.
1: 네.
0: 자, 여기다가 자 전분을 저는 여기다 조금만 아. 그냥 바로 넣을 거예요.
1: 농도를 잡기 위해서.
0: 빨리 풀으세요.
1: 아, 빨리 풀어요?
0: 빨리 휙 풀었죠?
1: 어.
0: 자, 보세요. 이렇게.
1: 덩어리 지지
0: 네,
1: 않았네요.
0: 덩어리 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빨리 풀어요.
1: 아,
0: 빨리.
1: 풀을 건 빨리
0: 네,
1: 풀어라.
0: 빨리. 이렇게 해서 물에, 물 개지 말고.
1: 예?
0: 이렇게 해서 빨리 풀어버리세요.
1: 네.
0: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끓을 때요. 똥.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요.
1: 이렇게, 이렇게 바로 그냥.
0: 네.
1: 이렇게. 어, 바로 넣네요, 선생님.
0: 바로 넣어요, 네. 바로 나요.
1: 근데 이 완자는 얼마 정도 익혀주면 될까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완자가 안에까지 할 동안 한 3분 정도 끓는 상태에서
1: 정도.
0: 이렇게 넣으시면서
1: 예.
0: 배를 미리 지금 넣으세요.
1: 완자랑
0: 같이. 네. 이제 배가 조금 익어서
1: 예.
0: 시원한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함께 가죠.
1: 달큰한 물도 나오도록.
0: 그렇죠. 우선 이렇게 담아요.
1: 아니 전분을 이렇게 빨리 넣으셨던 이유가 있으신지 혹시
0: 이유 있죠 예?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점성이 물이 지금 막 넣을 때 완자 넣잖아요
1: 예?
0: 넣고 할 준비할 때 뚜껑 열면서 온도가 뚝 떨어지죠
1: 예.
0: 그럴 때 빨리 넣으면 뭉치죠

0: 않아요. 그리고 물에다 풀어서 넣으시면 예. 걸쭉해서 개운한 맛이 덜해요.
1: 아.
0: 그래서 오이가 들어가서 오늘은 되게 아주 시원한 그런 수프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풀어서 넣으시면 걸쭉해서 맛이 덜해요.
1: 너무 네. 걸쭉한 것보다 약간의 네. 점성만 띄게.
0: 그렇죠.
1: 그러려면 그렇죠. 빨리 전분을 풀어야 한다.
0: 넣자마자 휙 이렇게. 아. 그러니까 많은 덜 들어가니까 예. 요거조차도 탄수화물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1: 아, 너무 좋네요. 네. 자, 오늘의 요리 비결이었습니다.
0: 이게 익으면 이제 뜨죠. 다 예? 익으면.
1: 또 흰색으로 바뀌어요.
0: 그렇죠.
1: 흰색이.
0: 그럴 때 여기다가 가지를 넣어요.
1: 네, 이건 또 익혔으니까.
0: 네. 네, 당근도 넣어요.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오이도 넣죠.
1: 오이도 넣고요. 네.
0: 여기다가 예. 간 한번 보시고요. 예. 내 입에 맞춰서 소금 조금 넣으셔도 좋고 후추는 마지막에 조금 꼭 넣으세요.
1: 자, 근데 선생님.
0: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이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채소도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요건 끓여서 아침에 냉동실에 있는 인절미나 이런 예. 거랑 같이 하나 드시면 좋죠. 자, 이제 다 끓였으니까 옮겨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이렇게 넣어볼게요.
1: 아니, 저는 진짜 아니 너무 끓여 먹어보고 싶은.
0: 네, 꼭 해보세요. 예. 이거는 정말 노력 대비 영양도 아주 좋고요.
1: 예.
0: 정말 요건 아주 아침에 스프로 드시면 진짜 맛있는데 재밌는 건요. 배에서조차도 약간의 고기 맛이 나서
1: 예.
0: 우리가 뭐 갈비 같은 거 먹고 반드시 저 배 먹잖아요. 소화되라고.
1: 맞아요.
0: 영양적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1: 진짜 사실은 저는 스프라 그래서 되게 사실은 간단하게 먹는 네.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정말 지네요.
0: 재밌죠?
1: 예.
0: 네. 그러니까 여기 어떤 것도 가리시지 말고
1: 예?
0: 박이 나오면 박나물도 좋고 마가 있으면 마도 좋고요.
1: 예.
0: 고구마 같은 것도 이렇게 똑같이 기름에 데쳐서 넣으시면 돼요. 자.
1: 진짜로 꼭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1: 예.
0: 네.
1: 자, 간단히 만들어 진하게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완자 스프가 완성됐습니다.
2: 돼지고기 완자 수프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치킨 스톡을 넣어 끓여주세요. 식용유 담긴 팬은 약불에 예열해줍니다. 가지는 길쭉하게 썰고 당근은 편썬 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오이는 돌려 깎은 뒤 배는 길게 토막내어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예열된 식용유에 당근은 1분 정도, 가지는 30초 정도, 오이도 30초 정도 각각 튀겨내줍니다. 다진 돼지고기에 다진 마늘, 소홍주,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버무린 뒤 동그랗게 완자를 만들어주세요. 끓는 육수에 다진 마늘, 소홍주, 전분, 고기 완자, 배를 넣어 3분 정도 끓여줍니다. 전분은 넣자마자 풀어야 국물이 걸쭉해지지 않고 개운해져요. 여기에 튀긴 가지, 당근, 오이를 넣어 끓이다가 후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돼지고기 완자 수프가 완성됩니다. 요리계의 금손, 빅마마 이혜정의 최고의 요리 비결 대방출! 가지 싫어하는 사람도 한 입 먹으면 생각이 바뀌는 최고의 가지 요리. 짭조름한 불고기와 쫄깃한 가지를 함께 볶은 불고기 가지 볶음부터 구기자를 넣어 맛도 색도 퀄리티 급상승. 자극적이지 않아 끊임없이 들어가는 고구마 조림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현미의 단짝 강이고요.
0: 네,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0: 네.
1: 이 가지 요리는 호불호가 있지만
0: 네, 네.
1: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의 손을 거치면 얼마나 맛있게요.
0: 아, 진짜요?
1: 그렇죠.
0: 네, 해보죠. 네.
1: 자, 불고기 가지 볶음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네. 자, 우선 불고기 가지 볶음이니까 가지가 네. 오늘 주인공이에요.
1: 네.
0: 가지가 필요하고요. 또 여기다가 마늘종을 좀 함께 넣을 겁니다.
1: 네.
0: 거기다가서 이제 불고기감인데요.
1: 네.
0: 오늘 돼지고기를 사용해요.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좀 준비했고요.
1: 네.
0: 거기에 들어가면 간장, 우소스, 전분 이런 정도 필요합니다.
1: 네. 간단하게 만들어 네. 맛있게 즐기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요리를 시작해 볼 텐데요.
0: 네.
1: 자, 우선 가지 먼저 손질을 해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가지도 어차피 이제 슈퍼에서 구입하실 때
1: 네.
0: 조금 신경을 좀 써보세요.
1: 네.
0: 너무 뚱뚱한 가지는요,
1: 예.
0: 수분이 많아서
3: 물론

0: 버려요. 빨리. 그러니까 조금 가늘면서 보랏빛이 아주 선명하고요. 좀 윤기가 반들반들한 게 조금 뭐랄까 더 신선한 거고요. 이 가지가 이렇게 오리 오초를 이렇게 꼬부라지거나 이런 거는 예? 사지 마세요. 네,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쓴 맛이 더 돌아요.
1: 아,
0: 네.
1: 맞아요. 살짝 쓴 맛이 도는데.
0: 그렇죠. 네.
1: 조금 이렇게 곧게 뻗은 그렇죠. 가지 사용한
0: 조금
1: 게.
0: 가늘인 가지 아, 예. 그런 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선 요거는요. 그래서 꼭지를 떼고 네. 이렇게 뗄게요. 그런 다음에 반 갈라요. 네. 반 갈라서 이렇게 뭐 가지가 너무 긴 분 3등분 하셔도 되겠죠.
2: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길이로 잘라 놓을 거예요. 이렇게.
2: 네.
0: 자, 이렇게 써 또 이것도 이렇게 뚱뚱하면 한 네 등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2: 네.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사실은 네. 이 가지는 몸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름 내 맛있게 먹었는데
0: 그럼요. 체온도 낮춰 주고 더위를 가시게 해 주죠.
2: 예.
0: 그래서 너무 좋아. 이건 정말.
1: 수분도 자, 많이 들어 있고.
0: 네, 이렇게 해서 가지 하나 정도만 썰어 놓으세요.
2: 예.
0: 가지는 밥에 넣어도 맛있고 뭐 맛있어요 정말.
1: 그렇죠.
0: 네.
1: 저 어제도 요리에 사용했잖아요 저희가.
0: 아 그러셨어요?
2: 예.
0: 네. 자 이렇게 마늘종은 예. 한 5, 6cm 한 뭐 요 그 정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가지 길이에 비춰서 네. 그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죠.
1: 만약에 마늘종이 네. 없으면 네. 안 넣으셔도 되는 건가요?
0: 안 넣어도 돼요. 마늘종 대신에 네. 대파를 짜게서 넣으셔도 되고요. 마늘종 대신에 예. 굵은 부추 있죠. 좀 굵은 걸로
2: 예.
0: 이렇게 썰어 넣으셔도 돼요. 혹시 줄기콩 있으시면 줄기콩을 쓰셔도 좋아요.
2: 아.
0: 네. 이렇게 해놓을게요.
1: 네.
0: 네.
1: 자, 이렇게 자, 재료 손질이 됐고요.
0: 그 다음에 이제 불고기감 제가 재료를 좀 준비를 할게요.
2: 네.
0: 도마 하나 주시겠어요?
1: 가요.
0: 장갑도 하나 주세요. 요게, 요 고기가요. 요게 저 앞다리살이에요.
1: 앞다리살.
0: 그래서 가격도 좀 저렴하지만 예. 또 담백하기도 해서
2: 네.
0: 먹기가 아주 불고기감으로는 그저 그만이죠. 자, 이렇게 해서.
1: 아니, 불고기감을 구입할 줄 알았는데, 오늘 네. 앞다리살을.
0: 네, 앞다리살을 불고기감으로 좀 썰었어요.
2: 예.
0: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를 썰을게요.
2: 네.
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 볼 좀 주세요. 네. 여기다가 이거 넣고요. 간장이요. 간장 조금만 넣을게요.
2: 네. 예.
0: 여기다가 전분을 조금 넣죠.
1: 전분이요.
0: 전분을, 네. 전분을 여기다 조금 넣고요.
2: 네.
0: 참기름 조금 넣을게요. 아, 네. 소금주.
1: 소금주. 네.
0: 소금주.
1: 근데 소금주가 네.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소금주가. 네. 네.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0: 아, 이게 말하자면 우리 소주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잡냄새도 없어지고 그래서
2: 네.
0: 중국분들은 많이 사용하시는 재료죠. 근데 이게 없으면 청주도 괜찮아요. 소주도 네. 괜찮아요. 어떤 거라도 그냥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1: 이렇게 밀간을 해주시는 거죠?
0: 네, 이제 후라이팬으로 옮겨서 예. 볶기만 하면 끝나요. 네, 아주 간단해요.
1: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조리를 네. 해볼게요.
0: 후라이팬을 먼저 좀 달굴게요.
2: 예.
0: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식용유를 좀 두를게요.
1: 식용유 한번 둘러볼까요? 네.
0: 이렇게 해서 네. 팬을 불에다 올린 다음에요. 여기다 식용유를 붓게요.
2: 네.
0: 조금 넉넉히 할게요. 가지도 그렇고 마늘종도 그렇고
2: 네.
0: 지방에서 저 기름이 있을 때 더 영양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기름과 같이 달구겠습니다.
2: 네. 네.
1: 사실은 어제 선생님께서 이 채소들 튀기듯이 데쳐내셨단 말이에요.
0: 네네. 그럼 저 시간도 빨리 가고
2: 예?
0: 이게 뭐랄까 상에 시간. 올라가서 예. 물이 나오는 것도 덜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볶음 음식이니까
2: 예?
0: 이렇게 늘 기름과 같이 하면 훨씬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1: 그게 좀 더 고소하고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볶으시면서
2: 네.
0: 여기다가 소금을 개인 간을 할 거예요.
1: 네, 각자 네. 밑간을.
0: 네, 그래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할게요.
2: 예.
0: 약간 밑간을 해야지 한꺼번에 나중에 간을 해도
2: 예.
0: 사실은 맛이 좀 덜하죠.
1: 맞아요.
0: 네.
1: 사실 이 마늘종도 식감도 너무 좋고
0: 맞아요.
1: 약간 이 알싸한 맛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너무
0: 그리고
1: 좋아요.
0: 모든 이 재료들의 이 순이나 알에는 또 특별한 살려고 하는 생명 에너지가 있죠.

0: 볶아주면 될까요?
1: 이게 지금 마늘쟁이 사실은 좀 두터워요. 그래서 예? 이게 센 불에서 볶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흔들어줘가면서 끝이 좀 거뭇거뭇거뭇해질 때까지 볶을게요.
0: 약간 색이 날 때까지.
1: 그렇죠. 이렇게 물러가죠.
0: 맞아요.
1: 여기 지금 물러가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물러가죠. 요랬을 때 가지를 넣을 거예요.
0: 이때.
1: 네.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하면 기름을 덜 먹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가지에 수분이 나와서 예. 훨씬 더 기름량을 좀 덜 쓰게 하죠.
0: 네. 아, 가지에 수분이 나와서.
1: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네. 볶을게요. 가지가 좀 나른해지게 그렇게 볶게요. 네.
0: 어, 지금 마늘종이 색깔이 더 뭐 아주 푸르졌고요.
1: 예. 네. 약간 살짝만 예. 이렇게 안에까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예. 그렇게 볶을 거예요. 가지가 들어가면요. 가지는 기름을 너무 좋아해서
0: 맞아요.
1: 이거 보세요. 팬에 기름이 하나도 없죠?
0: 예?
1: 얼른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늘종 볶는 기름에다 가지를 넣어서 그냥 그 기름에 남아있는 기름에

0: 같이 늘 우리가 고기를 막 구워서 막 실컷 먹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매 음식에 이용해서 하루에 80g 정도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먹어보려고요.
1: 그리고 네. 이 가지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심혈관에도 좋다고.
0: 그렇대요.
1: 심혈관 질환에도.
0: 그럼 아주 정말 이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수분을 공급해주는 가장 좋음이 있고요.
1: 예.
0: 또 이 검은 부분에 안토시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1: 예.
0: 우리 몸에 있는 활성탄소도 많이 제거해준다고 하니까 오. 저희같이 나이 좀 있는 분들에게는 또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1: 예.
0: 가지는 너무 좋은 채소죠.
1: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로 많이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볶아가요. 이 정도 볶았을 때 저는 이 팬으로 좀 덜어 놓을게요.
1: 자
0: 이렇게.
1: 왼쪽 팬에 살짝 덜어 놓을게요.
0: 네, 이렇게 덜어 넣고요.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
1: 네.
0: 자 기름을 조금 두르세요. 올리브오일 써도 좋고 뭐 이렇게 살짝 두를게요.
1: 네.
0: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 불고기를 자 이제 볶을 거예요. 제가.
1: 근데 고기하고 따로.

0: 자. 이렇게 놓고요. 네. 이걸 제가 담아보죠.
1: 네. 아니, 저희가 이렇게 조금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먹는 네. 요리 같아요, 선생님.
0: 아니, 그럼요. 이게 재료비가 막 비싸서 좋은 네. 건 아니고 이렇게 식맞춰서 잘 재료만 조금 섞어서 네. 해놓으면 이게 영양식이죠.
1: 아니, 네. 살짝 다르게 했을 뿐인데 네. 저희가 늘 하던 재료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0: 그러니까 이게 마늘종이 들어가서 색상도 아주 곱잖아요. 예. 이렇게 놓고 또 여기다가 가지도 들어가니까 이 가지 주는 맛이 있어서 예. 여기 아주 맛이 있어요.
1: 그러게요.
0: 자, 이렇게
1: 아니 정말 푸짐해지네요, 선생님.
0: 여기에다 잔파를 뿌려서 같이 얹어도 좋고요.
1: 예.
0: 아니면 그냥 여기다 같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전 여기다 소면을 같이 놓기도 해요.
1: 소면도 함께 곁들이면.
0: 잘 삶았어요. 삶아서 네. 소면을 그냥 일반적인 소면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돌돌 말아가지고
1: 네.
0: 자 옆에 저 접시 좀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요. 네.
1: 야.
0: 그렇게 해서
1: 예.
0: 우리 왜 골뱅이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소면 낙지 소면 같이 드시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씩 가져가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1: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네요, 선생님.
0: 아 여름엔 또 별미예요. 이렇게 드시면.
1: 네.
0: 이렇게 드시죠.
1: 이렇게 식사가 네. 딱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불고기 가지볶음이 완성됐습니다.

0: 오늘의 요리, 불고기 가지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지는 꼭지를 제거한 뒤 반 갈라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마늘종은 손가락 길이로 썰어줍니다. 돼지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고 진간장, 전분, 소금주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종과 소금을 넣어 볶다가 가지와 소금도 넣어 볶아내줍니다. 그런 다음 다른 팬에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볶은 마늘종과 가지, 굴소스, 소홍주,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고기와 채소를 따로 볶아야 고기의 잡내가 채소에 배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삶은 소면을 곁들이면 불고기 가지볶음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자, 이번에 할 요리는 밥 없이도 맨입에 먹어도 짜거나 맵지 않을 것 같은데요.
2: 맞아요. 네.
1: 자, 간식 같은 반찬, 고구마 조림에 들어갈 재료 볼까요?
2: 맞아요. 이제 정말 섬유질이 풍부하고 무기질도 많은 고구마가 네. 이제 해고구마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거를 맵지 않게 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네.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반찬이에요.
1: 정말 네. 기대가 되는데 네. 일단 고구마가 주재료 나와있죠?
2: 그렇죠. 그렇죠.
1: 네. 자, 근데 고구마 외에도 특별한 재료가 눈에 띄는데요.
2: 네, 네, 네.
1: 빨간 건 뭔가요?
2: 맞아요. 이거요. 이거 열매죠.
1: 예.
2: 이거 구기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기자는요. 예.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나 여기 있어 라고 나대지 않아요. 근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준 아주 좋은 성분을 가진 거라서
1: 예.
2: 고구마에다 좀 넣어서 영양제 같이 가져가 볼게요.
1: 네. 네. 자극적이지 않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2: 네. 자, 우선 제가 네. 먼저 주인공인 고구마니까
1: 네.
2: 고구마를 먼저 제가 할 건데요. 오늘은 호박고구마나 이런 것보다
1: 예.
2: 밤고구마를 쓰시는 게 더 좋아요.
1: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왜냐하면 이게 더 들어가면 풀어지지 않아서
1: 맞아.
2: 이제 물이 막 이렇게 뻑뻑해지지 않잖아요.
1: 맞아요.
2: 호박이나 물성이 많은 고구마를 물고구마 쓰면
1: 네.
2: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뻑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고구마를
1: 네.
2: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냥 이거는 저는 이렇게 쓸지만
1: 예?
2: 난 길이로 쓸래 늘씬한 게 좋아 그러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1: 네.
2: 요걸 만약에 하시겠다고 일부러 고구마를 사시면 자 이렇게 생긴 고구마보다 요 끝머리 이렇게 잘라내고요. 길쭉한 요런 고구마가 제가 해보니까
1: 네.
2: 용도가 훨씬 좋더라고요. 자 요렇게 놓고요.
1: 네.
2: 요걸 이렇게 해서 그냥 반만 잘라요.
1: 반만.
2: 네. 너무 토막토막 내지 마시고
1: 네.
2: 이렇게 반만 잘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고구마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1: 예?
2: 저기 제가 미리 좀 물에 담궈놨는데
1: 예.
2: 자, 저 고구마 좀 담궈놨어요.
1: 네.
2: 이것처럼 미리 잘라서 고구마에 있는 전분을 조금 미리 빼놓으세요. 그러면 훨씬 고구마가
1: 예.
2: 뭐랄까 목, 이렇게 우리 먹었을 때 목이 턱턱 메인다고 그러죠.
1: 예.
2: 삶은 고구마 먹은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그게 덜해져요.
1: 그러니까 진짜로요?
2: 네, 여기 있는 전분을 좀 덜어낼게요.
1: 아, 전분끼리 빼주는데?
2: 그렇죠.
1: 물 말고도 어떤 게 들어가나요?
2: 자, 요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소금 조금 넣어요. 이거는
1: 예.
2: 부서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0.3%, 1% 미만의 소금을 넣는데
1: 예.
2: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1: 네.
2: 그러면 짠맛이 돌아서 고구마의 단맛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물에다가 미리 풀지 마시고
1: 예.
2: 살짝 위에다 이렇게 그냥 섞어주세요. 짠 소금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구마 담근 물에 소금을 푸는 이건 맛이 굉장히 다 차이가 나요.
1: 그러니까 자, 이렇게 몇 분 정도 두면 네. 될까요?
2: 이렇게 해서 한 10분 이렇게 두세요.
1: 10분 정도?
2: 네.
1: 저희가
2: 네.
1: 미리 10분 정도 뒀는데
2: 네.
1: 이렇게 전분기가 확실히 선생님 빠진 게 보이죠?
2: 그렇죠.
1: 보이시면.
2: 맞아요. 이렇게 뿌옇게.
1: 예. 그렇죠?
2: 물이 뿌얘져요. 그러니까 이걸
1: 네.
2: 하나를 조금 시간을 두고 하세요. 그러는 사이에 제가
1: 네.
2: 물을 미리 좀 냄비에다 끓여놓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저 게스트로 가서 이거 물 끓인 거 아니다 한번에 앉혀볼게요.
1: 네.
2: 이렇게 저 구이자 좀 주시겠어요?
1: 자,
2: 네. 자, 이 물 양은요.
1: 네.
2: 고구마가 잠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물 양을 얼마를 해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1: 네.
2: 물 양이 그냥 고구마가 잠길 정도로만 하시고요.
1: 네.
2: 구이자는 이렇게 좀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서
1: 네.
2: 사실은 구기자가 조금 있으면 약간 노르스름하게 우러나기도
1: 맞아요.
2: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넣으시면서 이제 고구마 좀 주시겠어요?
1: 자, 이걸로
2: 네, 네, 이걸로 할게요.
1: 자, 저희가 해놓은 걸로 할게요.
2: 네, 자, 이걸로 해서 꼭 전분 빼주는 것만 잊지 마세요.
1: 네.
2: 자, 이렇게 해서.
1: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자, 고구마 한 두 개 정도를 넣었죠.
2: 그렇죠. 이 물이 보세요. 두 개 정도에 물 한 0.8리터 정도.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익을 만큼의 물을 주는 거예요.
1: 살짝 잠기고.
2: 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끓일게요.
1: 네.
2: 아마 이게 다 익을 때쯤 되면 구기자에서 약간 붉은 물이 나서 노르스름한 맛있는 고구마 색으로 갈 수 있어요. 담서 이렇게 담궈서 저는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익힐 겁니다.
1: 자, 네. 맛있게 한번 익혀볼까요? 네. 선생님, 네. 지금 이 고구마의 그 네. 포근포근하고 달큰한 향이 약간 올라온 것 같은데.
2: 맞아요, 맞아요. 이제 끓기 시작하죠. 예, 예. 이렇게 끓잖아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구기자의 물이에요. 예. 이렇게 맛있는 색깔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우와.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고구마. 예. 보세요. 너무 이렇게 이쁘게 익었죠?
1: 아, 노랗게 해서 저희가 사실 밤고구마를 넣었는데.
2: 그렇죠.
1: 이제 호박고구마 같이 됐어요, 맞아요. 지금.
2: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여기다가 맛술 넣어요.
1: 이때요?
2: 네, 그럼요. 여기다가 올리고당 넣어요.
1: 네.
2: 네. 올리고당. 정 없으면 물엿도 괜찮아요. 근데 꿀은 넣지 마세요.
1: 꿀은 넣지
2: 네,
1: 말고.
2: 네, 꿀은 끈적해지니까 예. 이렇게 한 큰술 정도의 올리고당을 넣어서 네. 약간의 이제 여기다 점성도 주고 윤기도 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지금 근데 네. 선생님 네. 약간 조림인데 국물이 너무 자작한 것 같아서.
2: 그렇죠. 이런 정도로 자작하게 해서 네. 이거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도 아이들은 막 떠먹죠.
1: 아.
2: 차게. 이렇게 안 되면 저는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할 거예요.
1: 아, 너무 끈덕거리지 않게 네, 이렇게.
2: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익혀갈게요. 이게 어느 정도 이거 마지막에 네. 저는 소금하고 간장을 간을 마무리를 해서 예? 그때 이제 접시에 담아내면 돼요.
1: 네. 아니 너무 촉촉하고
2: 예쁘죠?
1: 아니 차게 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2: 이거 차게 넣고 그냥 아이들 간식으로 줘도 좋아요. 이거 밥반찬도 좋지만 예. 다 차게 해서 젓가락에 하나 쿡 찍어서 간식.
1: 예.
2: 네, 그것도 재밌죠.
1: 아니
2: 네.
1: 왜냐하면 촉촉하기 때문에 퍽퍽하지도 않을 거고
2: 맞아요.
1: 목이 그렇죠.
2: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설탕 찔러보면 설탕 들어가죠. 이렇게
1: 예.
2: 이렇게 한 다음에 한 3분에서 5분 양에 따라서예요.
1: 예.
2: 그런 정도 이렇게 찔러서 들어갔을 때 네. 이때부터 뚜껑을 잃고 이제 마지막 익힘을 주는 거예요.
1: 마지막 익힘.
2: 네, 네. 이렇게 한 3분 정도만 두면 되죠. 네.
1: 사실 저도 고구마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맨날 이제 고구마를 그냥 쪄먹기만 하고
2: 맞아요.
1: 아니면은 또 걱정이 되는 건 고구마를 워낙에 또 좋아하다 보니까 먹다 보면은 혹시 살이 찌지 않을까
2: 맞아요.
1: 살다 보니까
2: 그렇게도 하죠. 근데 이게 당지수가 낮아서 감자보다는 예. 훨씬 더 건강에 특히 당뇨인분들한테 도움이 된대요. 고구마가. 근데 지금 고구마는 아직 조금 고구마는 후숙 식물이잖아요.
1: 예.
2: 그래서 지금은 갓 수확해서 단맛이 적으니까
1: 네.
2: 이렇게 해서 영양 챙겨가시면 좋고요.
1: 네.
2: 자 보세요. 찔러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
1: 예.
2: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는 소금 간해요.
1: 이때 마지막에?
2: 미리부터 넣지 마세요. 소금을 절대 미리부터 넣지 마세요.
1: 예.
2: 자 이렇게 해서 소금 간을 살짝.
1: 살짝의 소금 간이죠.
2: 네. 숟가락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이렇게 꼬집
1: 예.
2: 이런 정도로만 하셔서 자 이렇게 보세요. 고구마는 자체 당분이 있으니까
1: 예.
2: 살짝 이렇게 이제 소금을 넣어주면 더 단맛을 느껴지죠.
1: 예.
2: 자. 요거 보시고 저 강희 씨가 간 한번 보세요.
1: 어떤 맛이죠?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서.
2: 예. 네. 자, 간 한번 보세요.
1: 다른 숟가락으로 네. 한번 네, 간을 네, 보겠습니다.
2: 네. 한번 보세요. 이제 간이 싱거우면 전 간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어때요?
1: 너무 살짝 진하고 맛있는데.
2: 진하고 맛있어요. 예. 간장 안 넣어도 되겠어요?
1: 살짝만 들어가도
2: 그렇죠.
1: 맛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마무리에 간장을 이렇게 예. 조금만 이렇게 넣어서 색을 낼 겸 해서 간장을 조금 내겠습니다.
1: 이 조림이다 보니까 사실은
2: 네.
1: 저희 구기자 물 아시잖아요.
2: 아, 그럼요. 네.
1: 그 맛도 나면서
2: 네.
1: 그다음에 고구마에서 달큰한 맛도 나왔고
2: 그렇죠.
1: 했는데 약간 조림은 짭조름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2: 맞아요. 반찬이니까.
1: 예.
2: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오래 두지 마세요.
1: 예.
2: 이걸 바로 불을 어느 정도 간장 넣고 소금 넣고 끈 다음에
1: 예.
2: 이걸 이대로 국물째 조금 차게 식혀서
1: 예.
2: 국물째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용기에 넣어서 반찬으로 보관할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담아볼게요.
1: 예. 네.
2: 이렇게.
1: 이 고구마 조림은 제가 먹어봤던 고구마 요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2: 맞아요.
1: 맛감이랑 전혀 다르고.
2: 다르죠.
1: 네. 진짜로 확실히 촉촉하면서 뭔가 진하면서 또 반찬이 될 수 있고 간식도 되고.
2: 기름에 넣어서 튀긴 게 아니라
1: 예.
2: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반찬을 할 거라서
1: 예.
2: 이렇게 약간 간을 좀 한 거예요.
1: 네.
2: 자, 이렇게 해서.
1: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고
2: 네.
1: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2: 이게 안에서 뜨거운 국물 안에 식히는 동안 또 여열로 또 이게 뜸이 들고 익어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너무 끝까지 다 익히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좀 사랑할 때 건져내시는 것도 방법이죠.
1: 저희가 또 일부러 구기자물 우려서 먹잖아요.
2: 맞아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1: 예?
2: 굳이 구기자 달여서 좋댄다, 몸에 좋댄다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1: 예.
2: 이렇게 이제 구기자를 이렇게 저는 좋아서 이렇게 고구마 조림 할 때도 쓰지만
1: 예?
2: 이걸 저는 밥물로도 사용해요.
1: 그럼요.
2: 네. 요새 아직 햅쌀이 안 나와서
1: 예.
2: 사실은 밥이 지금 쌀이 요새 좀 약간 벌레도 나고 좀 1년 중 맛이 덜할 때잖아요.
1: 네.
2: 요럴 때 같이 구기자물로 밥물해도 너무 좋아요.
1: 그러게요. 네. 네.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고구마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고구마는 반 갈라 1인분 한 뒤 물에 담그고 소금을 섞어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이렇게 고구마를 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하면 퍽퍽함이 줄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끓는 물에 구기자와 전분을 제거한 고구마를 넣어 15분 정도 삶아줍니다. 그런 다음 맛술과 올리고당을 넣고 뚜껑을 덮어 3분 정도 졸여주세요. 여기에 소금과 진간장을 넣어 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고구마 조림이 완성됩니다. 한국인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찰떡 조합 레시피. 여태껏 먹었던 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실히 다른 밥맛. 구수한 시래기를 듬뿍 올려 밥만 먹어도 맛있는 시래기 솥밥부터 간단한 반찬이지만 특별한 팁 하나로 단번에 일품 요리로 변신. 자작한 김치 국물에 두부 하나 딱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두부 김치 조림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빅마마 이혜정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네. 이 시래기가 구수해서 네. 숟가락을 놓고 싶어도 네. 결국 한 입 더 먹게 된다는 이 시래기 솥밥.
2: 네.
1: 이 시래기 맛에 한번 빠져보자고요.
2: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시래기 딱 보면 이제, 아, 가을이 올 건가?
1: 예?
2: 이제 시작해서 조금 이 더위가 가셔지기도 하죠.
1: 네.
2: 근데 시래기를 밥져놓으면요. 희한하게 식욕이 막 생겨서.
1: 맞아요.
2: 조금 먹을 거 한 공기 또 먹고. 그거 네. 먹고 나면, 아, 또 먹어야지. 이런 예. 생각 들잖아요.
1: 네.
2: 오늘 요거 시래기 된장에다 주물러서 네. 아주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자, 네.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네. 자, 우선 쌀을 잘 불려 드시고요.
1: 네.
2: 여기에다가 다시마 이렇게 넣어서 육수를 조금 만들어 놨어요.
1: 예.
2: 이렇게 해서 밥 지을 준비를 하시고요. 시래기 잘 불려는 시래기에다가 된장 좀 넣고 마늘 넣고 간장 넣고 저 술 조금 넣어서
1: 예.
2: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 밑간장을 할 거예요.
1: 예.
2: 거기에다가 표고버섯 조금 넣고요.
1: 네.
2: 새우 넣고 은행도 좀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영양을 또 갖춰보죠.
1: 네.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1: 이 빅마마 선생님이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맛있을 것 같은지 기대가 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시래기 솥밥
2: 네,
1: 하셨는데요.
2: 네.
1: 뭐부터 하면 될까요?
2: 자, 우선 쌀을 불려놓는 게 우선이에요.
1: 네.
2: 근데 우리가 쌀을 이렇게 씻을 때 어떤 분은 조금 덜 씻어야 밥이 구수해.
1: 예.
2: 어떤 분은 아니야,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러는데
1: 예.
2: 저는 이렇게 솥밥 같은 걸 지을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네. 맑은 물이 날 때까지
1: 네.
2: 씻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 네.
2: 그래서 그렇게 씻어놓은 다음에 쌀을 절대로 물에다 풍덩 담가놓지 마세요.
1: 오.
2: 그러면 밥알이 불어서
1: 예.
2: 밥을 지었을 때 도돌도돌한 맛이 덜해요.
1: 아~
2: 푹 퍼진 맛이 돼요.
1: 예.
2: 그러니까 물에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거를 채반에 받치세요.
1: 네.
2: 그러면 쌀이 물을 머금고 있겠죠.
1: 맞아요.
2: 그런 상태로 20, 30분 두는 거예요.
1: 아, 묻어있는 물기로만.
2: 그렇죠.
1: 수분으로만.
2: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시래기를 준비할 건데
1: 네.
2: 이 시래기는 이렇게 잘 해서 말려뒀던 거를 삶아 데치잖아요.
1: 네.
2: 그러면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이 껍질을 다 벗겨요. 이렇게. 지금은 겨울을 난 거기 때문에
1: 네.
2: 사실 껍질이 조금 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벗긴 다음에 자 시래기 이렇게 드시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1: 예.
2: 시래기는 약간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뜬내라 그러나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럼
2: 그렇죠. 마른 냄새가 좀 나죠. 그
1: 특유의 그래서 향이 있어요.
2: 네, 맞아요. 이렇게 꼭 짜세요.
1: 네.
2: 근데 시래기 삶아서 이거 한꺼번에 삶아서 불저 저장하실 때는
1: 네.
2: 우리가 냉동고에 넣잖아요.
1: 네.
2: 그때 물기 너무 짜면 녹였을 때 빳빳해져요. 그러니까
1: 아.
2: 수분을 조금 두 개 이렇게 짜서 쓰면 되게
1: 네.
2: 이렇게 좀 해두시는데 여기다가요 양념을
1: 네.
2: 좀 하셔야 돼요.
1: 네.
2: 네. 자 여기다 된장이요.
1: 네.
2: 된장을 이렇게 조금만 넣을게요.
1: 구수하게 네. 된장을 또.
2: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기 마늘이요.
1: 예.
2: 마늘 좀 넣어요. 여기다가 간장.
1: 예.
2: 직간장을 넣으면 사실 더 좋죠. 진간장보다는 자 여기다가 식용유를 조금 넣어요.
1: 근데 네. 솥밥에 들어갈 때는 저는 그냥 이제
2: 네.
1: 막연하게 그냥 원재료가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2: 네.
1: 그래도 기본적인 간을 조금 해주시네요. 된장도 드시고.
2: 특히나 시래기는 예. 자기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맞아요. 이렇게 된장을 넣어서 좀 이렇게 없애주는 게 좋지요. 근데 예. 이걸 그냥 이렇게 두시지 말고 파락파락 주물러서 네.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간이 좀 배도록 이렇게 하죠.
1: 근데 확실히 이렇게 네. 하고 나니까 그 아까 났던 그 시래기 네. 그 약간
2: 끝내 있죠. 많은 냄새.
1: 네, 그건 네, 없고 네. 된장하고 섞여서 고소한 향이 나요.
2: 맞아요. 맞아요. 예.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념해 놓으신 다음에 네. 자 여기다 저는 이제 칼 좀 네. 저 표고버섯을 좀 넣을

0: 거예요. 네. 표고버섯이나 저기 양송이 버섯은 절대로 미리 씻어두지 마세요. 오. 이렇게 딱 이제 음식 준비를 하면서 예. 이렇게 그 직전에 바로 씻어서 이렇게 꼭 짓다고 해야지 예. 이걸 미리 씻어두면 까맣게 변해요. 오. 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미리 씻어두지 마세요. 네. 자, 여기는 하나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표고가 커서. 그런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네. 새우 좀 넣을게요.
1: 자, 이 법에 네. 또 네. 씻는 습관이 또 다양하면 좋잖아요. 네.
0: 너무 큰 걸 하지 말고 이렇게 예. 좀 썰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이 꼭지를 넣으면 이게 빨개지잖아요. 예. 새우 들었어요. 편해져서 저 이거 좀 넣을 거예요.
1: 아, 약간 표시, 네. 표시를 그렇죠. 내려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또 키토산도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예. 그냥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새우살이 들어가면 네. 식감도 좋고 맞아요, 맛도 맞아요. 좋아지겠어요.
0: 맞아요. 여기 단백질도 좀 많아지죠?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그릇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네. 새우를 이렇게 툭툭 잘라놓죠. 이렇게 잘라서 이제 준비 다 됐어요.
1: 네.
0: 은행은 조금 볶아서 조금 껍질을 벗겨놓고요.
1: 네.
0: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 거를 이제 넣고 볶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솥을 옮겨가서 네. 우리 한번 해봐요.
1: 자, 본격적으로 솥밥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뚝배기에다 밥을 바로 지어서 네. 요거 상에서 오늘 올려 먹게 네. 이대로 그냥 가죠.
1: 끝나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이제 뚝배기를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네. 자, 여기다 참기름 있죠.
1: 참기름을
0: 조금만 넣으세요.
1: 조금만요?
0: 네, 넣은 다음에 이렇게 드시고요. 예? 여기다가 자, 요 저 시래기 볶아놓은 거를 예. 먼저 넣을게요.
1: 아, 시래기를 먼저
0: 네.
1: 볼까요?
0: 네, 시래기 볶아놓은 걸 먼저 넣어요.
1: 저희가 이제 조물조물 했죠. 된장 네. 넣고.
0: 간이 좀 배도록 시간을 두면 제일 좋아요.
1: 예.
0: 자, 오늘 여기다 1인분의 밥을 딱 지을 거예요. 이게 혼자 네. 먹을 수 있는
1: 네.
0: 요 밥을 지을 건데 사실은 뚝배기를 좀 달군 다음에 하면 더 좋죠. 아,
1: 네. 달군 다음에. 네,
0: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가요.
1: 근데 선생님, 네. 뭐 솔직히 저도 최고의 요리 비결 처음 볼 때가 있었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1: 근데 이제 시래기는 네. 원래 어떤 재료로 만드는 건지.
0: 아, 시래기는 예, 예. 무가 있잖아요. 그 위에
1: 네.
0: 파랗게 나온 청 있죠.
1: 네.
0: 그걸 말린 걸 시래기라고 해요. 배추 껍질을 말린 걸 우거지라고 하죠.
1: 네.
0: 그런데 요즘엔 양구 같은 곳에는 네. 요 시래기 무보다는 시래기가 훨씬 영양 뭐 큰 예. 그런 그 이렇게 시래기 말린 시래기용 무를 따로 재배하셔서
1: 예.
0: 그렇게 이제 만드니까 훨씬 더 시래기에 영양이 많은 그런 걸 가져가는
1: 맞아요.
0: 거죠.
1: 진짜로 네. 이 시래기는 저희 조카가 네. 7살인데 이 시래기를 네. 정말 잘 먹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진짜 건강식이죠.
1: 저로 그럼요.
0: 네. 이게 아주 좋은 섬유질이 우리 장에 들어가면 장 청소해주는 수세미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좋은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1: 예?
0: 진짜 장 건강에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대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주시는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예? 여기다 불려놓은 쌀을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지금 한 3분 정도 저희가 볶아봤어요.
0: 네, 조금 볶아주세요. 예? 쌀을 여기다가 이제 먹을 만큼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볶아요.
1: 그리고 살짝 이제, 네. 이제 30분 정도 불려놓은
0: 네네네.
1: 물에 채에 담그지
0: 맞춰서
1: 않고.
0: 예. 그렇죠. 자, 여기다 참기름을 마저 넣으시고
1: 네.
0: 이제 밥을 볶는 거예요. 위에다 얹는 거 밑에다 놓는 게 아니고
1: 예.
0: 이렇게 같이 볶아가면서 쌀을 볶아야 밥을 지었을 때 또 푹 퍼진 맛이 없죠.
1: 아, 쌀을 한번 또 볶아줘야
0: 네. 네, 이렇게
1: 퍼지는
0: 볶아줘요.
1: 맛이 없는구나.
0: 그렇죠. 이렇게 볶아진 다음에 저 예. 육수 주시겠어요?
1: 예.
0: 이제 제일 중요한 육수를 이제 물을 맞추는 작용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손바닥 네. 때 물 맞추는 거 불이 제일
0: 그렇죠.
1: 어려운데
0: 네, 일단 쌀을 이렇게 평평하게 펴세요.
1: 네.
0: 저는 시래기 좋아해서 시래기를 많이 넣었어요. 이건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밥을 지을 때는
1: 예.
0: 물을 120% 정도 넣죠.
1: 밥물은요?
0: 그렇죠. 근데 이거는 1:1 비율로 넣으세요.
1: 아,
0: 너무 이게 시래기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너무 물이 보통하고 하면 질어져요.
1: 오.
0: 그러니까 한 10%, 15% 적게 넣은 다음에
1: 예?
0: 이렇게 해서 밥을 지으시다가 자신이 없으면요.
1: 예.
0: 이제 이게 막 끓잖아요.
1: 예?
0: 그럴 때 이렇게 물을 한번 보고 물이 작게 되시면 그때 조금 더 두르면 돼요.
1: 오.
0: 네. 그러면 밥이 맛있게 되죠.
1: 네.
0: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끓일 거예요.
1: 자, 저희가 네. 그러면은 이 다시마 국물을 넣었잖아요. 다시마
0: 네.
1: 물을.
0: 네.
1: 그 물을 넣고 난 후에 불세기는 어느
0: 네,
1: 정도?
0: 그냥 세기로 지금 아주 세기로
1: 세게?
0: 가요. 네.
1: 뚜껑 닫고요.
0: 뚜껑 닫죠. 자.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1: 네.
0: 가면 시간이 가서 이렇게 이 밥이 끓잖아요.
1: 네.
0: 그럴 때 저는 이제 은행 넣고 새우 넣고 해서
1: 네.
0: 또 약한 불로 가는 거예요.
1: 자, 그러면은
0: 네.
1: 불세기는 제일 세게 하고
0: 세게예요.
1: 있고
0: 네.
1: 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우리가 가마솥밥 맛있다고 하는 게
1: 예.
0: 그 가마솥에 있는 주물 철이 열전도를 높여 해서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밥이 끓을 때까지는 확 이렇게 열을 제일 센 열로 주고
1: 네.
0: 그다음에 뜸을 들일 때 아주 약한 불로 해서 강약을 확실히 조절해 주면
1: 네.
0: 밥은 맛있게 되죠.
1: 그러면
0: 일반 밥도
1: 끓기 전까지는 뚜껑을 열어도 무관한 거죠.
0: 그럼요, 그럼요. 네.
1: 왜냐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0: 근데 자꾸 들쑥거리면
1: 예.
0: 밥이 화내고 잘 안 익어요. 설 있게 되니까
1: 네.
0: 그래도 잘 이렇게 드셔서
1: 네.
0: 이제 막 끓으면 여기로 김이 뽕글뽕글 올라오겠죠.
1: 네.
0: 그럴 때 열어보시면 돼요.
1: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한 번 더 끓여볼 텐데.
0: 자, 글쎄 이제 올라오기 시작.

0: 시작하죠?
1: 네.
0: 네, 이제 이게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열어볼까요?
0: 열어봐. 김이 막 이렇게 나죠?
1: 예.
0: 자, 보세요. 이제 끓잖아요. 이럴 때 밥을 예. 한번 저어주세요. 이렇게.
1: 이때
0: 네, 저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끓죠?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1: 예.
0: 이제 저는 여기다가 표고버섯. 표고버섯 좀 이렇게 얹을게요.
1: 네, 끓고 네. 나서.
0: 네. 우리를 덮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얹어갈 거예요. 네.
1: 아니, 진짜 푸짐하네요, 네. 선생님.
0: 이제 정말 가을이 이제 오기는 오나 봐요. 그죠?
1: 그러게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어서 이제 사용하고요.
1: 네.
0: 여기다가 저는 새우. 새우 조금 넣을게요.
1: 네. 네.
0: 너무 미리부터 넣으면 새우가 줄어들어서 맛이 좀 덜해요. 딱딱해져서 그러니까
1: 네.
0: 이렇게 끓일 때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1: 아, 재료가 좀 많이 네. 들어가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양이어도
0: 그쵸?
1: 푸짐해 보여서 네. 약간 맞아요. 영양받고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이 한 솥에 영양을 다 주는 건데
1: 예?
0: 이제 가을이 와서 제일 좋은 건 여름에 더웠잖아요.
1: 네.
0: 이런 과실들이 여기다 밤도 넣어도 돼요. 잣도 넣어도 돼요.
1: 예.
0: 원하는 대로 넣으세요.
1: 아.
0: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구기자를 매달 넣어도 돼요.
1: 예.
0: 원하는 대로.
1: 네. 기호에 따라 넣어주시고 네, 네. 자, 재료를 넣고.
0: 네. 요렇게 바글바글 끓죠. 요럴 때 뚜껑을 딱 덮고요. 저는 네. 이제 불을 최소한의 불로 옮겨요.
1: 자, 이때부터 불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0: 네. 요렇게 약한 불로 옮기셔서.
1: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1: 아.
0: 네.
1: 요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최소한의 불로.
0: 10분에서 15분 정도.
1: 네.
0: 옮겨가는 거죠. 네.
1: 자, 그럼 맛있게 한번 또 밥을 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0: 네.
1: 지금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는데,
0: 네, 네, 네.
1: 아니 이렇게 뭔가 맛있는 향이
0: 올라오죠.
1: 예.
0: 이게 쓰레기만 넣으면 좀 거칠고 강해 보이는데,
1: 예?
0: 이렇게 해서 새우도 들어가고 이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밥이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1: 우와.
0: 저는 오늘 양념장을 따로 만들지 않을 거라서
1: 예.
0: 이 밥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가운데 새우 같은 거에 간이 안 들었잖아요.
1: 예?
0: 여기랑 조금의 간장, 맛간장 있으면 더 좋아요.
1: 예.
0: 이렇게 넣어서 살짝 간을 한 다음에 이대로 오늘 저는 그냥 밥 이렇게 퍼서 김치하고 먹을 겁니다.
1: 아, 진짜 네. 그대로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0: 네.
1: 정말 다른 재료들이 필요가 없네요.
0: 그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영양 만점 쓰레기 솥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시래기 솥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삶은 시래기는 껍질을 벗긴 뒤 한입 크기로 썰고 물기를 짜주세요. 그런 다음 된장, 다진 마늘, 진간장, 식용유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표고버섯은 얇게 편 썰고 새우는 잘게 썰어주세요. 달군 솥에 참기름과 시래기를 넣어 달달 볶다가 불린 쌀과 참기름을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마 물을 넣고 뚜껑 덮어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표고버섯, 새우, 은행을 넣고 뚜껑 덮어 약불에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진간장을 두르면 시래기 솥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두부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0: 네.
1: 다양하게 변신하는데요.
0: 네.
1: 자, 오늘은 일품 요리 같은 두부김치 조림이라
0: 네.
1: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
0: 네, 네.
1: 자,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네, 우선요, 두부가 필요하죠.
1: 예.
0: 네, 두부 필요하고요. 여기다 김치도 좀 필요해요.
1: 예.
0: 여기다 대파 좀 같이 넣을 거고, 양념은 아주 간단해요.
1: 너무 간단해요.
0: 그죠? 두부 한 모만 사오세요.
1: 네.
0: 거기다가 이제 조림장으로 고춧가루에다 마늘, 간장, 참기름 이렇게 넣고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1: 예.
0: 오늘은 여기다 제가 설탕을 넣지 않고 꿀을 넣을 거예요.
1: 오.
0: 꿀을 넣는 이유가 설탕 넣으면 단맛이 확 돌지만 꿀은 윤기가 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꿀을 좀 넣을 거고요.
1: 예.
0: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1: 자,
0: 네.
1: 그럼 두부의 맛있는 변신을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네, 시작하죠. 네.
1: 선생님, 어떤 것부터 손질해볼까요?
0: 자, 우선 저는 기름을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조금 넉넉하게 한 2cm 정도 두께로
1: 예.
0: 이렇게 데워놨어요.
1: 네.
0: 이렇게 한 거에다가 두부를요.
1: 네.
0: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오는 두부잖아요.
1: 예.
0: 요거를 이렇게 반모로. 사실은 두부는 사오면 물에다 담궈놓고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두부를 반으로 갈랐어요.
1: 네.
0: 이렇게 갈른 거를 저 페이퍼 타올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1: 네. 네. 자, 페이퍼 타올을.
0: 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물기를 좀 그냥 닦아나 가셔내세요.
1: 아, 두부를 이렇게,
0: 네, 너무 꼭 짜실 필요는 없고
1: 네.
0: 이렇게 해서 그냥 페이퍼 타월 한 장 정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겉도는 물 있죠, 괵물을
1: 예.
0: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닦아내는 거예요.
1: 두부를 튀기시려고요?
0: 네, 튀길 거예요.
1: 아.
0: 네, 이렇게 해서 유부를 만들 거예요, 제가.
1: 유부를.
0: 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우선 잘라놓고요.
1: 네.
0: 자, 저는 조리대로 가서 기름을 좀 얹어볼게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기름을 이렇게 제가 하는데 너무 끓이지 마세요.
1: 아, 너무 뜨겁게
0: 끓이면 안 돼요.

0: 네, 그러면 두부가 까닥해져요. 그러니까 튀기기 전에 데치는 것보다는 조금 한 120도 정도. 끓기 직전에 두부에다 넣으셔야 되는데 예? 기름이 너무 두꺼우면 뜨거우면 물이 튀어요. 오늘 온도 딱 맞았어요.
1: 아, 너무 튀지 않을 정도. 예.
0: 그러니까 자르륵 소리만 날 정도로만 예? 해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수분을 조금 시간을 갖고 빼면 예. 훨씬 고소하지만 까들하지만 안에는 부드러워. 그런 두부가 돼요. 네.
1: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네. 한번 같이 선생님과 이 두부를 한번 네네. 이 튀기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튀기듯이 데쳐내는 거예요. 예. 거친 노릇할 때까지 좀 데칠게요.
1: 예.
0: 자, 이렇게.
1: 근데요, 사실은 네. 저희가 지난번 요리 때도 네. 이 튀기듯이 데쳐내는 걸 해봤거든요,
0: 네.
1: 채소를.
0: 네.
1: 확실히 맛이 달랐어요.
0: 맛있죠? 예.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조금 남았을 때도 물기 생기는 게 덜해서 예. 저는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1: 자, 온도가 너무 높지 않았기 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노랗게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가 까들까들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튀겨낼게요.
1: 예. 자, 그러면 겉면은 뭔가 이렇게 쫄깃해지면서 네, 안에는 촉촉할 네.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하는 동안 예. 조림장을 만들 거예요.
1: 그럴까요?
0: 하나 주시겠어요?
1: 네.
0: 자, 조림장은요?
1: 네.
0: 이렇게 물을 적당히 넣어요.
1: 네.
0: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고춧가루.
1: 네.
0: 고춧가루 푸세요. 여기다가
1: 네.
0: 마늘.
1: 마늘 넣고요.
0: 마늘 풀어요. 이렇게 넣고요. 간장.
1: 네.
0: 진간장 조금 넣으세요.
1: 미리, 우리 있는, 집에 있는 재료예요?
0: 아, 다요, 다. 자, 여기다가
1: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맛술도 좀 넣으시고
1: 네.
0: 자, 여기다가
1: 오늘 꿀이에요, 꿀.
0: 꿀. 이렇게 꿀을 조금 넣어주시는 거예요.
1: 자,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하셨는데 네. 설탕보다 꿀이 네. 잘 어울리는 이유는
0: 윤기나라고, 윤기나라고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1: 예.
0: 저는 이제 저 두부의 안부를 좀 물어볼게요.
1: 두부 볼까요?
0: 자, 너무 잘 튀겨져요.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네.
1: 확실히 저희가 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0: 맞아요.
1: 저희가 그대로 뒀는데도 정말 너무 타지도 않고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쫄깃한 식감이
0: 맞아요,
1: 느껴질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이런 정도 튀겨놓죠.
1: 야.
0: 네. 이렇게, 이렇게 돼요.
1: 예.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0: 너무 제가 원하는 애들이 색이 나왔어요.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좀 튀겨놓으시고요.
1: 네.
0: 이 기름에다가 하나를 더 넣을게요.
1: 네. 네.
0: 이게 온도가 맞아야지
1: 예.
0: 튀기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찬물에 와다다닥 막 그럼요. 이렇게 튀겨서 난리 나잖아요. 이렇게 하나 더 튀길 동안
1: 예.
0: 저는 요걸 이제 한번 썰어보죠.
1: 그럴까요?
0: 네.
1: 야, 그래서 일부러 통으로 네. 튀기셨구나.
0: 네, 그래. 이걸 튀겨서 하면
1: 우와.
0: 안에가 촉촉한 맛이 덜해요. 이렇게 튀겨놓으면 여기 안에는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1: 예.
0: 처음부터 눈까지 그러면 까슬해서 맛이 덜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튀기고요.
1: 예.
0: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
1: 야, 지금 겉면이 네, 약간 바삭한 느낌이겠지만 이게 졸여질 때 약간 쫄깃한 느낌으로 바뀔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겉은 바삭, 안은 척. 겉바속촉.
1: 예, 맞아요.
0: 네,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냄비를 올렸어요.
1: 예.
0: 여기다가 아까 남겨둔 참기름.
1: 네.
0: 조금 넣을게요.
1: 참기름 넣으시고.
0: 네, 참기름을 넣고.
1: 네.
0: 조금 달굴게요. 절대 탈 때까지 가지 마세요.
1: 네.
0: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물을.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요.
1: 네.
0: 양념장은 옆에다 두시고 이걸로 두부를 먼저 넣어요.
1: 오.
0: 고소한 맛이 두부에 또 참기름이 좀 배게
1: 예.
0: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네. 두부를 요 단면 있는 쪽으로요.
1: 예.
0: 참기름이 좀 닿도록 이렇게.
1: 아.
0: 네, 그래서 참기름 향이 좀 고소하게 배도록 두시고요.
1: 예.
0: 이렇게 해서 하면 두부가 끓으면서 참기름 향을 내놔서
1: 네.
0: 훨씬 더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1: 아, 그리고 네. 사실은 지금 네. 너무 지금 음식 깔끔할 것 같은 게
0: 네.
1: 두부가 들어가면 두부가 잘 부스러지잖아요.
0: 네, 이렇게 하면 덜 부스러지죠.
1: 그러게요.
0: 그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김치 넣어요.
1: 이렇게 김치를 같이
0: 네.
1: 넣어주시고.
0: 김치 넣어요. 김치 넣죠. 여기다가.
1: 자, 일단 선생님, 또 오늘은 또 큼직큼직하게
0: 네,
1: 해서
0: 큼직하게.
1: 더 먹음직스러워요.
0: 두부 크기랑 같이 썰었어요.
1: 예.
0: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서 약간의 양념이 두부에도 좀 배이고요.
1: 네.
0: 이렇게 가도록 함께 가주는 거예요.
1: 일단 불 세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지금, 일단 지금은 센 불로 해요.
1: 네. 이렇게 센 불로 해주시고.
0: 두부 양념이 여기에 배이도록.
1: 네.
0: 이렇게 가죠.
1: 아, 근데 이렇게 네. 이제 두부를 이렇게 뒤적여도. 확실히 두부가 부스러지거나 깨지지
0: 그렇죠.
1: 않네요.
0: 그럼요, 그럼요. 그게 또 묘미예요.
1: 예.
0: 자, 이렇게 볶아주잖아요.
1: 네.
0: 살짝 볶았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조림장 있죠?
1: 네.
0: 넣어주시는 거예요.
1: 조림장 끼워 얹어주시는 네. 거고.
0: 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거 한 번 더 건질게요.
1: 그럴까요?
0: 네, 네.
1: 저희가 자, 이제 양을 좀 보고 하려고
0: 네.
1: 했는데, 이왕에 한 김에
0: 그럼요. 네.
1: 다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0: 자, 요렇게. 이렇게 노릇하게. 예. 아주 잘 튀겨졌어요. 기분 좋죠.
1: 그러게요. 네.

0: 이게 뜨거울 때 썰면 예. 훨씬 더 쉬워요. 이게 식으면 식 썰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네. 같이 거치 가스를 해서 이렇게 썰면 더 깨끗하게 잘 썰어져요.
1: 이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0: 네. 이렇게. 야. 네, 이렇게 썰이죠.
2: 큰 소리가 네. 그냥.
0: 네, 여기다가 더 넣을게요.
2: 자.
0: 두부가 좋으시면 두부 예. 더 넣으시면 되고 네. 김치가 좋으시면 김치 더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빨리 이렇게 양념 국물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세요.
2: 야, 진짜 아니 두부 그냥 우리가 늘 먹던 재료인데 네. 이렇게 한번 살짝 데치 튀겼는데
0: 맞아요.
2: 분위기가 달라지고 식감이 달라져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양념 지금 다 했잖아요.
2: 네.
0: 여기다가 훗물을 조금 부을 거예요.
2: 네.
0: 처음부터 양념을 다 하면 그게 졸여질 때까지 네. 불에 오래 있어야 되지만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을 진하게 한 다음에 끓잖아요.
2: 네.
0: 그러면서 간이 배서 네. 그다음에 약간의 물을 넣어주면 아. 간이 따로 놀지 않아서 예. 훨씬 더 맛있는 맛을 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덮을게요. 이렇게 해서 네. 한 5분 정도만 끓일까요?
2: 네.
0: 중불에서 하셔야 돼요. 5-6분 이런 정도 하세요.
2: 자, 중불로 네. 줄이고 5-6분 네. 정도 저희가 네. 맛있게 졸여보겠습니다.
0: 이렇게 기다려보죠. 네.
2: 선생님, 한 6분 정도 지금 네, 맛있게 네. 졸여지고 있는데 이 향 때문에 빨리 열어보고 싶어요,
0: 그죠?
2: 뚜껑을.
0: 보세요. 아주 열심히 끓고 있어요.
2: 네.
0: 이렇게 익었죠? 이렇게 익었죠? 두부가 네. 간 입에서 아주 맛있게 보이잖아요.
2: 이렇게.
0: 네, 여기다가 이제 저는 대파 넣을 거예요.
2: 네.
0: 흰 부분, 파란 부분을 같이 넣어서 이제 뚜껑 덮고 1분만 끓여주면 네. 아주 맛있죠?
2: 이제 먹을 네. 수 있는 거죠?
0: 네. 네, 이렇게 해서 1분만 끓여줄게요. 이게 절대로 국물이 질겅질겅하지 않게
2: 예.
0: 그냥 살짝 떠먹을 수 있는 정도.
2: 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조림의 어떤 그 조림장의 네. 양이에요, 지금.
0: 우리가 두부를 구워서 예. 두부를 이렇게 양념장에 뿌려서 조려는 먹잖아요.
2: 네.
0: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또 김치랑 같이 해서 먹으면 이것도 1분 반찬이에요.
2: 맞아요. 아주, 네. 아주 개운할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세보죠, 뭐.
2: 자, 이렇게 1분만 이렇게 졸여볼게요.
0: 네.
2: 사실은 이제 입맛이 조금 없을 때는 이 조림만 한 게 없거든요.
0: 그럼요. 그리고 이게 두부가 들어가니까 단백질 많잖아요.
2: 예.
0: 김치에 또 같이 가니까 칼칼하잖아요.
2: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 없이는 안 되는 이 김치를 모태로 해서
2: 예.
0: 두부 한 번만 가지고도 이렇게 일품 요리 할 수 있어요.
2: 지금 네. 고기 하나 없었는데도.
0: 그럼요. 그럼요. 자, 냄새가 벌써
2: 예.
0: 하나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2: 예.
0: 불 끄고요. 뚜껑을 탁 열어보세요. 이렇게.
2: 아.
0: 네, 이렇게 열면서
2: 예.
0: 이때 마무리를 참기름을 위에다가 이렇게 뿌릴게요.
2: 마지막에 네. 고소하게.
0: 네, 이렇게 뿌려서 이거 이제 옮겨서 접시에다 담아볼까요?
2: 네.
0: 네 담아보죠.
2: 옮겨볼게요. 야, 진짜.
0: 자, 정말 별거 아닌
2: 네.
0: 두부 한 모. 요새 정말 큰 돈 안 하잖아요.
2: 맞아요.
0: 있는 김치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아, 요거 맛있어요.
2: 근데 선생님, 이 두부로 네. 이렇게 김치까지 넣어서 저희 졸여봤는데,
0: 네.
2: 사실은 깔끔하게 안 될까봐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0: 네.
2: 너무 깔끔해요, 지금.
0: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대로 두부 먼저 넣어서 저 기름에다 볶다가,
2: 예?
0: 이렇게 하시면, 이거 김치 반쪽만 넣어서 하는 이것도요,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이걸로 와인 드셔보세요. 와인 온지로도 너무 좋고요.
2: 그렇죠. 뭐, 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0: 아, 그럼요, 그럼요.
2: 자, 입맛 없을 때는 너무 좋을 것 같네요.
0: 이렇게 해서 두부. 이 두부만 건져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좀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2: 네.
0: 깨 좀 뿌려요. 우리 음식에 또 깨가 들어가야 이거 새 거예요. 이거 네. 아주 모양 내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2: 먹음직스럽죠.
0: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2: 예.
0: 완성입니다. 네.
2: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두부김치조림이 완성됐습니다.
3: 두부김치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두부는 반 갈라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예열된 기름에 넣어 노릇하게 튀겨주세요. 물, 고춧가루, 다진 마늘, 진간장, 맛술, 꿀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튀긴 두부는 건진 뒤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을 둘러 달군 뒤 튀긴 두부를 넣어 볶다가 큼직하게 썬 김치를 넣어 볶아줍니다. 양념과 물을 넣어 중불에 5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대파를 넣어 1분 정도 끓이고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통깨와 송송 썬 쪽파를 뿌리면 두부 김치조림이 완성됩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전 부치기. 냉장고에 묵혀놨던 북어로 활용 만점 레시피. 언제까지 국으로만 해먹을 수 없다. 북어로 만드는 이색 전 레시피. 고기소와 북어의 기막힌 만남.

0: 맛을 자랑하는 북어전부터 북어전에서 명절에 남은 전까지 다 해치울 효자전골. 전도 채소도 다양해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북어전 전골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광이고요.
2: 네,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네. 이제 곧 명절이에요.
2: 맞아요, 맞아요.
1: 추석인데요. 이 명절엔 전 부치는 소리와 이 고소한 기름향을 맡아야 추석 기분이 나는데요.
2: 맞아요.
1: 이 차례상 필수 재료, 이 북어 한 마리로 맛있는 전을 만들어주신다고요?
2: 맞아요. 늘 지난 명절엔 쓰고 남은 북어를 예. 아, 국 끓일까, 무칠까 하지만 네? 늘 돌아다니는 게 이 녀석이더라고요.
1: 맞아요. 냉동실에 있죠, 항상.
2: 네, 요걸 이제 오늘 좀 맛있는 전으로 부쳐서 네. 명절에 이제 다양한 전을 좀 만들어 보려고 요걸로 네. 오늘 전 부칠 거예요. 네.
1: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제일 주인공인 북어 한 마리입니다.
1: 네.
2: 머리는 잘라뒀다 육수 쓸 거고요.
1: 네.
2: 여기에다 이제 저는 밑간이라는 걸 좀 할 거예요.
1: 네.
2: 간장하고 술하고 참기름, 후추 요 정도 넣어서 네. 밑간을 좀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쇠고기랑 돼지고기 양을 동량을 하셔도 좋고
1: 예.
2: 돼지고기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소고기만 하면 뻑뻑하니까
1: 예.
2: 두 가지를 섞는 게 더 좋죠. 거기다 양파 조금 다지고요.
1: 네.
2: 여기다가 당근 다지고 파 다지고 마늘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을 좀 부칠 거예요.
1: 네. 네. 일단 이 북어와 네. 소고기의 조합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2: 네.
1: 재료만 봐도 간단하고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1: 자, 차례상 북어의 화려한 변신 기대해보면서
2: 네.
1: 오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북어 전을 시작해 볼 텐데요.
2: 네. 네.
1: 자, 먼저
2: 우선
1: 이 북어를
2: 손질해야 되겠죠.
1: 예.
2: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있는 지느러미
1: 예.
2: 요거 입에 들어가면 빳빳하니까 잘라냈어요.
1: 네.
2: 자, 그런 다음에 가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 부분을 잘라내죠.
1: 네.
2: 요 부분도 뼈가 있어서
1: 예.
2: 여기도 좀 잘라내는 게 좋아요.
1: 자, 살짝 손질을 할게요.
2: 네. 이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1: 예.
2: 육수 내는데 아주 그저그만이니까
1: 자.
2: 요거 그냥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1: 예.
2: 자, 요거를 제가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1: 자, 선생님.
2: 네.
1: 저는 이제 북어를
2: 네.
1: 잘 몰랐는데 여러 가지로 네. 활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2: 북어는
1: 예.
2: 정말 좋은 필수 아미노산 여기 다 들어있어요.
1: 예.
2: 그리고 북어엔 또 아주 좋은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1: 네.
2: 우리가 왜 술 많이 드셨을 때 술국으로 북어국 끓이죠.
1: 맞아요.
2: 그리고 이 북어는요 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아주 노폐물 제거하는데 그저그만이라고 하니까 이 북어가요 우리가 조금 흔하게 먹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자기 역량보다
1: 예.
2: 하는 일이 더 훨씬 많은
1: 그러게요.
2: 그런 친구들이죠.
1: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만한 친구가 아니네요.
2: 맞아요. 맞아요. 뭐 그렇다고 취직을 시킬 수도 없고.
1: 네. 오늘 우리가 치즈 한번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게 전을 만들어요.
1: 예?
2: 여기다 물에다가 넣어서 이걸 불리는 게 아니라
1: 예.
2: 이렇게 해서 물을 머금도록 하세요. 이 보세요. 북어는 농축된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서
1: 예.
2: 당근과 동시에 이렇게 아미노산이 빠져나와요.
1: 뽀얗게. 그러니까
2: 오래 담그지 마세요.
1: 예?
2: 이렇게 해서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딱딱한 구성만 좀 덜하게
1: 예.
2: 이렇게 해서 좀 놔두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1: 자.
2: 이렇게 한 상태로
1: 예.
2: 조금 놔두세요. 그러면 자기에 있는 수분만으로 물을 머금어서
1: 촉촉하게
2: 이것도 촉촉하게 돼요. 자, 보세요. 물이 이렇게 뿌옇게
1: 그러게요.
2: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놔두죠.
1: 너무 오래 담그면 안 될 것
2: 네.
1: 같습니다.
2: 이렇게 미리. 놔둔 거를
1: 예?
2: 자, 이건 마찬가지예요.
1: 촉촉하게.
2: 미리 준비를 좀 하세요.
1: 예?
2: 이거를요 밑간을 하세요.
1: 밑간을요?
2: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
1: 예.
2: 여기다 청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물조물 조물조물 조물 하세요.
1: 근데 이 과정을 하게 되면
2: 네.
1: 어떤 점이 좋은가요?
2: 네, 아니, 간입에서
1: 네.
2: 그냥 북어의 짐짐한 맛이 아니라
1: 예.
2: 간입이니까 훨씬 더 맛이 있죠.
1: 아.
2: 그래서 이거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드시고요.
1: 네.
2: 네. 이렇게 후추 뿌려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뿌려놓으신 다음에 여기다 참기름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1: 예.
2: 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전을 지지게 좀 간이 배도록 요건 제가 미리 좀 밑간을 이렇게 해뒀어요.
1: 얼마 정도 해두신 건가요?
2: 이렇게 한 30분 정도 두면 요대로 그저 후라이팬에다가 사실은
1: 예.
2: 이렇게 기름들 넣어서 지져 먹어도 요렇게만 먹어도 맛있어요.
1: 아, 향도 너무
2: 네.
1: 좋아요.
2: 네. 자, 이렇게 드신 다음에
1: 예.
2: 저는 이제 고기 양념을 할게요.
1: 자, 오늘 함께할 소고기를 제가
2: 네.
1: 손질해봐야 되는데
2: 네, 오늘 저는 돼지고기 반, 요거 돼지고기 간 거죠. 마찬가지로 요거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이나 등심이나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다가 소고기 저는 반반 섞었어요.
1: 아, 반반 섞었구나.
2: 먼저 이렇게 좀 섞어 놓을게요.
1: 예.
2: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소금하고 간장 좀.
1: 네. 네.
2: 소금으로 아, 요건 설탕이에요.
1: 예.
2: 설탕 조금 넣고요. 간장.
1: 자, 간장
2: 네,
1: 넣고.
2: 간장 주세요. 약간 불고기 양념처럼 하는 거예요.
1: 오.
2: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주물러. 일단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 가지 마시고요.
1: 네.
2: 하나하나 이렇게 주물러서 가시면 훨씬 더 좋죠. 자, 여기다 이렇게 마늘.
1: 네, 마늘 좀 마늘.
2: 넣고. 이게 차례상에 놓으실 것 같으면 마늘 넣지 마세요.
1: 네.
2: 그냥 우리 식구만 먹을 거면 마늘 넣으셔도 괜찮아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파. 흰 부분만 다졌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사실은 이 전 하면 사실 고기가 또 들어가줘요.
0: 아, 그럼요. 예. 그럼요.
1: 그 맛이 나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자, 이렇게 넣고. 예. 여기다가 이거 양파 다짐이에요. 조금 넣으면 훨씬 더 시원해요. 네. 이렇게 당근.
1: 당근. 네. 야,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전을 이렇게 만들게 되니까 맞아요. 명절이 가까워 온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명절에는 그게 전 기름 냄새가 막 풍겨야 네. 아랫집 윗집에도 그냥 그래 아우 명절이구나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도 주부들은 힘든 날이에요. 네.
1: 이제 다 같이 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명절에.
0: 그렇죠. 자, 이거 참기름 좀 주세요, 광희 씨.
1: 참기름.
0: 네, 참기름 양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네? 조금 넣으세요.
1: 조금 넣을까요?
0: 네. 자. 됐어요, 네. 됐어요. 네.
1: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뭉쳐지죠?
0: 네, 기름져져요. 예. 네, 기름져지고 벌어지니까 자,
1: 자 이제 네. 전에 들어갈 네.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랑
0: 네, 이렇게 넣고. 양념이 됐어요. 예. 이렇게 한 거를 자, 이거 아까 해놓은 거 있죠?
1: 예.
0: 북어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요. 예. 여기다가 밀가루를 조금 발라요.
1: 자,
0: 네,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예. 이걸 여기다 얇게 펴발라요.
1: 아 위에다가
0: 네, 이렇게 얹어요.
1: 자, 비닐이 있는 반대쪽이죠?
0: 그렇죠, 그렇죠. 안쪽. 안쪽에. 몸 안쪽으로 발라놓은 예. 쪽이죠? 너무 두껍게 하시지 말고, 이거를 예. 얇게 이렇게 바르세요.
1: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0: 아이들도 참 잘 먹어요.
1: 예.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놔두고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밀가루,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얇게.
1: 아, 진짜로, 이제 요즘은 이제 명절에는 당연히 전을 먹는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뭐 새로운 전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0: 맞아요.
1: 근데
0: 네.
1: 먹다가 먹다가 또 새로운 걸 네. 찾게 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이렇게. 네. 북어전.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묻히세요. 네. 골고루. 여기다가 거기를. 이거 동그랑땡 양념 똑같이 하시면 돼요.
1: 동그랑땡 양념. 네.
0: 완자.
1: 완자, 그쵸?
0: 근데 왜 동그랑땡이라 그래 더 맛있죠? 맛있긴
1: 해요. 뭔가 느낌이.
0: 그죠? 그 정도만 이제 우선 할게요.
1: 네.
0: 프라이팬으로 가서 이제 불을 좀 켜보죠.
1: 그럴까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팬을 좀 달굴게요. 자,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네. 고기 들었던 이 부분 있죠? 이
1: 예.
0: 부분을 바닥으로 가도록. 이렇게 넣어서. 일반 전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1: 아, 또 오히려 이. 네. 이 북어가. 네. 딱 자세가 잡혀 있어서
0: 네, 맞아요.
1: 찌르지도 않고
0: 먹을 때 이렇게 잘라서 예. 먹기 좋은 크기로만 가면 되니까
1: 예.
0: 이렇게 이렇게 가죠.
1: 와, 일단 큼직막해서 좋네요,
0: 네.
1: 선생님.
0: 자, 이렇게 해서 네 부치기도 쉬워요, 이거는.
1: 그러게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벌써 금침 도는 것 같아요. 예. 불 세게 세게 했죠, 선생님.
0: 네, 세게 했어요. 지금 아주 세게는 아니고 예. 중강불 정도.
1: 중강불.
0: 네, 네. 이게 고기가 있어서 익으라고 배 쪽으로 놓기도 하지만 네. 등 쪽으로 놓으면 북어가 오그라져요.
1: 오.
0: 네, 그래서 배 쪽으로 꼭 그냥 이거 아니고 찜 하실 때도 예? 배 쪽으로 먼저 익히셔서
1: 배 쪽을 먼저
0: 네, 하시는 게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익히겠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사실 전 먹을 때도 생선하고 육고기를 같이 먹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1: 참
0: 네.
1: 조화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좀 걱정이 되는 건
0: 네.
1: 살짝 두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생선이랑 또 고기가 익는 네. 정도가 다른데
0: 북어는 이미 말라서요. 우리가 예. 안주로 먹을 때 불에다 설컹 구워서 먹잖아요.
1: 아, 맞죠.
0: 네, 그렇게 할 때 더 고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기를 얇게 펴바르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1: 네.
0: 조리 시간을 짧게 하자고.
1: 아.
0: 네. 그리고 너무 두꺼우면 북어도 두께가 있고 고기도 두꺼우면 입에 불편하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1: 아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건 이
0: 네.
1: 북어는 네. 감칠맛 나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소고기랑 이 돼지고기는 고소하고
0: 맞아요, 맞아요.
1: 얼마나 조화로울까요?
0: 맛있어요. 이게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1: 네.
0: 야 이거 멋지다 하실 거요. 저는 네 저희 이제 명절에는
1: 예.
0: 저희는 한 5, 60분 정도 오시는데
1: 네?
0: 제일 좋아하시는 게 북어전, 다시마전 이런 것들.
1: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이 북어전을 보게
0: 네.
1: 됐잖아요.
0: 네.
1: 앞으로 진짜 해 먹을 것 같아요.
0: 네, 네. 아마 그렇고 어렵지 않아요.
1: 예.
0: 늘 그 돼지고기 완자전은 늘 하시잖아요.
1: 예.
0: 그냥 그거 그냥 조금 남겨놨다가 북어에다 한 두어 마리 정도 하시면 명절에 요긴하게 쓰시죠.
1: 선생님,
0: 네.
1: 요 타이밍에 선생님이 잘하시는
0: 네.
1: 그 선생님이 또 유행어 있잖아요.
0: 뭐요?
1: 그거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0: 그거 광희 씨가 더 잘하지 않나?
1: 자, 이렇게.
0: 네.
1: 자, 이렇게 북어의 감칠맛과 돼지고기 소고기의 고소한 맛이 네. 함께 있는. 이 북어전.
0: 야, 이거요.
1: 아, 얼마나 맛있게요.
0: 진짜, 얼마나 맛있게요.
1: 야, 선생님 맛을 또 제가 또 살리지 못하네요, 선생님.
0: 아니, 예? 아니, 더 잘하셨어요. 더 잘하셨어요.
1: 네. 요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0: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 구워내시면.
1: 예.
0: 구울 때 여기 오그라지지 않도록.
1: 예.
0: 이렇게 차례상에 놓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또 꼭 눌러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1: 어.
0: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자주는 뒤집어 주지 마시고요.
1: 예.
0: 이게 그냥 두면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1: 예.
0: 이럴 때 이제 고기 쪽이 익으라고 이렇게.
1: 고기 쪽이 좀 눌러주시고.
0: 네, 네, 네.

0: 해서 예. 이렇게 하는 거죠.
1: 자, 고기 쪽을 좀 위주로 많이 익히면
0: 그렇죠,
1: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익히는 거죠.
1: 그리고 오늘 이 다음 요리가 또 네. 이 북어전을 활용한 북어전 전골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그 동안 네. 기대가 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선생님, 지금 네. 북어전이 네. 맛있게 이렇게 부서지고 있는데
0: 그렇죠.
1: 네. 정말 감칠맛 나는 향과 고소한 향이 드니까 엄청나요.
0: 제가 좀 덜어낼게요. 예. 이거는 약간 색깔이 진하게 지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북어도 두텁고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익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만약에 덜 익으면요. 이거 그대로 이렇게 전자레인지 한번 땡 돌리시면 돼요.
1: 네, 근데 네. 이렇게 네. 색이 나야 정말 먹음직스러워 그렇죠. 보입니다.
0: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예. 여기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놔뒀다가 전지질을 쌓으면 돼요. 자,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되죠.
1: 단면 좀 네. 보여주세요.
0: 이렇게, 이렇게.
1: 세상에.
0: 이렇게 치즈죠. 이렇게.
1: 네. 우와, 반은 고기고요. 네. 반은 또 생선이에요.
0: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죠. 이거 와. 제일, 손이 제일 먼저 가는 전이더라고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오, 진짜 두툼하고 그냥.
0: 샌드위치 같죠.
1: 얼마나 맛있겠어요.
0: 자, 이렇게 해서. 북어전 완성입니다.
1: 이야,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북어전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북어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북어포의 머리를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자른 뒤 물에 살짝 담그고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북어포는 물에 오래 담그면 아미노산이 금방 빠져나오니 살짝만 담가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진간장, 청주, 후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버무리고 30분 정도 재워줍니다. 다진 돼지고기와 다진 소고기를 섞은 뒤 설탕, 진간장, 다진 마늘, 다진 대파, 다진 양파, 다진 당근을 넣어 버무리다가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북어포에 밀가루를 묻힌 뒤 고기소를 얹어줍니다. 그런 다음 달걀물을 묻혀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북어전을 반으로 썰어 그릇에 담으면 북어전이 완성됩니다.
1: 앞서 네. 이 명절에 남은 북어로 이 네. 북어전을 했다면 네, 네. 이번에는 남은 북어전을 활용하는 북어전 전골입니다.
0: 네, 맞아요. 이제 늘 명절 지나고 나면 남은 전들이랑 이거 가지고 예.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중에 지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럴 때 우리가 참 쉬운 방법으로 전골 끓여서 먹는데 네. 오늘은 제가 활용의 활용 재료들이에요.
1: 예.
0: 이게 북어가 들어가서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나 몰라요.
1: 그러게요.
0: 네.
1: 재료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0: 네, 네, 맞아요. 북어전 한 거 또 전 뭐 동태전 저렇게 좀 뭐라 그러나요? 우색전 예. 산적 이런 게 남은 거를 그래서 조금씩만 필요로 해요.
1: 네.
0: 많이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요.
1: 네.
0: 다 없어도 있는 것만 하면 돼요.
1: 네.
0: 거기다 이제 채소를 넣을 텐데
1: 네.
0: 오늘 전골이니까 국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1: 예.
0: 국물을 남은 북어의 몸통은 저희가 전을 썼지만
1: 예.
0: 남은 머리 넣고 베트남 고추나 이런 고춧가루 조금 칼칼한 거
1: 예.
0: 두어 개 넣고 이렇게 육수를 끓여놨어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이제 뭐 팥뿌리도 좀 넣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1: 네.
0: 없으면 북어 머리만 해도 충분히 맛있는 육수 되거든요. 그 육수에다가 이제 마늘하고 간장, 소금 후추 기본 양념이고요.
1: 네.
0: 여기에 쑥갓이나 조금 넣고 홍고추 조금 넣어서 이렇게 아주 맛있는 그런 북어전골 한번 해볼 거예요.
1: 네. 네. 또 이렇게 국물이 좀 땡겼는데
0: 네.
1: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북어 200% 활용하는 레시피인데요. 북어국보다 맛있는 북어전 전골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0: 자, 그럼 저는 먼저 이제 도마가 깨끗할 때
1: 네.
0: 채소부터 좀 준비를 할게요.
1: 될까요?
0: 자, 호박은요.
1: 네.
0: 이렇게 썰었어요. 이걸 4등분 하셔도 좋고 그냥 2등분 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한 저는 이렇게 너무 얇지 않게 한 0.5나 이런 정도 두껍두껍하게 썰 거예요.
1: 호박도 이제 호박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명절에.
0: 네, 네, 네.
1: 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꽁댕이 나무가 한 반 개 정도
1: 예.
0: 이렇게 하시고요. 죽순이 들어가면 훨씬 좋죠.
1: 예.
0: 그래서 죽순을 저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길이로 채로 썰 거예요, 죽순을.
1: 아,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선생님 이 전골은
0: 네. 네.
1: 이 채소가 많이 들어가야 이
0: 맞아요.
1: 채소 건져 먹는 맛이 있거든요.
0: 그럼요. 그리고 또 시원한 맛도 나죠.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저 죽순 좀 썰어놓고요.
1: 예.
0: 자, 이번에는 새송이 버섯이에요. 새송이
1: 네.
0: 버섯은 이렇게 반 자르세요.
1: 네.
0: 끝머리 꼭 잘라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것도 죽순하고 같은 모양으로
1: 예.
0: 이렇게 썰어놓을게요.
1: 자, 큼지막하게 네. 또 크기를 맞춰서
0: 네, 이렇게 해서 썰어놓죠.

0: 자,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새송이 버섯은 새송이 버섯대로 넣는데 예. 굳이 새송이 버섯이 없으시면요 예. 이거를 또 굳이 이거 사느라고 뭐 가실 필요 없어요. 표고버섯도 괜찮고 네. 그냥 다 괜찮은 느타리버섯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렇죠. 있는 대로 활용하세요. 명절 준비하다 보면 뭐가 남아도 남아 돌아다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썰어 놓으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두부요.
0: 네.
1: 두부를 이렇게 자르셔서
0: 또 전골엔 또 두부가 잘
1: 그럼요.
0: 어울려요, 선생님.
1: 이렇게 두부도 반드시 이것도 맹물에 네. 좀 담가 놓으셔서 여기다 들어있는 간수도 좀 빼내시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건강한 두부 드실 수 있죠.
0: 그렇죠.
1: 이렇게
0: 또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요.
1: 네, 이렇게 넣고요. 자, 이거는 우선 흰 부분을 좀 쓸게요.
0: 예.
1: 이렇게 따분따분하게 이렇게 이렇게 썰어 넣죠.
0: 예.
1: 자, 파란 것도. 파란 게 들어가면 예. 네, 단맛이 나니까.
0: 그렇죠.
1: 네.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0: 네.
1: 저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우선 하실 게 있어요.
0: 네.
1: 제가 이거를 채소를 조금 데쳐낼게요.
0: 어? 네. 근데 선생님 어차피 이제 전골은 네. 우리가 이제 맛있게 익혀서 먹을 건데 따로 데치시는 이유가
1: 이제
0: 있나요?
1: 이제 전골은요. 이게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요. 바르르 끓여서 먹어야 되니까
0: 네.
1: 그렇게 하면 채소는 설컹거리니까요.
0: 예.
1: 이제 채소를 미리 좀 익혀서 하면 예.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죠. 자, 새송이 버섯부터 먼저 합니다.
0: 예. 살짝 데쳐내시는구나.
1: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미리 익히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처음부터 끓이면 또 여기서 물 수분이 나와서 또 간이 흐트러지잖아요.
0: 예.
1: 그럴 거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자 넣고 건져낼게요.
0: 아, 아주 살짝이에요?
1: 네, 아주 살짝이에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요.
0: 예.
1: 또 이제 불을 세게 하신 다음에
0: 네.
1: 그다음에 호박이요.
0: 바로 재료를 또 해볼게요. 네.
1: 자, 이렇게. 예. 호박은 또 호박대로 같이 데쳐내겠습니다.
0: 근데 선생님,
1: 네.
0: 확실히 이렇게 살짝 익히고
1: 네.
0: 안 익히고는 맛이 다른가요?
1: 아, 다르죠. 왜냐면 이게 끓이면서 간 맞춰놓은 게 수분이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 간이 흐트러지죠, 전골 자체가.
0: 아,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싹 익혀서 하시면 이것도 아주 방법이에요. 어, 네.
0: 맞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네. 요리 비결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새파랗게 변해졌죠?
0: 네.
1: 이렇게 된 정도까지만 데쳐낼게요.
0: 애호박도
1: 따로따로 드세요, 요거.
0: 예.
1: 자, 이렇게 드신 다음에 네? 이제 죽순.
0: 죽순. 네.
1: 자, 요거를 조금 내 뱉, 이렇게 놓고 데치면 익기가 아, 좋아요. 딱 건지면 되니까.
0: 양이 네. 많지 않은 것들은.
1: 맞아요. 여기 다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니까
0: 예.
1: 이렇게 가셔도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끓여드릴게요.
0: 예. 근데 저도 이제 선생님과 요리하다 보면 진짜 뭐 별것도 아닌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식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만 우선 데쳐냈습니다.
0: 예.
1: 그동안에 데쳐놓은 채소들이랑 전을 담아서 전골 우리가 먹을 냄비에다 아예 담아보겠습니다.
0: 아, 예, 전골
1: 네네.
0: 냄비에. 네. 그래서 이게 준비됐구나.
1: 네, 그래서 이걸 미리 준비해놨어요.
0: 자.
1: 네. 자, 이렇게 조금 깊은 전골 냄비에다가
0: 예.
1: 조금 넉넉한 걸 하세요. 너무 옹색하면 국물이
0: 예.
1: 텁텁해져요.
0: 네.
1: 담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 북어 저 전을요 밑에다 몇 개 깔아요.
0: 오.
1: 네, 이렇게 밑에다 몇 개 깔아요.
0: 가운데요?
1: 그러면 이 북어에서 국물이 나와서 이게 또 육수를 더한 맛이 되거든요.
0: 예.
1: 자, 이렇게 된 거에다가 저는 이제 자, 호박 담을게요.
0: 저희가 살짝 데쳐냈던
1: 네, 호박. 자, 이렇게 조금 넉넉한 데다 하세요, 전골을.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호박을. 너무 가지런히 안 하셔도 돼요.
0: 예.
1: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0: 네.
1: 여기다가 버섯. 여기다가 우리 왜 그 차례 지내고 나면 왜 콩나물 같은 거 나물 남죠?
0: 맞아요.
1: 그거 넣으셔도 좋아요.
0: 자, 이때 네. 또
1: 자, 이렇게
0: 명절
1: 넣고.
0: 지나고 나서 냉장고에 너무 많이 재료들이 쌓였을 때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1: 네.
0: 것 같습니다.
1: 자,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0: 네.
1: 여기다 죽순. 여기다 죽순 넣으세요.
0: 네.
1: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0: 네.
1: 이제 오색전 넣을게요.
0: 오색전도 넣고
1: 네. 이렇게 해서 전을 이렇게 넣죠.
0: 아, 근데 보기만 해도 또 먹음직스러운데 네. 확실히 이게 저는 그냥 먹을 때도 맛있지만
1: 네.
0: 이 국물하고 먹어도 맛있어요.
1: 아, 그럼요. 이게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0: 네, 네.
1: 산의 것, 뭐 바다 것 다 들어가니까
0: 네.
1: 이게 산의 지미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0: 네.
1: 전 여기다 이제 파를 넣어요.
0: 파를 넣을까요?
1: 네. 파를 좀 이렇게 넣을게요. 파를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북어전.
0: 북어전.
1: 네. 네. 이렇게 넣어요.
0: 아, 진짜. 저는 아까 이제
1: 네.
0: 살짝 이제 북어전도
1: 네.
0: 너무 먹어보고 싶었지만,
1: 네.
0: 이 전골도.
1: 네. 이렇게 해서 담는 거.
0: 예.
1: 아주 이거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거. 아.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적당히 얼마가 필요해 하지 말고요.
0: 예?
1: 있는 거 청소해요. 그냥 있는 거 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0: 근데 선생님, 두부랑.
1: 네.
0: 두부는
1: 걱정하지 마세요.

0: 시작을 하죠.
1: 네.
0: 이렇게 끓기 시작할 때요. 육수를 좀 숟가락 좀 주시겠어요?
1: 네.
0: 개운하게 맛을 내는 방법인데, 자, 마늘이요. 마늘 좀 넣으세요.
1: 네.
0: 너무 많은 양의 마늘은 넣지 마세요. 이 전이랑 이런 게 다 기름져서
1: 네.
0: 사실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마늘 냄새까지 더 과하게 나요. 그러니까
1: 오.
0: 그렇게 넣지 마시고요. 간장으로 하면 좀 텁텁해요. 소금을 우선 간을 조금 하세요. 이렇게 소금 간을 좀 해서
1: 네.
0: 그리고 북어가 바닷 거잖아요.
1: 네.
0: 바닷게 주재료일 땐 소금.
1: 소금.
0: 소고기나 이런 육지에서 나는 고기 종류들은 육고기들은 간장. 이렇게 배우시면 편하죠.
1: 네, 기억해두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넣을게요.
1: 네.
0: 그런 다음에
1: 네.
0: 제가 여기서 이 육수를 뜨거울 때 여기다 부어요.
1: 뜨거울 때?
0: 네. 그냥 그대로 부어요. 머리나 고추만 들어가지 않게.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부어요. 자작하게 이렇게 붓는 거죠.
1: 이 국물이 굉장히 칼칼한 향이 네. 올라와요.
0: 이렇게. 예. 이렇게 구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불에서 오래 머무르지 말라고. 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전골은 와르르 끓이는 게 좋다고.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스푼 끓일 때까지만 한 2분 정도만 기다리겠습니다.
1: 네. 네. 뚜껑 덮지 않아도 되는 거죠?
0: 뚜껑 덮어야죠.
1: 덮을까요?
0: 네. 네.
1: 자, 뚜껑 덮고 2분 정도만.
0: 네, 2분 정도만 기다릴게요.
1: 예.
0: 끓어오를 때까지. 한번 열어볼게요.
1: 볼까요?
0: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끓는
1: 거.
0: 자, 이렇게 끓죠.
1: 이렇게 뽀얗게
0: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죠. 이 북어 국물이고
1: 예.
0: 이제 고기에서 우러나잖아요.
1: 네.
0: 닦으세요. 여기에다가 그래도 너무 이게 전부 재활용만 한 거니까 좀 미안하니까
1: 예.
0: 숟가락 없으면 그만두고요. 있으면 여기다 꽃다발 하나 이렇게 꽂으세요.
1: 네. 마지막에
0: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냄비째 오늘 상에 올려놓겠습니다.
1: 저희가 다 네. 만들어뒀던
0: 네.
1: 뭔가 처치곤란이었잖아요.
0: 그죠, 그죠.
1: 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맛있게.
0: 네, 여기다 배추도 남은 게 있으면 조금
1: 예.
0: 넣으세요.
1: 그러게요.
0: 네.
1: 아주 개운하고 네. 깔끔하고 진한
0: 네.
1: 북어전 전골이
0: 네.
1: 완성됐습니다.
2: 북어전 전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애호박은 반 갈라 두툼하게 썰고 죽순은 길게 채 썬 뒤 새송이 버섯은 반 갈라 길게 채 썰어주세요. 두부는 반 갈라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는 엇을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새송이 버섯, 애호박, 죽순을 각각 데쳐내주세요. 이렇게 채소를 먼저 데쳐주면 전골을 오래 끓이지 않아 맛도 좋고 빨리 조리돼요. 전골 냄비에 북어전, 애호박, 새송이 버섯, 동태전, 죽순, 꼬치전, 대파, 두부, 엇을 썬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끓는 북어 육수에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전골 냄비에 부어 뚜껑을 덮고 2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쑥갓을 올리면 북어전 전골이 완성됩니다. 명절이 오면 밥상부터 달라진다. 추석맞이 토란 요리 한상. 차례상에 없어서는 안 될 보들보들 식감이 최고인 국요리. 가려움이 없어지는 토란 손질법부터 국물 맛이 깊어지는 특급 비결까지 완벽 공개. 토란을 듬뿍 넣어 밥상도 풍성, 마음도 풍성해지는 토란국부터 남은 토란을 실속 있게 활용하는 법. 그야말로 알토란 레시피. 감자조림 못지않다. 가을의 맛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밥도둑 조림 반찬. 포슬포슬 토란과 쫄깃한 오징어의 식감이 조화로운 토란 오징어 조림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을 찾더 강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빅마마 이혜정입니다.
1: 네, 선생님.
0: 네.
1: 이제 추석을 앞두고 집집마다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 필수적으로 해먹는 요리를 배워보고
0: 그럼요.
1: 싶어요.
0: 네, 네.
1: 이 토란국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네. 토란국은요. 이게 우선 토란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거기다 이제 좀 밑장물을 줄 소고기가 필요해요.
1: 네.
0: 거기에 마늘, 후추, 소금,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재료 필요하고요.
1: 네.
0: 여기 육수를 다시마를 넣어서 육수를 낼 거예요.
1: 네.
0: 자, 저는 여기에다가 같이 곁들인 물을요. 오늘 참나물을 좀 넣고요.
1: 네.
0: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도 좀 넣고 깨도 좀 넣고 해서 약간 이런 조금 지금까지 하던 다른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
1: 네.
0: 그냥 일상적인 토란국을 끓일 겁니다.
1: 네. 토란국 빠진 추석은 아무래도 호전하잖아요.
0: 네.
1: 구수한 토란국. 자, 그럼 오늘의 요리

0: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토란국 시작해볼 텐데요.
1: 네. 네.
0: 자, 이게 토란이죠, 선생님.
1: 네, 토란이에요. 이 토란은 우리가 예. 그랬죠. 아유, 쟤 알토란 같아.
0: 맞아요.
1: 어쩜 저게 사람이 꽉 찼어? 이 알토란이라는 게 토란이요. 땅에서 나는 달걀이라는 얘기예요. 계란이라고.
0: 오, 그게 들어봤어요.
1: 네, 그래서 토란이에요.
0: 네.
1: 그만큼 영양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건데
0: 네.
1: 일단은 뮤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걱정이 뭐냐면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0: 예?
1: 이 토란 껍데기 잘못 건드리면 막 근지럽고 아리고 막 이런 단점이
0: 맞아요,
1: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이 미스원지를 잘해야 되는데
0: 네.
1: 이 토란은 이 추석에 꼭 정말 제일 영양이 좋을 때라서
0: 맞아요.
1: 지금 꼭 드셔야 돼요.
0: 네?
1: 오늘 하는 거는 차례상에 올릴 저 토란탕은 아니고요. 그냥 추석에 일반 가정에서 드시는 토란탕을 오늘 할게요.
0: 네.
1: 일단 우선요. 겉에는 이렇게 시커먼 이렇게 뭐 털이 조금 달려있는 것 같은 껍질이 있는
0: 네.
1: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시면 토란을 장만하실 때 반드시 장갑을 끼세요.
0: 장갑 끼시고.
1: 그런 다음에 요거를 다 이렇게 감자 깎는 칼이나 칼로 도려 깎잖아요.
0: 네.
1: 이렇게 하셔서 자 물에다가 보통은 옛날 어른들은 쌀뜨물을 넣고 삶으셨어요.
0: 네.
1: 근데 우린 쌀뜨물 갑자기 없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식초를 좀 넣고 삶을 거예요.
0: 네.
1: 그러면 훨씬 아린 맛이 좀 덜하죠? 그래서 자, 물을 이렇게 좀 옆으로 가면 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0: 예.
1: 여기다가 식초를 좀 넣을게요.
0: 자.
1: 네. 식초를 예. 한 두 큰술 정도 넉넉하게 넣으세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같이 끓여요.
0: 자, 선생님, 식초를 네. 넣는 이유는 뭐예요?
1: 이게 식초를 넣으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조금 유화가 되죠.
0: 아.
1: 그래서 가려움 알러지가 좀 덜 생기니까
0: 예.
1: 이렇게 좀 넣어서 끓일게요. 제가 해봤는데 쌀뜨물에 해도 조금 가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식초는 확실히 좀 줄어요. 그러니까
0: 예.
1: 식초에다 한번 끓여보시고요. 이걸 다 벗긴 거를 여기다가 이제 제가 끓여낼 거예요. 물이 끓을 때 넣어서.
0: 그럴까요?
1: 끓기 전에 넣으면 토란이 물러져요. 그러니까 여기다 끓을 때 넣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삶아내죠.
0: 네. 네.
1: 자, 보세요. 이렇게 끓잖아요, 그죠?
0: 예.
1: 식초를 넣어서 끓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깎아놓은 토란을 여기다 이렇게 넣죠. 이렇게 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일 겁니다.
0: 10분에서 15분 네. 정도.
1: 요거 끓일 동안 저는
0: 네.
1: 이제 다른 재료들을 좀 준비할게요.
0: 됐어요.
1: 네. 네. 자, 여기다 놓고.
0: 토란국에 함께 들어갈 우리 소고기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1: 네. 우선요,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는데
0: 예.
1: 마늘을요, 오늘은 다지지 않을 거예요.
0: 그럼요.
1: 토란도 끈기가 있고 마늘도 끈기가 있어서
0: 예.
1: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한 번만 이렇게 자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옛날에 예. 어머니들이 하시던 방법으로
0: 예.
1: 이렇게 칼등으로 자근자근자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0: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마늘이 조금 더 색다른 맛이 나나요?
1: 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0: 예.
1: 마늘의 매운맛이 좀 덜해서
0: 오.
1: 네 그리고 좀 맑은 맛이 나죠.
0: 맞아요.
1: 이렇게 두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작진 않게 하시고요.
0: 근데 오늘은
1: 너무 크지 않게. 네.
0: 이 소고기 무슨 부위인가요?
1: 이거 소고기... 우둔이나 이렇게 국거리도 좋지만
0: 예.
1: 국거리 없으면 불고기 정도 하시면 돼요.
0: 오.
1: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두시고요.
0: 네.
1: 요거 치운 다음에 제가 이제 채소를.
0: 채소를.
1: 참나물은 데쳐서도 좋은데.
0: 예.
1: 그냥 오늘은 저는 좀 개운한 맛을 위해서 생걸로 좀 넣어볼게요.
0: 그럴까요?
1: 네. 네. 자, 여기다 넣고. 네.
0: 생걸로 한번 네. 참나물을.
1: 참나물 없으시면 미나리에도 괜찮아요.
0: 예.
1: 그래서 이거는 좋아하는 취향만큼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셔도 사실은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시고 너무 끄트머리 이 부분은 이파리 좀 잘라낼게요. 이게
0: 예.
1: 약간 샐러리과라서
0: 네.
1: 이게 지금 이파리가 향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잎은 조금 이렇게 잘라내시고
0: 네.
1: 이렇게 줄기만 좀 쓰시는 것도 좋아요.
0: 그럴까요?
1: 이렇게 해서 한 1cm, 1.5cm 이런 정도로 이렇게 쓰시죠. 이렇게 해서 잘라놓겠습니다.
0: 예. 자, 참나물 들어가면 네. 또 맛을 더해줄
1: 네.
0: 것 같은데요.
1: 지금만 이렇게 해도 향이 아주 좋죠.
0: 그럼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차례상에 올릴 때는
0: 네.
1: 소고기에서 토란 넣어서 끓이는 그 과정까지 하시고
0: 네.
1: 차례가 끝나고 나면 개운한 게 좋으니까 참나물도 좀 넣고
0: 네.
1: 여기다 이제 양념해서 국을 끓이죠. 네.
0: 자, 이렇게 소고기랑 네. 마늘이랑 참나물까지 제가 손질해봤는데요.
1: 네. 네.
0: 근데요, 우리 네. 오늘 소고기는 네. 밑간을 따로 하시지 않나 봐요.
1: 네, 밑간 안 해요. 왜냐하면
0: 예.
1: 제가 이제 마늘 탁 이렇게 두드려서 깼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걸 참기름을 넣어서 마늘 향을 좀 낼 거예요. 그래서 따로 안 해도
0: 예.
1: 아주 더 시원한 맛이 되죠.
0: 네. 예. 선생님.
1: 네.
0: 토란이 아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잘
1: 네.
0: 삶아졌어요.
1: 보세요. 여기 아주 뭐 감자 옹심이처럼 됐죠.
0: 맞아요.
1: 큰 거는 좀 자르시지만 작은 거는 알토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추석에 또 묘미잖아요.
0: 예.
1: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건져 놓을게요.
0: 야, 그래서 이게 또 알토란.
1: 네.
0: 뭐 토란 이렇게 얘기하는
1: 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영양이 많아서
0: 예.
1: 알토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깎아놓은 밤 같다고도 하고 알토란 같다고도 하고.
0: 자, 이렇게 저희가 토란을 포근포근하게 네. 삶아봤습니다.
1: 네. 저 참기름 좀 주시겠어요?
0: 예.
1: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어요.
0: 네.
1: 자, 이렇게 계속 기름 넣은 다음에 네. 기름이 조금 따뜻하게 달굴 거예요. 참기름은 발열점이 낮아서 네. 이거 다 뜨거울 때까지 뭐 훅 연기가 나버려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데워가면서 살짝 바닥이 좀 데워질 때까지 예. 기다리셨다가 이거 아까 탁 두드려 놓은 요거 그 저기 마늘이잖아요. 예. 요거 여기다 넣고 마늘 향을 좀 낼게요. 그래서 밑간을 제가 안 해요.
0: 사실 마늘 향 하나만 잘라도
1: 네 맞아요.
0: 소고기에 나오는 뭐 비린내 정도는 잡을 수 있죠.
1: 그럼요. 그러니까 마늘 참기름으로 마늘 향을 좀 낼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볶아주신 다음에 썰어놓은 요 소고기를 여기다

0: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걸로 차례를 모실 때 어떻게 해요 하면 예. 이렇게 마늘 깬 거를 꺼지에다 싸세요. 네. 그런 다음에 끓을 때 마늘 넣어요. 아. 그래서 마늘만 싹 건져내면 네. 왜냐면 차례상에는 마늘이나 향신채들을 쓰지 않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고기는 어느 정도까지 익혀주면 될까요?
0: 고기는 그래도 한 80%, 90%

0: 그래도 추석 되면 막 바도, 배도 햇배, 사과도 햇배, 네. 막 그렇게 먹잖아요.
1: 마음만큼은 네. 또 되게.
0: 맞아요.
1: 풍요롭게.
0: 여기다가 네. 청주를요, 이렇게 조금 넣을 거예요.
1: 네.
0: 넣으신 다음에 청주가 알코올이 날아가도록 한 번만 덮어주시고요.
1: 네.
0: 여기다가, 자, 약, 내가 필요한 만큼의 이렇게 국물을 잡아요.
1: 네.
0: 잡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마.
1: 다시마.
0: 네. 한 5cm, 5cm 자른 거 한 두 장 예. 정도 같이 넣죠. 차례상에 갈 때는 여기까지 넣을 거예요.
1: 차례상 여기까지.
0: 네. 여기다 무를 좀 나분나분 썰어 놓아도 좋고요.
1: 예.
0: 다시마까지 같이 해서 이 상태도 토란 넣은 다음에
1: 예.
0: 이제 차례상에 올리는데 오늘은 좀 토란을 이용한 보통 때 일반 토란국.
1: 예.
0: 네.
1: 저희가 이제 먹는.
0: 네. 그래서 잠깐만 끓이죠.
1: 자, 한 스푼 끓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토란국이
0: 끓고 있죠.
1: 끓고 있는데
0: 맛있는 냄새 나죠.
1: 예.
0: 보세요, 이렇게 끓고 있어요.
1: 네.
0: 요럴 때, 자, 제가 요 국자로
1: 예.
0: 요 이제 건지, 요거 좀 꺼내 거품 같은 거 요걸 좀 맑게 끓일 거니까
1: 예.
0: 요거를 제가 아까 90% 볶아주세요라고 한 게 이런 거품만이 생길까봐 찌꺼기가 나올까봐 그렇게 해서 저 아까 조금 더 많이 볶아주세요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건져낸 다음에
1: 네.
0: 자, 요거 두고요. 여기다 저는 간장.
1: 간장 넣고요. 네, 이제 간을 간장. 시작합니다.
0: 간장 좀 넣고요. 여기. 자, 일단 간장을 조금 넣고요. 늘 간장만 하면 텁텁해요.
1: 그래서 맞아요.
0: 소금 간을 살짝 하죠. 이렇게 해서 짜지 않도록 예. 이렇게 조금 하고요. 여기 있는 후추. 후추를 조금만 넣을게요.
1: 네.
0: 토란을 후추를 조금 넉넉히 넣는 게 좋은 듯해요. 제 네. 입에는. 자, 이렇게 넣고요. 이제 토란 넣어요.
1: 네.
0: 토란 아까 삶아놓은 거를 네. 여기다 넣는 거죠.
1: 자, 지금 토란은
0: 네.
1: 그냥 다 익은 거죠?
0: 익은 거예요.
1: 예.
0: 다 10분 정도 삶아서
1: 예.
0: 다 익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토란도 그렇게 한 스푼 끓으면 요거는 차례상에 올라갈 토란탕.
1: 예.
0: 여기다가 이제 참나물을 사실은 데쳐서 무쳐서 넣어도 좋은데
1: 네.
0: 먹기 직전에 끓일 때 이렇게 넣으세요.
1: 여기다 참나물 좀
0: 네, 예. 넣고요. 저는 입에 맞춰서 여기 고춧가루.
1: 저도 좋아요.
0: 조금 넣어요. 고춧가루 많이 넣지 마시고
1: 예?
0: 보통 토란탕은 맑게 하얗게 먹어서 우리가 조금 아예 토란탕은 좀 느끼해란 생각하잖아요.
1: 맞아요.
0: 살짝만 넣으세요.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 쓸어 넣으셔도 좋아요.
1: 네.
0: 이렇게 해서 그냥 뚜껑 닫았다가 한 번만 열죠.
1: 부르르
0: 다 끓고. 끓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다 끓은 것 같아요.
1: 예.
0: 광식이 우리 한번 옮겨 볼까요?
1: 볼까요? 자, 완성돼서 준비해 볼게요.
0: 옮겨 놓을게요.
1: 네.
0: 옮겨 넣고요. 이제 그릇에 옮기기만 하면 돼요.
1: 아, 그러게요.
0: 네.
1: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 한번 옮겨 네. 담아볼까요?
0: 자, 그릇에도 옮겨 담을게요.
1: 이야.
0: 이게 토란은 한 번에 한 대여섯 개 정도 먹는 게 좋대요.
1: 그러니까 예.
0: 토란이 아무리 좋아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건 덜 좋겠죠.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다시마도 하나 넣고 다 먹을 동안 또 다시마 맛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마도 같이 옮기세요.
1: 이 토란이 제철이 때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지금 드셔야 되죠,
1: 네.
0: 지금. 네. 토란탕 끓인 다음에요.
1: 예?
0: 여기다가 저는 파를 조금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1: 넣고.
0: 깨도 이렇게 뿌려서 토란탕 완성하겠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토란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토란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식초를 넣어 끓여주세요.

0: 그런 다음 껍질 벗긴 토란을 넣어 15분 정도 삶아내줍니다. 이렇게 식초를 넣은 물에 토란을 삶으면 가려움이 완화되어 좋아요. 마늘은 으깨고 소고기와 참나물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을 둘러 달군 뒤 으깬 마늘과 한입 크기로 썬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청주를 넣어 볶은 뒤 물과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거품을 걷어내고 진간장과 소금, 후춧가루, 삶은 토란을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에 한입 크기로 썬 참나물과 고춧가루도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쪽파와 통깨를 솔솔 뿌리면 토란국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토란은 되게 토란국, 네. 토란탕으로 많이 먹는데요. 네. 이번에는 토란의 달콤 짭조름하게 조렸습니다.
2: 맞아요. 예. 네.
1: 토란 오징어 조림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네. 자, 우선 토란 오징어 조림이니까 토란하고 오징어 필요하겠죠.
1: 맞죠.
2: 이 두 주인공이에요. 네. 토란 오늘 그 추석에 탕 끓이려고 사주고 남은 거 또 네. 냉동실에 넣지 마시고 활용하시라고 이걸 했어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조림장 만들 건데 간장에 맛술에 설탕에 이렇게 조금 가면 될 것이고요.
1: 네.
2: 그 나머지는 이제 고명으로 쓸 파정도 있으면 될 거예요.
1: 네. 네. 자, 재료가 또 아주 간편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자, 가을 식품으로 아주 맛있는 토란. 초가을의 맛과 영양까지 보충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바로 시작해볼까요?
2: 네, 그렇게 하죠. 자, 우선 토란이요.
1: 네.
2: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식초물에 좀 이렇게 딱 껍질 다 벗겨서
1: 네.
2: 식초물에 이제 담궜다가 그걸 삶았어요.
1: 네.
2: 그렇게 삶은 걸로 함께 삶을 때 미리 같이 삶아서 준비해뒀고요.
1: 네.
2: 오징어는 이렇게 제가 껍질만 벗겨서 아, 껍질 안 벗겨도 괜찮아요. 사실은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껍질에 훨씬 많이 들어있으니까
1: 맞아요.
2: 껍질 안 벗겨도 되는데 아기들을 줄 경우에는 조금 네. 질겨질 수 있죠. 밖에서 저는 통으로 해서 오늘 링으로 쓸 거고요.
1: 예.
2: 자, 요 조림장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1: 네.
2: 토란을 먼저 졸일 거예요.
1: 네.
2: 그렇게 졸이다가 이제 나중에 오징어 넣어서 이렇게 하면 끝이 나죠.
1: 자, 그럼 네.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자, 우선 이제 적당량의 물을 좀 이렇게 넣으세요.
1: 네.
2: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맛술을 물 양의 한 반 정도
1: 네.
2: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자, 요거 진간장이죠?
1: 네.
2: 넣으시고요.
1: 이 조림장이죠?
2: 아, 그렇죠. 이걸 이제 이걸 제가 조림장 만드는 거예요.
1: 네.
2: 여기다가 아까 단짠이라고 하셨죠, 광희 씨가.
1: 네.
2: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 넣어요.
1: 진짜 간단하네요, 네. 선생님.
2: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만 장을 만들어 두세요.
1: 네.
2: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저 냄비로 좀 갈까요?
1: 그럴까요?
2: 네. 자, 여기 가셔서.
1: 자, 토란을 한번 조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 여기 끓인 조림장을 여기다 넣을게요.
1: 예.
2: 네. 처음부터 너무 새까맣게 하시면 나중에 해놨을 때 이게 너무 까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간장이 조금 연하죠?
1: 네.
2: 이렇게 연한 간장으로 만드셔서 처음부터 이거를 같이 넣을게요.
1: 같이요?
2: 네. 이렇게 같이 넣겠습니다.
1: 자, 저희가 한번 삶아낸
2: 네.
1: 겁니다.
2: 네, 삶아서 네. 다 장만해둔 거예요.
1: 10분에서 15분 삶아냈죠, 저희가?
2: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뚜껑을 좀 덮어두고요.
1: 네.
2: 이게 끓어서 조림장이 끓어오를 때까지 이 뚜껑 덮어 익힐게요.
1: 네.
2: 그러는 동안 저는 오징어를 좀 썰죠.
1: 그럴까요? 네. 사실 네. 토란이 몸에 좋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맨날 국으로 탕으로만 먹다 보니까 아쉬웠었는데
2: 맞아요. 추석에만 먹는 걸로 돼 있어서 그죠?
1: 예.
2: 자, 이렇게 해서 한 1cm 정도의 두께로 썰어요.
1: 네.
2: 너무 두꺼울 필요는 없고요.
1: 네.
2: 안에 있는 뼈랑 내장 그려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썰어내죠.
1: 오늘 링 모양으로
2: 링으로 썰 거예요.
1: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2: 아니, 그냥 내 마음이에요. 그거는 굳이 뭐 잘라 썰으셔도 되는데
1: 예.
2: 토란이 동그라니까 이 오징어도 동그라면 좋겠죠.
1: 그렇죠. 사실은 오징어 조림, 오징어 요리 안 좋아하시는 분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2: 그럼요. 근데 토란하고 오징어 또 기가 막히게 맞는 맛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1: 예.
2: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좀 썰어 놓으세요.
1: 네, 오늘 뭐 껍질에도 좋은 성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2: 네.
1: 함께 먹고
2: 네.
1: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껍질도 벗겨도
2: 네, 벗겨내는 것도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벗겨내면 좋겠죠. 지만
1: 네.
2: 저는 그냥 요 오징어 껍질의 성분도 아까워서
1: 네.
2: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두고
1: 네.
2: 다리는 이렇게 긴 다리는 반 갈라주시고
1: 네.
2: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다리는
1: 네.
2: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너무 굵지 않게.
1: 그렇죠.
2: 네, 우선 뭐 두 개나 한 개나 이렇게 굵은 다리는 하나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1: 네.
2: 준비 끝이에요.
1: 선생님,
2: 네.
1: 저희가
2: 네.
1: 이 조림장 넣고 지금
2: 네, 네.
1: 한 10분 정도 저희가 끓여봤는데
2: 그렇죠, 네.
1: 자, 지금
2: 네.
1: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2: 자, 이렇게 토란이 이제 색이 나면서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이렇게 끓고 있어요.
1: 예.
2: 자, 요럴 때

0: 불을 이제 세게 높이세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오징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준비해둔 오징어를 넣죠.
1: 어느 정도 맛이 뱄을 때?
0: 네, 그렇죠. 토란이 더 두꺼우니까 예. 맛 배는 시간이 걸리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여기다 좀 넣으면서 간장 좀 주시겠어요? 네, 오징어가 들어가면 이제 간이 또 흐려지죠.
1: 그럼요.
0: 네, 그래서 여기다가 간장을 오징어용이에요. 이건 말하자면.
1: 네.
0: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요거는 짭짤하면 달콤해야 더 맛이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단짠
0: 네,
1: 있어야 돼요.
0: 네, 이렇게 넣고요. 자, 설탕을 조금 더 넣죠.
1: 네. 네.
0: 이렇게 설탕을 넣는 건 짠 거에 대한 맛도 있지만
1: 네.
0: 이래야만 이게 뭐라 그럴까 보존이 돼요.
1: 아, 윤기도 좀 돌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윤기 넣는 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식용유를 좀 넣을 거예요. 오. 이렇게 오징어 나오면 오징어 끓는 동안 물이 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식용유를 좀 넣으세요.
1: 자, 식용유 넣는 네. 이유는?
0: 이렇게 해서 끓이면서 이게 식용유가 이제 윤기를 좀 주죠.
1: 와. 네.
0: 자, 이렇게 해서 예. 한 큰술 정도의 식용유를 넣으세요. 네. 올리브오일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뚜껑을 열고 센 불에서 졸일 겁니다. 이렇게. 자,
1: 네. 우리가 원하는 또 조림대로 한번.
0: 네.
1: 졸일 때 한 몇 분 정도 졸이면 될까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졸일게요.
1: 15분 정도.
0: 네. 네. 이 정확한 시간은 국물이 반 국자 정도 남았을 때까지.
1: 반 국자 정도.
0: 네, 그렇게 졸이시면 돼요.
1: 각자 화력이 또 다르기 때문에.
0: 그럼요. 예. 네. 정확 비슷하게 그런 정도 시간.
1: 예.
0: 네.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1: 선생님.
0: 자, 네.
1: 지금 아주 굉장히 맛있게 졸여졌는데
0: 네, 네.
1: 색도 잘 입었고
0: 네 맞아요.
1: 이 조림이 아주 자작하게 됐어요.
0: 그렇죠.
1: 지금.
0: 이게 색깔이 아주 조림의 묘미는
1: 네.
0: 고운 갈색이 반질반질 나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이미 토란은 다 익은 거고 간이 배었어요.
1: 네.
0: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반 국자에서 한 국자 정도
1: 예.
0: 남았을 이때까지 해야 이게 그 보관할 때도 남은 것도 마르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너무 바짝 졸이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은 거 보관할 때 말라지니까.
1: 그렇죠.
0: 자 보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물이 걸쭉하죠.
1: 예.
0: 이럴 때 이런 정도에서 불을 딱 끄죠.
1: 요 정도.
0: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릇에 옮겨 담으면 돼요.
1: 자.
0: 먹을 만큼 드시고
1: 예.
0: 나머지는 이제 보관 용기에다 넣어놓으시면 되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1: 매번 국탕으로만 먹었던 네. 이 토란을 좀 맛있게 또 오징어와 함께 조림으로 먹어보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1: 예. 또 이렇게 먹으면 또 별미네요.
0: 그렇죠? 그럼요. 이거 아직 밑반찬이에요.
1: 밑반찬.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추석 좀 지나고 나서
1: 예.
0: 남아있는 토란 가지고 이렇게 멸치 볶듯이
1: 예.
0: 그렇게 토란을 졸여놓으면 이것도 맛있죠.
1: 마지막에 네. 그 식용유를 넣어서 그런지
0: 네.
1: 윤기가.
0: 그럼요. 이렇게 예. 물엿 따로 넣지 마시고요.
1: 예.
0: 물엿 안 넣으셔도 돼요. 특히 오징어는 물엿을 넣으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넣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국물을 이렇게.
1: 버릴 게 없네요. 네. 그렇죠? 국물까지 완벽하게.
0: 네. 이렇게 해서. 네. 하시면 큰 재료 없이
1: 예.
0: 어차피 명절 살려고 사놓은 토랑 가지고 맛있게 끓여 드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올릴게요. 자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좀 오늘 파를 넉넉히 뿌리죠. 이렇게.
1: 야 너무 먹으면
0: 이렇게 드시면
1: 예.
0: 또 생강을 채를 곱게 썰어서 얹어도 맛있어요.
1: 네. 자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0: 네.
1: 토란 오징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토란 오징어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맛술과 진간장, 설탕을 섞어 조림장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조림장과 삶은 토란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오징어의 몸통은 링 모양으로 썰고 다리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조림장에 먹기 좋게 썬 오징어와 진간장, 설탕, 식용유를 넣어 15분 정도 졸여줍니다. 여기서 꿀팁! 국물을 반 국자에서 한 국자 정도 남겨둬야 보관 후에도 조림이 마르지 않고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송송 썬 쪽파를 올리면 맛있는 토란 오징어 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깔끔하고 센스 있는 한식 전문가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얼큰한 고추장찌개부터 맛있는 메추리알 버섯 장조림까지 실속 있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4: 왜 했어요?
5: 고마워서요.
3: 8.9점.
4: 9.9점.
3: 10점 100점이요.
4: 10점 만점에 10점.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저는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을 저학자리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뇌졸중, 파킨슨병, 참 무시무시한 병이죠. 이런 이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 그것도 몸에 땀이 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표적인 게 달리기죠. 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20년 넘게 달려오면서 30번 넘게 풀코스 마라톤까지 완주한 달리는 의사가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 교실의 정세희 교수 함께 만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근데도 세부 전공이 많아요?
1: 네, 굉장히 맞습니다. 재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떤 병이나 부상 이후에 이제 손실된 기능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어떤 기능을 회복시키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부 전공이 뇌질환 재활 그리고 소화 재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질환으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을 재활시키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재활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심장 재활, 암 재활, 금골격계 재활, 호흡 재활 등등등 굉장히
0: 그렇겠네요.
1: 많습니다. 네.
0: 뇌질환의 대표적인 게 뇌졸중, 파킨슨병 이런 거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0: 뇌졸중이라는 게 옛날 말로 중풍?
1: 맞습니다. 중풍이라고들 흔히들 많이 하시죠. 예. 뇌졸중은 이제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신경 덩어리인 동시에 굉장히 많은 혈관이 분포해 있는 기관인데요.
0: 그렇죠.
1: 그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옵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오면 몸의 일정 부분이 마비되지 않나요?
1: 네. 가장 독특한, 이제 가장 뚜렷한 증상이 신체 마비거든요.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팔을 못 움직인다, 다리를 못 든다, 혹은 뭐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혹은 얼굴이 한쪽이 마비된다 등등의 이제 운동마비가 있고요. 근데 운동마비 외에도 뇌가 하는 일은 모두 다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말이 안 나온다든지 말을 알아듣지
0: 맞아요,
1: 못한다든지
0: 맞아요.
1: 실어증 있고요.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도 옵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에 치매가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외에도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굉장히 뭐 저리다든지 차갑다든지 이런 이상한 느낌이 느껴지는 것도 뇌졸중 중의 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0: 파킨슨병은 뭡니까?
1: 파킨슨병은 뇌의 한 신경 세포들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화되는 병인데요. 특징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 회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경 회로를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원인 모르게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뇌 기능이 안 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몸이 좀 둔해진다든지,
0: 둔해진다.
1: 네, 굉장히 민첩했던 사람이 뭔가 느려지고 동작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잘 서거나 걷지 못하게 되고 걸음도 계속 느려지고 그러다 낙상도 잘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파킨슨병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 다 문제가 올수 있어서, 그럼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라든지 정서 기능이라든지 혹은 변비가 생긴다든지 잠을 못
0: 허허.
1: 잔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운동 증상 비운동 증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이 다 나타나는 그런 집합체입니다.
0: 공통적으로 뇌졸중도 파킨슨병도 운동 장애가 오잖아요.
1: 운동 장애가 옵니다. 네.
0: 재활의학 입장에서 그분들을 회복시키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운동을 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예. 뇌라는 것은 그 뇌의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뇌 가소성이라는 건 뇌가 어떤 일을 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구조가 바뀌기도 하고, 그 회로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작동 방식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그거가 일어나려면 뇌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마비, 운동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운동 기능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면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한테 운동 과제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시켜줘야 합니다.
0: 재활 운동을 해야 뇌가
1: 재활 운동을.
0: 움직이고,
1: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 세포나 뇌 어떤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강화되고 그러면서 뇌가 낫는 거거든요. 그게 재활 치료입니다.
0: 재활을 할때 운동을 꼭 해야 하는데,
1: 네.
0: 미리 운동을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1: 미리 운동을 해두는 것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 놓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제가 많은 환자들을 뵙는데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제 고령이어서 오시는 분들이야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젊은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 젊은 분들이 그 본인이 이제 건강하고 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뭐 활력 있게 잘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실은 증상이 없다 뿐이지 본인의 뇌나 신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뇌졸중이랑 혹은 뭐 파킨슨이든 이런 병이 걸리기 전에 그 뇌를 조금 더 건강하게 잘 보존만 했더라면 그런 병도 안 왔을 테고, 혹은 만약에 병이 오더라도 그 이후에 회복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자주 느끼는데요. 그 건강할 때 운동하는 것과 뭔가 신체에 마비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운동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0: 아유, 말도 안 되죠.
1: 예, 건강할 때 운동하는 게 100배 쉽거든요. 그렇죠. 100배, 만배 쉽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금만 했었으면 그 병에 아예 걸리지도 않았을 분들이 본인의 건강을 과신하고 그냥 운동 전혀 하지 않고 좀 생활을 그냥 편하게 즐겼던

0: 분들이 나중에 이제 병에 걸려서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1: 그런데 그 뇌 건강을 미리 지키고 증진시키는데 여러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제일 좋은 게 달리기입니까?
0: 달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해서 제가 달리기를 말씀드렸고요. 중간 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면 다 좋습니다. 물론 근육 운동도 근력 운동도 뇌에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두 운동을 만약에 비교한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좋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뇌는 신경 덩어리인 동시에
1: 혈관.
0: 굉장히 많은 혈관이 분포되는 혈관 덩어리거든요. 근데 뇌가 세포가 자기 자신의 기능을 하려면 혈관으로부터 산소 그리고 영양분을 수시로 공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1: 예, 예.
0: 그 혈액 공급이 문제가 되는 순간 신경세포가 생존도 어렵고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혈관 건강을 유지해주는 것은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뇌에 일단 길차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뇌에서 이제 중간 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뇌 세포가 더 잘 증식할 수 있고 다 잘 생존할 수 있는데 그 가장 기저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것은 BDNF라는 물질입니다. DNF라는
1: 예, 예.
0: 물질입니다. 이것은 이제 뇌 유래 신경 성장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신경 영양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신경 세포가 이제 줄기 세포 들어보셨잖아요. 줄기 세포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질지 모르는 상태이다가 신경세포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BDNF라는 물질이 이제 거기에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DNF의 분비가 늘어나면
1: 그러면 신경세포가
0: 신경세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더 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신경세포가 자기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뇌라는 조직은 굉장히 특수하게 다른 세포와 함께 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이루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회로에 이제 얘가 잘 인테그레이션, 잘 통합이 돼서 어떤 회로로서, 구조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BDNF고 이 신경세포가 잘 오래오래 생존하는 것 역시 BDNF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 예, 예.
0: 이 BDNF라는 물질이 중간 강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비로소 올라갑니다. 그래서 뇌에 훨씬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자꾸 공급이 되기 때문에 뇌가 더 건강하고 젊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1: 중간 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뭐예요?
0: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저희가 크게는 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 고, 그리고 저. 그러니까 저, 중, 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강도, 중간 강도, 고강도.
1: 예, 예.
0: 그런데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사실은 제일 많이 그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심박입니다. 내가 이제 편안하게 지금처럼 그냥 앉아있다 그러면 심박이 안정심박으로 유지되지만 여기서 일어난다 그러면 조금 더 빨라지고 걷는다 그러면 조금 더 빨라지고 그다음에 뛰거나 뭐 계단을 오른다거나 하면 좀 더 빨라지는데요. 그래서 심박을 보고 이것이 아, 이 정도면 저강도다 혹은 이 정도면 중간강도다 고강도다 이걸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앉아있을 땐 당연히 에너지 소모가 적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뭐 1이라고 한다면
1: 예.
0: 그거의 몇 배를 쓰는 활동이냐에 따라서 중간 고강도가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3배를 넘지 않으면 저강도에 들어갑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걷기 정도는 그냥 편안한 속도로 걷기 정도는 저강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좀 가볍게 슬로우 러닝을 한다. 그러면 숨이 좀 차면서 에너지는 대략 한 5배에서 6배, 7배 이 정도 쓰게 되는데요.
1: 네.
0: 어쨌든 앉아있을 때 대비 6배, 6배보다 좀 적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중간 강도가 됩니다. 즉 3배에서 6배는 중간 강도라고 저희가 이제
1: 분류를 6배 이상이면
0: 하고.
1: 고강도.
0: 그렇죠. 6배를 넘어가면 그건 고강도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달리기는 사실 6배를 넘어가기 때문에 달리기는 그 자체로 고강도 유산소 운동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달리기 말고 또 뭐 등산?
0: 수영도 있고 등산도 있고
1: 수영.
0: 계단 오르기도 있고요. 뭐 로잉 머신도 있고 뭐 크로스 컨트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요.
1: 네.
0: 대부분의 그러니까 전신을 굉장히 장시간 좀 극렬하게 움직인다 하면 고강도에 다 들어가고요. 중간 강도라 치면은 뭐 복식 테니스 정도. 이건 이제 중간 강도에 들어갑니다. 네.
1: 치매도 예방합니까?
0: 치매도 예방합니다.
1: 달리기가?
0: 네, 치매도 예방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치매를 정말 안 걸리고 싶은 병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리고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가? 이런 것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는 것을 예전에는 어떤 가족력 그리고 유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치매라는 그 질환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치매를 만드느냐, 유전으로 모든 게 결정되느냐, 많은 이제 실험팀들이 그런 걸 연구를 했고, 그런 연구들을 모으고 모아보고,

0: 보니까 거의 반은 그냥 당신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치매를 결정한다. 치매 발병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전이다, 가족력이다, 이렇게 점점 그게 굉장히 크다라고 했던 게 연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결국 당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느냐, 중년기에, 뭐 젊었을 때, 유년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 노년기에 당신의 치매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면 치매에 잘 걸리는 거예요?
0: 치매 안 걸리게 살려면요. 일단,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거다 피해야 됩니다. 흡연 음주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너의 건강, 네가 건강하려면 신경 써야 할 것들.
1: 대표적인 만성질환들.
0: 만성질환에 대한 것과
1: 그게 만성질환에 걸리는 삶을 살면 치매도 잘 온다.
0: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뇌는 뭔가 굉장히 특수하고 그래서 뇌는 이제 인지 기능을 담당하니까 뭔가 머리를 쓰는 일을 인지적 활동을 하면 치매도 덜 걸릴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신체적인 것과는 별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오히려 하면 할수록 인지적인 활동보다는 신체적인 활동이 치매 예방에 훨씬 더 중요하다.
1: 그렇죠.
0: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질환을 예방할 때 필요한 노력들이 결국 그 노력이 뇌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치매 위험도 낮추는 게 됩니다.
1: 네.

0: 그 교수님 책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심폐체력이라는 용어를 쓰시던데
1: 네.
0: 그게 뭐예요?
1: 보통 이제 심폐 기능 혹은 심폐 지구력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0: 심장과 폐의 기능.
1: 네, 그렇습니다. 유산소성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공기 중에 정말 많은 무한대의 산소가, 무한은이라고 할수 없지만 내가 다 들이마실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가 있지만 정작 내가 쓸수 있는 산소의 능력, 산소를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0: 예.
1: 개인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운동 강도를 높여도 더 이상은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숨이 너무 차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치화한 것이 심폐 체력인데요.
0: 그런 분들은 폐 기능이 약해서 그런 거죠.
1: 폐기능이 약할 수도 있고, 심장이
0: 약해서 그렇죠.
1: 약해서일 수도 있고, 빈혈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육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심폐 체력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심장, 폐, 혈관, 혈액, 그리고 근육, 기타 에너지 대사 시스템, 뭐 신경 조절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폐 체력이라는 것이 좋으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요소들이 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수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심폐 체력이 떨어져 있다, 나의 심폐 체력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그 중에 단 하나라도 혹은 뭐 여러 개가 좋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나의 심장, 폐 이런 것들이 그 심폐 체력이라는 지표로 이제 통합이 될때 이것이 뇌 기능에도 연관이 되고
0: 그렇죠.
1: 이것이 신체 기능과도 연관이 되고 사실 제일 중요한 사망 위험의 예측 지표이기도 합니다. 심폐 체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고 암에 걸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아, 암에 걸린 분이 뭔가 조금 더 몸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뭔가 저분이 조금 더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암에 비록 암에 걸렸지만 심폐체력이 우수하고 암에 안 걸렸지만 심폐체력이 떨어진 사람 두 명이 있다고 치면 그 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심폐체력이 낮은 분이 더 일찍 돌아가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정도로 심폐체력은 우리의 건강, 수명 그리고 사망률에

0: 가장 독보적인,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심폐체력이라는 것이 이런 수명이나 뭐 어떤 사망률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연구를 해보면 이것도 뇌기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1: 당연히 그렇겠죠.
0: 네. 아까 말씀드린 뇌가 작동하는 방식, 뇌가 영양분을 얻는 방식,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런 심폐체력, 그러니까 유산소성 기능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체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뇌기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이 들어서 치매 혹은 어떤 뇌질환에 걸리지 않고자 한다. 그러면 심폐체력을 유수하게 유지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심폐체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키나 뭐 이런 것처럼 타고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도 크고 근육도 많으면 당연히 심폐체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이 여성보다는 심폐체력이 높죠. 그런데 결국 타고난 것만 믿고 내가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한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심폐체력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심폐체력은 결국 무엇의 반영이냐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사느냐의
1: 그렇죠.
0: 반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결국 내가 뇌 건강을 지키고자 하면 결국 심폐체력이 좋아야 하고 그 심폐체력이 좋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평소에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활발하게 몸을 움직여야 나의 뇌가 건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의 대명사가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0: 유산소
1: 운동인
0: 운동입니다. 네.
1: 것이고, 심장 기능이 좋아야 뇌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혈관에 피를 잘 보내고,
0: 그렇죠.
1: 폐 기능이 좋아야 그
0: 산소를 잘
1: 산소를
0: 들이마셔서
1: 많이
0: 우리 몸의 혈관에
1: 전달해 주고.
0: 혈액에 피를 산소를 태울 수 있고요. 예, 그렇게
1: 네.
0: 되는 겁니다.
1: 그래서 아무튼 달리기로 대표되는 유산소 운동 꼭 해라. 그
0: 네.
1: 말씀 아닙니까?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 근데 이제,
0: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를 많이
1: 네.
0: 하시거든요.
1: 만보 걷기 유행했었잖아요.
0: 만보 걷기 유행했고, 맨발 걷기 유행해서 지자체들마다 다 맨발 걷기 트랙 만들어 놓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심폐 체력을 향상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심장, 폐, 뭐 혈관, 근육 이런 것들한테 일을 시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 부하를 걸어서 일을 시켜야만 심장도 아, 내가 이 정도 일은 내가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해서 심장도 더 튼튼해지고 탄력도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폐도 마찬가지고 근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걷기를 하면 걷기는 강도가 일단 굉장히 낮습니다.
1: 저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0: 저강도입니다. 빠르게 걷기를 하면 중간 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에서 달려보면 많은 분들이 걸으시는데 제가 봤을 때 중간 강도로 걷는 분들은 정말 없습니다. 거의 그냥 산책을 하시거든요. 편안하게 걸으시죠.
1: 그렇죠.
0: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걷기 하면. 그런데 이제 그 저강도 걷기 운동에서 걷기에서는 심폐체력을 향상할 수가 없습니다.
1: 전혀.
0: 전혀. 예, 제가 일례로 제가 이제
1: 안 걷는 것보단 난거 아니에요?
0: 안 걷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걷는 것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도 그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심폐체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걷기가 심폐체력을 향상해주지 못합니다. 다만 아주 노쇠하거나 아주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께는 걷기도 숨이 찰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그분들께는 걷기가 심폐체력 향상하는데 혹은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빼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치매나 뇌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 중년기, 장년기 이런 분들께는 당신이 걷기를 믿고 지금 그것이 당신의 노년의 뇌를 지켜줄 거라 믿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믿음이다.
1: 잘못된
0: 이
1: 거다.
0: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심폐체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최소한 중간 강도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디스크가 한번 허리 디스크가 한번 도져가지고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앉기도 할 수가 없었고 너무 아파서 앉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항상 진료도 서서 받고 아니면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세 가지 자세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운동을 막 저처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상 등의 이유로 운동을 못 하게 되면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1: 그럼요.
0: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1: 답답하고.
0: 답답하고 정말 인생이 너무 침울해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건 걷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걷기를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42km를 진짜 걸었습니다. 하루에.
1: 허허.
0: 근데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스마트워치에서 VO2 max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1: 그건 뭐예요?
0: 최대 산소 섭취량 혹은 최대 산소 소모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 심폐체력의 지표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의 심폐체력이 좋아지는지 혹은 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수치가 그 3주 동안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1: 내려가요?
0: 예. 허허. 그렇게 걷기를 열심히 했지만 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걷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걷기를 열심히 해도 심폐체력을 유지하지 않고요. 못하고요. 그래서 심폐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개념상 걷기 같은 저강도 운동은 많이 부족하다는 네. 걸 말씀드립니다.
1: 최소한 숨이 차야 한다는 거네요.
0: 네.
1: 그러려면 걷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빨리 걷기 정도는 우선 해라.
0: 네.
1: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더 뛰어라.
0: 네. 뛸 수 있으면 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걷기로 우리가 보통 이제 노후에 근육이 뭐 1억짜리다, 뭐 몇천만 원짜리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년기에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낙상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뇌 건강에도 사실 근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러려면 일정 부분 체중을 부하해야 근육도 특히 하체 근육이 더 커지는데 물론 달리기가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은 아닙니다만 달리기를 하면 체중에 뭐 많게는 한 8배, 10배까지도 그 하체 근육의 부하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운동을 해줘야 유산소 심폐 체력도 올라가지만 근력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걷기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근육이 빠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 아이고 빠져요?
0: 근육이 빠져요.
1: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0: 유지가 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연구진이 사람들을 중년기 사람들을 한 몇십 명을 모았습니다. 몇십 명을 모아서 3개월, 적은 사람은 3개월, 좀 긴 사람은 6개월을 계속 걷기만 시켰습니다. 걷기를 정말 성실하게 하도록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걷기 시작하기 전 MRI, 그리고 걸은 후, 뭐 3개월에서 6개월 걸은 후 MRI, 전신 MRI를 찍어서 근육량을 다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한 300g이 맞아요. 전신에서 빠졌습니다. 걷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그런 사람은 안 걸으면 안 빠지나요?
0: 안 걸으면 안 빠지는 게 아니라요. 안 걸으면 그 진짜 만약에 걷기조차 안 했으면 더 많이 빠졌겠죠.
1: 오늘 이 방송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네. 걷기에 대한 맹신을 버려라.
0: 그렇죠.
1: 이거네요.
0: 네, 걷기에 대한 맹신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걷기도 저는 걷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걷기도 그 나름의 효과도 있고 의미도 있는데요. 근데 걷기만 해도 나는 건강할 거다.
1: 그건 아니다.
0: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예. 걷기를 내가 주로 하고 있지만 내가 걷기만 하고 있었다면 그거 외에 조금 더 힘든 운동을 그게 네. 근력 운동이든 아니면 혹은 달리기든 다른 운동을 꼭 추가하셔야
1: 알겠습니다.
0: 합니다.
1: 네. 네. 달리기 말고 등산도 숨이 네. 차고 땀이 나니까
0: 네.
1: 수영도
0: 네.
1: 계단 오르기도
0: 맞습니다.
1: 다 괜찮다 이거죠?
0: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환자분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뇌졸중 환자분들도 많고 파킨슨 질환 환자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이 달리기를 하면 좋겠지만
1: 아이고,
0: 달리기 어려우신 분들 너무
1: 몸이 한쪽 마비고 하는데 네. 어떻게 달려요?
0: 그렇습니다. 걷는 것도 힘드신 분들도 있고 달리기를 권했다가는 낙상이나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께 달리기를 뭐 권하면 좋겠지만 달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께는 제가 계단 오르기도 많이 추천드리고요. 뭐 의자에서 일어난 스쿼트 동작, 그러니까 좀 수정된 스쿼트지만 그런 동작도 많이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내가 좀 숨이 찰 정도의 활동이면 다 의미가 있고요.
1: 네, 네.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요즘 뭐 좀 천천히 뛰는 슬로우 러닝,
0: 네.
1: 재미나게 뛰는 뭐 펀 러닝
0: 네.
1: 이런 거 인기잖아요.
0: 네.
1: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
0: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유산소 운동의 저중고를 말씀드릴 때 달리기는 대부분 일단 고강도에 들어간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속도와 무관하게 달리기라는 동작 자체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고강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슬로우 러닝이라 하면 뭐 걷는 속도와 별반 차이 나지 않게 달리기를 뜻하는데 그 정도 달리기 이어도 그 강도는 꽤 괜찮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슬로우 러닝 좋고 펀런 좋습니다.
1: 그런 달리기를 하루에 몇 분 정도 해야 됩니까? 또 일주일에 몇 회 이상 해야 됩니까?
0: 네, 달리기 뭐 이제 중간 강도 이상 유산소 운동에 대한 운동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도 하고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도 얘기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은 중간 강도 이상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은 해라. 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50분이라는 뜻인데요. 150분이 2시간 반이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를 들면 7일이지만 내가 매일 달리진 않고 5일 달린다 하면 30분씩
1: 30분.
0: 하루에 달리면 그게 이제 150분의 그 가이드라인에 되는 거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많이 달린다고 해서 더 나쁠 건 없고 많이 달릴 수 있으면 더 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주 5일 달린다 하면 그래도 30분은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운동을 그냥 걷기만 하고 있다. 운동을 전혀 안 한 사람이다. 그리고 달리기

0: 나한테 너무 좀
1: 부담된다.
0: 과분해 부담된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도 안 달렸던 사람들이 달리기를 얼마나 하면 얼만큼의 이득이 있느냐 이걸 이제 해봤는데, 아까 제가 심폐체력도 말씀드렸지만 심폐체력이라고 해봐야 도대체 내 심폐체력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걸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로 몇 분을 하면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를 이제 실제로
1: 허허.
0: 연구를 해본 분들이
1: 예.
0: 계신데요. 아무 달리기를 안 했던,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이 5분만 달려도, 하루에 5분만 달려도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1: 와.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는 거죠. 아니, 5분 없지, 5분 없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1: 예.
0: 5분은 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을 뭐 속도도 상관없고 그냥 천천히 달려도 괜찮으니까 5분만 달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사망률을 당장 반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물론 이제 안 하던 분이 시작하면 5분밖에 못 해요.
0: 그렇죠.
1: 그러다가 이제 점점 늘리는 거죠.
0: 네. 그런데 그 득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나는 5분밖에 못 달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5분을 달렸을 때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큰 변화이고, 그 변화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한 30분 나는 산책하러 나갈 거야. 그치만 산책하다 보면 조금 몸도 풀리고, 기분도 좀 좋아지고,
1: 그때 한
0: 그러면
1: 5분 뛰면
0: 한
1: 되죠.
0: 5분 뛰고 또 나머지 걷고 들어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런데 이제 안 하던 분이 시작하면
0: 네.
1: 금방 그 무릎 떠오르는 게 무릎 발목 아파 이런 거거든요.
0: 맞습니다. 근데
1: 그럼 어떡합니까?
0: 이제 보통 젊었을 때는 무릎 잘안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내가 갑자기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해도 무릎 쌩쌩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 20년, 30년, 뭐 40년 운동 안 하고 살다가 막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네? 나도 좀 해볼까? 하고 이제 나갔는데 바로 무릎 아프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늘 앉아서 지내고 뭐 웬만하면 차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심폐체력도 떨어져 있는데요. 당장 무릎이 아픈 이유는 내가 체중을 부하하는 그 달리기를 했을 때 근육이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 체중 부하를. 근데 내가 그 모르고 지내는 세월 동안 그 근육이 다 빠져서
1: 빠져 있죠.
0: 잡아주는 근육이 없으면 그 체중은 온전히 무릎 연골로 갑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무릎 주변에 연골이 뭐 염증이 생기거나 주변에 뭐 인대나 건 같은 거에 부담이 걸리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도 하시고요. 근데 무릎이 아프지도 않았으면서 무릎이 아플 거야라는 생각으로 또 달리기를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릎이 다 아픈 건 아니다. 무릎이 다 아프지는 않고, 그다음에 달리기라는 동작 자체는 내 목표 지점이 있으면 계속 전진만 하는 동작이거든요. 그거의 반복입니다, 달리기는. 그런데 달리기와 달리, 예를 들면 축구라든지, 최근에 했던 뭐 축구라든지, 아니면 뭐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등은 이제 왔다 갔다를 계속 해야
1: 예,
0: 되거든요. 방향 전환을 수시로
1: 그렇죠.
0: 해야 하고, 또 갑자기 가속을 하다가 또 브레이크 밟고 감속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동작들을 할때 무릎 연골과 주변 인대에 상당한 충격이 가거든요.
1: 달리기보다 더 충격이 클
0: 충격이
1: 거예요.
0: 훨씬 큽니다.
1: 그죠?
0: 그래서 그런 스포츠가 오히려 무릎을 좀 다치게 만들
1: 해치죠.
0: 여지가 많은 스포츠고요. 달리기는 내가 갔다 멈췄다 갔다 멈췄다를 하지 않고 대부분 정속으로 일정 시간을 그냥 꾸준하게 앞으로만 전진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달리기 그 동작 자체는 무릎을 그렇게 해치는 동작은 아닙니다. 다만 내 신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거리라든지 속도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했을 때 이제 그때 그 피로가 누적이 돼서 손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때 무릎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일단 근력 운동도 같이 좀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달리기에 욕심을 너무 부리시면 안 됩니다.
1: 무리하면 안 되죠.
0: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젊었을 때야 일단 내 신체도 건강하고 회복력도 좋기 때문에 그때는 뭐 무리한다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기지만 나이가 들면 내 신체 능력도 예전보다는 많이 퇴화가 되었고, 그리고 회복 능력도 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달렸으면 일정 휴식 시간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하고 이런 패턴으로 좀
1: 그렇죠.
0: 가시는 것이 일단 좋고, 특히 초보자의 경우는 내가 얼만큼 달렸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1: 그렇죠.
0: 나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달려도 되는지, 더 달려도 되는지, 혹은 더
1: 모르죠.
0: 빠르게 달려도 되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처음에는 이제 달리기를 막 시작해서 너무 재밌고, 나도 달리기를 하니까 된다. 이런 막 신나는 마음에 달리기를 막 갑자기 늘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0: 가야 하는데요. 이게 병원에 가야 하는 통증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 달려도 되는 통증인지 이거 구분을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달리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에 부하가 걸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통이 생깁니다. 예,
1: 당연하죠.
0: 처음에 이제 특히 안 달렸던 분들이 초보자가 달리기를 하면 아, 여기저기 이제 뭔가 막 우리하게 아픈데요. 근육통의 특징은 짚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을 수가 없습니다.
1: 전반적으로 아픈가요?
0: 전반적으로 아픕니다. 전반적으로 묵직하게 아픕니다. 여기도 엉덩이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뭐 종아리도 아프고 이렇게 다 아픕니다. 그것도 양쪽으로 다 아프고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 하나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를 짚어보자라고 했을 때 어디를 짚어야 될지 모릅니다.
1: 근데 딱 짚어지면 그건
0: 짚어지면 그것은 근육통이
1: 탈이
0: 아닙니다.
1: 난 거죠.
0: 탈이 난 겁니다. 그 탈이라는 거는 주로 어디 나냐면 연골, 그리고 인대, 건 이런 데에 납니다.
1: 그렇겠죠.
0: 예. 근데 이제 근육 자체가 에너지를 매우 많이 쓰는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 분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도 많이 필요로 하고 영양분도 수시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뇌와 비슷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대, 건, 연골은 그 근육과는 다른 특징이 혈관 분포가 굉장히 듬성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났다 했을 때그 상처를 회복하려면 피가 공급이 되고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거기서 빨리 이제 뭐 다시 재생이 되는데 근육은 재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통이 좀 있다 해도 하루 이틀이면 근육통 없어지고 대부분 잘 낫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인대나 건, 연골 같은 데가 손상이 됐다.
1: 그건 치료를 받아야죠.
0: 거기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루 이틀 쉬어가지고 낫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그렇기
1: 뭐
0: 때문에
1: 아주 간단한 방법이네요. 손가락으로 딱 짚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0: 날카로운 통증이냐 아니냐, 국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제가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 원시인들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은데 사냥을 해서 먹고 살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들보다 오래 달리기를 할줄 알아서다. 맞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동물이 순간 낼수 있는 속도는 사람보다 뭐 4배, 뭐 이렇게 되지만 사람은 못 쫓아갑니다. 단거리에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물을. 그런데 동물이 이제 달리기 시작해서 사람이 쫓아간다 쳤을 때 동물은 가다가 이제 열이 나고 그열 발산을 못하고 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사람이
1: 그러니까요.
0: 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사람의 신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근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의 섬유가 속근과 지근이 있는데요. 우락부락하신 분들 있잖아요. 몸 우락부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속근이 발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속근은 근 섬유의 부피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사인 볼트 같은 단거리 선수, 폭발적인 힘을 내는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신체가 크고 부피가 큽니다. 근육 부피가 큽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 보시면
1: 아, 빼짝
0: 빼짝
1: 말랐죠.
0: 마르고 근육도 되게 가늘지 않습니까? 그 지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지근이라는 것은 근육 부피는 작은데 오래 버티고 여간해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할수 있습니다. 속근은 순간 파워는 강하지만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특징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지근 섬유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1: 그래서 오래 달리길
0: 그래서
1: 잘하는
0: 오래
1: 거죠.
0: 달리기를 잘합니다. 아니면 오래 달려야 하기 때문에 지근 섬유를 계속 발달시켰던 사람들, 지근 섬유가 풍부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유전 형질이 물려진 거죠.
1: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20몇 년 전에 처음 달리기 시작한 게 뭐 때문이라고요?
0: 제가
1: 그냥 우연히
0: 우연입니다.
1: 운동 좀 해야
0: 우연히
1: 되겠다.
0: 운동 좀 해야 되겠다였습니다. 제가 전공이 2년 차에 올라가는데 그냥 병원에서 계속 숙식을 하던 그런 생활을 하다가 2년 차가 되면 저희의 후배가 이제 그 일을 맡으니까 퇴근이란 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은 저녁 시간에 뭔가 할수 있겠네. 그럼 뭘 해볼까?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궁리를 하다가 머리에 하나 뭘 해보자. 몸에 뭘 하나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머리에는 이제 영어를, 그동안 놓고 있던 영어를 다시 시작을 했었고요. 몸에는 달리기라는 걸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제 외삼촌이 당시에 마라톤을 하셨습니다. 취미로. 뭐, 외삼촌이 달리기를 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그거
1: 해보자.
0: 해보자. 그래서 달리기를 떠올렸었고, 그래서 그해 4월에 그냥 무작정 5km 대회를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일산에서 했던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대회를 5km를 뛰었는데 저는 원래 체육과는 담을 쌓고 지냈던 사람이었고 운동을 정말 못하는 완전 몸치였는데 5km가 달려지는 겁니다. 걷지 않고 완주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그 피니쉬를 통과하는데 물론 저의 기록이 뭐 보잘것 없었겠지만 그냥 제가 피니쉬 라인을 통과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너무 색다른 기분이었고
1: 희열이었겠죠.
0: 완전히 희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분이었거든요.

0: 기분이. 그래서 나도 되는구나,
1: 이제
0: 이거를
1: 빠졌군요,
0: 느꼈습니다.
1: 그래서.
0: 네, 그래서 대회 한번 나가고, 나도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그때부터 10km 대회 하프
1: 알겠습니다.
0: 신청해서 쭉 했습니다.
1: 풀코스를 30번 넘게 뛰셨다고?
0: 네.
1: 세계적인 국제대회도 나가셨다면서요?
0: 네, 저는 제일 처음에 나갔던 국제대회가 베를린 마라톤이었습니다. 2019년에 나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스턴 마라톤을 3번 나갔고, 그다음에 시카고 마라톤 한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 기록은 시카고 마라톤에서
1: 교수님 환자들한테도 운동 처방을 계속 하죠?
0: 운동 처방 계속
1: 아까도
0: 합니다.
1: 말씀하셨듯이.
0: 네.
1: 달리기가 안 되는 분은 뭐 계단 오르기라도 해라, 뭐도 해라.
0: 네.
1: 그래서 극적으로 이 치료 효과를 본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0: 네,
1: 몇
0: 많이
1: 가지만 좀
0: 있습니다.
1: 소개해 주세요.
0: 일단 제가 저 환자분이랑 같이 뛴 적도 있습니다. 예,
1: 오.
0: 그분 이제 뇌출혈이셨는데요. 뇌출혈이셨는데 다행히 젊은 분이었고 40대셨고, 그리고
1: 어디 마비가 안 왔나 봐요?
0: 마비가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경우는 이제 해마라고 해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돼서 기억에 좀 인지 기능에 좀 문제가 있으셨고요. 그 부분이 100% 회복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신체 마비는 두드러지지가 않아서 이제 제가 그분께는 인지 기능을 회복하는, 기억력을 회복하려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세포가 재생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강도 이상의 유산소가 필요한데, 우리 환자분의 경우는 달리기라는 걸할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니 한번 달리기 어떻겠습니까?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달리기를 하기 전에 이미 등산은 꽤 즐기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도 꽤 괜찮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등산은 열심히 해오시지만 달리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랑 한번 대회 한번 같이 나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10km 대회를 등록을 이제 같이 하기로 했고, 같이 했고, 그리고 그 대회를 어쨌든 준비를 해야 하니 같이 좀 연습을 합시다. 그래서 한번 같이 연습도 하고 또 각자 연습도 해가지고 실제로 나란히 달렸습니다, 대회 때. 근데 너무 잘 달리시는 겁니다. 정말 그 등산, 평소에 했던 등산에 그 효과가 있어서 너무 잘 달. 첫 대회인데 50몇 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미만에 10km를 주파하셨고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거든요. 근데 그 달리기를 했을 때 정말 굉장히 행복했고, 의사로서도 행복했고, 동료 러너로서도 행복했고 그랬고요.
1: 그분 그래서 인지 기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0: 지금 그 복직을 하셔가지고, 복직을 발병 후한 6개월도 안 돼서 굉장히 빨리 복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꽤 오랫동안 휴직을 하시려고 했던 분이었는데 바로 복직하셔서 그 뒤로 계속 지금 일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네.
1: 뭐또또또 극적인 회복 사례.
0: 또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계신데요. 파킨슨병 환자분들 중에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아직 이제 달리기를 할 만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께는 제가 달리기를 좀 권했는데요. 한 50대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도 그전에는 한 이미 파킨슨병 진단받은 지한 3년, 4년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파킨슨 약물 치료만 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이제 병원에서. 근데 그분께서 뭐제 방송이나 뭐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시고, 달리기를 나도 해보면 파킨슨병을 좀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저를 찾아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달리기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뭐 기타 다른 운동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달리기를 좀 해가지고 좀 적어 오시면 좋겠다. 다행히 또 그분은 남편분께서 러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께서 그분의 달리기를 같이 동반해서 해주셨죠. 물론 훨씬 잘 달리십니다. 남편은 뭐 대회도 나가시고 속도도 더 빠르시지만 그래도 조언도 해주실 수 있고 같이 보조 맞춰서 뛰어주실 수
1: 그럼요.
0: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달리기를 시작하신 지가 벌써 한 1년이 넘으셨는데요. 그분이 벌써 연습장에 노트에 한 3권 정도를 저한테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그동안에 적어온 운동 기록이, 운동 일기가 그렇게 쌓였는데, 제가 그분이 오실 때마다 그 기록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1: 그리고 파킨슨병이 많이 회복됐어요?
0: 파킨슨병인 그분께서 이제 본인이 거기다 늘 적으시거든요. 내가 오늘 달릴 때 몸이 어땠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신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어땠는지 이런 거다 적으시는데, 실제로 그분이 지금 파킨슨병이 진행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이미 약만 드실 때랑 지금 운동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신
1: 알겠습니다.
0: 후랑 다릅니다, 경과가.
1: 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아주
0: 네.
1: 많은 분들이 아, 나도 이제 한번 달리기 시작해 볼까?
0: 네.
1: 이런 분들한테 딱
0: 네.
1: 한마디만 해 주시면.
0: 달리기는 정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예, 무릎 아프실 수 있지만 원래 달리기는 무릎을 보호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욕심을 부리지는 마시라. 그러니까 천천히 시작하시고,
1: 천천히 짧게.
0: 내 몸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 지금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괜찮은지 지금 피로하지 않는지 잘 보시면서 살피면서 달리시기를 하면

0: 엄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제가 제 인생에서 잘한 선택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 정세희 교수 인생의 달리기란 한마디로 뭡니까?
0: 달리기는 저에게 힘을 주는 예, 그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힘을 주는 거죠.
0: 많은 분들께도 힘을 주고 저는 네. 실제로 저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다, 혹은
1: 네.
0: 힘든 일을 좀 극복했다, 위기를 넘겼다, 예, 행복해졌다, 이런 말씀 많이
1: 또
0: 하시는데,
1: 뭐 다이어트 걱정하시는 분들 체중도 빠지잖아요.
0: 예, 저는 지금 빠지지
1: 아이고,
0: 않습니다만, 네,
1: 그렇죠.
0: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면,
1: 예.
0: 예, 체중 잘 빠질 겁니다.
1: 그죠.
0: 네.
1: 뭐 일석삼조 사조를 넘어가요.
0: 저는 원 플러스 10 이상이라고 봅니다.
1: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5분만 달려도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떨어뜨린답니다. 안 다니시겠습니까?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인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3: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계절부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0: 마술은 대인 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중학교 1학년 미소. 요즘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 그리는 것에 푹 빠져 있습니다.
1: 고래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고 넓은 바다를 헤엄쳐서 부러워서 그런 것.
0: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걱정도 고민도 잠시 잊게 된다는데요. 그런데 미소에겐 조금 특별한 오빠가 있습니다. 올해 17인 오빠 용성이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니고 있습니다.
2: 됐어요, 용성아, 됐어요.
0: 몸을 압박해야만 불안감을 가라앉힐 수 있어 머리에 헤드기어를 쓰고 두 손을 묶어야만 겨우 진정이 되는데요.
1: 자기 몸 때리거나 그런 마음과 아파가지고 이제 더 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3: 내 손이 아파서 그랬나? 안 좋았었어. 내 영성이 안 아프면 좋겠어요.
0: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오빠를 지닌 14살 미소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찍 철이 들어 착한 아이로 불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형제들에게 쏠리는 가족의 시선 뒤에서 투정 한번 제대로 부리지 못하고 자라는 비장애 아이들인데요. 늘 괜찮다며 묵묵히 양보해왔지만 아이들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말 못할 외로움과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14살 미소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용성이네 가족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족의 하루 일과는 용성이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가족 중 한 명은 용성이를 챙기고 돌봐야 합니다.
4: 승희! 승희!
2: 여기 앉으세요.
5: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예요?
6: 헤드기어인데요. 안 쓰면 머리를 자꾸 때려서 예. 머리, 이게 안 쓰면 머리 더 때려갖고.

0: 네가 쓰고 있는데도 때리는데 안 쓰고 있으면 더 때려서 뭐 이틀 생활을 못 하거든요.
1: 오빠 손 묶은 거 보면은 이게 쪼여가지고 이제 손 색깔이 이제 혈관 때문에 이게 색깔이 이상해져서 뭔가 좀 그러면 안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자꾸 묶어달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2: 밥을 먹는 것도 혼자서는 할수 없는데요. 손으로 음식을 집기 일쑤여서 엄마가 곁에서 늘 돌봐줘야 합니다.
3: 나 없으면 안 돼요. 혼자는 은성이가 잘 돼요. 엄마 그냥 계속 옆에 있어요. 해? 응.
2: 미소는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겪어온 일상. 용성이는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니고 있어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을 거르면 자해 증상이 더 심해져서 거르지 않고 챙겨 먹이고 있는데요.
4: 하루 두 번, 아침랑 저녁. 근데 이거 한번약 아니고요. 또뭐 아침에는 두 개, 가루 약하고 그다음에 물리 약 있어요. 인성아, 약 먹자. 약 먹어. 안 돼, 약 먹어 하자. 약. 안 먹어.
5: 안 물?
4: 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한 번만 더. 물이야, 물. 물, 물. 영성아, 물 있잖아. 약 아니야. 물.
2: 엄마가 용성이를 챙기는 사이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아빠. 그런데 아빠의 걸음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0: 내치를 와서 오른쪽이 다 마비가 돼갖고 마비했다가 좀 풀려서 지금 다 안 돼갖고 오른쪽 현마비라 해서 그 대비비의 상급 장애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오른쪽 발목이랑 오른쪽 어깨가 좀 팔이 안 들리는 정도죠.
2: 가장 힘든 시간은 씻길 때인데요. 헤드겨를 벗기면 불안이 커져 자해가 심해집니다.
4: 일어나, 인성아. 일어나. 이거 다시.
2: 무엇이 이렇게 용성이를 불안하고 힘들게 하는 걸까요?
0: 가만히 있어, 때리지 마. 때리지 말고. 하지 입고 다시.
4: 하지 마. 응.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요.
0: 왜 안 되세요?
4: 하지 마, 인성아. 하지 마요. 아파요. 다시요. 인성아, 인성아,
2: 울지마. 용성이를 겨우 진정시키고 나서야 출근 준비를 하는 엄마. 필리핀에서 시집 온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인성아, 엄마 애 갈게요. 엄마 잘했어. 이따가 봐. 나가 봐요.
5: 봐요.
4: 엄마 간다.
5: 간다.
4: 응, 간다, 엄마. 응. 아빠랑 있어 잘해.
5: 네.
4: 미소도 가마 간다.
5: 간다.
4: 오빠도 와줘요. 아빠도 와줘요. 바이바이.
0: 갔다 와,
2: 지난해 아빠가 건강 문제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엄마가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친척의 소개로 한국에 시집 오게 된 엄마. 처음 용성이가 말을 잘 못했을 땐 자신이 한국말이 서툴러 그런 줄로만 알았다는데요. 4살 무렵 자해가 시작되어 병원에 갔다가 중증 자폐 스펙트럼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성인가 왜 아픈다고? 네가 가슴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네가 많이 울었어.
3: 동생이 없으면 나도 죽어. 엄마 너무 힘들었으면 그냥 참아요.
1: 자기도 막 답답해서 막 자해하고 그러면 아플 텐데 뭐 어떻게 못 해주니까 그런 점이 안타까워.
2: 오늘 점심은 아빠표 라면.
6: 용성.
2: 그런데 어째 용성이가 입맛이 없나 봅니다.
0: 아니라 안 돼, 믿어. 억지로 먹이면 또 뱉어버려. 일단.
2: 못 먹는 오빠가 걱정되는 미소.
0: 미소도 못 먹네. 아빠가 먹게 라면 먹을래? 아빠가 잡고 있을게. 괜찮은데? 아빠 있잖아, 아빠. 일로 올라와. 올라와, 일로 올라와. 올라와, 여기 힘들어. 여기 힘들어. 무릎 관절이 다리도 아픈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리 저리잖아. 올라와, 앉아있어, 여기, 소파에. 응? 김영성. 다리 저려서 아프잖아. 올라와, 올라와. 꽁 덮어서 하나씩 갖다 넣어놓고 할 수도 있지. 하나씩 해. 미소를 비 오는 날 데리러 갔다가 학교를 데리러 갔다가 친구는 학원으로 가고 미소는 저랑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친구 학원 가는데 그때 가고 싶다고 그때 처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자식한테 그렇게 못해줘갖고 아직까지는 밝게 자라줘서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2: 용성이 병원비 때문에 미소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 미안하다는데요. 10년 넘게 직계차이를 했는데 계약 종료가 된 뒤로 1년 넘게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0: 아빠 일자리 알아보러 갔다 올게. 잘 오빠 좀 보고 있어. 이렇게.
2: 가능한 한 미소한테 용성이를 맡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알아보려 나가야 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면접에서 거절당한 게 몇 번인지 모릅니다. 아빠가 향한 곳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7: 아버지,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십시오. 예. 아버님이 전에 7월 때까지 일하신 게 우선은 지금 보면은 그 지게차 하셨죠?
0: 예, 지게차 물류센터에.
8: 네, 물류센터. 지금 어쨌든 쭉 판매회가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장애인 보호잡지에 빵 만드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예, 괜찮습니다.
8: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거 끝나는 대로 한번 저랑 한번 같이 한번 거기 가보실까요?
0: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새로운 사람들
8: 지금 원래 하셨던 일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선 저 지게차를 하신다고 해서 지금 다리 쪽이 지금도 불편하신데 그게 안전상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욕구는 크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좀 찾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장애인 보호작업장 일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빵을 봉투에 담는 일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뇌출혈로 오른손에도 마비가 온 상태라 마음만큼 손이 빨리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0: 속도가 좀 느려갖고 손이 이게 좀 저린 느낌 계속 그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속도가
7: 오른손이 안 나서. 용성이

0: 치료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미술 학원비도 좀 보태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1: 엄마 아빠가 없는 시간 미소가 오빠인 용성이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달래며 놀아줍니다. 용성이가 엄마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미소라는데요.
2: 너 오빠가 절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좀 더 얌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오빠한테 핸드폰 뽀로로나 그런 영상 보여주기도 하고 간지럽히면서 놀기도 해요.
1: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감각이 예민해서 보통 아이들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용성이의 경우 몸이 압박되는 느낌이랑 미소가 간지럽혀주는 걸 좋아합니다.
2: 오빠 웃는 거 보면은 저도 기뻐요.
1: 하지만 어려서부터 모든 걸 오빠에게 양보해야 했던 미소. 마음 한 구석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2: 네, 많이 서운하죠. 엄마 아빠가 저를 신경 못 써주니까 잘. 오빠가 부럽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를

0: 마음속에서는 슬프죠. 좀 슬퍼요.
1: 별일 없었어? 안녕.
2: 드디어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와 아빠.
3: 아주 잘했어요, 영승이.
1: 아, 많이 걱정되죠. 걱정되고 용성이가 그 미소를 잘 따라줘서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면 웬만하면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소한테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4: 아빠 왔다 니
5: 아유.
4: 안유는?
2: 오늘은 용성이 진료가 있는 날. 용성이를 달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나섰습니다.
1: 그래. 오세요. 오랜만이네. 이쪽으로 예, 앉으시면 좋겠어요.
6: 여기서 고기 앉아.
7: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 학교 방학이야. 오늘 개학식인데 오늘 병원 치료 때문에.
7: 네.
6: 요새 좀 심하게 좀 많이 묶어 자기가 더 묶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갖고.
7: 자기가 묶어 달라고.
6: 예. 네.
2: 요즘 들어 불안도가 더 높아졌는지 부쩍 더 손을 세게 묶어 달라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7: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이 머리 그 헤드케어를 좀 채워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6: 네.
7: 아, 기저귀 차고 했던 거는 1학기 때는 그러진 않았었고요.
6: 예.
7: 지금은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소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단 지금 용수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이 압각에서 찾는 안정감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걸 자기가 눌리거나 자기가 묶지는 못하니까 외부에서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때는 자기 통각을 느껴서라도 그 불안감을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아픈데도 저렇게 하지? 근데 그 통증을 느껴야 자기의 다른 불안을 오히려 자기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행동치료라든지 뭐 감각통합적인 어떤 접근을 그래도 시도해 보시겠다면 그런 지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치료비도 상당히 드실 수 있고요. 급한 경우는 진짜 입원 치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용성이 가족 같은 경우에 좀 경제적인 후원이라도 잘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좀 장기적인 치료라든지 장기적인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압박감 대신 다른 감각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 통합 치료나 행동 중재 치료가 필요한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8: 비용적인 측면이 우선 많이 크고 멀기도 하고 제가 형평상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고 싶죠. 부모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여건은 형평상 안 되니까 그게 많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2: 힘들어하는 오빠를 지켜보는 미소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0: 오빠가 앞으로 자기 몸 안 해치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0: 엄마 곁에서 약 먹고 곤히 잠든 용성이. 그제야 집안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매일 전쟁터와 같은 일상. 그 속에서 미소는 꿈을 꿉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는 꿈.
1: 매일 고래처럼 자유롭게 뭔가 돌아다니고 싶어요. 제 꿈은 웹툰 작가예요. 네, 언젠가는 우리 가족 얘기도 그려보고 싶어요.

오빠를 토닥이며 달래던 미소의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용성이는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불안감을 압박감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헤드기어를 쓰고 손을 묶지 않으면 피가 나도록 자신의 몸을 때리며 자해를 한다는데요. 감각 통합 치료나 행동 중재 치료로 압박감을 다른 감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또 때에 따라선 입원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빠가 직장을 잃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가정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4월 4일 방송에서는 17 어린 나이에 난소암 판정을 받아 고생했던 다은이와 아픈 딸 다은이를 돌보는 아빠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는 다은이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주거 개선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4살 미소의 꿈은 웹툰 작가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그려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 웹툰의 마지막 장면이 내 식구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엄마의 고향인 필리핀으로 여행 가는 장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용성이는 헤드기어를 벗고 미소는 창밖을 보며 웃는 그런 장면이요. 그 마지막 장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엄마 대신해서 돌봐줄 때 고맙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오빠가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가 잘 돌봐주고 잘 해줘서 고맙고, 오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곁에 저랑 엄마 아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도움을 청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맞으시죠?
1: 언니 안녕하세요.
0: 아침부터 엄청 바쁘시네요.
1: 그럼요. 우리 그 유치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오늘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보세요. 저야 8시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8시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만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거.
2: 안녕하세요.
1: 선생님이세요?
2: 네, 늦어서 죄송해요.
0: 아우, 힘들어.
1: 아니, 잠깐만요.
2: 네.
1: 오늘 첫 출근 아니세요? 근데 what time is it now?
2: What time is it now? It's 8 o'clock.
1: 8 o'clock까지 와야 되는데 왜 8 o'clock에 왔어요?
2: 아, 죄송해요. 그 차가 조금 막혀가지고.
1: 차가 막히는 건 차 사정이고.
2: So sorry.
1: 제가 그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2: 우리 커플 앞치마인가?
1: 이게 원피스가 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2: 여자 아이스케 끼니까 이렇게.
1: 어머,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제가 선배예요. 자, 일단은 이거 여기 들어가서 입고 나오세요.
2: 알겠습니다, 선배님.
1: 자, 시간이 없어요.
2: 네, 빨리 입고 나올게요.
1: 아니, 우리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직 처음이시잖아요.
1: 뭐 그러면 처음이니까.

0: 다 이해하고 처음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도 먹고 살기 바빠요. 자, 넉넉 선생님.
1: 나왔습니다.
0: 자, 어디 보세요. 뭐 조금 크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1: 큰 그러니까, 건가요?
0: 일단 뭔가 저처럼 이렇게 듬직해야.
1: 듬직 이렇게.
0: 그래요, 그래요. 뭐 듬직하시네. 우리 친구들이 오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사예요, 인사.
1: 인사, 인사.
0: 네, 자고로 인사가 제일 중요해요. 하루의 네. 시작이기 때문에.
1: 네.
0: 반갑게, 아주 반갑게 시작.
1: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렇게.
0: 이렇게는 반말이고.
1: 아, 이렇게. 이렇게.
0: 그냥 이렇게.
1: 이렇게요.
0: 이제 애들 오니까 네. 잘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1: 네.
0: 반가워, 얘들아. 안녕.
2: 안녕하세요.
0: 잘한다.
2: 잘했어요.
0: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인사 좀 했으니까 다 같이 들어갈까요? 다 같이 들어갈까요?
1: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같이?
2: 네.
1: 네. 이름은요 최유정 선생님이에요.
0: 자, 여기서 선생님 이름 아는 사람?
2: 최유정 선생님.
0: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 이름은 뭘까요?
2: 최유정 선생님.
0: 맞아요.
3: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1: 전혀 없어 보이네.
0: 나한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그럼 저는 펭귄일까요? 강아지일까요?
2: 펭귄.
0: 아니에요. 저는 강아지예요. 다 같이 강아지 해볼까요? 시작. 강아지로도 이렇게 네. 웃길 수 있어요.
1: 저는 아기 강아지랑 큰 강아지 할 수 있어요.
0: 저기 오늘 수업이 뭐냐면 동화책을 읽어줄 거예요.
1: 동화책 좋아해요?
2: 네.
1: 책 좋아해요. 오늘 읽을 책은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라는 책이에요. 왜 됐을까? 유령이 엄마가? 엄마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유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이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4: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갔어?
5: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6: 나 돌아왔다니까.
1: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니 벌레 어머
0: 선생님 우리 친구들보다 무서워하시면 어떡해요?
1: 아니야
0: 벌레가 유령이 되었어요. 유정 쌤
1: 네
0: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여기 엄마와 건이가 있죠. 여기에 엄청 많은 유령들이 있어요. 어떤 유령들이 있는지 볼까요?
0: 뺏긴 게 아니라 그 동화책을 읽을 때는 화자가 둘이면 안 돼요. 네, 집중력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유정쌤.
1: 네.
0: 그 잠깐 이제 정리 잠깐 멈추시고 네. 잠깐 여기 앉아봐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친구들 처음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1: 친구들이 좀 수줍음이 있지만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0: 그건 유정쌤 생각이고. 자, 우리 친구들은 확실하게
1: 네.
0: 스펙타클한 걸 좋아해요. 먼저 엄마.
1: 엄마.
0: 허나.
1: 아.
0: 자, 그리고 다른 톤으로 할게요. 이제 건이도 할 거예요, 건이. 엄마!
1: 건이도 한 거 아니에요?
0: 정확해.

0: 오구 갔네. 입도 크고.
1: 이거 먹어볼 사람. 아 싫어? 나도 싫어. 푸쇼.
2: 맛있다? 맛있다?
1: 너 실비김치 먹어봤어? 실비김치 먹어볼래?
0: 아니, 선생님 무슨 애들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1: 아니 실비김치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요?
0: 그래도 그런 거 먹으면 배 아프단 말이에요.
1: 고진감래라는 말을 배울 수 있어요.
0: 이거 생각보다 먹을까?
3: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1: 6, 3, 2.
0: 자, 밥 먹을 때는 그렇게 장난치지 않아요.
4: 아니 다 괜찮은데 식사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1: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3: 밥을 먼저 먹으라고.
0: 밥을 먼저 먹으라고. 밥을 먼저 먹어야 낮잠 잘 잘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런 얘기한 거예요.
1: 그 컷 컷하세요 컷. 이경 쌤. 아니 그래도 카메라 있을 때. 자기가 더 친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4: 아니 아까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길래 저도 한번 해봤어요.
0: 안 되나요?
1: 오늘 수업은 영어예요. 영어. 뭐라고요?
5: 영어.
1: 자 우리 유정쌤.
0: 네.
1: 잉글리시 잘하십니까?
0: 너무 못해요 저는.
1: 이게 무슨 잠시만요.
0: 저도 혹시 여기 앉아도 되나요?
1: 자, 오늘 수업은 영어가 아니에요. 오늘 수업은 영어가 아니라 모자래요, 모자래요. 모자라시냐고. 이렇게 해줄 만한 뭐.
0: 선생님이 그러면 마술을 보여줄게요.
1: 마술?
0: 짜자자자잔. 마술쇼를 해볼게요.
1: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대?
0: 자, 윙가르디오 레비오소! 손가락!
6: 아, 가짜 손가락인데.
0: 맞아요. 가짜예요. 짠!
3: 가짜 손가락이에요.
0: 진짜 크죠? 어, 불빛이 나왔네?
1: 뭐야?
0: 뭐야? 기침을 했더니 불빛이 나왔어요. 바람에 슝! 하고 사라졌죠? 불빛이 나왔어요. 여기를 옮겨볼게.
1: 우와! 오, 하면서 느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보시는 거죠? 어머나, 어머나.
0: 웃었다. 귀에서 나왔네. 자, 지금까지 선생님 마술사였어요.
1: 설마 이게 끝이에요?
0: 아니요. 선생님이 손가락을 자를 수 있어.
7: 어머머머.
3: 우와.
0: 어때?
3: 이 손가락이잖아.
0: 맞아요.
1: 마술은 말하면 안 돼요.
0: 그러면 선생님이 또 보여줄 게 있어.
6: 또 보여줄 게 있다고?
0: 여기에 선생님이 피자를 넣었어요. 이 피자를 여기로 옮겨볼 거예요. 선생님이 피자를 옆으로 넘겨볼 건데요.
3: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다.
0: 여기에 있게 없게? 없어. 맞아. 없어요. 여기에 없어지게 해볼게요.
1: 아니 일단 여기
0: 여기 있잖아. 네. 잠깐만.
1: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리 팽터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해리 팽터.
1: 이 모자 안에 지금 모자 안에 뭐가 있어요?
3: 없어요.
0: 없어요.
1: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이 모자 안에서 무언가 꺼내 보겠습니다.
7: 무언가를요?
1: 오, 오 뭐야?
0: 뭐?
1: 어 뭐야? 뭐야? 어우 비둘기.
3: 거짓말.
0: 거짓말.
1: 자 지금까지는 장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직 버켓이에요.

0: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없어요.
0: 있어요.
2: 없는데요?
0: 아, 비둘기. 지금까지는 진짜 장난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 선생님이 손가락이 생겼어요. 여러분, 순간이동 알아요? 자,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질 거예요. 자, 사라집니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지치시면 안 돼요.
2: 앉으셨어요.
0: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2: 저 앉으셨어요.
0: 우리. 아니, 그리고 맛을 처음 해보는 것 같더만.
2: 네.
0: 아무튼, 유정쌤,
2: 네.
0: 그 산책 때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잘좀 해주세요.
2: 네, 제가 잘 해볼게요,
0: 저 먼저
2: 선생님.
0: 나갈 테니까 준비 좀 잘하고 오세요.
2: 네.
0: 아휴.
2: 우리 친구들 산책 갈 준비 됐어요?
1: 네!
2: 선생님도 됐어요! 근데 잠깐만요. 생수 선생님 왜안 올까요? 저게 뭐예요? 아니, 선생님. 어머머머머머머.
0: 얘들아, 너네가 타고 싶은 카트에 타. 여기 탈 사람.
2: 여기 한 명 더.
0: 자, 여기도 자리가 있는데.
1: 아니에요. 아무리 걸어갈 거예요.
2: 아소리.
0: 아니,
2: 아줌마 여기 지금 못
0: 카트가
2: 타나?
0: 있는데. 자, 여기 앉을 수 있는데.
3: 누구 먼저? 최고. 와,
1: 이거
3: 아니, 이거 같이 탈까요, 소리랑? 이게 진짜 특별한 건데.
2: 아이들이 착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카트에도 탔네요.
0: 아이들을 착해서 탄게 아니고 아이들이 타고 싶어서 탄 거예요.
2: 오케이,
0: 자,
2: 오케이.
0: 준비됐습니까?
2: 자, 네.
0: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오르륵, 오르륵, 오르륵, 오르륵. 잡으러 가자! 자, 소개합니다. 여기가 바로 선생님의 집이에요. 자, 지금부터
2: 어때?
0: 선생님 집갈 거예요.
1: 네,
0: 우리 집들이 가는 거예요,
2: 선생님.
0: 집들이.
2: 조심조심히.
0: 자, 친구들 일로 와봐요. 선생님 집이에요.
1: 선생님, 여기 누울게요.
0: 아, 누워. 여기 선생님 집이야. 멋있지?
1: 아니에요.
2: 아이들이 선생님 집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0: 여기 작아야.
2: 아, 애들한테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0: 조기교육을 해야지 집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요.
2: 선생님이 그러면 돼요? 아, 근데 너무 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공간에 제가 있는 게좀 힘드네요. 아이들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0: 아, 그래요. 뭐 다들 구경한 것 같으니까 나갈게요.
2: 네.
0: 다음에 또 놀러 와요. 선생님, 빨리 오세요.
2: 네. 다시 교실로 가볼까요?
0: 좋아요, 선생님. 자, 다들 자리로 가세요. 다들 자리에 눕습니다. 자, 누웠습니까?
2: 잘 누웠어요?
0: 잠을 잘못 자는 친구가 있어요. 잠을 어떻게 자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자, 먼저 이불 위에 눕습니다. 눕고.
2: 와, 자는 거예요? 잠안 오는 사람 손, 잠안 오는 사람 손, 잠안 오는 사람 선생님이랑 놀러 갈래? 진짜?
1: 네.
2: 그럼 출발!
4: 갑자기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2: 네. 아이들이 저를 따라 나왔는데 어떡해요? 근데 아직 혹시 선생님 자고 계시죠?
4: 지금 완전

0: 고라 떨어지지.
1: 고라 떨어졌죠? 어떡해.
2: 다음편! 야구란 무엇입니까?
3: 꼴등팀이 1등을 이길 수 있는 게 야구야.
2: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안 잡히지?
4: 야구 안 할 거야? 그래, 한번 질러봐. 또 질러. 끝까지 해봐. 야구.

0: 우리가 번호.
1: 번호는?
0: 한 명 어딨어?
2: 펭수 안 왔습니다, 펭수.
0: 펭수? 펭수 어디 갔어? 얘 맨날 늦어?
3: 저기 가서 저기 온 것 같습니다.

0: 빨리 안 와?
1: 안녕하십니까?
0: 빨리 서라고. 응? 왜 늦었어?
1: 저 안 늦은 게요?
0: 너 항상 늦어. 지금 몇 시야?
1: 5시 8분이야.
0: 앞으로 늦지 마. 너 때문에 지금 운동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다들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1: 왜 기다려요?
0: 너 때문에 운동이 안 되니까.
1: 그게 아니고 다들 저보다 일찍 온 거죠. 제가 늦은 게 아니고. 저는 시간 맞춰 왔어요.
0: 너 왜 자꾸 말 대답을 왜 하는 거야? 예 아니오만 해. 알겠어? 얘는 해야지.
1: 예!
0: 그래. 좀 늦었지만 운동 시작하자. 이사망들 몸 풀고 1학년들은 공 줍고. 오케이?
1: 예? 저희 왜 공 주워요? 그럼 2학년, 3학년이 안 주워요?
0: 너 2학년, 3학년 되면 안 줄게 해줄게. 1학년이니까 주서.
1: 저는 2학년 때 죽고 싶어요.
0: 그때도 그러면 줄게 해줄게. 지금도 주서 그러면은.
1: 그러면 3학년 때는?
0: 그때도 죽게 해줄게. 또 주서. 빨리 가.
1: 예. 1학년 주우러 가자.
2: 그래. 가자.
1: 와 진짜 많아. 이거 언제 다 주워?
2: 야. 야 펭수 빨리 주서.
0: 3 스텝 고.
2: 야 펭수야.
1: 어?
2: 너 왜 늦었어?
1: 나 안 늦은 거라니까?
2: 너 늦어서 우리 다 같이 혼났잖아.
1: 아니 나는 맞긴 떴는데 다들 빨리 온 거야. 그러면은. 야,
2: 너도 앞으로 10분 일찍 와.
1: 그래? 너희는 어떤 선배가 제일 무서워?
2: 아 이거
1: 얘들아 우리는 하나야.
2: 그래, 3학년, 2학년 선배님들은 다 멋있고.
1: 아?
2: 딴짓 하지 마.
1: 아니 빨리 듣고 다 같이 몸 풀면 좋은 건데 이거. 근데 너네 솔직히 구호 다 외웠어?
3: 당연히 다 외웠어.
4: 당연히 다 알고 있지.
1: 뻥치네. 아직 못 외웠잖아.
5: 솔!
6: 솔!
5: 솔!
6: 솔!
5: 솔!
6: 솔! 솔! 솔! 솔! 솔!
1: 솔! 솔! 솔! 솔! 솔!
0: 야 너희들 꿀 안 먹고 뭐해? 내일까지 먹을래?
1: 아 빨리 죽겠습니다.
0: 빨리 모아.
2: 빨리 모자.
3: 빨리 모자.
7: 빨리 모자.
1: 빨리 모자. 파이팅 있게 공 주우려고 한 건데. 봐라 나는 아무래도 농구에도 소질이 있어. 슛! 아 노.
2: 다시.
1: 뽀뽀뽀뽀뽀뽀뽀뽀뽀.
2: 야야 장난치지 마.
6: 인사 됐습니다.
1: 어디가? 야
8: 펭수 너 나 좀 잠깐 봐. 빨리 따라와.
1: 어? 지금 보고 있는데?
8: 빨리 따라와.
1: 아 따로 보자고요? 와 대박이다. 와 나 스카웃 당한다. 와! 조금

0: 감독님 어디까지 가요?
1: 빨리 들어와. 여기 앉아.
0: 네.
1: 아, 여기는 내 자리야. 아. 여기 앉아야 돼. 아. 그래. 펭수, 너 요즘에 고민 있어?
0: 아, 과연 이 프로 구단에서 단체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그러면 전 어디로 가야 하나?
1: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0: 뭡니까?
1: 인성이야. 근데 아까 보니까
0: 네.
1: 훈련 그 집합하는 데도 듣고 공 줬는데도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주는데 너는 줍지도 않고 우리 서울고 야구 부원들은 전부 인성이 너무 좋아. 네가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물을 흐린다든지 그러면 서울고 야구부가 전체 욕을 먹게 되는 거야.
0: 오.
1: 무슨 말인지 알겠어?
0: 네.
1: 그러니까 앞으로 야구보다는 첫 번째 인성이 돼 있어야 돼.
0: 저 그래.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어, 뭔데?
0: 감독님 인성은 어떻습니까?
1: 김동수 하면 원래 인성이었어. 너무 웃는 것 같은데? 향수?
0: 감독님, 그럼 저 질문 있습니다.
1: 질문 또 하는 거야?
0: 네.
1: 그래.
0: 야구란 무엇입니까?
1: 야구, 그렇지. 야구는 인생이야. 이 인생에 세 번의 찬스가 온다는 거 알아볼라. 9이닝을 하면 세 번 정도는 온단 말이야. 세 번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살리면 이길 수 있어. 그만큼 야구는 재미있고 그렇다는 거.
0: 와, 인생 그 자체군요.
1: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0: 알겠습니다.
1: 그래, 가서 이제 또 훈련해, 알았지?
0: 예!
1: 아, 이거 봐. 이게 인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0: 끝까지 봐야 돼. 아, 야, 펭수야, 아. 맞히지 말고 휘둘러야 돼.
1: 아, 휘둘러?
0: 그렇지.
2: 휘둘러야지, 휘둘러.
0: 반말하지 말고. 야, 지우야, 네가 가서 한번 봐줘.
3: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공이 오는데 이렇게 쳐서.
1: 아, 이렇게 안쪽으로?
3: 네, 그렇지.
1: 오케이,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2: 오케이.
1: 안쪽으로 그냥. 안쪽으로 그냥. 안쪽으로!
0: 야.
1: 안쪽으로!
0: 야, 역시. 아! 이, 펭수야.
1: 네.
0: 일단 첫 번째는 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1: 공 끝까지 봐.
0: 어. 이 눈이 이렇게 되면 나올 정도로 그냥 눈을, 이걸 딱 봐야 되는 거야. 네. 잘 맞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딱 보고 치는데, 네. 안 맞을 때는 돌린단 말이야. 어. 강하게 치려고 그러니까 그래.
1: 공을 끝까지 알았지? 보고 쳐라.
0: 그렇지. 이쪽으로 나와봐. 내가 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오. 오. 자, 한번 넣어봐.
1: 뭐 하세요?
0: 아, 일단 한번 본 거야.
1: 아, 아.
0: 아, 일단 한번 본 거야.
1: 아, 아.
0: 공을 끝까지 보고.
1: 오, 오, 오, 뭐야?
0: 잘 맞을 때 끝.
1: 오,
0: 알았지?
1: 알겠습니다.
0: 잘 보고. 다시 한 번. 공을 끝까지 봐야 돼.
1: 공을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구나. 공을 끝까지 보고 쳐라. 끝까지? 끝까지?
0: 휘둘러야지.
1: 아, 왜 안 돼요?
0: 야, 공을.
1: 아이!
0: 아이, 너 펭수, 야, 나 안 되겠다. 너 타자는 그만하고 포수를 좀 열심히 한번 해봐.
1: 역시. 제 재능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일단 포수도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1: 알았지? 저 포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0: 아니야, 일단 가보자.
1: 왜냐면 제가 펭수 아닙니까?
2: 펭수 빨리 와, 펭수야.
1: 예. 역시 나 포수야.
2: 빨리빨리 가야지, 빨리빨리.
1: 예, 뻘!
3: 펭수.
1: 저 포수하러 왔습니다. 이걸로 공 다 잡겠습니다, 제가.
4: 너무 큰 거 아니야, 글러브가?
1: 이거 모든 공 다 받을 수 있어요.
4: 자세부터 한번 볼까?
1: 자세요!
4: 너무 어정쩡한데?
2: 포스터 일로 와봐. 우리 형들이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자.
3: 하나, 둘,
1: 뭐야, 저게?
3: 네.
4: 2번 해보자, 2번.
3: 하나, 둘, 셋,
1: 뭐야?
3: 샹하이.
1: 초고 있을 주면 온동네를 졸음 잡았던.
4: 자, 선배들 하는 거 잘 봤지?
1: 저 포수 안 할래요.
3: 똑바로 해, 똑바로. 구에 맞춰서 하는 거야, 구에.
1: 예.
3: 2번.
1: 아, 샹하이, 샹하이.
3: 네, 샹하이, 샹하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웃! 아! 아웃! 아! 어, 다리 후들거려. 아니, 공 잡는 거에 이게 왜 해야 돼요?
4: 이건 포수한테 가장 필요한 훈련이고, 그러면 이 훈련을 왜 하는지 알려줄게.
1: 예.
4: 막내야, 화철이 공 한번 받아볼래?
1: 오! 화철 선배님 공이에요. 좋아요.

0: 하철아.
1: 예.
2: 어! 어! 어! 아우, 내 눈! 아우! 오호! 오, 코치님! 제 눈 괜찮아요?
0: 아주 멀쩡하던데.
2: 오, 쉬어! 선배님! 선배님 너무 좀 부셔요! 아! 반갑습니다.
1: 네.
2: 선배님 아버님께서 홍성원 선수님이시죠?
1: 아, 맞아. 잘 알고 있네.
2: 제가 아버님 같은 멋있는 포수가 되겠습니다.
1: 아, 좋다. 세게 던져내는 거잖아, 그럼.
2: 당연하죠.
1: 아, 전력으로 던져줄게, 오늘.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3: 괜찮은 큰일 났어.
4: 높아, 높아!
1: 이건 너 잘못이지.
4: 볼이야, 볼!
1: 이건 너 잘못이야.
4: 제 잘못이라고요?
1: 너 글러브가 얼마나 한데 그걸 못
4: 잡아. 장수님! 짓고, 짓고! 와우!
1: 이거 못, 못 잡네, 근데. 가운데 던져도.
4: 아우, 너무 느려!
2: 저희 내일도 잡겠어요, 내일.
1: 느리다 했다.
4: 아, 진짜로?
1: 좀만 올려줄게, 그러면.
4: 진짜로! 와우! 아, 아, 아, 아.

0: 그냥 던져!
1: 받아본 김에 이번 지우공도 한번 받아볼까?
2: 오, 지우미님은 공 빠릅니까?
1: 한 154까지 나오는데 펭수 받을 수 있겠어?
2: 154요?
1: 지우야.
3: 예.
2: 선배님, 전력 투구해 주십시오. 저 한 200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 진짜로?
2: 예.
3: 알았어요. 형이 던져줄게.
2: 예, 감사합니다.
0: 가자!
2: 우와! 야, 이거 맞으면 죽겠는데!
0: 강하게!
2: 우와! 가라!
3: 으차!
2: 아! 나이스!
3: 좀 잡아봐.
2: 컴온! 우와! 우와! 어디 갔어?
3: 저기 글러브 껴있잖아.
2: 어디 갔어? 어, 여기 있어? 형님, 저 잘하죠? 어,
3: 너가 잡은 거 맞아?
2: 제가 잘하는 거죠. 아, 뭐, 이 정도면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거기 던져줄게.
2: 저는!

0: 행수야, 원래 그렇게 어려운 거야.
1: 아, 이거 왜 안 잡히는 거예요?
0: 그래도 내가 봤을 땐 좀 잘한 거 같아.
1: 그래요?
0: 다음 훈련으로 갈까?
1: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154kg는 빠르긴 빠르구나.
2: 빨리 와, 펜스, 빨리 와.
1: 아니, 코치님.
2: 네.
1: 도대체 웨이팅을 맨날 왜 하는 거예요?
2: 일로 와봐.
1: 아니, 야구를 하고 싶어요.
2: 말도 빨리 일로 와, 빨리.
1: 아.
2: 빨리 올라가.
1: 잘했지.
2: 일로 가봐, 100kg 아니야? 일로 와. 일단,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딱 읽어봐. 강해져야 하니, 빨리 읽어봐.
1: 강해져야 하는 이유? 기능성 훈련 혹은 해당 종목 훈련 위주로만 했던 운동선수들. 3개월에서 6개월만 스트렝스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음.
2: 뭐 말 이해했어?
1: 못했어요.
2: 몸으로 직접 배워. 가자.
1: 아니 못했는데.
2: 자, 지금 운동하는 거 보이지?
1: 우와.
2: 어, 들어와봐. 열심히 해봐. 딱 잡고. 해봐, 야, 빨리.
3: 잠깐만. 힘 주고, 힘 주고.
1: 아!
2: 그래, 악 질러봐. 더 질러. 더 해봐, 더. 해봐. 그치.
3: 딱딱해.
2: 좋아, 좋아.
3: 그만한다고?
2: 딱 다섯 개만 하죠. 빨리 앉아.
1: 이건 뭐예요?
2: 아, 정혜야, 빨리 앉아. 쟤다 올려봐. 하는 신용만 하네, 신용만 해. 신용만 1등이야, 1등. 어, 좋아, 좋아. 좋아, 넌 강해지는 거야. 강해져야 돼. 유야, 빨리 해. 더 해, 빨리.
1: 오!
3: 너 그거밖에 안 돼? 아, 허벅지 커진다.
2: 아, 좋아.
3: 어, 좋아. 헐크야, 헐크.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2: 땀 닦고 빨리 물 마시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다음 거 빨리 배워, 빨리 배워, 빨리.
0: 마지막 세트, 마지막 세트.
3: 죽여, 뱅스. 죽여. 죽여버려, 죽여버려.
4: 뱅스 구급차 불러, 구급차.
3: 사랑하는 여자 생각해, 사랑하는 여자.

0: 자, 나와봐. 다시 읽게. 이거 왜 하는 거야? 강한 것이 기능적인 것임.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충분히 강하지 못함. 이게 무슨 말이야?
1: 그냥 너가 웨이트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아니, 조용히 하고 하면 돼, 그냥. 그냥
0: 알겠습니다.
1: 해. 알겠지? 열심히 하자.
0: 열심히 할게. 야구하러 왔다고. 이게 뭐야! 아,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나는 포수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
2: 여기서 네가 머리가 크니까 이 타겟이 넓어가지고 투수들이 던지기 편할 거야, 포수로 하면.
0: 아, 머리가 크면은 좋은 거야?
2: 당연하지. 너 100kg 넘잖아.
0: 응.
2: 포수야, 그러면.
0: 왠지 모르게 그 코치님 보니까.
2: 그치, 포수 코치님이잖아.
0: 어.
2: 너 밀리지 않아.
0: 그러니까. 아니, 코치님이 나랑 맞더라고.
2: 넌 된다니까. 넌 무조건 포수야. 넌 하다 보면 다 성공할 거야.
0: 근데요, 저 궁금한 게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순서가 뭐예요?
2: 프로에 이제 지명 받는 걸 기다리고 만약에 프로에 지명을 못 받으면 이제 대학이나 뭐 다른 데, 독립야구단 이런 데를 들어가는 거지.
0: 그럼 다들 어때요? 지금 심정이 좀 착잡하겠네요.
2: 그치, 불안하지.
0: 그거 언제 나와요?
2: 그건 이제 한 달 뒤에, 9월 20일쯤에 나와.
0: 오! 진짜 보시네? 정우민님, 프로 가실 거 아니에요?
3: 그렇지.
0: 그럼 가장 원하는 구단이 있어요, 혹시?
3: 형은 프로 구단 어디든 다 좋지. 뽑히면 다 감사하게 가야지.
0: 근데 정확히 다 뽑아. 왜 말을 못해?
3: 어디든 선택받는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평소야.
0: 뭔가 이거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안 말하는 거죠? 우리끼리 있을 땐 다 말했잖아요. 자, 서울고등학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4: 군대 준비! 군대 시작!
5: 군대 시작! 군대 시작! 군대 시작! 군대 시작! 군대
0: 시작! 이제 집에 가나요?
3: 우리 라커룸 청소하고 가야 돼.
0: 아, 청소 내일 하면 안 돼?
3: 행사 비자 들고 가자.
0: 청소하겠습니다.
3: 행사 청소 깔끔하게.
0: 예! 아니, 선배님! 선배님이 나오셔야 청소를 해야죠.
2: 먼지 나오잖아, 먼지.
0: 아, 먼지가 나오죠. 먼지를 쓰니까. 너네 1학년 아니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동안이시네. 어머, 선배님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6: 그치.
0: 이름이 뭐예요?
6: 이름은 아직 안 지었는데, 추천해봐.
0: 시바. 시바랑 시바 새끼. 지금 몇 페이지까지 읽으셨습니까?
7: 지금 20페이지.
0: 그 정도면 제가 청소하고 있는 동안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냄새가 좀 난다. 선배님 언제 씻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오늘 열심히 하셨네요.
3: 그래, 평소 수고했다.
0: 수고하십니다. 자, 그래. 나이스! 와, 취한다. 와, 취해. 이 열정. 열정의 냄새. 좋아. 좋아.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저 푸른 논밭 위에 그림 같은 집 한 채. 사랑하는 우리 인과 이런 집에 누구랑 살아야 제일 행복하려나요?
1: 아, 미운 가족도 뭐, 아니.
2: 미운이 누구야? 최진이야, 나야.
1: 아니, 살면서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
0: 아무녀, 내 좋은 사람만 가족은 아니거든.
3: 우리 삶은 사실 집과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비례해서 가지는 않아요. 가끔은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모이기도 하고 근처에 살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서 집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오늘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내 마음속 그 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누구실까? 요즘 같은 날씨에 정원 일하면 쓰러져요. 아유,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입이 귀에 걸리셨네. 뭐 금쪽이라도 묻어두셨나?
2: 아빠, 더워. 나중에 해 지면에 이런 날 이런 거 하면 죽어. 여기 아무도 없어, 밖에.
4: 안 죽었잖아, 아직.
2: 세상에. 진짜.
5: 근데 이게 아버지가 딸 말 잘 안 들어요?
2: 아, 듣는 날이 어딨어요. 진짜 말 안 듣기로.
4: 너도 나는 내 말 안 듣잖아.
0: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오, 호민 소장님 늦으셨네요. 오늘 집은 저 논밭 한가운데 아버지랑 딸이 사는 집이래요.
3: 아, 혹시 이 집인가? 오, 건축

0: 친구집. 아, 이 집 맞네. 어, 저기 부녀가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1: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와,
0: 어, 정원이 너무 예뻐요.
1: 아, 아, 난리 나가지고.
0: 와, 꽃이 정말 형형색색이네요.
3: 아우, 곱다, 고와. 아니, 달맞이 꽃도 분홍색이 있구나. 어, 보아하니 이 정원은 말 안 듣는 아버지 작품 같은데 땡볕에 땀 흘리신 보람 있네요.
0: 전 서울에서 온 딸바보 윤우 아빠입니다.
1: 아, 아빠는? 아빠 누구 아빠야?
0: 누구 아빠세요?
2: 나는 이제 주인 최별 아빠예요.
0: 아, 최별님 아빠?
2: 예.
1: 그러면? 제가 바로 최별입니다.
4: 아. 안녕하세요. 저는 115년 된 태가를 사서 고친 딸 최별입니다.
2: 115년 된 태가를 어떻게 고쳤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아빠 최찬석입니다.
5: 아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2: 얘는 뭐 사고를 꼭 친다.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디 그러니까 김제 모토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어.
4: 그때는 진짜 폐가였어요. 진짜 철거할 때 초가 지붕이 나왔어요.
3: 세상에 초가 많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볕이 번진 초가가 나온대요. 그야말로 놀랄 노자의 문화재급 폐가. 근데 이런 집을 돈 주고 샀다고요? 어우, 댕기머리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용감하기도 하셔.
4: 그 썸네일에 그 4,500만 원에 299평이라고 써져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한 거예요. 여기가 논 사이에 섬처럼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닷가에 온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이 좋았다기보다는 집에서 보이는 풍경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1: 이게 그때 그 계약서랑 건축물대장이에요.
0: 아, 계약서랑 건축물대장? 네. 1905? 이거 리얼인가요?
1: 맞아요.
2: 아, 싸긴 뭘 싸.
1: 아, 싸게 산 거지. 300평을 4,400만 원에. 이제 사고 나니까 직장인으로서 집을 고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회사에 기획안을 쓰게 됐습니다.
0: 아.
1: 예, 네, 그래서 사실.
0: PD이셨으니까.
1: 맞아요. 네. 네, 방송국 PD였으니까 네. 이 집으로 컨텐츠를 해보자 해서. 근데 사실 인기가 많을 줄 몰랐고 집 고칠 시간만 있으면 됐는데 네. 그게 그 집 고치는 3개월 동안 너무 좀 떡상해버린 거예요.
3: 원래 별 씨는 공중파 방송국 PD였대요. 자기 돈으로 산 촌집 고치는 이야기를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왜 코로나 때 너도 나도 촌집 고쳐 리틀 포레스트 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시대 흐름을 잘 산 거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집은 그때 다 고쳤던 거죠?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우선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들어보자고요.
0: 아, 이거 뭐 고칠 양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오, 야, 여기가 현관이구나.
1: 네, 여기가 이번에 새로 만든 현관. 원래 여기가 현관이 아니었는데.
0: 이야. 오, 여기 거실 너무 예쁜데요?
1: 네, 여기가 저희 바깥 거실.
3: 석가래 감춘 낮은 천장이 아늑함을 더해주는지. 저건 나무창인가요? 낭만이란 감성은 한도 초과네. 아우, 생각보다 잘 고쳤다.
0: 가정집 거실 친구는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되게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1: 제가 네. 처음에는 집을 고쳐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 다시 직장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집을 또 비우면 집이 금방 망가지니까 네. 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점을 만들고 네? 이제 저도 올라가고 저희 아버지를
0: 아빠는 뭔 죄예요?

0: 책이. 예, 책을 지키는 사람.
1: 어, 멋지네.
2: 뭐 내가 하여튼 뭐 도와주고 싶었어.
1: 아, 제가 그런데 그럼요. 아빠 마음이 그래요.
2: 여기 늦잖아, 이게 또.
1: 맞아요. 보통 일이 아니지.
2: 근데 막 이렇게 잽혀가지고 무슨 사리가 좀.
1: 지금 무슨 일이라고요?
2: 아니, 무슨 말이요.
0: 행복하시죠?
2: 아휴, 살아봐라.
0: 아, 지금은 아빠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집 샀다고, 사실은 병원 응급실에서 말했거든요.
3: 하필입니다.
4: 그러니까 약간 시골 그 빈집 고쳐서 살아보는 게 아빠는 재밌다고 느끼는 거네?
2: 아니, 아빠는 나와서 살아 그러면 살지, 차라리 거기서.
4: 아빠가? 아빠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샀어.
2: 아유, 차고 차고만.
5: 나는 왜 찬석 씨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걸까요?
2: 왜 황당하잖아. 뭐 한번 당해보세요. 딸내미가 그 서른도 서른 갓 넘은 애가 강원도 말해도 다니기가 편해요.
0: 강원도가 집값이 엄청 비싸.
2: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 그, 난 아빠랑 거리가 문제야 이게.
5: 연고도 없는 곳에 그것도 딸인데 걱정되죠. 그래서 바로 쫓아내려왔는데 집 고쳐놓은 걸 보고 또 한 번 뒤로 넘어갔대요.
2: 황당했던 게 지금 이 상황, 요 태로 이렇게 이게 뭐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다. 아, 그게 물이 위에 없냐.
1: 문이, 오.
0: 아니,
1: 왜요?
0: 그때는 저 혼자 이 넓은 집을 독차지하면서 살 생각이었으니까 굳이 문을 달아놓을 필요가.
5: 사방이 막힌 벽에 문도 멀쩡히 달린 방이었는데 창은 생기고 문은 사라지고. 이게 무슨 좌석이래요. 분명 고치기 전보다 백만 배는 좋아졌는데 잔석 씨 말 맞다나 온 집안이 뻥뻥 뚫렸네. 아무리 혼자 살 집이라지만 왜 이렇게 고쳤는지 어디 이야기 좀 한번 해봐요.
0: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나가 살았거든요. 독립해가지고 이제 근데 처음에 20살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갖고 나간 거라. 그래서 표정도 부러운 그래서 그때 막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고시원에 살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가장 싼 방 조금 더 돈을 한 달에 3만 원 추가했더니 반지하로 옮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1층 뭐 옥탑방 그리고 뭐 창문이 큰 방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20대를 보내고 나서 30대에 만난 집이 이 집이니까 여기는 뭐 사실은 채광은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5: 조금씩 사정이 나아질 때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승격하던 집. 갓 스물이 된 청춘에게 고시원 문은 닫힌 벽이었고 창 크기는 나아지는 살림살이의 상징 같더랍니다. 아, 그래서 문은 없고 창은 많은 집이 탄생한 거구만요. 네, 이제 이해가 되네.
1: 이쪽은 뭐죠?
0: 네, 약간 안거실 같은 공간인데 아~ 네, 옛날에는 여기서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1: 아, 옛날에는 네. 여기가 방이었을 것 같긴 한데
0: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맨 처음에는 아예 안방이었던 것 같고 아~ 네, 저는 이제 식탁 있고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저희의 가장 메인 코너가 됐죠. 여기가 원래 문이 달려있는 벽장이었는데 네. 이제 막 실제로 이불을 넣고 그러기엔 조금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쓰임이 좀 애매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책이 옛날 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1: 아, 어머님 책이었구나.
0: 네.
1: 어,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뭐지?
0: 아, 이거는
1: 사실 되게 오래된 책인가?
0: 네, 저희 엄마 대본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제
1: 대본이요?
0: 네, 라디오 드라마 작가셨어가지고
1: 아, 작가님이셨구나.
0: 네.
5: 난 이런 대본 본 기억 있어요. 이 벽장은 그니까 엄마를 기억하는 공간이구나.
0: 얘가 저고 언니.
1: 동생. 아, 언니.
0: 아빠 어딨지?
1: 아, 그러니까 여기 아버님이 안 계세요?
2: 아빠가 찍은 거지.
1: 그래. 아, 그거 확실하세요?
2: 네. 그 요 이 집인데 이 집이 참 이쁜 집이 있었어요.
1: 지금 집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여기 집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이
1: 감성이
0: 집이랑.
1: 너무 비슷한데?
0: 이제 4살 때부터 6살이어서 사실 기억이 많이는 안 날 텐데 그때 되게 좋았나 보다. 그래서 이 집을 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6: 막 기억이 나요. 아빠 엄마 저쪽에서 고추밭에

0: 그래서 뭐 하고 있고, 저 혼자 소꿉장난하고 저 혼자 놀았어요, 맨날.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막제 기억에 혼자 무슨 그 망초꽃, 흰색 망초꽃 따다가 혼자 결혼식 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저희 가족이 약간 리즈 시절이에요.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막 이렇게 넷이 되게 행복했던 때.
1: 100살 넘은 좋은 집이 왜 좋지 했는데 넷이라 행복했던 그 집과 꼭 닮아 있었던 거죠.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0: 엄마가 고등학생 때 진짜 좀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때는 고등학생 때는 하여튼 암흑기였어요, 저희 가족에. 막 언니랑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그냥 그 의자가 원래 다리가 네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도 계속 넘어진다. 아빠랑 이제 치고받고 엄청 싸웠고, 예, 네, 그랬던 기억이 있죠.
1: 이 집은 그렇게 1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부녀가 다시 함께 살게 된 집이었답니다.
2: 야, 이방 엄청 특이하네요. 아니, 어떻게 벽에 타일이 마감이 돼 있죠? 야, 근데 이 공간 좀 독특하네요. 벽은 타일이고 바닥은 이거 우레탄 페인트 같은데.
0: 아빠 말씀하실래요?
3: 아니, 네가 이거 요번에 곧 수리한 거예요?
2: 아, 이번에.
0: 네. 원래는 여기가 저만 쓰던 조적 욕조. 한 번도 물을 못 채워봤어요.
2: 아, 그니까.
0: 한
2: 아니, 1톤 들겠다, 1톤.
3: 아니, 평균적으로만 이해를 해도 내가
0: 평균적으로
3: 상관이 안 간다고, 이제. 나는 얘가 그,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뭐, 특이하다. 얘는 특히 내가 키운 딸이 맞나?
0: 부모가 말을 듣게
3: 아니, 얘는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0: 알아.
3: 아니, 여기 이제 네 노른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아, 그걸 어떻게 보고, 이게 내가, 참네.
0: 혼자서 살아본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 이후에는 계속 아빠 와 있고, 뭐, 예, 그래서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1: 아버지가 이 집에 눌러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것으로 가봅시다. 와, 근데 이 여름에도 찬석 씨 정원은 정말 곱다.
2: 야, 정원이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 설마 아버님께서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3: 아니, 하늘에서 떨어져서요.
2: 하늘에서 떨어졌다고요?
3: 뚝 떨어졌어요.
0: 아빠가 다 가꾸시고, 네, 그것에 대한 지금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시는 거예요. 정원 가꾸면서 행복하셨죠, 아버지?
2: 아, 지금 팔을 너무 꽉 주무르시는 거 아니에요?
0: 행복했다고 말해. 행복하다고 말해.
3: 내가 상상하는 그 꽃밭 이상, 딴 데서 보는 것, 그것 이상으로 내가 이게, 그뭐 말하자면 뭐 꽃을 보고 살게 해주겠다, 이를테면은 뭐 그런 거는 있었어요.
4: 왔슈.
3: 아이고, 아이고.
4: 잘
3: 잘
4: 지냈어요?
3: 지냈어? 예. 네.
4: 살이 좀 붙었다. 좋아 보이네.
3: 자.
5: 아버지 누구예요?
3: 큰딸.
4: 안녕하세요. 이집 큰딸 최진입니다.
5: 언니분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바로 이렇게 나가서 사신 건가요?
4: 네. 근데 아버지가 딱그제방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제가 나간 곳을 향해서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서 아, 아빠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았고 나가는 것도 알았구나 싶어서 또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0: 아빠 그때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예, 지금 이제 말할 수 있지만 막술 진짜 많이 드셨고 그리고 이제 술 먹고 그 아픈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막 서로 공격하고 막 과격해지고 그래서
5: 미안함을 가져서 안 가시고 날 도와주겠나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200%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거의 그 업보를 씻어내리는 활동이다. 이 가드닝은 그때 제가 너튜브 하면서 다 찍었잖아요. 영상을 제가 편집하거든요. 보면 이거는 진짜 돛 닦는 행동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로 제 마음이 실제로 많이 풀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1: 오랜만에 세 부녀의 김제집 회동. 찬석 씨 신이 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큰딸까지 출동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찬석 씨가 한 달 전에 머리를 여는 큰 수술을 했거든요. 6년 전 암 수술에 이어 두 번째 수술. 딸들은 걱정이 되죠.
3: 그 손님 중에 머리 따고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0: 그건 아빠 놀린 것 같은데?
3: 아니야.
6: 잡아.
3: 아니 다들.
5: 세 분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신데?
3: 아예 불행하진 않아요. 세 사람이 다 나오게.
0: 그 하얀색 버튼. 어.
3: 아니 그러니까 알아.
0: 세 사람이 다 나오게. 네가 땡겨. 아빠가 나와야지.
1: 불행할 것도 없단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상처 없는 가족이 어디 있을까마는 한 지붕 아래 머무는 일도 상처가 되던 시절. 한때는 행복했기에 더 쉽지 않았죠.
4: 어느 날 한 친구 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데 우리 집도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게 언젠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렇게 술상을 딱 차려드렸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의 외로웠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시는데 아, 아빠도 우리들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속 얘기가 있었구나.
0: 근데 아빠 인생이 좀 뭐랄까 외로워요. 아빠 형제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다 먼저 보내시고 엄마도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짠하죠. 여기는 300평 마당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출되면서도 되게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생각해요.
1: 30년 전 네 식구 행복했던 남양주 촌집 정원에 꽃을 심었듯 찬석 씨는 이 집 정원에도 쉼 없이 꽃을 심었답니다. 아무도 못 말렸대요. 그게 딸 곁에 머물 유일한 핑계였을 테니까요.
0: 이 집이 아니었으면 화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빠랑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기도. 왜냐면 그 같이 뭘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제 뭐 아빠는 뭐 나름대로 오늘 누가 왔다 갔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나름 밖에 나가도 책방 손님이 또 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가깝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근데 제 오른쪽에 있는 이 문 하나는 그래도 좀 똑바른 것 같은데.
0: 네.
2: 아니, 너무 예쁘다. 혹시 우리 따님이 있는 방인가요?
3: 제 방이죠.
2: 어?
1: 엄마야,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정갈하다 못해 곱다. 역시 꽃을 심는 남자인 건가요?
2: 와, 이런 감성이셨구나. 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 따님은 어디에서 지금 기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아버님 방이요?
3: 저 건너쪽에.
2: 네. 아, 건너쪽에 집이 또 있어요?
0: 네, 별채가 하나 있는.
2: 부잣집이네.
1: 이번에는 별채 탐구하러 갑니다. 원래 이 별채는 농업용 창구였다가 손님방이 됐었는데요. 본채가 책방이 되고 나서는 책방지기 찬석 씨가 머물던 집이었죠. 별 씨가 다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면서 세 번째 공사를 했답니다. 현관이 대골이네요. 경사천장이라 그런가 더 넓어 보여.
2: 현관에서 바로 부엌이구나. 아, 특이하다. 와.
0: 아빠랑 저희랑 공간을 좀 공유해야 되다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뺐어요.
7: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0: 저희 남편이에요.
2: 아, 그런 줄 알았어요.
7: 네. 안녕하세요. 폐가 고친 최별 PD와 결혼한 최별의 남편 이상훈입니다.
5: 아니, 이렇게 김재희가 사실 줄 아셨어요?
7: 아, 사실 몰랐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그냥 뭐 와닿진 않았는데 이제 실제로 결혼하고 내려와서 사니까 예, 좀 놀라긴 했는데 지금은 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6: 아우 신부가 너무 예쁘다. 아버지 눈물 좀 빼셨겠는데요. 혼자 살겠다 찾아온 폐가가 부녀의 집이 되고 이제 남편의 아이까지 다시 네 식구 네 다리가 받쳐주니 넘어질 일 없겠네요.
2: 아니 어쨌든 이 부엌이 보니까 사통팔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창도 많고.
0: 맞아요. 네. 여기가 원래 가장 큰 창이 애초에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2: 아, 이곳이?
0: 네네. 그래서 여기에 넓은 창을 좀 갖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가 부엌일 수밖에 없었어요. 평야가 보이는 주방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6: 아... 100살 넘은 폐가가 무조건 좋았던 이유는 사실 끝도 없이 펼쳐진 저 지평선 부문 풍경이었잖아요. 그러니 창은 절대 포기가 안 되죠. 별씨 밥하는 부엌에 논전망 창을 갖게 된 소감 그 얘기 좀 해줘봐요.
0: 그냥 되게 이렇게 뭐랄까 진짜 그림 같잖아요. 되게 평화롭고 이렇게 저 멀리까지 보인다는 게 저는 좋은가 봐요. 그냥 저 멀리까지 되게 멀리 풍경이 보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좋던데 저는 그냥
6: 창 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 멀리 베는 창은 처음이네요. 정원이 바라다 보이는 침실 창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평선 논밭 뷰래요.
2: 참 재밌는 게 십자형이에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형으로 돼 있는데다가 거기에 이제 각각 창문들이 다 있어서 보안이 저 뒤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체 쪽으로는 아버님이 또 가꾸시는 정원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보이고
0: 맞아요.
2: 그리고 또 요 부엌에 보이는 창은 이 김제평이 굉장히 넓잖아요. 나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곳은 또 논도 잘 보이고 또 중요한 게 저는 길이 같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이렇게 혼자 밥 먹고 일했던 테이블인데 이제 가족들끼리 잘 둘러앉아요. 그냥 모이면 자연스럽게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6: 한 솥밥 먹는 사이가 가족이니까요.
8: 자, 이누 밥 온다요.
0: 우와, 우와.
8: 오늘 누구 생일 축하하는 거야? 이모 생일 축하하는 거지. 이누 노래 불러줄 거야? 노래 불러줄 거야?
9: 생일 축하합니다.
10: 생일 축하합니다.
8: 사랑하는 이모랑 엄마랑
10: 이모의 생일 축하합니다.
8: 우와. 불어. 오세요. 같이 불어. 우와.
11: 그럼 아버지한테 집이랑 한 단어 표현하면 뭘까요?
3: 가족이 뭐 모일 수 있는 곳, 뭐 싫으나 좋으나 굳으나 보고 싶으나 뭐 어떤 상황이든 기뻐서 찾아갈 수도 있고 외로워서도 갈 수 있고 뭐 하소연 나서도 갈 수 있고 그런 데 같아요.
6: 가족이 모이는 곳이 집이다. 아, 그 말 참 명언이네요. 아버지에게 집은 가족이 있는 곳, 딸에게 가족은 한 솥밥 먹는 사람들. 가족이라는 한자에 왜 집가자가 들어가는지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이제 부디 행복

0: 두 번째 집도 김제 평화가 보이는 마을에 있어요. 오늘 김제 특집인가요?
1: 가지요, 김제.
0: 할머니 보러 손주가 놀러 왔구나. 에이, 저 집 손자가 아니라 이 집 손자인 건가요? 아, 이 녀석 소속은 대체 어느 집인 걸까요?
2: 아이고, 바다가 겁나 멀르네.
3: 참 좋죠. 금성아 집이나 더 좋지.
4: 엄청 귀여운 애기 단계예요.
5: 저기, 안녕.

0: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은우 어머님, 아버님이신 거죠?
2: 네, 맞아요.
0: 아,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애기가 너무 예뻐요.
2: 아, 고맙습니다.
0: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동네에 지금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다들 너무 좋아하시던데, 네. 네. 큰일 하신 것 같아요.
3: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받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죠.
1: 안녕하세요. 석가래 시골집에 반해 전북 김제까지 내려와 짚고 치고 사는 은우 아빠 최수연입니다.
3: 은우 엄마 이지은입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내는 조금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4: 자그마치 3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대요. 그러니 폐가가 따로 없는 형상. 서울 토박이 은우 엄마 눈에는 안 차지. 엄마야, 저거는 아궁이는 진짜 옛날 부엌 아닌가요? 대체 은우 아빠는 뭐가 좋았던 거래요?
1: 대문 열고 딱 들어오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빛이 쫙 들어와 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 그 마당 자체가. 그래가지고 첫 느낌부터 저는 이 집이 좀 잘 준 것 같은데?
4: 글쎄다. 어쨌든 은우 아빠가 봤다는 그 매력 찾아서 집 구경 시작해봅시다.
0: 아니 근데 어쨌든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저쪽 그 3칸집, 아 4칸집이네 심지어. 어쨌든 여기 툇마루는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툇마루가 참 특이하네. 밑이 다 막아져 있어서 보통 우리가 툇마루 하면 이 지면에서 떠 있거든요.
3: 아무래도 조금 어르신분들은 넓게 쓰고 싶으셔서.
0: 네. 그리고 온도를 아마 깔면서 뭔가 이게 사연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3: 네.
0: 아, 네, 들어가시죠.
4: 그러고 보니 이 집 맞배 지붕 아니고 팔짝 지붕인데요. 평야가 넓으니 혹시 만석군 집이었으려나? 갑자기 탐구 욕구가 생기네.
0: 실내 툇마루가 높이가 좀 있는 편이네. 오, 이 천장은 또 7, 80년대 이 목재 천장인데요? 쪽모이 천장. 이야.
4: 왜? 한옥은 석가래가 맛인데 80년대 쪽모이 목천장을 살린 이유가 대체 뭐래요?
3: 제가 어릴 때 이제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때 집이 이제 한 70년대, 80년대에 지어졌던 집이었어가지고 벽도 다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집에 살았었어서 좀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아 이거는 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4: 쪽모이 목선장뿐만이 아니래요. 지은 씨 마음 사로잡은 7, 80년대 추억템은 안방에도 있답니다. 근데 뭐가 추억의 아이템이죠? 혹시 저 목창호 이야기인가? 나도 잘 알죠. 근데 어째 뭔가 빠진 것 같다.
0: 이 특히 창문이 너무 특이해요. 아니 뭐 일단 장식도 좀 특이하고. 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7, 80년대 이렇게 목재 창호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이게 나누면 네 칸, 뭐 두 칸이지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눈 그 창문은 저도 거의 처음 갔거든요.
3: 또 이게 세 쪽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열면 네.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다.
4: 세쪽 목창호가 지은 씨가 꼭 살리고 싶었던 추억템이라면은 이 팔짝 지붕 석가래는 수연 씨 추억 아이템이래요.
1: 처음에는 이제 그 천장이 막혀 있었어요.
0: 막혀 있었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이런 시골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집을 계약을 하고 그 빠루를 가지고 이 석가래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부터 뜯어봤어요.
0: 아, 그거부터 체크를 하셨어요?
1: 아, 네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하고 그렇게 천장을 조그맣게 이렇게 좀 따가지고 그거부터 이제 핸드폰 라이트로 해가지고 딱 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막 다 뜯었죠.
0: 야, 그래서 이렇게 툇마루 복도를 지나서 여기가 아 거실이구나. 오, 거실 높다. 와. 야, 저기 상령이 있네요.
4: 철거에 손 떨리는 샌디.

0: 작업까지 수현 씨가 직접 했대요. 1938년생이라고 적힌 이 영롱한 자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 좀 활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 그때 이제 천장 한번 뚫어서 확인했던 게 바로 또 상량이었던 거죠?
2: 네, 바로 그 상량이에요.
3: 제 친구들도 뭐 이제 소위 뭐 아파트 뭐 몇 억 올랐다, 뭐 얼마 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나는 한 90년 된 집 사라, 뭐.
2: 약간 역사 있는 집 사라, 약간.
4: 저희 집도 약간 이런 한옥집은 아니었는데, 제 기억도 어렴풋이 나고, 사진으로 보면은 약간은 아궁이가 있는 집에 그런 데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0: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요? 수현 씨가 이 집에 끌렸던 이유가 이거였네.
4: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장남이 이제 빨리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절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집이 없이 그냥 절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아침에 마당도 쓸고 6시에 종도 치고.
0: 할머니 따라 어린 나를 절집 수행자처럼 산 셈. 친구들이 집에 갈 때 절로 돌아가던 소녀는 간절한 꿈이 하나 생겼답니다.
4: 집부터 사고 싶다, 집부터 마련하고 싶다, 이런 집에 대한 애착이니까 어릴 때 좀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유독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마음속 깊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선생님 같기도 하고.
3: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1: 아버지. 네.
0: 수현 씨랑 꼭 닮았네. 얼마나 보고 싶어 그래.
3: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해가지고.
1: 그럼 지금 제사를 계속 지내오고 계신 거예요?
5: 네. 아기가 계속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많았었고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제가 아버님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예,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0: 어렵게 얻었으니 얼마나 귀했을까요?
4: 당연히 뭐 그건 말로 할 수 없죠. 엄청 기뻤고,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빨리 가지 말고 은우 곁에서 오래 살아야겠다.
0: 그렇게 수현 씨는 감히 꿈꾸기도 조심스러웠던 아빠가 됐답니다. 아우 이뻐라. 이 집이 진짜 큰일을 했네.
6: 이쁘다 우리 은우.
4: 근데 이제 은우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아빠야 그러면 아빠 아빠 이렇게 할 때 좀 뭉클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6: 왜 그래?
4: 아 잠깐만.
0: 그 나이가 돼보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5: 이번 기일에 제사 지낼 때 은우랑 같이 절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뭔가 본인만의 뭐가 조금 있었나 봐요.
4: 아 갑자기.
5: 괜찮으십니까?
4: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빠가 돼보니까 그 자식을 이렇게 보는 그 행복함을, 우리 아빠는 그런 걸 못 느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확 울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복

0: 중에 가장 큰 행복일 텐데.
1: 어쨌든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오빠가 없었을 테니까 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챙겨서 지내다 보니 아버님이 또 우리 은우를 보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제사를 지내고 싶어요.
0: 둘째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 두 분 정말 이 집을 고치면서 이렇게 훌륭한 집도 얻었지만 정말 가족도 또 얻으셨잖아요. 네. 태어나고 너무 신기한데요.
2: 네 맞아요. 저희 은우도 얻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존재도 또 이 집을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3: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얻었다? 그게 뭔 말일까요? 부엌을 탐구해보면 알 수 있나요?
0: 특히나 옛날 집이라서 그런지 이 부엌이 보통 아일랜드 주방도 좀 특이했을 것 같은데 이 디귿자라.
1: 네.
0: 이게 굉장히 드물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뭐 아버님이 한 분 생기셨다고 하셨잖아요.
2: 네.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4: 깜짝이야.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거기서 등장을 하세요 어떻게?
2: 제가 말씀드린 저희 아버님입니다.
0: 아~ 네.
5: 딸 사이. 예. 그리고 저는 이민배라고 합니다.
0: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사위 분이시구나. 네. 아, 장인어른. 네.
1: 저희 아버지가 원래 젊으셨을 때 이제 이런 인테리어 쪽 일을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이 집으로 결정한 후에 좀 도움을 요청을 드렸었죠.
5: 안녕하세요. 지은이, 수연이 아버지 이민배입니다.
1: 핑퐁 핑퐁 돼야지 이제 대화가 되는데 핑뚝 퐁뚝 약간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얘기하면 아버지가 또 막 이런 저런 또 얘기도 해주시고 보통의 그냥 아버지와 자식 같은 그런 대화를 이제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5: 정말 결정적으로 더 가까워진 게 이 집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집 수리하면서 아무래도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전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내색 못했던 걸 여기서 했다 이 생각이 드네요.
3: 수연 씨에게 민배 씨는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가 모르겠네.
6: 생각보다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5: 네네. 이제 연애를 둘이 오래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글쎄 뭐 처음에 조금 그 못마땅한 점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이 일단 귀하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딸애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네, 받아줬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낮으니까 상부장을 못 달아요. 네. 그러면 디귿자로 해가지고 수납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보자 이랬는데
0: 아이디어 좋네요.
5: 예.
0: 네.
1: 이쪽에 이제 아버지가 시공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희는 원래 좀 작은 타일로 네. 하고 싶었어요.
0: 네, 이거보다 더요?
1: 네. 더 작은 걸로 하고 싶었는데 저거 한 4분의 1 쪽만 한 걸로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거는 그건 아니고
0: 네.
1: 아빠 아니고. 말을 들어라.
0: 이야 그거 관철시키기 어려운데.
5: 그
0: 타일은 양보 안 하거든요 보통.
5: 그 양보 제가 못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0: 어떤 거 있습니까?
5: 화장실은 제가 결국은 딸한테 줬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거 못 봤는데.
3: 와 이걸 직접 시공하셨다고요? 부엌에서 화장실까지. 야 솜씨가 대단하시네. 아 이게 그 문제의 타일이구나.
0: 아 색깔 보니까 느낌 온다. 약간 짙은 청록에 예. 예, 저 줄눈도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이 타일 붙이기 어렵겠는데요.
5: 이 줄눈 넣고 나서 진짜

0: 2분만 지나면은 안 닦여요. 굳어버리면은 칼로 뜯어도 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진짜 뭐. 밤새 닦았습니다.
1: 근데 아버님 예쁘긴 하네요.
0: 네, 네, 맞아요.
2: 싱크대 높이도 수연 씨한테 맞춰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버지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3: 우리야, 사과 먹자.
4: 너 좋아하네. 사과.
5: 옳지.
0: 이렇게 또 준비했어.
6: 이거 사과.
0: 어, 그래.
3: 고맙습니다.
2: 여보. 수연 씨가 새롭게 얻은 가족들이 툇마루에 모두 모였네요.
4: 아, 맛있다.
7: 할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8: 할아버지, 자전거.
0: 오, 자전거.
3: 오, 어, 뭐야, 이거?
0: 사과 먹고 가자. 사실 당사자인데 그동안 이제 이게 아이가 안 생기니까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내색 한번 안 하고 뭐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네, 그런 아들의 사위였었는데 고맙죠. 뭐. 잘 키우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2: 이제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니다.
1: 근데 아까부터 저 소나무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어, 한번 볼까요?
7: 저 소나무 의미가 아주.
1: 네. 아, 의미가 있는 소나무예요?
7: 네.
9: 은우나무라고.
1: 아, 아이 이름?
7: 은우나무, 네.
1: 어.
9: 마을 이장님께서 네. 소나무를 이제 은우 태어난 기념으로 식재해 주셨어요.
2: 이 비싼 소나무를 직접 굴삭기까지 끌고 와서 심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그러셨을까요?
1: 야, 한마디로 정말 우리 은우가 이 동네 그 거의 손자?
7: 네.
1: 복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큰 선물인가 보네요.
9: 이제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은우가 태어나서 제가 아버지가 되기도 했고, 없었던 아버지가 또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이, 터가 참 좋은가?
2: 수연 씨가 석가래 아궁이 집에 살았던 시절이 딱 지금 은우만한 때 아닌가요? 은우에게 이 집은 어떤 집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7: 제 그냥 저희의 욕심이라면 아버지가 물려준 곳에서 은우가 또 아버지가 돼서 또 아이 본인의 아이에게 이 공간을 또 줄 수 있는 그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2: 세상에 나가 살다 힘들고 외로운 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의 고향. 두 분은 배가를 고친 게 아니라 은우의 고향집을 고친 거였네요.
10: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의 집짓기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11: 평생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12: 천부기 사람이다.
13: 멋대로 하우스.
12: 그렇죠. 멋대로 하우스.
11: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나이가 되니까 이 기쁨들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말레이시아에 이어 일본까지 타국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청년 시깃과 홍콩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숙녀 디아나. 친구 소개로 만난 둘은 2년 동안 전화로만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의 결혼.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살았지만 집 인근 화산이 폭발하며 9년의 행복은 화산재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생계였던 농사는 망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죠. 그래서 선택한 한국행.
1: 그냥 프레스는 위험이가 많이 알았으니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건 할 때 이거 위험 나니까 이걸 많이 들어서 많이 얘기했어요.
0: 가족의 걱정 속에서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특유의 미소와 성실함으로 묵묵히 일해온 아빠. 그리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
2: 아빠, 나왔어요.
0: 서로를 그리워하며 버텨온 시간들. 과연 아빠와 아이들은 다시 서로를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3: 시계!
1: 너 어디 간 거야?
0: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계신데?
3: 시계도 어디 갔어? 일라인? 아, 제가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야?
4: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제가 찾고
3: 있어요. 아, 시계도 형? 아, 시계도는 우리 유독 동물 같은 애예요, 걔가. 어떤 이렇게 프레스 반장인데.
0: 넓은 공장 안, 보물 찾기가 쉬우면 보물이 아니죠.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 아빠, 얼굴 보기가 참 힘듭니다.
3: 신기, 아, 여깄네. 아, 저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5: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3: 야, 저 GLP 원자재 왔어?
0: 드디어 만났네요. 오늘의 아빠, 시기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온 시기띠입니다. 유통금속의 프레스파트 방장입니다.
4: 아니,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나 7년 됐어요.
4: 7년?
1: 예.
4: 그러면 뭐 너무너무 베테랑이시겠네요.
1: 아, 조금. 아직 베테랑 안 했는데 조금 알았는데.
0: 자동차 차체 부속을 만드는 이곳은 원자재를 차량 모델에 맞게 자동화 설비로 압착 가공하고 용접해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아빠는 2019년부터 쭉 일해오며 원자재 포위를 다루는 일부터 프레스 파트 전 라인을 마스터한 능력자.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올해 1월 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업무 지시와 작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쁠 수밖에 없고요. 일도 거침이 없습니다. 거기에 자동화기기 조작과 수리까지 가능하니 회사에서는 놓칠 수 없는 인재죠.
3: 시계차, 크레인, 프레스, 로봇 다 해요.
4: 시계차 없으면 손목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3: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작업이 빨리빨리 나오게 이거는 제가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세요.
0: 쉬는 시간? 일하는 사이에 눈이 소복히 쌓였어요. 감상에 젖은 시기 씨, 이럴 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1: 아니에요. 아니, 네, 네, 네.
0: 눈 쌓인 풍경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
1: 헬로. 얼마나 좋았잖냐, 리니.
0: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는 연중 평균 기온이 25도 안팎.
1: 사펭인.
0: 아빠가 쌓인 눈 위로 뭔가 쓰기 시작합니다. 오, 딸의 이름입니다. 너가 기세리구나.
2: 기세라. 아와사라. 파츠사라. 변, 아피간. 그스간.
0: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순간을 나누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알까요?
2: Coming in. 리아텔, 리아텔.

0: Vera. Abe. Pengen. Ini main. Main salju. Eh?
1: Kenapa?
2: 잠깐의 통화만으로도 아빠를 활짝 웃게 한 가족 소개 부탁해요.
3: 내 가족은 네 명 있어요. 아내하고 아들 딸 하나 있어요. 어떤 딸이? 한국어도 좀 모르겠는데 애는 상 말로도 괜찮아요?
2: 그럼요, 그럼요.
3: 안할락락 사이에 상한. 액티브 dan
2: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술술술. 한국어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운가 봅니다.
3: 아미 sebagai orang tua saat nanti kelak tuanya.
2: 그래서 시기 씨의 자랑 아들과 딸을 만나러 인도네시아로 향합니다. 동자바 수라바야에서 남서쪽으로 차로 5시간 남짓. 크디리 지역의 쿠팡 마을이 아빠의 고향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최고의 놀거리는 공차기. 맨발 투혼으로 나홀로 축구에 빠진 이 아이가 올해 12살 첫째 하피즈.
4: 세박 볼라 삼아 빠뜨린다.
2: 거실에서 TV를 시청 중인 둘째 기셀은 올해 10살이고요. 시기 씨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 디아나 씨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한국말이 들리는데요? 평소 한국 콘텐츠를 즐긴다는 모녀. 요즘 핫한 하츠 투 하츠가 기셀의 최애 그룹이래요. 제법 잘 따라 부르죠? 엄마 디아나 씨도 들려줄 게 있다는데 새벽 3시 기도 알람음이? 한국 드라마 배경음악이네요.
5: Kalau K-pop aku nggak begitu mengikuti. Kalau drakor iya. Judul Koreanya biasanya nggak sama ya.
6: Beda ya. Nggak apa nanti aku yang cari. Terus apa lagi?
5: Kayak manipulated. Jijangguk kayaknya.
2: 한국에 있는 아빠를 생각하며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엄마와 딸. 반면 아들 하피즈는 한국 문화보다는 공부에 푹 빠져 지낸답니다.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라네요. 저녁 준비가 한창인 부엌. 심부름에 재료 손질까지 야무지게 엄마를 돕는 딸입니다.
7: 엄마야, 엄마야. 그래서야 bersih-bersih, masak terus ke sawah.
2: 고작 10살인데 엄마 힘들까 봐 빨래도 돌린답니다. 마음도 행동도 참 예쁘죠?
7: Kalau aku sih udah paham jadi biasa aja.
2: 아빠의 빈자리가 컸을 텐데 남매를 참 잘 키웠습니다. 아이들 배고플까 엄마는 저녁을 서두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뭘까요?
5: 엄마, 마우냐 불솔롱 sama goreng telur aja. Sama.
6: Bapak, anak-anak suka nggak makanan yang bapak juga suka?
5: Suka, suka.
2: 아빠도 아내의 요리를 참 좋아했다네요.
5: Iya, kayaknya bapak lagi kangen sama masakan saya. Gisel, dek. Bantuin mama, dek.
2: 엄마의 요청에 귀찮아할 법도 한데 늘 그래왔듯 아이들은 함께 식사 준비를 합니다. 한자리에 둘러앉은 가족. 아이들은 엄마가 요리한 집밥으로 배를 채우고 아빠 이야기로 마음을 채웁니다.
8: Ayah paling suka makan apa? Papa paling suka makan apa?
9: Papa papa senengane kayak ayam, terus daging, apa kayak semua suka deh. Enggak sampean.
2: Me 순간 얼마나 아빠가 그리울까요? 그럴 때면 자연스레 눈길이 향하는 곳.
9: 아, sama ngebiasain anak-anak sih. Kadang anak-anak kan sukanya main ini Gisel masih segini kan sudah papa sudah kerja kan waktu Gisel umur segini.
2: 7년 동안 아들의 졸업식에도 딸의 입학식에도 아빠는 없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시간은 흘렀지만 아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한 3년 전 아빠의 모습. 그래서 더 그립습니다.
7: Waktu main sama papa, kira-kira pas aku masih umur 7-8 tahun. Sering kayak lihat teman-teman tuh main sama ayahnya, atau sekolah diantar papanya, atau pulang sekolah dijemput ayahnya.
10: Kalau udah tumbuh dewasa dan lebih dari yang dulu.
2: 한편 아빠도 저녁 준비로 분주합니다. 주재료는 양고기, 비상식량처럼 준비된 인도네시아 양념까지.
3: 2주일 전에 신입사원은 인도네시아부터 여기 한국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음식이 아직 입이 안 맞으니까 여기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잘 요리하고 같이 먹으란 거예요.
2: 반장이라면 모름지기 팀원들도 잘 챙겨야 하는 법. 하지만 요리는 영 소질이 없답니다. 그래서 MSG 조미료의 도움을 약간 받아 완성한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른당.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3: 괜찮아요. 맛있어요.
2: 신입 직원 입맛에도 맞아야 될 텐데 말이죠. 고향을 떠나 먼 타국으로 온 지 2주. 모든 게 낯선 시기에 시기 씨는 형으로, 선배로, 반장으로 힘이 돼주고 싶습니다. 타지에서 먹는 고향 음식 한 입. 잠시나마 고향의 풍경을 떠올릴 수 있었던 저녁. 자상한 시기 씨가 있어서 힘이 납니다.
11: 인 kampung halaman, ingat negara sendiri gitu, ingat makanan-makanan Indonesia gitu.
2: 맞아요. 그리고 가족 생각도 나겠죠. 인도네시아 가족들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1시간 먼저 기상한 엄마가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을 깨웁니다. 아이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기나 한 건지. 너무 빨리 깨우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게 일상이래요. 매일 새벽 아들 하피즈가 하는 일이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도착한 곳은 인도네시아표 편의점입니다. 빈 물통을 가져가면 새 물통으로 교환해 주는 건데요. 화산의 영향

0: 대량으로 생수를 사 먹는 갈론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19리터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1: 막 anaknya Budiana itu semua sayang-sayang sama mamanya. Kalau disuruh apapun dia pasti mau. Jemur-jemur pakaian mau, nyuci baju mau. Memang anaknya itu kreatif semua.
0: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은 물을 사오고 잠에서 깬 딸은 세상에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 하나, aku suka bantu-bantuin mama.
0: 우기라 짧지만 강한 스콜성 비가 자주 내립니다. 날이 밝자 하피즈가 등교 준비를 서두릅니다. 학교까지는 오토바이로 30분 거리.
3: 잘해.
0: 매일 아침 오토바이 택시 오잭을 부르나 본데.
4: Adik saya, adik laki-laki saya.
0: 외삼촌이었군요.
4: Bentar ya.
0: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조카의 등굣길을 챙깁니다.
4: Seharusnya bapak yang nganterin kalau bapak di rumah.
0: 아빠가 더욱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아들이 등교한 뒤 엄마는 더 분주해집니다. 먼저 방학 중인 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일을 가야 하는 엄마. 그 사이 기셀은 혼자서 집을 지켜야 합니다. 기다림을 배우며 조금 일찍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는 밭으로 향합니다. 아빠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가족의 생계였던 농사. 화산 폭발로 농사가 망하고 떠하는 큰 빚은 남편이 한국에서 번 돈으로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아내는 농사할 땅도 더 넓히고 오이와 샬롯, 두리안 등을 재배하며 다시 밭을 일구고 가족의 미래를 키워갑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요.
4: Kalau hari ini tadi totalnya kira-kira 187 dengan harga 3.500 kira-kira 600-an ribu. Sebenarnya suka sama harganya cuman karena tanamannya agak kurang maksimal, agak kurang optimal jadi kurang banyak sih seharusnya.
0: 아빠의 한국행을 반대했던 아내였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시간들. 지난 7년 잘 지내는 것만이 남편을 위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4: Ada dukungan dari suami juga sih. Jadi kayak kita saling mendukung. Jadi kayak bisa lebih bisa melewati semua ujian inilah.
0: 그날 밤.
5: Mama.
6: Papa telepon.
0: 언제나 반가운 아빠의 전화입니다.
7: 할로.
8: 와알레이쿰 살람. 나 켜봐.
5: 아하, 베레스 cucian we mom.
8: 내가 berita itu kok dindi udan terus sih, piye? Anu. Mah mau aman?
5: Mau aman aman. Papa.
8: Baik.
5: 안녕하세요.
8: Libur aja. Heeh.
5: Ikimam aku ngano. Sus,
8: dari kemarin
5: aku latihan tari
8: sama Masa, lo latihan serogep berarti? Kapan tampilnya?
5: Besok malam mas tampil.
8: Jangan bisa biaya, digerakannya biaya.
0: Apakah wanandamennya?
8: Ntar berarti, semangat ya besok ngapik Dewi latihan. Konco-koncone itu semua.
5: Pasti aku tambah semangat.
8: Ya, besok kan bisa di rekam dikirim nih papa. Ya. Semangat ya besok ya. Sok pinter dewe jelas. Oke, gerakane sing pokoke apik dewe ya. Semangat.
5: Semangat ya papa sudah naik tangga.
8: Terima kasih.
5: Assalamualaikum.
8: Mas Apis, semangat. sekolahnya.

0: Ta-da. Là chết rồi, chị nhau biết. Dạ. Ừ. Dạ. Hết tu. Dạ. Ừ. Assalamualaikum. Salam.
1: 전화를 끊고도 한참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는 아빠.
2: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요.
1: 긴 세월 담담해질 법도 한데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볼수록 커져만 가는 그리움.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은 좀처럼 무뎌지지 않는 슬픔입니다.
2: 선물이 많이 줬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아빠랑 시간이 같이 시간이 보내면 이거는 언제까지나 이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좀 걱정하고 좀 슬퍼요.
1: 함께하지 못해 아빠는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품 안에 쏙 들어오던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랐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가족은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작진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오늘 이북 평화원 온주케니니로 몰래 마세몸 이북.
1: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는 엄마. 아이들도 궁금하긴 마찬가지. 맞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예요.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꿈이 아닙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아빠를 횟수로 3년 만에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빠에게 전할 승진 축하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센터를 찾은 가족.
4: karena ini ukurannya karena di Korea kan dingin jadinya pilihan utamanya yang bisa tahan sama lengannya panjang sama dingin tahan dingin aja.
1: 항상 아빠에게 받기만 했던 선물인데 이번엔 아빠를 생각하며 아이들이 고릅니다.
5: 아이니. 얘나요? 얘네 분. 얘기해.
1: 인넓은 세상. 소식이 전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이 무슨 노랫소리인가요?
6: 내 사랑은 당신뿐이가. 당신뿐이다.
1: 외국인 직원들을 위해 회사에서 종종 야외 모임 자리를 마련한답니다.
7: 멀리 젊은 와이프들 애들 다 놓고 여기 와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감하고.
1: 노래도 부르고요. 무려 소고기 파티예요. 여기에 갓 지은 흰 쌀밥까지.
8: 돈이 없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1: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9: 맛있어요.
10: 맛있지?
1: 아빠의 고기도 익어갑니다. 이제 한 점 맛볼 차례. 어, 그런데? 접시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놀러온 한국인 동료의 아들들.
11: 먹어요. 많이 먹어요.
1: 한국 오면 많이 사주면 되죠.
12: 아빠 만나러 왔어요.
1: 지금 아들 하피즈와 딸 기셀이 아빠 찾아오려고 한국어 속성 과외 중이거든요. 인도네시아어로 한국어 말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따라

0: 조사해봅니다.
1: 오케이? 저희는
2: 종남예산으로
1: 가고 싶어요. 유동금서.
0: 평소 한국 문화를 좋아했던 만큼 발음이 아주 정확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2: 아빠, 기타.
3: 기타 문다라 이끄다.
0: 자정이 다 된 시각. 작은 시골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떠날 채비가 끝이 난 듯하죠. 친척들의 배웅을 받으며 드디어 아빠를 향해 출발. 집을 떠난 지 꼬박 하루가 걸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풍경에 아직은 어리둥절하기만 한 가족. 아, 입김. 난생 처음 겪는 추위에 얼떨떨했나 봅니다.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옷으로 무장하고 다시 미소를 되찾은 아이들.
4: 전능사마 득득한.
0: 본격적으로 아빠를 찾아가 볼까요?
2: 충청 예산으로 어떻게 가느냐? 안녕하세요.
0: 바로 실전?
2: 충청.
0: 아, 엄마에게 연습한 거였구나. 그러고는 용기 내서 길찾기에 나섭니다.
2: 충청 예산으로 어떻게 가나요? 충청 예산으로 어떻게 가느냐?
5: 충청? 충청도?
0: 일단 통했습니다.
5: 투모로우 모닝. 지금 피니쉬. 끝났어. 가서 충청 예산.
0: 지금 교통편이 없나 봐요. 방법을 알려주시려나 하고 급히 따라가는 가족.
5: 투모로우 모닝. 여기에 그래서 충남 예산 티켓을 발권해요. 참고해서
0: 굳게 닫힌 버스 매표소를 보고서야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6: 버스가 없다고 하거든요.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거예요.
0: 속상해도 어쩔 수 없네요.
7: 야, 아까 kecewa karena udah dari tadi nungguin kira udah bisa malam ini ternyata bisanya besok.
0: 결국 공항 인근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가족은 숙소 인근 운서역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버스를 타고 예산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꼭 아빠를 만날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하피즈가 자신 있게 나섭니다. 승차권 발매기에 예산을 입력하는 하피즈. 공항 철도로는 갈 수 없단다.
7: 나야 뭐 그때 예산 답이지 않아 니 신이.
0: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가족. 어떡하지? 모를 땐 물어봐야죠.
2: 안녕하세요. 중장. 예산으로 어떻게 가나요?
8: 어디 가요?
9: 우리 한국말은 들으실 수 있어요?
8: 그 용산역 가셔서 뭐라고 해야 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Where are you from?
10: 인도네시아.
0: 인도네시아 번역본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친절한 영무원님. 내 머릿속에 저장.
11: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운서역에서 용산역으로 이동해 기차를 타고 예산까지. 실시간 교통을 반영하다 보니 가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침착하게 공항철도 탑승.
12: 안녕, 나 그래서

0: 얼마나 가야 하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하피즈. 덕분에 엄마와 동생은 마음이 놓입니다. 아빠, 우리 가고 있어요. 그 시각 가족의 한국 도착을 꿈에도 모르는 아빠 시기 씨. 오늘도 프레스 라인을 동분서주하며 반장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시간 일하고 10분간의 휴식. 아빠의 또 다른 힐링은 달콤한 자판기 커피 한 잔입니다.
1: 한국 커피 맛있어요. 쉬는 시간에 이거는 맛있고 피곤은 풀었어요.
0: 한편 무사히 용산역에 도착한 가족. 그런데 문제가 생긴 듯 합니다. 딸의 신발이 너무 커 자꾸만 벗겨지고 걷기가 불편한 상황. 이대로는 안 되겠죠? 기차를 타기 전 운동화를 사기로 했습니다. 벌써 골랐어요?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2: 지금 차리면 신고 가셔도 예쁠 것 같긴 한데. 지금 신고 가시겠어요?
0: 표정이 한결 밝아진 기세. 뛰어갈 태세입니다. 조금 지체됐지만 다시 아빠에게로 가볼까요? 기차표 발권은 한 번에 성공? 그런데 자리가 따로따로. 명절 연휴 기간이라 부족한 좌석 때문에 가족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 엄마와 떨어져야 하지만 씩씩한 아이들. 한 번 더 기차를 갈아타고 예산에 입성했습니다.
3: 드셨죠? 어느 정도?
4: 아빠가
3: 이제 정말로 여기서 5분 거리에서 5분
4: 거리에서. bilang kalau kangen banget terus peluk juga. Nah, terus
5: papa.
0: Apa? 아들 딸 목소리 들렸나요? 들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빠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은 정기 간담회가 열리는 날.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많다 보니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통역과 함께 꼼꼼히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아빠도 빠질 수 없죠?
6: 전자레인지가 두 개 있었는데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거 좀 사달라.
0: 승인 완료입니다. 기차역을 빠져나온 가족.
4: 유금속 어떻게 가나요?
0: 사람이 보이자마자 질문 바로 출력? 고향만큼 한적한 시골 마을. 물어볼 사람이 어디 어디 계신가요?
4: 안녕하세요. 유금속 어떻게 가나요? 응? 유금속 어떻게 가나요? 유금속.
7: 유금속 어떻게 가요?
4: 유금속.
7: 아, 여기 다 내가 여기 안 살기 때문에 여기 화장품을 내 물어봐요.
0: 그곳은 바로 마트. 스무 고개를 풀듯 아빠에게 가는 길 쉽지 않죠? 이번엔 딸 기세레 도전.
8: 안녕하세요. 아빠 만나러 왔어요. 응? 아, 유금속 어떻게 가나요?
9: 어디요?
8: 유금속.
9: 아, 유금속.
8: 네.
9: 유통석이 아니야. 아빠 보러 왔어?
8: 네.
9: 인도네시아?
8: 네.
9: 딱 나와. 내 태워다줘? 어? 네. 내 태워다주고 올게. 우리 손님이야. 아빠가 우리 손님이야. 어. 네.
0: 행운입니다.
10: 아빠, 아빠 비행하는 걸 결론적으로 내겠네. 감사합니다.
0: 시골 인심 어디 안 가요? 차로 5분 거리. 코앞으로 다가온 아빠와의 만남.

0: 저는
1: 저는 시기 씨의
2: 아들입니다.
3: 오,
4: 환영해.
3: 오느냐고 힘들지 않았어요?
0: 답답해 신앙.
3: 아유, 그 오느냐고 힘들었어요.
5: 이제 가장 궁금한 아빠를 물어봐야죠.
6: 우리 아미사게 도 와봐 블룸.
7: 아빠 지금 일해가지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0: 멀리 하다리자오.
8: 어, 멀리서 볼 수 있어요.
7: 있을 걸 어디?
5: 우선 회사 내 CCTV로 아빠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6: 누구를 아들이?
5: 과연 아이들은 작은 화면 속에서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아들이 해냅니다. 장하다.
9: 아야 아빠야, 깨달은 못해. 대박.
5: 그리움을 끝낼 시간이 다가옵니다. 간담회가 끝날 때쯤 아빠에게 깜짝 등장하기로 한 가족. 오늘 간담회의 마무리는 반장으로 승진한 직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10: 도장 위에 반장님이에요. 그래서 반장님이에요. 끝나오.
5: 아빠는 제일 마지막에 부르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수여식이 시작되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가족. 거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10: 시기투 임명, 시기투 반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5: 7년 동안 고생한 아빠에게는 큰 결실입니다. 묵묵히 견뎌준 가족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임명장을 본 아빠의 반응이? 무슨 일일까? 다들 궁금해하는 눈치인데요. 그 속에는 깜짝 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손편지.
11: 아살라말라이쿰 바. 바빠 지나가세요. 저도 부럽게 걸어서 부처를 하겠다. 저가 바빠 빨리빨리 가줘야 되잖아. 아우방은 방어처럼 바빠.
12: Walaupun kadang terasa sepi tanpa sosok ayah, mengucapkan terima kasih sebesar-besarnya karena telah menjadi papa yang selalu bekerja keras.
5: 아빠가 감동에 젖어 있는 그때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빠, 더 큰 선물이 바로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10: 단장 된 사람들한테 선물 줘서 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예.
5: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간절했던 순간. 못 본 사이 몇 뼘은 자란 아이들을 품에 안아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동료들도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13: 기분이 너무 좋다요.
5: 횟수로 3년 만에 이뤄진 재회. 가족들의 바람이 이뤄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퇴근길입니다. 영상으로는 전해지지 않았던 아빠의 체취. 아빠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 좋은가 봅니다.
13: 이거 보기 들어겠네요.
5: 혼자서도 잘 지내는지 궁금한 아내. 옷장을 살피다 뭔가를 발견한 듯 합니다.
13: 7년 전 옷.
5: 낡고 해진 옷.
9: 니가요, 배추. 바로 pertama kali berangkat ke sini ini.

0: 남편과 저 사람 둘이
1: 가족을 위한 마음이 느껴져 엄마는 울컥합니다. 참, 인도네시아에서 준비해온 승진 축하 선물이 있었죠?
2: 엄마가 바빠서다. 맞아, 바빠.
3: 많이.
2: 바띠.
3: 바띠. 아가씨야.
1: 다 해진 옷을 입던 아빠에게 인도네시아 전통 문양이 염색된 새 옷 한 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남편을 챙겨주고 싶었을까요? 아내의 작은 손길에서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3: 가시야.
1: 서로의 빈자리가 따스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밤입니다. 이곳은 아이스링크. 열흘의 휴가를 받은 아빠와 가족은 딸 기셀이 타고 싶어하던 스케이트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 비명 장착하고 아들은 꽤 소질이 있어 보입니다.
4: main ice skating terus kelihatan seru banget gitu loh, jadi pengen.
1: 또 어디를 가셨으려나? 휘황찬란한 이곳은 K-POP 아이돌들의 굿즈 스토어입니다. 아빠도 아는 딸의 최애 아이돌은?
3: 야, pengen nganu, merawat.
1: 걸그룹 하츠 투 하츠.
3: 와우. 아멘.
1: 딸 애교에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꿈만 같은 가족과의 시간. 인생 내 것도 남겨봅니다. 함께 같은 옷을 입고 함께 새로운 곳에 가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 생일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4: 아빠, besok toh pas aku wes gak di Korea toh aku lo bakal kuangen nang sana.
3: So, terus lah kuangen sih.
4: Gak ada, piye terus.
3: Terus piye lah, papa keuangan barang piye terus, Dan?
4: Piye.
3: Kangen apa karo papa, Dan?
4: Kangen
3: piye. Papa, gak dicium adek karo mas?
5: Bisa.
3: Mas, bareng mas?
5: Lagi, Dan?
4: Kenapa?
3: Habis, karo adek.
1: 그렇게 추억을 가득 쌓았던 열흘이 지나고 어느새 헤어질 날.
3: 얼른 봐봐.
1: 놓쳐버린 시간에 비해 한없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홀로 남을 아빠가 더 걱정인 엄마.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걸음. 함께한 열흘의 기억을 버팀목 삼아 가족은 또다시 시작될 그리움의 시간을 기꺼이 버텨보려 합니다.
3: 아빠는 가족들은 책임하는 사람은 아빠야.
1: 3년 뒤 다시 만날 그날, 더 단단해질 가족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전 주역만 들어주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편하게 잘 수 있게 위로해 주신 의사와 제작진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하는 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웠어요.
3: 8.9점.
1: 9.9점.
3: 10점. 100점이요.
4: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5: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6: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저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한번 짜? 하나, 둘, 셋.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아 치안이 외할아버지 조영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예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한 90% 정도.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손두들.

0: 할아버지, 손주 자랑 해주실 수 있으세요?
1: 레아는 보니까 외향적이고 섬세하고 재주가 좀 있을 것 같아.
2: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1: 이제는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애교스러운 애교를 막 부리려고 하고 애교를 부려서 좀 이렇게 의미를 좀 적기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비행기 탔다 해야지 나중에 보자.
1: 맞아요. 뛰어야 돼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2: 빨리 가, 빨리.
3: 할아버지는 엄마, 할머니의 딸을 옆에 앉을 거고 할머니는 우리 둘 다 옆에 앉을 거예요.
4: 그럴까?
3: 네!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4: 어, 빨리!
5: 아이들 누구 더 좋아하는 것 같아?
0: 저는 텐션을 좀 하니까 그 애들 좋아하잖아요.
2: 게임이 안 되지. 한 배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3: 할머니는 아주 좋아한대요. 할아버지는 그냥 좋아해요.
0: 부채부채줄까요, 공주님? 예? 시원해요?
2: 우리 경상도 사람으로서 내가 행동하는 자체가 좀 무식하지. 그 뭐 인정하는 건 인정해야지. 사실인데.
6: 야야, 기다려. 할아버지 간다. 야, 오늘 뭐 했어? 응? 재밌었어, 오늘?
3: 네.
6: 친구랑?
3: 네.

0: 이 정도가 더울 줄은 진짜 상상을 못했지.
1: 따갑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 햇빛이.
2: 저희가 여기 초원지대잖아요. 이렇게 초록빛이 사실은 이 지역의 이런 상징 같은 그런 곳인데 꿀이 이렇게 말랐다는 거는 정말 더운 거거든요.
0: 아, 좀 따뜻해.
3: 아니,
0: 알레지.
4: 우와, 아가씨들 수영복 입었네.
0: 위에.
4: 저 흔들흔들 하는
0: 거. 또 내 말아?
4: 어디 가는 거야?
0: 우와. 부산.
3: 우와.
0: Allez-y, on va installer la piscine. Ah bah parce qu'il faisait trop chaud, il fallait absolument que les enfants puissent aller se rafraîchir dans l'eau.
4: Ya, 보자. 아빠 어떻게 하는 건 보자.
3: 어, 머리 이제 아플라티, 봐봐.
0: Elle est toute aplatie, mais tu vas venir gonfler là.

0: 아니.
1: 앞 어깨 잡고, 옳지. 아니. 오! 와.

0: C'est bon? Je vais le faire avec Lara.
1: Oh, oh, oh, oh, 커지고 있다, 지금.
2: 네, 커지고 있어요. Oh, oh, oh.
0: Vas-y Léa, continue, je vais chercher la machine. Je vais chercher une machine pour gonfler.
3: 우리 남편이 너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2: 아빠는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1: 박수 한번 하자, 우리 아빠한테. 박수! 우와! 우와! 간단하네, 이거 하면.
4: 될까?
1: 응? 할 수 있어? 되니까 들고 오겠지, 케빈이. 아빠, 내가 아빠 대단하다. 야. 와, 건방해버리네.

0: 야, 이 들어올래?
1: 근데 먼저 발좀 씻을래요?
2: 아, 발 이렇게 발리기해야지.
0: 깨끗해야다. 그래.
2: 아, 발 씻고 와.
0: 레아,
2: 잠깐만. 잠깐, 할머니도 넣어가지고.
0: 이 넣은 거
2: 어! 이 가는 거야, 이제. 이 가는 거야, 이제. 왜 언니한테 해야 돼? 지혜한테 할까? 아자!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1: 할머니가!
2: 으쌰! 으쌰!
1: 으쌰! 으쌰!
2: 미쳤다 진짜. 레아 지연이가
0: 기다려.
2: 어, 할머니 또
0: 말해. 기다려. 이야 이야 지연이 이리와 이리와.
2: 경쟁해봐.
0: 이야.
1: 어, 또...
2: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0: 애들 노는 거 보면 보기 좋으니까. 뭐라 그래요? 좋은 말로 표현해서 감개무량하다 이거. 어디부터 관광도 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걸 못 해봤어요. 못 해보고. 새벽에 가갖고 뭐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해서니까. 빵점이 자빠지면 빵점 아빠. 스스로 난 알아. 빵점하고.
1: 야.
2: 예.
1: 이렇게. 바로 잡아줄게, 자.
2: 준비됐어? 조심해. 아기 무당벌레야. 조심해.
3: 어디?
2: 나 동물 아주 좋아해요. 다리가 여섯 개 있는 동물도 좋아해요. 벌레도 좋아해요.
4: 물속에 있어서 아주 무서웠지.
3: 무당벌레 맞나? 어, 무당벌레 맞다.
4: 아기 무당벌레. 이제 무당벌레 세 개.
3: 어, 살려줘봐.
4: 자, 아기 무당벌레야. 집으로 가야지.
3: 오, 우리라 착하다.
4: 조심하세요. 무당벌레는 깨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3: 야, 어떻게 이렇게 밝게 됐지, 리아야? 잠깐만,
0: 좋아.
3: 지아, 내려와. 아, 추워요, 추워요, 추워. 아우, 추워.
0: 추워, 이제?
3: 예, 생각보다 차갑네.
0: 그래.
3: 이제 따뜻해?
4: 아주 포근해요.
3: 아주 포근해?
4: 아, 진짜로 포근해요.
3: 진짜로 포근해요.
0: 밀지 못해, 어디서 뭔가 뿐노. 자. 이거 한 개 들고 왔나? 폼 잡아놨다.
3: 자기는 어울리네, 질질.
5: 밀짚 모자 하니까. 모자가 너무. 이걸 그냥 하나 드러내고 여기 나무 하나를 심으면 돼. 원래 여기 화분이 이렇게 들어 올라와 있었어.
0: 이 나무 화분만 있지, 이걸 지금.
5: 병원이 방치해놓은 상태로 1년이 지났거든요. 또 너무 바쁘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 와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와서. 내가, 내 바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빠 뭘, 아빠가 이거는 나 좀 추천해줘요, 아빠. 뭘 심으면 좋을까, 우리 집에.
0: 건강하게 생긴 것이라.
6: 어, 라임?
5: 어, 케빈 좋아하겠다.
0: 석류나무 한 개 실어. 이 무궁화꽃 피는 거야, 이거. 무궁화꽃이 만발하면 엄청 보기 좋다고. 이 나무 컵만 있지. 이걸 이게 비교 안 된다. 아니, 이것부터 다 파놓고 하자고, 파놓고.
5: 나 한 김에 저 잡초 좀 뽑자, 엄마.

0: 저기도 그대로 봐. 좋은 입맛이에요.
1: 너 너무 많다.

0: 여기 돈독 나오잖아, 이거. 오케이. 자, 케빈, 이거 파자. 여기 파자.
1: 응?
0: 여기 파자, 여기 파자. 이거 파야지, 이제. 이거 뜸 내라고 파야지. 이거 파, 땅 파야지.
1: 이거 파야 돼요?
0: 여기 놔놓고 땅 파야지. 여기.

0: 커야지. 개비.
1: 나중에 애들 오고싶을까 아이가?
2: 애들 깨울까?
0: 애들 깨웠나? 그 깨운 하나도 한번 전시하면 된다. 야. 어, 엄마. 나무심자, 엄마.
3: 꽃송이가 있는 꽃 있네.
2: 꽃송이가 있지.
0: 나무심자, 엄마.
1: 오, 잘 잤어.
0: 야, 지안이, 어, 야, 엄마, 빨리 무궁화꽃 심자. 할아버지, 무궁화꽃 심자, 이야. 무궁화. 이야. 이야. 이야. 이야. 그 나무를 또 심어가지고 살아나면 우리가 흔적이 남는 거니까 엄청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4: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 많이 해. 알았지? 응? 그렇지. 먹어보자.

0: 이거 챙겨갈 거. 테이블 보, 테이프 챙겼지? 양갱 네 박스 가져갈 거 아까.
1: 4개부터 뭐 이게 한 개가 몇 개더라?
0: 이제 우리 한복을 꼭 챙겨야 돼. 한복을 잘 챙겨야
1: 돼. 한복은 너는 내 거 챙겨가면 되고.
0: 응, 한복 잘 챙기면 돼.
2: 단호 축제라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샤또에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호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호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보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봉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오봉서원의 책임자로서 이 단호축제를 참여하는 걸로 하고
1: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외국인을 상대로 유교 문화라는 정신을 좀 가르쳐주려고 해요. 그냥 뭐 닥치는 건데. 사나이들 스타일이잖아요. 애들아 모르겠다 한번 해보지 뭐. 가자, 나가자.
3: 갑시다!
4: 갑시다!
3: 갑시다! 갑시다!
5: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사 딸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1: 제가 내리자. 으쌰, 으쌰. 그래, 그래, 그래. 들고, 그냥 끌고 와, 끌고 와.

제 아버지가 그냥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봉서원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온 거기 때문에.

0: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라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저희 집에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선생님 거기 앉으시고. 에이, 아니 아니에요.
2: 에이 그러잖아요. 그러시는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3: 누구세요? 아유, 사람이 많네.
0: 많이 오셨죠?
3: 네, 많이 오셨네.
0: 제가 출산했는데도 이렇게 오시고.
3: 내보다 더 한국인이네. 인사하는 법을 제가 한 가지 전파를 해드리겠습니다. 유교 관습으로 상업이라고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상업. 상업.
4: 상업.
3: 바로 요게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은혜 아버지입니다.
4: Bonjour, je suis le père de 은혜, 조영한.
3: 저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한 오봉서원을 관리하면서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봉서원이란 선조님들의 가르침을 개성 발전시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곳입니다. 저희 선조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우애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밀양 지역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서민주의 민족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족들이 모여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Après, on va chanter Miriang Arirang, Arirang de Miriang, c'est ça. Est-ce que vous connaissez Arirang? Arirang, Arirang, Arario. Miriang Arirang, c'est un peu différent. Je vais en piano et vous allez entendre mélodie. Je vais faire mon mieux. Voilà, voilà. 저 이제 피아노 칠게요.
3: 피아노 되겠나?
4: 화이팅!

0: 잘하는데.
1: 우리가 이렇게 여름을 여는 행사 단어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단어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훌륭하셔서 여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쑥떡으로 나눔을 했어요. 밭에서 쑥을 가지고 와서 쑥 인절미를 같이 만들 거예요.
2: 자, 가자 그래요.
3: 갑시다.
2: 쑥 뜯으러 가자.
3: 쑥 뜯으러 갑시다. 쑥 뜯으러 갈래요, 쑥.
2: 쑥은 진짜 요새 문화를 좋은 거야. 쑥이요? 쑥이, 쑥. 김질 방갔을 때, 사우나 가갖고 그 쑥, 쑥 쉬면 엄청 좋아.
3: 친해지셨어, 아버지 보셔.
2: 여기. 야! 하나이. 대한민국. 몰라? 이봐, 해볼게. 대한민국.
3: 따단, 따단, 따단. 그래. 같이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걸고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반에.
2: 어휴, 이게 죽이네.
4: 여기다, 여기, 여기.
3: 아, 이게 쑥이.
4: 너무 컸다.
2: 너무 컸다.
4: 너무 커.
2: 자.
3: 아, 쭈그리지 않아도
2: 돼요. 폭력해라.
3: 네?
2: 폭력해. 쑥에 대해서 쑥의 현우.
5: 네.
2: 음식물을 만들 수 있다. 약용.
3: 아시르, 옹센 메디신, 메디신 코리엔.
2: 그 집안의 소독, 천년 방향제.
3: 아, 방향제를 뭐라고 그러죠?
2: 곤충 벌레.
3: 방향제, 그.
2: 이 쑥을 가지고 사우나 시설에 가지고. 사우나에

0: 그 뜨거운 데 숨을 이렇게 탁 하고 향기를 피부에 들은 그러니까 북한 출신들은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딸을 이 숙주기발이라고 보내 3일 그 몸을 완전히 알칼리성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개조를 했어 지금
1: 그만큼 숙이 좋다
2: parce que ça filtre, ça fait filtrer antioxydant.
3: Oui. Et purifier le corps.
2: Oui, voilà, exactement.
3: OK.
1: 숙은 여성에서 여성들한테 가장 좋은 식물이다. 나도 내 목소리를 땄습니다. 왜냐면
4: 미안해, 바네사.
1: 자, 짧은 지식을 마치겠습니다.
5: 오이 올려놓으시네 오이
4: 이걸 이제 손으로 하는거야 이제
5: 이야 인절미 이걸 많이 할수록 쫄깃쫄깃해져요.
1: 손절구네, 손절구.
3: 손절구.
1: 네? 절구. 여기니, 저기. 그, 절구 좀 줘. 저, 절구, 저거. 네? 네? 이래야 돼, 이래야 된다고, 이래. 이건 잘해야 돼. 나도 해본 적 없지.
5: 아버님. 이 친구도 해보고 싶대.
4: 몽룡 씨도 하고 싶대. 몽룡 씨.
1: 그래.
6: 박수.
1: 왜? 해볼래? 내가 해볼래? 야, 내가 해봐. 야, 궁 해봐. 궁 이랬어, 이랬어. 야, 궁 옳지. 더 힘껏. 이야. 어서. 궁, 이야, 됐다, 이제.
7: 야, 파워,
1: 됐다.
5: 와, 좋다.
8: 와우, 맛있게 생겼네요.
1: 어, 냄새 나네.
4: 어, 그쵸, 네.
1: 콩가루 냄새 나네. 콩.
8: 에? 에? 접시로 해요?
5: 그래서 이렇게 떡은 칼로 안 자르고 되도록 이렇게 접시 같은 걸로 잘라요.
4: 생각해도 안 쓰죠.
1: 야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예. 하나 더 주세요. 자. 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자, 니도. 자, 이도령도 하나. 이도령도 하나. 식으면 맛없어요.
4: 이거는 식어도 괜찮아요.
1: 자, 케빈. 라스트다, 이제.
9: 일 제일 많이 한 사람.
1: 그래.
9: 제일 많이 얘기 안 되죠.
1: 밀양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내가 내 입에서 외국 분들한테 알리다 하는 그 자체가 또 우리 선조님들을 알리다 하는 그 자체가 나는 뭐 속으로 내가 언제 뿌듯하지, 사실.
5: 하나, 둘, 셋.
10: 인절미.
1: 가자.
4: 가자. 엄마가 이제 선물만 좀 들어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레아가 만들었다 이북 레아 만들었다
1: 아이디어 장병
4: 자가자 하나 둘
1: 이야
4: 봉슈 꼬꾸레 송포
11: 안녕하세요 카메라
4: 아 봉슈
11: 봉슈
4: 오케이 ça c'est le cadeau de la Corée
11: merci tout Regardez les filles! Merci!
8: Mais on va te partager à tout le monde, on va partager à chacun.
11: Tu vois, on va partager!
12: André, elle partage jamais.
4: Oui, André, elle prend tout pour elle.
11: Tout.
13: 어린이집은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부터

0: 내가 이 프랑스에서 낯선 곳에서 제가 또 좋아서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아 우리 언니는 그래도 시골에 정착하면서도 나름대로 진짜 멋지게 산다 이런 생각을 했어.
1: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내 딸이 최고다.
2: �raiment ancien chanson coréen traditionnel. Il s'appelle Arirang. Il s'appelle Arirang. Et ça, c'est mon père qui s'habille en.
3: Arirang, nal jom boso, nal jom boso.
2: Ça, c'est l'école ancien. Mon père, il est en train de restaurer. Vous voyez, c'est le bâtiment traditionnel coréen. Et ça, c'est la chanson qu'on chantait à. Avant, on avait notre chanson, notre manière de chanter.
3: 동지 사 딸, 꽃도 보시, 날 좀 보소.

0: 이게 뭐야 이거?
1: 우리 짤 내 아기.
0: 야, 야, 여기 와 아기.
2: 지안이는 지금 뭔가 우는 아기야.

0: 울버공주, 울버공주.
1: 이건 어디, 어디?
2: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찾았다.
3: 뭐야?
2: 여기 있다.

0: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 승리. 요렇게, 요렇게 또, 이렇게. 요렇게 막아야 돼, 일단. 내 엄마가 원래 바둑을 어릴 때 배웠었거든. 내가 바둑을 좀 뜨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요렇게 해도,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승리. 먼저 요렇게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1: 무슨 말인지 하나도
0: 모르겠어요.
1: 모르겠지?
0: 자, 일단 해보자. 일단 이렇게 돼. 막아야지. 그렇지. 옳지. 옳지.
2: 옳지.
0: 이야.
2: 레아 지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
0: 진짜. 또. 레아 세 개 되는데 놔야 돼.
1: 근데 다섯 개만은 뭐 했어요?
0: 다섯 개 하면 승리.
1: 그럼 승리로 뭐예요?
0: 승리는 승리로 이긴 거지.
1: 네?
0: 리아가 이긴 거지, 승리. 이제 할아버지 승. 아! 몇 개야?
1: 다섯 개.
0: 다섯 개, 할아버지 승.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할아버지 끝.
1: 이제 좋아해요. 만났을 때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많이 만나서 이제 좋아해요. 와우, 나도 도와줄래. 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 자, 해야 될 건, 이렇게. 지한 거 여기 있어.
3: 더 줄래, 이미.
2: 어머나, 불이 있으니까 더 이쁘네.
3: 나 리모나드.
4: 아버님.
2: 진짜 또 맛있겠다, 시원하게.
4: 네. 고름. 선티?
2: 와, 케빈. 고마워.
4: 네.
2: 우리도 오늘 진짜 재미나게 즐겁게 진짜 마무리 잘하네. 케빈이 왜 무슨 요리 했을까?
4: 몰라. 오리고기.
2: 오리?
4: 아버님 집.

0: 땡.
1: 고민 많이 했네, 기술이네.
2: 어때요? 맛있어요?
1: 맛있어. 엄마 스타일이야. 나도 엄마 스타일인데, 이거는.
3: 재미 너무 맛있다.
4: 이야, 감사합니다.
3: 진짜 이거는 턱, 턱 그린데.
2: 으쓱 잘한다. 얘들아 너 그 뭐지 단오 축제에서 못 불렀으니까 그거 불러줄래요. 비처럼 음악처럼 불러줘. 어. 얘 서서 불러줄래 한번.
5: 습도 시작 비가 내리고.

0: 또다시다 그날에
1: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질 않았는데 좀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뭐 표현하기 좀 그렇고
2: 시간이 다 오면 좀 아쉬우신가 봐요.
1: 그렇지.
0: 파주 빙판 잡힌 조화빙 아자빙
1: 그 전에보다는 조금 달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볼 때 애들이 더 끌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
2: Thank you.

0: 할아버지는 가셔서 아이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는 게 목표인가요?
1: 그래서 할 일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2: 지연이 힘들어. 뭐야, 뭐야.
3: 할아버지.
2: 왜 또? 또?
3: 팔자매나
2: 이야.
1: 내가 지연이 귀염둥이 손녀들아. 할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짧았어. 미안해. 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올 기회가 있을 거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자리를 마련해 볼게. 야, 지안이, 할아버지 사랑해.

0: 잘 있었어?
1: 이렇게 컸어.
0: 할머니, 할아버지 꼭 간다.
2: 아이고, 참, 진짜.
3: 할머니, 와요. 엄청 더웠을 거예요, 지금. 털을 안 깎아가지고.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엄마 식당이지.
1: 야, 감사합니다.
2: 이건 마지막으로 먹을 거야. 이거 제일 맛있다.
3: 어, 지안이 맛있겠냐? 빨리 먹어.
1: 화이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고,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잠깐의 1인자였을 수는 있어요. 그것만으로 뭐 업적을 쌓았다고 하긴 또 그럴 것 같고요.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둑 때보다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바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면 다시 두면 돼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무게감이 다른 거죠.

사실 참 저는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요. 오늘 딱 보니까 왜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0: 예, 안녕하세요. 처음 프로바둑 기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도 복귀라고 하죠. 바둑의 복귀처럼 한번 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오랜만에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제 모습인가요? 이게? 88년도 참 이게 장난기 있죠.
1: 여기 섬인가 봐요?
0: 그렇죠, 여기 섬이 있죠. 여기도 섬이고.

0: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섬입니다. 신안군이죠. 신안군이 비금도 배 타고 한 요즘도 거의 2시간 걸릴 겁니다. 이게 뭔가 섬만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섬에서만 제 나이 때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섬만이 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 제 나이 또래에서 개구리 잡고 뭐 개구리 뭐 이렇게 뒷다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다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피자 같은 것도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비파나무라고 착각을 해서 피자나무 있다. 5살 말쯤? 그러니까 만으로 4살이죠, 아직. 만으로 4살이고요. 큰 누나 아니면 작은 누나예요. 이렇게 무릎 위에 온차 놓고 이렇게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사방을 막으면 드러낸다. 그게 너무 좋잖아요.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하나의 놀이로서. 예.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돌 구단 친형이고 프로 기사인 이상 구단입니다.

0: 아버님도 이제 교편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자식들한테 바둑을 자연스럽게 한번 가르쳐 본 거죠.
1: 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고향 신안에서 하게 돼서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고 아시다시피 저는 바둑을 두던 사람입니다. 만 다섯 살에 바둑을 시작을 했고요. 2019년 말 은퇴할 때까지 약 30년간 바둑을 두었습니다. 프로 생활만 24년을 했고요. 바둑은 인류가 만들어 온 유일하고 완벽한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바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19x19입니다. 361칸에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한 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 추상 전략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아버지가 이제 새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대를 안 했죠. 거기서 이렇게 좀 혼자서 아버님 가르쳐주는 정도 가지고 얼마나 두겠는가라고 이제 기대를 전혀 없었는데 한번 이렇게 둬봤는데 뭐 저보다 난 같더라고요.

0: 우리나라의 조훈현 구단이 중국의 서비스형 구단을 물리치고 은창기배 세계 대회의 패권을 차지한
1: 공짜 갑자기 진짜 관광명사 아니에요? 매제자 들어가게 됐고요.
2: 정감용 사부님, 뭐 제자 뭐 여러 명이 있지만 이제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뭐 당연히 이세돌구나. 그냥 번뜩번뜩이었어요. 뭐 바둑도 그렇고.
3: 아, 이세돌은 다르다. 실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수익기가 너무 정확하고 사활 잘 풀고, 그리고 세돌 형이 그때 그 충암 연구실에 자주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돌 형 자주 봤었고.

0: 설문지.
1: 바둑 재밌어요?
2: 저는 누구 만날까요?
0: 알파고의 두 사람.
3: 근데 너무 잘 녹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딱 듣는 게 친구가 제가 7살 때 그 정도 건달이 정도의 실력 같아요. 바둑이라는 게 사실 간단하지. 사방이 막히면 드러내는 거고 그런 다음에 두 집이지 두 집. 두 집을 내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배우는 게 패 같은 걸 거야. 따내면 뭐 한 대 하나 두고 다시 따내는 거. 그렇지? 사실 바둑은 요 외에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둑이라는 거는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해. 사실은 지고 이기는 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 상대방과 내가 어떤 바둑을 두었느냐가 중요해요. 한 줄씩 두어가면서 둘이서 만들어가는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 나올 수가 없겠지.

아저씨는 6살 때부터 운동하고 책임지는 그걸 한 30년간 배웠어. 우리 친구도 조금만 더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음에 혹시 또 오게 되면 한번 둘까요? 그때는 정식으로 한 6, 7점에.

0: 자기 기풍이 그 지휘에선 공격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1: 제 프로 첫 대구.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기사 조한승 구단이고 지금 프로기사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입단 대회에서 두 명만 입단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프로가 된 거에는 좀 의미가 있었고요.
1: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둘 다 그렇게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가 되고 참 재밌는 게 바둑계가요. 진짜 노터치예요. 알아서 해, 이거예요. 바둑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건 네가 알아서 해요. 좀 한 95년도 입단을 했고요. 98년도까지는 예상만큼 발전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 97년도 말이죠. 또 외환위기 왔었잖아요. 아니, 어순했어요. 또 사회가 굉장히 어순했습니다. 바둑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3: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소득을 올려서 이제 집안을 건사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소득이 끊기잖아요.
1: 이게 사근동이라고요. 저기 예, 아담하게 살았죠. 반지하라. 예. 수입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갖고 싶 정신 못 차리고 98년도까지 이렇게 성적도 없는데 없었죠.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의 그런 신체적 그런 것들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를.
2: 근데 아마 좀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4: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혼자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돌거나 그런 식으로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5: 지나고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3: 한동안은 뭐 말도 잘 못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옆에 같이 있었으면은 같은 바둑계다 보니까 승부를 함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일도 없었을 수 있는데 많이 이제 저도 안타까운 일이죠.
1: 97년도 말이죠, 그게. 이제 98년도에 돌아가시고. 뭐, 바둑의 가치가 존중, 배려, 책임을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쌓아주신 분이거든요. 거기서 또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기록을 남긴 97년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제대로 된 기부를 거의 못 보셨죠. 그때 그 암울한 상황에 아버지도 이렇게 되시면서 그때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은데 살면서 좀 그런 거예요.

0: 당초 32연승에 돌풍을 일으킨 후 연말 바둑대상 MVP까지 수상한 이세돌.
1: 2000년에 이제 32연승 하면서 불패소년이라는 별명도 붙고 이미 세계적인 선수였어요. 그 저희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2: 무서운 신예, 차기 이제 바둑 1인자. 저와 한 살 차이밖에 안 났지만 그 경지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어요.
3: 강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강했기 때문에.
4: 아마 그 시절에는 이창호 구단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
2: 이창호 구단의 아성을 과연 이세돌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
0: 금이 환영하는 조년을 맞이하는 이 소년을 당시 최연소 타이틀 보유자 이창호.
5: 이창호 사부님의 존재는 어떤 느낌이에요?
6: 아, 거의 구름이의 존재죠. 시대마다 1인자는 존재하는데 그런 단순한 1인자가 아니에요. 저는 시기는 짧지만 저도 1인자였던 시절이 있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1인자가 아니라요. 패러다임을 뭐 바꿨거나 혹은 완성시킨 분입니다.

0: 결승 1국과 2국을 완전 압도했어요.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제한 시간도 얼마 안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3국이 치러졌는데
1: 모두 다 그 바둑을 다 보고 있었고 2연승 하고 있을 때만 해도 아 이제 넘어가는구나 이제 이제도 우리의 시대가 오는구나.
2: 참 재밌었어요. 그 유일했던 이제 그게 뭐냐면 1, 2국을 두고 3, 4, 5국을 몇 개월 후에 둬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0: 기억나는 게 검토실에서 그 대국을 검토하다가 세도령이 거의 우승했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이제 검토실에 계속 남아있던 박영훈 구단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형이 간 다음에 이창호 사범님이 아니라 바둑에 신이 둔 것 같다고 해서 세도령이 역전패 당했다.
2: 처음에는 좀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뭐랄까? 아, 바둑 쪽으로 봐도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바둑이 뭐가 문제였을까? 결국 정신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1, 2국을 승리한 다음에는 너무 이제 자신감이 올라갔고 특히 구름 위의 존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구름 위의 존재, 그 이창호 선생님이 더 이상 구름 위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좀 자만, 오만 이런 게 들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삼국의 그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패배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그로부터 한 2년 뒤죠.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 이세돌 구단은 날카로운 창, 이창호 구단은 이제 방패.

0: 3대 LG배 세계 1학년 우승 이세돌 6단.
1: 이제는 뭐 이세돌 9단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2: 1인자에 딱 올라갔던 것 같아요.
3: 이세돌 9단이 도요타 덴소베 세계 바둑 결승에서 중국의 창하오 9단을 188승 만에 불계로 물리치며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4: 이세돌 9단은 이로써 지난해 삼성화재배 세계 바둑대회 패권에 이어 후지츠배 등 세계 바둑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하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대회는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는 대회입니다. 서울시장 그야말로. 아까 반가웠던 애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기억나는 친구인데

0: 홍승주님,
1: 박미라님, 74니까 80.5집. 60대 80.5집. 100승.
2: 아니요.
1: 이름.
2: 너 지금 여기까지 좀
1: 어디 다녀? 아니.
3: 가족을 배우는 김하민이에요. 이기니까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4: 이겼어요? 졌어요?
5: 졌어.
4: 그 지금 기분 어때요?

근데 승부욕이 있는 친구들이랑 바둑이라는 게 원래 뭐 지고 이기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에 너무 집착하면 사실 바둑에서 좋은 점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바둑 기사처럼 많이 지는 경우가 드물긴 하겠죠. 최고의 기사도 진짜 많이 패하는 것이 바둑이다 보니까. 저는 18판 이긴 경우, 8판 못 이겼습니다. 평생 80%를 못 해본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두 번을 넘겨진다는 거죠. 졌을 때뭐 엄청난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 못해요. 바둑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일 수 있거든요, 이게. 승패라는 게. 좋은 대국을 하고 있으면 또 그걸로도 괜찮은 거거든요.

0: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뭐 몇십 년 만일까요? 엄청나게 오랜만에, 60몇 년 만에 아마 벌어진 10번 될 겁니다. 그 굉장히 명예스러운 대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리스크도 큰데요, 졌을 때는 아무래도.
1: 전통적으로는 정말 이 시대 1인자를 가리는 시합이고.
2: 아, 그 승부를 사실 받아들이는 그 두 기사가 대단하다. 그런 승부에서 지는 순간에는 본인의 이제 바둑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0: 그 전에 사전에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10번 기계 명예스러운 대결을 그 리스크 때문에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0: 여전히 자신감은 있는 상태구나. 아무래도 역시 아직은 인간의 직관력이나 이런 감각들을 컴퓨터인 인공지능이 따라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꼭 인간의 그런 걸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그게 이제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그 결승전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서 하는 샵 이제 제가 이제 커지고 다니는 2대3으로 패하고 돌아오는 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거든요. 큰 시합을 패하면 조금 이제 시간을 줘요. 근데 이제 이 알파고 얘기였던 거죠. 뭐 비밀 유지 계약도 쓰고 이러는데 좀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체스가 진즉에 컴퓨터가 정복을 했잖아요.
2: When in 1997, another IBM computer named Deep Blue beat the reigning world champion, Gary Kasparov.
1: 하도 또 언젠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제안이 왔을 때 아 이제 바둑이 시작되는구나라. 그러니까 몇 년 후, 한 2년 후, 3년 후에는 모르겠구나. 근데 그 시작점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기쁘게 받아들인 거죠.
3: 상금도 이제 얘기해주고 뭐 하길래 아 그 뭐 속된 말로 뭐 거저 아니야? 그러니까, 어, 당연히 해야지 뭐 이제
4: 이 형 땡 잡았다 그냥 이거는 당연히 인간이 이기는 승부인데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5: 네, 인간과 인공지능 컴퓨터가 펼치는 세계 바둑 대결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인간계 대표 이세돌 구단.
6: But we'll have to see how they do against someone of the brilliance and creativity of Lee Sedol.
7: 알파고의 현재 능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8: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는 바둑 최강자와 이 세계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4: 아무리 구글이라고 해도 이게 뭐 별 수가 있겠어? 그때는 뭐 이제 뭐 딥러닝이라는 이런 걸 알지도 못했고
1: 저는 진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뭐 한 판 제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는 있는 거고 근데 전체 시리즈를 제가 패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9: 일곱은 좀 이 본인 스타일대로 처치해 둘 것 같습니다. 예.
10: 어떤 면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정말 잘 둔다면 알파고원의 명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내 숫자였을까 하나 13수? 12수구나. 12번째 수부터 조금 이건 좀 잘 되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10: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어요.
9: 너무 많이 지금.
10: 네, 이세돌 구단 또한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9: 뭔가 좀...
10: 아, 지금 던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돌을 거뒀습니다.
9: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죠.
10: 네,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의 대결, 첫 번째 대결, 알파고의 불계승입니다. 정말 충격을 감추지 못하겠네요.
1: 알파고가 생각보다 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일곡을 패배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은 여전히 좀 존재했었어요.
11: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그 두 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좁은 시야를 갖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야, 근데 이 곡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2: 아, 끝까지 계산도 안 해요.
11: 네. 네,
12: 여기서 던졌습니다.
11: 이세돌 구단이 현곡을 네, 합니다.
12: 지금 많이 졌어요.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바둑판에 본인이 어떻게 하는데
11: 네.
12: 의미가 없어요. 받아줄 지금...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요. 이건.
11: 거의 벽이죠, 지금.
1: 이게 진 것도 진 건데요. 뭘 정확하게 몰라요. 왜 졌는지.
3: 진짜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알파고가 드는 수법이 너무 신선하면서도 독창적인 그 창의력이 느껴지는 것이었죠.
1: 이창호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편안히 돌아. 그 사람이 못 이기는 것 같다.
4: 예, 이곡 끝나고 형수님이 연락이 오셔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럼 복귀하는 거 좋아할 거라고 세돌이 형 평소에 시합 두면 복귀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방에 와줄 수 있냐?
3: 밤새 아마 새벽 한 4시 반? 5시쯤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바둑이라는 본질을 완전히 처음부터 어떤 백지화 시켜놓고 토론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1: 제가 삼국부터는 작전을 짜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못 이긴다. 하여튼 작전 자체는 초반에 승부를 거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둑은 돌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경우의 수가 많죠. 저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도 승부를 한 거예요. 알파고가 연산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제가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초반에 승부를 했는데 아니었죠.

0: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첫 수를 넣는 그 선생님부터 어쨌든 승률이 높은 수를 두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볼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수익기를 못해요. 일종의 감각으로 두는 겁니다. 감각과 데이터를 쌓으면 되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압승입니다.
1: 내용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눌렸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벽에다가 주먹치기 하는 것처럼 막 무릎이 후들거리더라고요. 너무 이게 제 생각과 빗나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 우리 바둑계는 어떻게 되지? 막 생각부터.
0: 동료, 지인, 가족 총출동을 했죠. 당연히 분위기도 딱 어렴풋이 알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 응원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냥 뭐 절망이었죠. 1, 2, 3국 졌을 때가 참 바둑 두면서 이게 나의 패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나만의 패배가 아니구나. 아니 그런 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2: 자 이제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포시즌스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초반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전투를 피합니다. 오히려. 최대한 간명하게.
2: 세계 대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제4구 함께 보고 계십니다.
0: 68번째 이게 여기가 68번째 그 다음에 이제 78번째 굉장히 이상한 점이다. 이상한 수를 주면서 지금 버그를 유도한 거거든요.
2: 먼저 끼워갔어요.
3: 그게 뭔가 느낌이 좀 있는 수예요.
0: 어쨌든 저걸 두는 순간 사실 거의 끝나버립니다.
4: Look at that move. That's an exciting move.
5: No, basically,
6: he found the wedge.
7: The sharpest dropping wind rate we've seen.
8: He dropped at 80%. Wow.
6: 어? 어? 어? 뭐지? 아니 이거는
9: 뭐지?
6: 오늘 뭐 렉 걸린 것 같은데?
3: Thank you. 알파고가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2: 네.
3: 박수 한번 칠까요? 네.

0: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1: 이렇게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2: 승리의 의지와 사람의 지혜로 무장한 이세돌 앞에서 결국 인공지능도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3: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실제로 인공지능이 막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많은 수를 읽어내지만 바둑판의 모든 부분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럼 예측 못한 곳으로 찔러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균열이 일어나는 건데.
4: 뭐 모두 딱 보셨잖아요. 네, 신의 한 수 이렇게 친한 형이지만 그 바둑은 정말 진짜 인정한다고.
5: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 길을 결국 혼자 만들어냈고.
6: 他是能够洞察到，作为人类历史上，他应该这个是一个人类历史的围棋的人类围棋历史的丰碑。
7: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겨 탄판이라도 이긴 사람으로서 지금 그렇게 지금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패배한 사람이죠 처음으로. 네, 시리즈 전체를 패배한 사람이 된 겁니다. 바둑계는 2017년도부터 아주 큰 모양,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8: 꼬물이는 거 나보다 잘못 쪼만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5: 약간 이거 쪼일만 한데.
7: 제가 그때가 이제 33이었죠. 제가 예전부터, 예전부터 거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만의 뭔가 시그니처 뭐 이런 걸 딱 끼고 싶다라는 게 강해요. 뭔가 이창호 사님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뭔가 남기고 싶었는데 깔파고가 이렇게 바로 딱 되면서 이제는 뭐 남겨볼 수가 없고 이미 시대가 바뀐 거고 이미 도대체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9: 한국 바둑의 간판으로 꼽히던 이세돌 9단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를 이겼던 바둑기사는 단상 밖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7: 그것을 제가 뭐 결정할 부분은 아니었어요. 결정을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무슨 결정을 내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요. 저는 바둑을 막 30년을 뒀지만, 바둑에 제가 생각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스스로 부여한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의미가 사라진 순간에 제가 무슨 뭐, 거기서 무슨 선택을 못했어요.

정신없이 정상을 향해서 가다 보면 그 자체가 그냥 뭔가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정상을 향해 가는 게. 그러면 1인자만 돼도 뭐 정상에 섰냐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또 업적을 쌓았느냐라는 거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걸 이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어떤 뭐 지금 보드 게임도 만들어. 지금도 좀 점점 조금씩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고마운 제안이었죠. 인베스트에서 트인 것 제안으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이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일이야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심금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0: 이게 좀 와닿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파동장에서 그 전문가로서 얘기할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건 제가 뭐 거의 뭐 인생에서는 다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나 설렘의 그런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 어둡게 풍운아, 저는 세돌이 형은 항상 똑같았어요.
2: 영원한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 음악하는 사람보다 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보다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4: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선후배.
5: 짧은 추억, 오랜 동경,
6: 전신 더 뜬다.
7: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8: 신성훈 개빠이 그냥 미친놈이라고.
9: 이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광기를 곁들이.
7: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 그럼 나가볼게요. 조금만 더 하자.
11: 그들은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2: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확실히 거절을.
11: 절대.
7: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13: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구나.
7: 결과가 설명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14: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5: 왜 했어요?
16: 고마워서요.
17: 8.9점.
18: 9.9점.
17: 10점. 100점이요.
19: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20: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21: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상급처를 받으면서 실제 말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부하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도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무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1: 어? 어린이 친구를 만났어요?
0: 아니, 이제 시민농가 부모님이랑 같이 보니까. 아니,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요,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이 햇빛, 햇빛이 무슨 색으로 그립니까?
2: 지구에서 그리면은 저는 노란색으로 그릴 것 같은데요?
0: 아, 노란색이요?
1: 예. 네, 그냥 노란색.
3: 저도 노랑으로 그려요. 지금도 노랗다 생각하는 게 약간 비과학적일 수 있는데 눈을 단련하겠다고 태양을 좀 바라봤던 적이 몇 번 있는데 네. 좀 노랗게 보이지 않나요?
0: 그럼 눈이 노래지는 건데. 그래요? 네.
4: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태극기가 노랑 파랑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4: 빨강 파랑이고.
1: 그게 의미가 있어요?
4: 태양 빨강, 바다 파랑 뭐 이런.
1: 그런 거예요?
0: 우리가 근데 사실 이제 취미능각을 하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1: 맞아요.
0: 빛에 대해서 뭔가

0: 숨겨져 있는 게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 정작 햇빛이 무슨 색이냐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 맞아요.
2: 그걸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물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이론 개념들을 좀 여러 번 독립적으로 다뤘던 것 같은데.
0: 양자역학 때 빛은 네. 입자이자 파동이다. 야, 네. 빛의 속도는 어디에 갔다.
2: 네, 맥스웰 네. 방정식에서도 그렇죠. 빛 나오고.
1: 맞아요.
0: 전자기파다.
2: 그러고 보니까 그런 되게 중요했던 물리학 역사적인 장면, 순간 속에 항상 빛이 있었네요.
1: 맞아요. 그렇죠.
0: 하지만 우리는 빛의 색깔을 모른다니까요.
3: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예, 예, 예. 이 분야를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시죠.

0: 아, 빛나네. 안녕하세요. 예. 아, 약간 빛돌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아, 뭐. 자,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반도체 물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광진이라고.
0: 아, 안녕합니다. 빛광자인가요?
1: 네.
0: 야, 이름에 광자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운명이고 또 신뢰다. 그렇죠.
2: 나아갈 진인가요?
1: 아, 진압할지.
0: 에? 진압할? 빛을 진압한다?
1: 야. 처음에는 빛을 진압한다 그래서 예.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0: 어둠의 자식이다. 빛을 진압하니까?
1: 빛이 아니고 빛으로라고 뜻으로 저희 아버지가 다시 설명해 주셔가지고.
0: 아버님은 아예 이 길로 갈 거라고 예언을 하셨네요.
3: 그러니까요. 예?
1: 근데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되는데?
0: 아니 그래도 이름에 빛광자가 들어가고 그렇죠. 빛에 대해서 진압한다. 빛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룬다라는 그런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름 자체가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인가요?
1: 아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초고속 분광학.
3: 초고속이요?
0: 초고속 분광학? 오.
1: 말 그대로 이제 초고속 카메라는 다들
3: 알죠.
1: 초고속이라는 말은 매우 빠른 시간이라는 뜻이고
0: 그렇죠.
1: 거기에 이제 분광학을 붙여가지고 기존 분광학은 그냥 우리가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저는 이제 영화를 찍는 그 물질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화처럼 이렇게 보고 싶은
0: 그러니까 끊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약간 느리게 해서 이렇게 영상처럼 보는
1: 동영상처럼 보는 거죠.
0: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광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광진아 너는 광학으로 가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어주신 건지 이름 따라 전공으로 정하신 건지
1: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박사 과정 동안에는 광을 연구하게 했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으로
0: 네,
1: 그 연구를 하다가 이제 박사 학위로 졸업할 때쯤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실험을 좀 같이 병행해 보자.
0: 이론만 하다가 이제 실험으로 싹 이렇게 꼬신 거예요?
4: 둘 다 해보신 입장에서 이론이 더 재밌나요? 실험이 더 재밌나요?
1: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잖아요. 영화 촬영을 지금 아무도 못 보는 물질 세계에 아주 복잡하거든요, 물질.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를 자기만의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라는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3: 갑자기 감독님 포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험할 때는.
0: 그러니까. 여기 나온 분들은 이제 다들 자기 학문이 다들 최고라고 말씀들 그럼요. 하셔가지고 네. 저도 뭐 그러려니 해요. 그게 또 맞고 네. 내가 하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또 지난 토크들을 통해가지고 띄엄띄엄 알았던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빛 전문가분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햇빛은 무슨 색이다?
1: 햇빛은 흰색이죠.
0: 흰색이요?
1: 예.
0: 아니 근데 노란색, 빨간색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네. 흰색이요? 백색광이요?
1: 그렇죠. 백색이죠. 정확하게는 백색이 예. 맞고요. 예. 그러니까 노란색, 붉은색 이런 것들은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산란이라든지 흡수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0: 만들어진 거지.
1: 예. 본질은 흰색이라고.
0: 그러면은 태양빛, 우리 햇빛의 본질은 흰색이다.
5: 네. 실제로 우주선들이 우주에 나가면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끔 햇빛이 촬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태양이 촬영되는 경우가.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정말 흰색으로 보여요.
0: 와. 우와. 그러면은 크레파스 아끼겠네. 흰색이면 태양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흰색이라고 하면. 노란색으로 그리고 싶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1: 아, 뭐, 그래도 됩니다. 예.
0: 아, 그래요?
1: 예.
0: 아, 상관없어요?
1: 예.
0: 어떤 색이든?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색이라고 하면, 이제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0: 무지개가?
1: 예. 예.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을 다 합치면 흰색이 되죠.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7개로 나눴지만, 네.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다 보면은, 이제 공기 분자들과, 네. 그 특별히 잘 산란이 일어나는 그 색깔 영역대가 있어요. 보통 파장 영역대라고 하는데, 네. 보통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그 퍼런색 쪽, 그 보라색, 예, 이쪽이 훨씬 산란이 많이 돼요. 이게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0: 퍼져나간다.
1: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게 사실 그런 이유거든요.
0: 아, 낮에는.
1: 그래서 파란색 쪽을 좀 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이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그럼 지구에서 태양을 그릴 거면 노랗게 그리는 게 맞는 거네요.
1: 그렇죠. 지구에서 보면
4: 우주에서 그리면 하얗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게 맞는
2: 예, 예. 어, 되게 묘하네요.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태양이 노란 거네요.
1: 그렇죠. 결국에는 아,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저녁 때 노을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몰이나 이렇게 보면 그 태양빛이 공기를 지나는 이 패스라고 하죠. 길이가 훨씬 길어지면서 노란색 쪽도 많이 또 산란이 되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더 붉은색이 이제 보이는 거죠.
0: 아. 아, 산란이다. 색이라는 게 이제 산란이다. 근데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1: 말 그대로 나눌 분자의 빛 광자이기 때문에 예. 빛을 나누는.
0: 빛을 나눈다.
1: 네.
0: 그럼 빛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걸로 뭐 확인을 한다.
1: 네.
0: 그러면 빨주노 초파는 뭐 이걸로만 어쨌건 분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1: 빛은 넓은 의미의 빛이 있고 좁은 네. 의미의 빛이 있는데 우리가 네. 보통 사람들이 빛을 말하면 가시광선 영역대를 말하는데 가시광선 영역대는 매우 좁습니다. 네. 400나노부터 700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장 길이밖에 안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적외선 뭐 마이크로파, 우리 저기 핸드폰 방송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짧아지면은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통틀어서 전부 다 빛이거든요. 특히 이제 화학 쪽에서는 이 적외선이나 그 이쪽 긴 파장 쪽 영역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쪽도 사실 분광학입니다. 물론 저는 가시광선 영역대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다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0: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최초의 분광학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빨주노초 파는 분을 발견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빛을 나누기 시작한 사람.
1: 네.
0: 그거 누굽니까?
1: 예, 아이작 뉴턴입니다.
0: 아, 뉴턴.
1: 예, 예.
0: 뉴턴이 최초의 분광학자라.
1: 그러니까 뉴턴이라고 우리가 하면 당연히 지금도 뭐 인류 최고의 천재다라고 투표를 만약에 붙이면은 거의 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죠.
0: 예.
1: 그분의 일생을 쭉 봤을 때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투입한 분야가 광학이에요.
2: 오, 진짜요?
0: 보통 이제 만유인력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가로만 알고 있는데
1: 네.
0: 빛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다.
1: 이건 제 추측인데 네. 뉴턴 입장에서는 만유인력은 너무 쉽고요.
0: 아.
1: 빛은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빛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정확한 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추측에 의존해야만 하는 이런 영역이었기 때문에 뉴턴이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0: 이분이 실험 같은 걸 좀 하셔가지고 이제 발견해낸 거죠?
1: 아, 직접 실험도 하셨죠. 빛이 그러니까 가시광선만 따졌을 때 빨주노초파남보로 나뉜다라고 하는 걸 처음 발견하신 분이고 그게 왜 나뉘는지를 그나마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은 다 알죠, 사람들이. 무지개나 유리통과 하면은 이렇게 나눈다는 걸 아는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이전에 설명했던 사람들 방식보다는 훨씬 더 현대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거는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죠.
0: 아,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그 받아들인 거예요?
1: 이제 두 분만 얘기하자면은 네. 일단 이제 항상 우리가 과학에서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5: 분.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1: 정말 안 건든 분야가 없으신 분이에요.
0: 예, 예, 예.
1: 근데 이분은 빛과 색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유리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는 건 좀 투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왜 투명하냐면은 그 빛 때문에 투명하다는 거예요.
0: 빛 때문에.
1: 예.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이제 빛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뭐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 투명한 매질이 투명학을 만들어주는 원인을 빛이라고 본 겁니다.
0: 투명한 걸 또 투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 예, 자체가 예. 이미 빛의 예. 존재다.
1: 예, 예, 예. 그다음에 색은 뭐냐면 예. 어떤 물질, 사과가 빨갛잖아요.
0: 네.
1: 빨간색은 사과 안에 있는데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색은 빛이 있어야 드러나는 물질의 어떤 본질적인 성질인 거죠.
2: 근데 그 투명함에 대한 해석이 좀 재밌네요. 좀 반대잖아요, 사실은. 빛이 잘 투과해야지 투명하게 보이는 건데
1: 그렇죠.
2: 반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빛이 그걸 투명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석하는 거라고
1: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잘 보면요. 네.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하고 운동부터 시작해서 다 반대이기 때문에 색도 마찬가지였어요.
0: 그러니까 생각은 아닐 텐데. 그건 아닐 텐데. 이걸 틀렸다는 걸 또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1: 이거를 처음 지적하신 분은 데카르트.
0: 아, 송친께서.

0: 대시 형님.
1: 총총께서
2: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훨씬 현대적이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진공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뭐 에테르라고 하죠, 우리 보통.
3: 에테르.
2: 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진동을 하거나 뭘 하면 그게 이제 진동파가 전달이 되잖아요.
3: 네.
2: 그걸 빛이라고 본 겁니다.
3: 야.
2: 입자들의 전달을 빛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입자설입니다.
3: 압력.
2: 데카르트도.
3: 압력이나 예. 운동 이런
2: 예.
3: 거.
2: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색은 뭐냐면은 그것들이 이제 어떤 물질에 닿으면은 그 양태가 바뀌겠죠. 그것들이 발현된 형태가 색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흰색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색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3: 하지만 뉴턴은 또 반박을 했잖아요.
2: 네. 그러니까 네. 뉴턴은 진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달사의 진공이 사실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 물질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걸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가정을 되게 싫어했어요. 뉴턴은.
3: 네, 맞아요. 네.
2: 그래서 뉴턴이 한 실험이 뭐냐면 이제 프리즘 실험이죠. 유명한.
3: 프리즘.
2: 이제 백색 광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럼 빠져나온 주파는 뭐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데카르트 이론이 맞다고 치자 이거죠.
3: 네.
2: 이제 그 일곱 개의 빛이 나올 때 종이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네. 주황색만 내보냅니다.
3: 아~
2: 예. 그럼 주황색만 따면은 이제 여기다가 또 프리즘 또 설치해요.
3: 네.
2: 그럼 데카르트의 이론에 의하면은 당연히 주황색 빛이라 하더라도 유리를 지나면 또다시 색이 나와야 되잖아요.
4: 그렇죠. 파장이 달라지니까요. 예.
2: 근데 그대로 가죠. 주황색.
3: 주황색만 가는
2: 거예요.
3: 그래 그래. 예. 아.
2: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게 유리에 의해서 뭔가 변형되는 것이 아니고 요
3: 네.
2: 백색빛 안에 이미 빨주노초파노 색이 내장이 되어 있고,
3: 내장되어 있고
2: 이 각각의 색들은 뭔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3: 아하.
2: 거를 이제 증명하시게 됩니다.
3: 거기서 이제 약간 데카르트와 뉴턴이 달라지는 거죠.
2: 네.
3: 그러니까 데카르트 얘기대로 따지면 거기서 또 빨주노초파노가 나와야 되는데 빛이니까
2: 예.
3: 근데 주황색만 나가는 거니까 예. 거기서 이제 완전히 뉴턴이랑 데카르트가 의견이 갈린다.
2: 그렇죠. 색깔들은 백색빛에 전부 다 내장이 되어 있고 이거는 고유한 성질인데 그 어떤 유리 같은 경우 닿으면은 그것들 우리가 이제 특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분광학이 현대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최초의 시간이죠.
3: 뭐 팔은 왼쪽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뉴턴이 이긴 거죠.
2: 그렇죠.
3: 예, 네, 같은 대시여도 그러니까 뉴턴을 인류 최초의 분광학자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이게 이렇게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말하자면 분해해 본 거잖아요. 물질을 쪼개서 분해해서 물질들의 구성 성분을 찾는 것처럼 했는데
2: 네.
0: 그 이후로 더 나아갔나요? 실제로 물질을 분해하듯이 빛을 뭐 이렇게 연구를 할 수가 있었나요?
2: 뉴턴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한 100년간은 사실은 이제 광학 쪽에서는 조금 정체가 돼 있었죠.
3: 아. 네. 이미 다 밝혀냈다, 뭐 다 더 할 게 없다, 이제 뭐 이런 느낌이니까요.
2: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빛의 성질을 조사하기엔 당시에 실험 기구나 장치 장비들이 발전이 너무 더뎠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19세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1800년대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파동광학이 이제 시작이
3: 파동공학이다.
2: 이미 1800년대 들어갔을 때 과학자들은 입자설과 파동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몰랐죠. 다만 뉴턴의 권위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그 감히 파동설을 주장하기에는 이게 무서웠죠. 그러다가 이제 토머스 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중슬릿 실험을 해가지고 파동론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뒤에 프랑스의 프레넬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기스탱장 프레넬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하위헌스가 도입했던 그런 개념들을 전부 다 수식화 시켜가지고 파장, 주파수, 간섭, 회절을 전부 다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3: 야.
2: 파동론을 완전히 종결시킨.
3: 그 쭈그러져 있던 뉴턴 때문에 입자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을 때 그 파동파들이 결국 이 프레넬이라는 사람 때문에
2: 네.
3: 완전히 그냥 떡상을 하게 됐다.
2: 맞습니다.
3: 기세가 완전히 올라갔다.
2: 그게 1815년이거든요.
3: 네.
2: 제 입장에서는 그때가 사실 기적의 해라고 저는.
3: 아. 그럼 이분 때문에 분광학도 많이 발전한 겁니까?
2: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3: 아,
2: 결국에 그렇게 됐는데 그와 동시대에 프레넬보다 1년 전 먼저 태어나신 독일의 이제 프라운호퍼.
3: 오, 프라운호퍼.
2: 프레넬은 완벽한 이론가였다면은 프라운호퍼는 완벽한 엔지니어였어요.
3: 아, 기술자.
2: 이분의 일생은 사실 좀 되게 그
3: 고독해요?
2: 드라마틱한데요.
3: 네.
2: 이분은 11살 때 이제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집도 엄청나게 많이 가난해서 거의 뭐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독일에는 그때 당시는 고아들을 어떤 도제식 장인한테 보내는 그게 있었어요.
3: 아...
2: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리 만드는 데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1살 때. 예. 근데 프라운호퍼는 공부도 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그냥 기술만 배우는.

0: 게 아니고 유리에서 왜 이렇게 되면 색소차를 없앨 수 있지? 이런 그 연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싶었는데
1: 이론이 하고 싶은 거예요.
0: 근데 이제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죠.
1: 그렇죠.
0: 밤새 일만 시키고. 근데 이제 15살이 되던 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프라운호퍼가 일하던 공장이 붕괴사고가 네. 일어납니다. 그때 수많은 노동자가 다 죽습니다. 근데 프라운호퍼가 살아남아요, 그때. 그 현장에서.
1: 기적적으로.
0: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이제 막시밀리안 요세프라고 하는 제후 같은 분인데 그분이 직접 와서 구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프라운호퍼를 구조하고 나서 네 소원이 뭐니?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1: 오, 그때. 네.
0: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2: 영화의 그런 한 장면 같네요.
1: 그래서 공부를 얘기한 거예요.
0: 네, 내가 공부도 하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대로를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숙식 제공부터 시작해서 월급까지해서 다 이렇게
1: 받아서 후원을 받는구나.
0: 예, 예.
1: 처음으로 인생이 좀 뭔가 평탄한 길로 가네요, 이제.
0: 그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3: 야. 근데 프라운호퍼가 아까 네. 엔지니어 쪽에서 굉장히 대단하셨는데 네. 이분이 결국에는 그 렌즈 쪽에 굉장히 정밀한 걸 만들다 보니까 성공한 게 이제 독일의 망원경을 내수한 데 성공을 해요. 야. 망원경 렌즈를.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독일의 광학기술이 세계 탑이 돼서.
1: 사이즈.
2: 현미경.
1: 예. 다 독일이잖아요.
3: 정밀 유리랑 렌즈를 만들다가 이제 대발견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프라운호퍼 렌즈를 아주 고품질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태양광이 딱 통과되게 분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연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분석했더니 당연히 스펙트럼이 쫙 갈렸겠죠. 근데 신기한 게 거기에 까만색 선들이 군데군데 사이에 보이는 거예요. 이 한두 개가 아니라 570개가 넘는 선이 군데군데 있는데 어떤 데다가 해봐도 태양광과 똑같이 보이더라.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초파리나 이런 거 하듯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어디에 뭐가 뜬다, 어디에 뭐가 뜬다. 항상 같은 위치다. 그래서 프라운호퍼 선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서 모든 게 또 이제 보이기 시작이 되죠.
1: 자잘자잘하게 나눠져 있는 색깔들과 그 사이에 또 있는 검정색 그 막대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한 게 그게 프라운호퍼다.
3: 그래서 과연 해석을 했느냐. 프라운호퍼는 이 선을 찾아서 지도를 그리는 것에 성공했지만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몰랐어요.
1: 그렇죠.
3: 근데 이게 나중에 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선들이 각각의 화학 원소랑 연관이 되어 있더라.
1: 이거를 렌즈 제작자가.
0: 더 위대한 공헌이 있습니다.
1: 뭡니까?
0: 그러니까 그 렌즈를 해서 프라운호퍼 선을 봤는데 더 정밀한 분광기를 개발을 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회절격자라고 하는 건데요.
1: 회절격자?
0: 네.
1: 처음 들어봐요. 회절격자.
0: 네, 형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에 폼을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조밀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절격자를 통과한 빛은 렌즈를 통과한 빛보다 훨씬 더 조밀하게 갈라집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 분광 말고 기본 분광기 내부는 전부 다 그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그 회절격자 들어있어요. 그때 개발된 거예요.
1: 그러면 아예 더 막 세세하게 이미 파놓고 거기다 빛을 쏴가지고 더 와이드하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반에 빨주노 초파남보라고 얘기했지만 그 중간에 경계에도 다 색깔이
1: 다
0: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더 해상도를 세세하게 분석하는 분광장치다.
4: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니, 뉴턴도 햇빛을 프리즘으로 갈라서 봤고 프라운호퍼도 햇빛을 갈라서 봤는데 왜 프라운호퍼는 이 570개의 검은 선을 발견을 했고 뉴턴은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1: 뉴턴이 렌즈 기술을 못했으니까 그래요. 못 깎았으니까.
4: 그러니까요.
1: 뉴턴이 만약에 이제 그, 뭐, 광, 렌즈, 이런 것까지 섭렵을 했으면 이제 뉴턴이 먼저 발견했겠죠.
4: 네, 맞아요.
1: 아, 근데 이런 걸 프라운호퍼가. 프라운호퍼가 정말 큰 역할을 했네요, 그죠?
4: 네. 사실 별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방금 이 프라운호퍼 선이 발견된 것처럼 똑같거든요. 천문학에서 천체 물리학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천문학이라고 하면 하늘에 어떤 떠있는 천체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네?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천체 물리학이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1: 이렇게 분광학이 같이 발전하면서 이제 천체 물리학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속까지 볼 수 있는
4: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게 자연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타라고 하는 항성 같은 경우가 훨씬 크고 어려워 보이지만 항성이 가장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천왕성, 해왕성만 가도요. 정확하게 내부 구조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4: 그렇죠.
0: 근데 항성은 그 전부 다 그냥 가스덩어리잖아요.
4: 맞아요.
0: 그러니까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1: 그 안에 뭐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특이한 요소는 없는지.
4: 가보지 않고도 태양빛만 아까 프라운호퍼선이라든지 흡수선만 관측을 하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 근데 프라운호퍼선 그 그림만 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걸 알려면은 원소마다 어떤 선을 갖고 있는지

0: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바코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1: 그게 이제 화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가끔 뭐 가스레인지에다가 라면 끓이다 국물이 불에 떨어지면 노란 불이 확 나와요.
0: 맞다.
1: 이게 딱 디선에 해당하는 그 우리가 소듐 혹은 나트륨이라 부르는 원소거든요. 그리고 지문처럼 원소마다 어떤 색을 흡수하고 어떤 색을 방출할 수 있는가 에너지의 관계를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두 명의 과학자가
0: 거의 또 있습니까?
1: 네,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분이에요.
0: 아, 도구를.
1: 그 중 한 명이 이제 분젠이라는 분인데 로베르트 분젠이라는 분이 그 분젠 번호의 분젠.
0: 아, 분젠.
1: 네. 화학 분야에서는 진짜 지독한 화학자라고 유명해요. 그 우선 독극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터져요.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해서 한쪽 눈을 실명을 합니다. 실명을 해서 실려갔다가 깨어나서 바로 실험실에 가요. 실험해야지 하고.
0: 한쪽 눈을 잃었는데도 딱 뛰어나자마자 바로 실험 들어간다.
1: 네, 거의 집념의 화학자였는데
0: 그쵸.
1: 이분이 결국엔 아까처럼 뭔가 원소들과 색이 관련이 있다를 느끼는 순간 제대로 봐야겠다. 근데 모닥불은 노란색이고 뭐 메탄가스로 불피면 파란색이고 이게 불도 색깔이 있더라.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색이랑 얘네가 관계를 가져버리면 못 보는 거잖아 해서 색깔이 없는 불을 만들자. 그게 분젠 번호였어요.
2: 스펙트럼을 보려고 그 번호를 개발을 한 거네요.
1: 그렇죠. 그럼 실제로 한번 보자 해서 온천불을 볼륨에 너무 물질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40톤을 졸여서 거기 남아있는 걸 봤더니 뭔가 하늘색에 못 봤던 불꽃의 색이 보이더라. 여기서 이제 세슘이라는 물질을 찾았어요.
0: 그 세슘? 야, 40톤 온천물을 졸여가지고 거기서 세슘을 발견했다.
1: 근데 완전한 실험가죠, 이분은. 그러니까 실험이 있다면 또 이론의 조합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걸 설명한 게 그 단짝이었던 키레이오프라는 이론, 이분은 물리학자십니다.
0: 키레이오프. 정말 그냥 과학에 미쳐있는 그 분젠, 그 옆에 키레이호프.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약간 다이나믹이요.
1: 정말 그런 거였어요.
0: 다이나믹.
1: 평생 안 싸우고 항상 팀을 이뤄가지고 나이차도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항상 단짝이 돼서 분젠이 야 이거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번호로 봐도 아까 해상도가 중요했잖아요. 해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촘촘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쫙 펼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한번 프리즘을 더 통과시켜봐부터 이제 키르요퍼가 제안하면서 점점 장비를 만들다가 분광기라고 부르는 장비가 세상에 탄생합니다.
0: 와, 정말 최초의 분광기네? 네,
1: 최초의 분광기를 만든 분들이 분젠과 키르요프 2인조.
0: 야, 분젠과 키르요프.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분광기 나온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요?
3: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일단 가장 인류 역사상 큰 영향을 미친 건 당연히 양자역학이죠.
0: 아, 양자역학.
3: 저도 방송을 봤는데 뭐 네. 김상욱 교수님 말씀하시는 네. 거 보면 결국에는 프라운호퍼선을 해석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건방진 말씨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4: 그럼 프라운호퍼가 이 현대 물리학을 여는데 혹은 혁명이 일어나는데 엄청 큰 기여를 한 거네요.
3: 거의 그 원인 제공을 한 거죠.
4: 그 선을 못 봤다면 양자역학이 시작도 사실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0: 프라운호퍼가 그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면
4: 그러게요.
0: 와, 엄청나게
4: 그 사고에서 네. 양자역학이 함께 매몰될 뻔했네요.
0: 그러니까 근데 양자역학이 나온 지가 벌써 100년이 됐습니다.
2: 그렇죠.
0: 이 원소가 어떤 빛을 흡수하고 내보내는지도 알고 이제 물질 분석하는 데에도 쓰임이 생기고 그럼 분광학은 이제 웬만큼 다 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할 게 남은 건가요?
3: 네.
4: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 연구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0: 꺼리가 없잖아요, 근데.
3: 다 끝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0: 아, 이제 시작입니까?
4: 이제 본격적으로.
3: 그러니까 어떤 스펙트럼을 찍어서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어떤 정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물론 지금도 되고 있지만 빛이 어떤 물질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쉬운 예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은 사람들이 아무런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데프콘 씨가 이렇게 지나가면 알아본 사람이 있으니까 뭐 사인해서 몰려 다닐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3: 그러면은 제가 걸어가는 속도하고 데프콘님이 걸어가는 속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초고속.
0: 초고속.
3: 즉 시간 차원이 필요합니다.
0: 저는 물질은 그냥 사진만 찍어도 대충 나오는 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었는데 초고속이 필요하다.
3: 그렇죠. 이게 가장 먼저 시작된 거는 화학 분야인데요. 예. 화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데 수소하고 산소는 그냥 각각의 그냥 기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이 된다는 게 얘가 갑자기 뿅 합쳐서 마법사도 아니고 예. 분명히 중간에 뭔가 전이 상태가

0: 그 중간 단계가. 그 중간 단계를 보려면 당연히 시간 측정계가 필요하겠죠.
1: 시간 측정.
0: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되잖아요.
1: 네네.
0: 동영상이 필요한 거죠. 보통 연구 분야에서 초고속이라고 얘기하면 울트라 패스트라고 하면은 서브 나노 세컨, 그러니까 나노 세컨보다 더 짧은
1: 완전히
0: 피코 세컨이나 펨토 세컨 영역을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영역에서 모든 게다 벌어지거든요.
1: 근데 물질의 변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를 관찰을 왜 해야 될까?
0: 네.
1: 이게 이제 어떤 재미가 있길래?
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뭐 각광받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도 있는데 그 LED라든지
1: LED,
0: 그다음에 태양전지
1: 예.
0: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질이 대부분 반도체인데요. 그 반도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들의 동역각적 현상을 알아야 그 장치들을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어내고 더 고효율의 소자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상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은 피코초나 펨토초는 돼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2: 예를 들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반대쪽 전구에 불이 켜져요. 이게 시작과 끝이잖아요. 우린 누르면은 켜진다는 거 아니까 쓸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회로가 거의 사다리 게임하듯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로 전기가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고치든 바꾸든 뭔가 할수 있잖아요.
1: 단순하게 하든.
2: 초고속 있다면은 진짜 전기가 흘러가는 걸 다다다다다 찍는 카메라가 생긴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알면 얼마든지 화학 반응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원리를 알수 있으니까
1: 우리 눈으로는
2: 이 도구가
1: 보이지도
2: 생기는 거죠.
1: 않고 속도도 못 쫓아가니까
2: 너무
1: 우리
2: 빠르니까.
1: 눈이 못 쫓아가니까 그걸 이제 완전히 나눠가지고 그 루트가 그려지는 게 우리 눈에 담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고속 기술이 필요하다.
0: 초고속 영상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내려고 점점 시간은 짧은 카메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3: 그러면은 그 초고속 분광학에는 어떤 장비가 쓰이는 거예요?
0: 그 초고속 분광학을 가능하게 한 장비가 바로 펄스 레이저.
1: 펄스 레이저요. 펄스
3: 펄스
1: 레이저.
3: 레이저.
1: 우리가 지난주에 레이저 했는데.
3: 레이저 했어요.
1: 이따 잘난 척좀 해야지. 기억나는 거다 얘기해야지.
0: 거의 이제 초고속 분광학 입장에서는 펄스 레이저가 A to G죠. 뭐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1: 그래서 그 초고속 카메라가 펄스 레이저라는 얘기예요?
0: 그렇죠. 예, 펄스 레이저.
1: 펄스 레이저.
0: 셔터를 이렇게 깜빡이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볼수 있잖아요.
1: 하는 것처럼
0: 그렇죠.
1: 카메라가.
0: 예, 예를 들어서 뭐 뱀이 새를 잡아먹는데 그게 보통 한 10ms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눈은 한 50ms까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딱그 장면을 못 보니까 그러면은 셔터를 그 10ms보다 더 짧게 하면 측정할 수가 있겠죠.
1: 더 나눠지니까.
0: 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마장에서 말이 달리고 있어.
3: 맞아,
1: 그걸
3: 맞아.
1: 찍는 뭐 여기 있잖아. 역동적인 걸 보려면 그 연속 촬영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찍잖아요.
0: 네.
1: 그러면 좀더 세분화되게 해가지고 이런 걸볼수 있으니까 그 펄스 레이저가 이제 이래서 필요한 거고 짧은 순간에 빛이 팍 내보내는 게 그게 맞잖습니까? 펄스 레이저.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0: 이제 펄스 레이저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그냥 짧은 시간 하나만 탁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펄스 트레인이라 그래가지고
1: 네.
0: 어떤 유한한 에너지가 나와야 돼서 그게 이렇게 일단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따다다다 이렇게 나옵니다.
2: 그 하나하나가 이제 사진이 되는 거고 이게
0: 그렇죠.
2: 이어붙이면 영화가 되는 거예요.
0: 네네.
1: 아니 근데 교수님은 그러면 펨토초 레이저로 주로 뭘 관찰하세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반도체를 연구를 하는데 반도체가 그냥 어쨌든 물질이죠. 그냥 고체 같은 그냥 물질인데 겉으로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얌전한
1: 칩이죠, 칩.
0: 예, 그냥 얌전한 물질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기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온갖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빛이 전자기파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저기 전자기장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물질 내에는 전자, 그다음에 원자 핵들은 전부 다 극을 띠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많은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근데 그 상호작용을 우리가 개별 입자 하나하나씩 다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보가드로 수만큼 원자가
1: 그렇죠,
0: 몰려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그럼 이것들을 좀더 쉽게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소위 말하는 이제 준입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1: 준입자.
0: 예.
1: 준입자요? 준입자가 뭐죠?
0: 준입자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전자, 광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입자들은 양자각 입자들은 알지만
1: 네.
0: 이게 물질 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빛과 그 물질 내에 있는 전자들, 원자핵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일례로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가면 되게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 파도타기를 할 때가 있죠.
1: 네네네.
0: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이
1: 그럼 좀.
0: 물결 흐름처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개개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1: 아.
0: 왜냐하면 빛과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큰 스케일에서의 어떤 예, 거동을 보이게 되는데
1: 네, 그게 준입자다.
0: 예, 그거를 준입자로 상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3: 아, 입자처럼 아. 움직인다라고 네. 해서
0: 실제 입자는 아니고요.
3: 네. 네.
4: 그러니까 전자나 양성자처럼 사실 실체가 있는 입자라기 보기는 힘든 거죠.
0: 그렇죠. 실체 입자는 아니고요. 네. 물질 내에서 사실 그렇게 기술하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아. 개별 입자를 기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1: 뭐 빛이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태양빛 쏘면은 전자가 약간 들떠가 있다가 그다음에 깔아앉으면서 방출하는 게 그 빛이잖아요.
0: 네네네.
1: 어,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닌 거네요.
0: 그렇죠. 그래. 제가 그림을 하나 예. 예, 보여드리면. 이 엑시톤이 그 중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1: 엑시톤.
0: 예. 그러니까 이걸 엑시톤을 설명할 때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게 네. 어떤 반도체 물질 빛을 받으면 그 낮은 상태에 있는 에너지가 있는 전자가 이제 들뜬 상태로 올라가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면은 얘는 여기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빈 구멍이 생기죠.
1: 네.
0: 그런데 빈 구멍이긴 하지만 주변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저희가 플러스 입자라고 가정을 해요.
1: 네네.
0: 그럼 여기 플러스랑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둘 사이에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기반도체나 이런 물질들은 이 둘 사이에 인력이 세가지고 요 놈들 같이 움직입니다.
1: 아~
0: 그래서 요거를 같이 분석해야지 따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1: 반도체마다 다 또 이렇게 네, 움직이는 게 다르군요. 다릅니다. 전자가 들떴다가 내려오면서 비치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이 반도체 물질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군요. 같이
0: 그래서 지금 되게. 말씀하신 거를 엑시톤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지금 대표코님 말씀하시는 거는 빛을 받아서 전자가 올라갔다가 떨어진 빛을 낸다잖아요. 빛을 받으면 엑시톤이 형성이 됐다가 엑시톤이 다시 재결합한다. 그때 빛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 엑시톤이라는 말 자체 그 온으로 끝나는 게 입자에다가 붙여요. 뭐 일렉트론, 뭐 파지트론 이런 식으로. 엑시는 아까 말씀대로 들뜬다 했잖아요. 빛을 받아서. 들뜨는 게 이제 익사이테이션이다 보니까 들뜸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준입자여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들뜬 상태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다 착취할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활용하면 태양전지가 되거나 다른 용도가 오케이. 되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죠.
4: 그러면 엑시톤은 이게 예를 들면 원자 하나가 있고 뭐 전자가 하나가 들뜬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두 개를 딱 들뜬 전자와 나머지 원자를 엑시톤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얘네들이 무리를 엑시톤이라고 하나요?
0: 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물질 내에서는 네. 그 워낙 그 아보가도수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초고속 분광을 분석하는 거는 각각의 하나하나 엑시톤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계적으로
4: 집단
0: 예, 이게 예, 개개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1: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0: 네.
1: 아토초도 있는데
0: 맞아요.
1: 아토초로 하면은 더 어떻게 더 선명하지 않을까요? 아니 좀 더 잘게 엑시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 해상도 높게 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요.
0: 예.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필요가 없죠.
3: 예. 필요가 없어요? 예.
1: 비용이 비싼가요? 아토초?
0: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아토초 레이저는 전자 하나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트래킹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아토초는. 그런데 우리가 물질 내에서 어떤 소자를 분석할 때는 통계적인 전체적인 숫자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거는 서브 펨토 체커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초가 필요가 없죠.
2: 우리 한 시간짜리 영화를 볼 때 1분씩 넘기든 몇십 초 넘기든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데 0.001초씩 넘겨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촘촘한 거예요. 아토초는 우리가 보고 싶은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 잘게 자르니까 가성비도 안 맞고 장비도 없고.
3: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보고 싶은 현상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펨토초 영역이 가장 베스트겠네요.
0: 네, 베스트입니다. 네, 뭐 그 더 이상은
1: 그렇죠.
0: 의미가 없습니다.
1: 예, 예.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현상들을 자세하게 또 관찰을 해요.
0: 네.
1: 그럼 이거 이제 어디다 쓰냐? 다른 거죠. 이제 왜냐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이거 그냥 알았어요 하고 끝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0: 그렇죠. 이제 제가 하는 연구라는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1: 예, 예, 예.
0: 제 연구는 물질 내에 있는 준입자들의 이런 동력학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1: 네.
0: 그거를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소재들.
1: 소재? 네,
0: 소자를 설계하는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태양전지나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LED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광 검출기, 포토다이오드, 뭐 포토트랜지스터, 뭐 이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4: 근데 반도체 연구하신다고 해서 저는 우리가 맨날 하는 그 반도체만 생각했는데.
1: 그렇지.
4: 태양전지 그 연구도.
1: 아니라 태양전지.
4: 태양전지도 마찬가지로.
0: 네,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이 물질을 사용하면은 태양전지의 효율이 지금 실리콘 못지않게 구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보다 가격이 일단 훨씬 싸고요.
1: 아,
0: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처럼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 스카치 테이프. 아, 얇아요 그럼 당연히?
0: 예, 거의 뭐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매우 얇고요.
1: 태양전지가? 네.
0: 그래서 창문이나 자동차에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1: 아~
0: 그게 꿈이에요.
1: 이런 거는 뉴스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태양전지를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1: 네.
0: 태양전지를 직접 제작을 해서 효율을 실험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1: 아~
0: 저는 그런 분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의 목적은 어쨌든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만드는 것이고
1: 네.
0: 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중립자의 동력학들을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효율이 높은 원리를 제공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도 하고 있는 연구인데 연구그룹에서 이걸 페로브스카이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효율을 측정했더니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게 높게 나오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제 의뢰를 하면 저희가 햄토초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아, 이 물질의 엑시톤 수명이 좀 더 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결과를 내서 논문을 쓰는 그런
1: 약간 자동차 검사소 같이 약간 뱀터초 검사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2: 재료학 분야가 이걸 설계하는 분들이 있어요.
1: 아.
2: 어떻게 하면 될까를 그리고 만드는 분이 있고 교수님 같은 경우 그걸 분석해가지고 이 장단점이니 어디가 문제니 이거를 다 파악해주는 이렇게 감시해주는 그런 분이어서
1: 아.
2: 이 업무가 분장돼야
1: 지배자네.
2: 여기서 이제 네. 컨펌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1: 그렇죠.
2: 왜, 왜 되나도 모르고.
1: 이거 약한데 이거 쓸 수 없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하니까.
0: 제가 뭐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1: 아니 근데 이제 그리고 안 됩니다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그쪽에는 안 됩니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이쪽에서는 약간 빛의 권력자. 약간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0: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제가 속마음으로 그냥 하는 걸로.
1: 아, 속마음으로. 그러니까.
4: 저희 학교에 또 박남규 교수님 계시니까 페로브스카이트.
0: 거의 세계 최고 전문가시죠.
1: 아, 그래요?
4: 세계 최고. 네. 노벨,
1: 있어요, 그런 분들이?
4: 저희 아주 강력한 노벨상 후보 중 한 분이시라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뭐 몇 프로 수율을 올리고 하는 거를 하잖아요. 소재를 어떻게 보면 성능을 개선시켜서 이 효율을 좋게 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지
0: 네.
4: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교수님 같은 분들이 분광적인 걸 이용해가지고 그 일들을 파악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 혹은 가능성도
0: 맞습니다.
4: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시겠네요.
0: 그래서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4: 네.
1: 우리가 그럼 태양전지 쪽으로는 지금 세계 최고네요. 왜냐면 대단한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니까 교수님 포함해서
0: 우리나라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력으로는 지금 세계 1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그 메커니즘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4: 원리.
1: 햇빛 좋아요? 햇빛이 딱 비쳤어요.
0: 네. 햇빛이 오면은 당연히 빛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태양전지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 광흡수층, 그러니까 흡수하는 층, 저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거든요. 보통. 예. 네, 저기서
1: 흡수를
0: 에너지를 받겠죠.
1: 예?
0: 그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빛을 받으면 그 페로브스카이트 내에서 저런 엑시톤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 형태잖아요.
1: 네.
0: 결국에는 우리가 태양전지에서 요구하는 거는 전류를 얻어야 되잖아요. 전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 묶여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결국은 전극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1: 흘러 들어가야 되고.
0: 예.
1: 플러스 마이너스로 서로 가야
0: 네네.
1: 전류가 생성이 네. 되는 거죠.
0: 예, 예.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거는 저 엑시톤이
1: 예.
0: 얼만큼 시간 동안에 저렇게 빨리 저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가.
3: 아, 빨리 분리가 돼야 되는군요.
0: 그렇죠.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저 엑시톤이 형성이 되면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엑시톤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얘는 또 재결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국으로 가기 이전에 재결합해버리게 되면 전류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0: 어떻게 하면 저 엑시톤의 수명을 늘릴 것인가. 그다음에 저놈이 저 두 입자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 전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할 것인가.
1: 어쨌건 나눠져 있는 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그 상태로 만나지 말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하려면
0: 네.
1: 시간 싸움이
0: 네네 시간 싸움이 중요해요.
1: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왜냐면 네. 합쳐지려고 하면은 네. 빨리빨리 보내버려야 되니까.
0: 네.
1: 그래서 얘네 움직임을 관찰해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3: 아, 그죠? 그래서 잘 봐야 되는군요.
0: 네, 중요합니다.
1: 아니 그 후보 물질 같은 것도
0: 네.
1: 뭐 좀 찾아 주시기도 해요. 반대로 이제 약간 좀 제안을 좀 해준다든지 뭐.
0: 아, 그러니까 제가 후보 물질 자체를 찾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물질 만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네. 저희가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좋은 물질을 만들 수 있게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3: 아, 개선을 해주는데 그렇죠. 역할을 예, 하는군요. 예, 예, 예.
1: 대한세지 이야기도 너무 참 재밌는데 이게 또 뭘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게 돼요.
3: 그러니까요.
1: 혹시 우리 교수님도 더 큰 꿈을 꾸고 계실 것 같은데.
0: 네.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반도체 물질이 있으면 그 반도체 물질 혼자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0: 그 옆에다가 다른 나노미터 스케일 되는 구조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나노 포토닉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한마디로 나노미터 스케일에서의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의 빛의 거동을 제어하기 위한 분야예요.
1: 빛의 거동을
2: 거동을
1: 제어한다고요?
2: 제어한다.
1: 네. 마법처럼 들리는데요.
0: 예를 들어서 뭐 금속으로 이루어진 메탈 미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 저 엑시톤이 분리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밖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은 어떻게 하면 이 중립자들이 소자의 효율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설계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 아. 그러면 빛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광자 반도체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뭐좀 나올까요?
0: 네. 이게 결국에는 저희 같은 광학자들이, 나노광학자들, 분광학자들이 꿈꾸는 미래인데요. 아무래도 전자가 물질내로 움직이다 보면 발열 현상이라든지 좀 잔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꿈꾸는 거는 전자를 완전히 광자로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광자는 서로 상호작용도 안 하고 쿨링 인터랙션도 없죠.
3: 그렇죠.
0: 왜냐하면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상호작용도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이제 문제는 항상 빠른 속도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게 매우
2: 그렇죠.
0: 힘들죠. 전자는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전단계, 중간 단계로 하는 게 광자하고 전자를 섞어서 중립자를 만드는 거예요.
3: 하이브리드네요?
0: 그렇죠. 그걸 우리가 폴라리톤이라고 부르는데,
3: 폴라리톤.
0: 그러면은 그 전자의 장점, 그 다음에 광자의 장점을 같이 따와서 완전히 광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작은 유효 질량을 갖는 중립자들을 이용해서 소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3: 언젠가 근데 이름처럼 컨트롤 하실 것 같아요.
2: 네.
3: 광자를 진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광진이에요.
2: 그러니까요.
0: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3: 오, 네? 그 성경책에 보면은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이 빛이에요. 이야, 나는
2: 지스라.
3: 이제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더 이제 또 알게 된것 같아요.
2: 맞아요.
3: 지난 빈 이야기들을 또 복습을 해보고, 앞으로 나올 또빈 이야기들을 미리 좀 예습을 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다들 어떠셨습니까?
4: 재밌긴 했는데, 쎄한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빛에 대해서 아직 일부밖에 공부를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시작으로 더 깊은 얘기를 아마 듣게 될것
3: 그렇네요.
4: 같아서,
3: 정말
4: 기대가
3: 많은
4: 좀더
3: 정보를
4: 되는 것 같아요.
3: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빛을 다 알지 못한다.
5: 이제 천문학자에게 빛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것이거든요. 빛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빛의 그 가능성이 이 실생활에서도 정말 무한하구나라는 거를 새삼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1: 저는 분광학이 되게 묘한 매력이 있다고 느꼈던 게 빛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될수록 빛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분광학이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학문이지만 또 다른 학문들에 또 빛을 비춰주는 그런 학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0: 아, 네.
3: 우리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0: 아, 정말 그 되게 긴장되고 흥분됐지만 제가 할수 있는 설명을 최대한 잘 드린 것
3: 아,
0: 같아서
3: 너무
0: 일단
3: 좋았어요.
0: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요.
2: 네.
0: 결국에는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빅뱅 이후로 이제 빛이 생기고 나서 별이 생기고
2: 네.
0: 수십억 년 동안에
3: 그렇죠.
0: 생명체가 진화를 해서
3: 그럼.
0: 우리 의식 기종이 인간이 탄생을 했는데
2: 네.
0: 그 의식을 가진 존재가 다시 태초에 우리를 만들어내게 원인인 빛을 다시 사유한다는 그런 어떤 순환론적인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게 의미가 있구나 더 열심히
3: 맞습니다.
0: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3: 아,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진짜 멋진 연구 많이 부탁드리고요. 진짜 온 세상을 빛으로 환히 진압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취미는 과학이 될수 없을까? 안될건 뭐야? Why not?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아, 100회 개막의 주제는 뭡니까?
1: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3: 아, 파티.
1: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3: 파리 타임.
1: 예. 그래서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3: 뭡니까?
1: 초파리.
3: 아, 초파리 타임. 아, 초파리.
6: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3: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6: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3: 어,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6: 가장 중요한 건 유전 인자인데요.
3: 유전 인자의 실체.
6: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3: 아, 초파리에서 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0: 예,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은.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은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원 허지탈출 연복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비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백지 수표라. 내 운명을 바꾼 돈이지.
1: 자, 오늘은 저희가 또 경기도 안성에 왔습니다. 오늘 백만장자님께서는 이 건물로 오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무슨 공장인 것 같아요?
2: 네. 건물도 꽤 크고 아무래도 여기가 공장 단지여서 문 열린다.
1: 아, 저쪽에?
2: 아, 저기로 가는 건가 봐요.
1: 가보시죠.
2: 네. 아, 맛있는 냄새 난다.
1: 여기 무슨 창고 같은
2: 거. 창고 같은데.
1: 뭐 이렇게까지.
2: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안녕하세요.

0: 와. 아유,
1: 황송하게 이게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계시죠? 와. 네, 뭐 빵을 만든 뭐. 왜 이러시죠?
0: 왜요?
1: 너무
0: 가도 되나요? 지나가야 열리나요?
2: 서장훈 씨, 장혜원 씨.

0: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네네. 오늘의 백만장자.
0: 아니, 남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제가 빵만장자예요.
1: 빵만장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0: 1초에 한 개씩 팔리는 크림빵의 아빠 김영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2: 1초에 한 개씩.
0: SNS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도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0: 빵만장자라고 하시면은 이제 빵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셨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만들어야 백만장자가 되나요?
1: 아, 매일 한 30만 개씩 만들어서 네. 연매출 1,400억 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0: 이렇게 빵이 많이 팔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어떤 빵인가요? 이 빵이?
1: 네,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잘라보면은 막 넘치죠, 오, 빵이.
2: 흘러 넘쳐요. 네. 이게 나왔을 때 SNS에 반갈샷이라 그래서 반 잘라서 올리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빵을 반으로 갈러가지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반갈샷이 유행을 하게 됐어요.
0: 혹시 이 빵이 제가 잘 아는
1: 아 맞아요.
0: 저... 제가 잘 아는 그 빵인가요?
1: 네 맞아요. 그 네 맞아요.
0: 크림 빵.
1: 네 우유 생크림 빵입니다.
0: 아, 야, 이 빵을 만드시는 공장에를 저희가 나와봅니다. 빵보다 크림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꽉 채워져서 화제가 된 거죠.
1: 맞습니다.
0: 과연 이 우유 크림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한번 네네 들어가 볼까요?
1: 네네 예. 출발하시죠.
2: 네, 네. 가보시죠.
0: 이쪽으로 가야죠.
2: 어디로 갈까요? 네.
1: 렛츠고 렛츠고
2: 갈까요 우리도?
1: 네
2: 가시죠. 따라가시죠. 네.

0: 여기가 반죽실이에요. 예. 여기서 반죽하고, 네. 배합을 하는 곳입니다. 예.
1: 그래서 커다란 반죽통이 있는 거군요.
0: 여기 반죽이 다 됐는데, 처음 보시죠?
1: 처음이에요. 예. 우와. 엄청 반죽이 찰지네요.
0: 그렇죠.

0: 정도 양이면 빵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나요?
1: 1800개 정도
0: 1800개 네,
1: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반죽이 이렇게 찰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인장형 늘어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거 만져보시면 몽글몽글 할 거예요.
2: 요즘 유명한
1: 네.
2: 말랑이 같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표현이 정확했어요. 네.
2: 이거 어린 친구들이 막 만지면서 놀잖아요.
1: 네네네.
0: 자, 그러면 이 큰 반죽이 이제 어디로 가나요?
1: 아, 이게 반죽이 돼가지고 네. 다음에 성형실로 가요.
0: 성형실로? 네,
1: 모양을 만들러 가야죠.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같이 가실까요?
2: 네, 가지고 가야 된다고? 아, 이렇게.
1: 아, 이거 무거우니까 밀고 가야 된다.
2: 재밌다.
1: 네.

0: 반죽을 저 위에서 이제 기계로 넣고 그 안에서 성형을
1: 네네 하고. 이제 반죽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네.
1: 크기에 맞게 자릅니다.
2: 인형으로 나오네요.
1: 네네네.
2: 재밌다.

여기서 중요한데 반죽이 잘렸잖아요. 모든 게 상처를 입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위에 기계가 큐게실이에요. 15분을 쉬어줘야 됩니다.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1: 다시 동그랗게 마는 거는 수작업으로 하시는 거구나.
0: 네네네. 가스백이라고 반죽 안에 들었던 공기를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해줘야 빵이 부드럽고 찰지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1: 네, 진짜 양손으로 되게 빨리 하시네요.

0: 없죠?
1: 따뜻하죠?
0: 네.
1: 터널 오븐인데 네. 여기가 한 15m 되거든요. 지금 거의 구워져서
0: 네.
1: 이렇게 익어져 나옵니다.
0: 와.
1: 마지막까지 가면은 노릇노릇하고 맛있게 구워집니다. 네.
0: 이거 갖고 어디로 갈까요?
1: 여기 이제 뜨겁잖아요.
0: 네.
1: 냉각실을 가서 식혀야 돼요.
2: 이제 이 빵을 식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0: 와, 이거 너무 멋진데.

0: 같아요. 빵 피라미드.
1: 네, 맞아요. 이렇게 빵이 많이 시켜지는 거 상상을 못 하셨죠?
0: 네, 이거 자체를 처음 봐요.

0: 여기 오니까 좀 살겠는데.
1: 네, 세상이.
0: 오늘, 네.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서, 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1: 그러니까요.
0: 근데 뭐, 빵 굽는 데니까 당연히. 네. 뜨겁죠.
1: 너무 더웠어요. 아.
2: 25도 환경에서 1시간을 냉각을 시키면은, 네. 안에 있는 열기를 다 빼고, 다음에 크림 주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0: 그럼 여기서 이제 빵을 좀 식혀가지고,
2: 네네.
0: 그 다음에
2: 크림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0: 주입하는 건가요?
2: 네네, 맞습니다.

0: 자, 여기가 크림 주입실입니다.
1: 드디어 우리가 아는 네. 크림을 넣는 곳이네요.
0: 네, 이렇게 식혀서 나온 빵이 네. 이제 크림을 주입하기 위해서 저 이동하고 있습니다.

0: 약간 주사 맞는 것처럼 딱 맞는.
1: 이게 가장 중요한 공정이에요.
2: 네. 너무 많이 넣어도 터질 것이고.
1: 맞아요. 적게 넣으면 소비자분들이 불만이 네.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저울이 있어요.
0: 네.
1: 저울을 사용하고 아주 그 빵빵하게 그렇게 넣는 기술이 요하는 곳이죠.
0: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1: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회장님 잘하시나요?
1: 저도 제빵사는 아니지만 또 혹시나 시킬지 몰라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0: 그래요?
1: 네네.
0: 그래요?
1: 이 두 개를 잡고 여기서 안에 충분히 들어가야 되니까
0: 네.
1: 이 주입을 이 정도 잘해서
0: 그럼 정량이 나오는 거죠?
1: 네네네.
0: 와, 부풀어진다.
1: 그러면 풍선처럼 그러면 풍선처럼 풍선처럼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0: 잘 못하시는데? 아 이걸로.
2: 회장님도 제가 보니까 처음 해보시는 것 같아요.
1: 네. 아 연습을 했는데 이게 또 서장훈 씨 보니까 이게 떨려서 안 되나 본데.
0: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눌러요 버튼?
3: 버튼 있고. 이거.
0: 와. 삼모.
1: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오 잘하시네.
0: 부풀어 올라요 빵이.
1: 그렇죠 풍선처럼 이렇게 오르죠.
0: 나 진짜 잘해. 회장님 저 진짜 잘해요.
1: 예.
0: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네. 재밌는데?
1: 재밌어요?
0: 재밌어요.
1: 저도 잘 됐어요.
0: 잘하셨는데요?
2: 네. 회장님 거 다 불량인데.
0: 회장님 거 진량이에요. 그
2: 끝에 다 깨졌어요.
1: 네. 불량은 빼야 됩니다.
2: 빵 공장 규모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1: 저희가 현재 있는 공장이 2,500평 규모예요. 네. 매일매일 30만 개씩 해도 어떤 때는 30만 개도 모자랄 때가 많고 그래서 이게 부족해가지고 또 성남에도 빵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2,000평 되고

0: 하루에 80여 가지를 만들고 있고 크림빵은 43가지가 출시가 됐어요. 다양한 종류의 빵을 편의점은 물론이고 기내식, 네. 마트, 뭐 트레이더스 이런 쪽에 군부대 PX, 별다방 스까지도 들어가요.
1: 다 들어가요. 예,
0: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나 가도 저는 알죠. 저 빵이 우리 거라는 거를. 가시죠. 저 시식하러.
2: 네.
1: 예. 예. 수박 모양 마카롱도 있고 맛있는 빵들이 많은데요.
2: 원래 궁금했던 게 우리 회장님은 원래 크림빵은 좀 좋아하셨나요?
0: 아니요, 저는 단팥빵을 좋아했어요. 좀 올드한 사람이다 보니까
2: 단팥빵하고 소보루빵 뭐 이런 거 좋아하셨나요?
0: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여기 있는 트렌드는 저랑은 조금 안 맞지만 그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 먼저 이게 그 클래식한 우리
0: 예.
2: 우유 크림빵.
1: 네. 마음껏 얘기하네요. 네, 저도 크림. 크림.
2: 빵이 이렇게 얇게 이 크림을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기술이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장훈 씨도 네. 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2: 빵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네. 살이 너무 찔까 봐 제가 좀 자제하고 있는데

0: 역대급으로 고소한 냄새 속에서
1: 진짜 아, 예,
0: 빵 냄새로
1: 진짜.
0: 1초에 한 개씩 팔리는 빵으로 빵만장자가 되신 우리 김영식 회장님. 회장님이 어렸을 때는 빵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을 텐데 네. 언제쯤 빵을 처음 드셔보셨나요?
2: 사실은 제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예. 빵을 못 먹었었어요.
0: 아.
2: 제가 구로공단 네. 다니는 부모님 밑에 슬하에 네. 5형제가 자랐거든요. 제가 배불리 먹고 자라질 못해가지고 그냥 첫 번째 소원은 내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 도시락을 못 싸가니까 조용히 운동장 밖에 나와서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로 물배를 채웠던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을 발견을 하고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여기 먼지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배도 고프고 빵도 먹고 싶고 해서 그걸 털어가지고 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처음 빵을 먹었던 기억 같아요.

0: 그러면 언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셨을까요?
1: 너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중학교 1학년 14살 때 돈 벌러 제가 산업전세를 뛰어들었어요.
2: 어떤 일을 하셨나요?
1: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소년공이었죠.
2: 네네.
1: 더럽혀진 손을 아무리 깨끗이 써도 손톱 사이에 까만 게 껴있으니까 손을 내밀기가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예. 항상 친구들을 보면 부럽고, 쟤들처럼 그냥 교복 입은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0: 한 달 월급은 얼마 줬나요?
1: 첫 월급을 3,000원 받았어요.
0: 3,000원.
1: 지금 보니까 야 3,000원 빵 하나값도 안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돈을 벌어봤다는 게. 근데 이 돈을 만지면서 그 집에 있는 동생들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달려갔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건네드렸어요.
0: 저 군것질이라도 좀 하고 갖다 주시지.
1: 네. 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그랬는데 저 어머니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 얼굴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받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아들이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어렵게 돈 벌어온 거를 내가 이렇게 만지니까 예, 눈물이 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머니 슬퍼하지

0: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1: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2: 돈 벌러 다녀보니까 그 공무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직장이잖아요. 정년도 보장되고 그 어린 나이에 저 공무원 하면 좋겠다. 단칸방이니까 뭐 공부할 환경도 못 되고.
0: 우물가 옆에 그 어귀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가로등 밑에 팻마루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거기가 공부방이었죠.
1: 공무원 되고 나서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2: 우선 내 책상도 생기고 보는 눈도 그냥 다르게 보고 그래서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3: 월급도 따박따박
2: 네. 네네 월급도 정확히 네. 나오지 너무 좋은 거예요.
3: 네. 아직 우리 회장님의 백지 수표를 아직 못 봤습니다. 볼까요?
2: 아 여기 있습니다.
3: 네. 자, 9만 9천 원. 9만 9천 원은 어떤 돈인가요?
2: 제 운명을 바꿔놓은 금액인데 제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첫 월급을 탔는데 9만 9천 원이 나왔어요. 근데 9만 9천 원 받아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서 공무원을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1: 공무원을 꿈꾸셨는데 그만두셨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2: 그때 제가 머릿속에 두 번째 소원이 80년대 그 당시에 아파트들이 막 서울에 생길 때요.
4: 여기는 잠실지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시가 집이 없는 시민들의 주택난 해결과 잠실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이래 이번에 1차분으로 13평형 1,500가구가 준공됐습니다.
2: 어린 나이에 판자촌에서 살다가 달동네에 살다가 멀리 아파트를 보면 우리도 저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야망과 꿈이 생겨가지고
0: 집안에 화장실을 만드는 거예요. 꼭지만 돌리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창문을 열면은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유 꼭 이런 데서 내가

0: 살아봐야 되겠다.
1: 그때 보신 아파트는 어느 정도였나요, 가격이?
0: 그때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한 800만 원 정도 아파트 한 채.
1: 9만 9천 원으로는 뭐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이거는
0: 어림도 없는
1: 어림도 얘기죠. 없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되셨다는 얘기.
0: 네네.
2: 그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나서 뭘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0: 그 당시 중동 지역에 붐이 일어가지고 한 달에 한 뭐 해 가면 60만 원씩 준다니까. 네. 그러면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1: 한 6배 정도 되는 네. 거네요.
3: 중동 지역에만 해도 우리나라 수십 개 업체에 많은 근로자들이 나가 구비를 떨치며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0: 28살 28살? 정도.
1: 네, 결혼은 됐습니다. 하시기 전이고.
0: 네네, 결혼은 아직 전이었고.
2: 출국하시던 날 생생하게 기억날 것 같아요.
0: 아, 그 얘기하면 제가 눈물 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한 200여 명의 근로자들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지금도 추억의 사진을 보면은 남들은 다 이렇게 표정이 좋지 않은 표정이었는데 이 사진 속에 저는 혼자 웃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런 멘트가 나와요. 고국을 위해 이국만리 열사의 나라로 떠나시는 근로자 여러분,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이런 아나운서 멘트가 흘러나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저기서 다 우는 거예요.
1: 눈물 나오죠. 네.
0: 그러면서 잔잔하게 고향의 봄이 흘러나오고 그냥 숙연해지고 옆에 있던 동료들이나 앞뒤에 있던 계신 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 고향의 봄 가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죠. 네.

0: 옛날에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서 우리 근로자분들이 거기 뭐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네. 중동 어디로 가셨어요?
1: 그 이집트 옆에 보면 리비아라는 네. 나라가 있어요. 내륙으로 들어가면 네. 사하라 사막 끄트머리 지역이 네. 있어요. 그쪽을 지원을 했어요. 네. 나는 그쪽을 가고 싶다. 네. 말 그대로 오지라고 표현을 네. 했듯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네. 생활을 하게 돼요.
0: 아니 거기 가면은 뭐 돈을 더 주는 거예요? 특별 수당이 더 있나요?
1: 그 당시 한 90만 원 정도를 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60만 원보다 월등히 더 많죠. 그래서
0: 1년만 일하면 아파트 한 채 사겠네.
1: 맞아요. 맞아요.
0: 8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예,
1: 그래서 야 1년만 고생하면 아파트가 한 채씩 생기는데 그 사막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0: 아니,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막이잖아요. 해를 가릴 곳이 어디 있습니까?
1: 아, 없죠.
2: 맞아요.
0: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보통 40도 이상 다 넘어가거든요.
3: 꽃을 타면 이렇게 플라스틱 손잡이를 잡잖아요. 네. 네. 그 플라스틱 손잡이가 휘어져요. 그 정도로 뜨겁고 또 승용차나 이런 쪽에 본네트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딱 하면 후라이가 될 정도로
1: 그거 막 요즘 SNS에 올라오는 그게 실제네요?
0: 얼마나 계셨어요?
3: 제가 총 6년을 근무
0: 6년이면은 월급 90만 원 그야말로 아파트 6채네요 6년이면
3: 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네? 네.
0: 그 돈 뭐 하셨어요?

0: 아파트, 주공 아파트를 하나 사드렸어요. 아파트 입주할 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 거죠. 시집 와서 평생 달동네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이 박을 하나 사갖고 오셨어요.
1: 들어갈 때 밟고 오셨어?
0: 아시네. 네, 네.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은 들어가면서 애군도 없애고 뭐 이러면서 박을 밟고 부시고 들어간다. 그 광경이 제가 기억에 또렷이 남아요.
2: 그럼 이제 또 아파트 사드리고 나서 회장님도 결혼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언제쯤 결혼하셨어요?
0: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공무원 시절에 만났어요.
1: 아, 예전에?
0: 예전에.
1: 아니, 사모님이 저기 연애하시다가 리비아를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사모님이 그러면 잘 가세요라고 나를 더 이상 찾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2: 아니에요? 3년이잖아요. 긴 그렇죠. 시간이고.
0: 그때는 제가 1년만 다녀올게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2: 너무해요.
0: 그리고
1: 아니 군대도 지금 1년 반인데
2: 거짓말하고 하셨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군대도 1년 반인데 어디 결혼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별로 회장님 할 말도 없는 상황인데 무려 6년을 우리 사모님이 버티셨기 때문에 오늘날 성공의 달콤함을
2: 같이 결실을
1: 같이

0: 80년대 초중반에 월급 거의 1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사실. 근데 한국에 이제 돌아오셔서는 그렇게 그 월급을 받을 만한 일을 갑자기 다시 찾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1: 네네. 네. 그때 제가 일본 담배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2: 외국 담배 수입이 자유화됩니다. 내년부터는 일반 수입 업체들도 외국 담배를 수입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0: 회장님의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어봤는데 사마 얘기도 들었고 담배 얘기도 들었고 공무원 얘기도 들었는데 빵이 안 나옵니다. 빵이 언제 나와요?
1: 오 이제 빵 나오는
2: 이제 나옵니까?
0: 이제 빵이 나옵니까? 빵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1: 공무원 재패하고는 당시에 담배하고 식품을 했어요. 식품 사업을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이 돼요, 일본에서. 네.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업체를 제가 인수해가지고 임원에서 이제 오너가 된 거죠.
2: 아, 그렇게 빵회사 대표가 되셨군요.
1: 네네.
0: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1: 4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0: 40후반에 드디어 이제 빵회사 대표가 되신 거네요.
1: 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머리가 잘 안 나왔네. 좀 이상하다. 그죠?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곳은 꼭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래 이동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휴, 많이 준비했네. 꼭 신제품 품평회는 안 빠지고 꼭 참석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네. 빵에 간식이 아니고 이건 식사 같은데? 그지? 야, 이거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냈지?
3: 사장님, 어떤 게 어떤 거예요?
1: 내가

0: 말하고 싶은데 찾는 고객들이 MZ세대들이니까 거기에 가까운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고 제 평은 거의 안 해요. MZ세대의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거 잘 되고 있나?
1: 혹시 뭐 말씀을 드시는 거예요?
0: 아, 이거요? 예, 이게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0: 요즘 MZ세대들이 이걸 많이 한다고 그래서 나도 해볼까 하고
1: 그렇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쭉 뻗어보세요. 둘, 셋, 호흡 빼고.
0: 힘들어. 제가 MZ세대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거는 뭐 모르고 살았는데 그 제품을 띄워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참 고마운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그때 최초로 갖게 됐습니다.

0: 야, 우리 딸이랑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기분 좋다. 야, MZ 애들이 많다. 오늘 아침인데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
1: 응? 여긴 너무 오. 언제나 많아서 오늘은 우리 동네에 없는 빵집을 갈 거야.
0: 오, 그래.
2: 우와. 마린방입니다.
1: 세트로 이렇게 파는 것 같아.
0: 어, 이렇게?
2: 네, 시그니처예요.
0: 오, 이거 꼭 사야 되겠네?
1: 뭘로?
0: 이거 구매. 팥빵도 하나 사야겠다.
1: 팥빵 이거 그만 사.
0: 하나 사고. 다른 거 먹으러 가자. 응?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어느 거예요?
3: 여기 과일 종류 다 잘 나가고.
1: 아, 이거 맛있겠다.
0: 오, 무거워. 여기 들어가 보자.
1: 엄마가 좋아하겠다.

0: 더 큰 효자가 우리가 아까 맛본 크림빵이잖아요. 네. 그거는 네.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1: 저는 한국 정서가 뭔가 손님이 와도 듬뿍듬뿍 네. 주듯이 크림을 꽉 채우고 싶었던 거죠. 요걸 해서 한국형 크림빵을 정말 만들어보자. 크고 꽉 채우고 부드럽고 맛있게.
2: 근데 이 크림빵도 직원들이 반대를 했다고요?
1: 크림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냉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냉을 먹으면 빵이 맛이 없어진다. 그래서 직원들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극복해보자. 그래서 제가 푸석해지지 않게 수분 공급을 하고 고무 풍선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인장력.
0: 크림 넣으니까 부풀더라고요. 네.
1: 풍선처럼.
0: 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1: 그게 기술이었어요. 아~ 네.
2: 이런 경우에 크림빵을 본 적이 없습니다.
1: 아침에 200개 진열해 놓으면은 오전에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빨리빨리 없어지고.

0: 유업도 저희 빵을 출시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올랐다고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우유도 더잘 됐죠.
0: 네,
2: 제가
0: 그리고
2: 모델도 하고 있기 때문에.
3: 그것도
1: 그걸
3: 있네요.
1: 잊고 있었네요.
2: 계속 그 기간에 지금 우리 회장님 빵 나온 기간부터 계속 제가
1: 계속인가요?
2: 모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회장님과 저랑 이렇게 만난 것도 이거 다 진짜 어떤 운명적으로.
0: 우리 서장훈 씨가 크림빵 모델로 한번 나오시죠.
2: 아니, 뭐, 얼마든지 뭐.
0: 또, 우리 서장훈 씨가 속이 꽉 찬 남자.
2: 아, 그렇죠.
0: 그죠?

0: 조금 저기 사이즈를
1: 그렇죠래.
0: 사이즈를 조금 크게 만들어서
1: 아, 지금 근데 잘 어울려요. 빅, 커서
0: 빅빵으로 빅크림빵으로 해가지고 네. 네, 아,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공장이 굉장히 이제 바쁘게 돌아갈 텐데 회장님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요?
2: 저희 부모님이 그냥 구로공단 근로자였고 네. 노동자 출신인데 저도 어렸을 때 네. 공장 다녔잖아요. 아,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 몸을 상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가 접근을 하면은 기계가 자동 멈춤이 되도록 센서를 전부 달아줬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공장도 다녀봤고 저희 부모님도 근로자였으니까 몸이 소중한 재산인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안 다치도록 우리가 지키자 그러죠.

0: 하루 삼시 세끼 배불리 먹고 싶다라는 첫 번째 소원도 이루셨고, 아파트에 좀 살고 싶다라는 두 번째 소원도 이루신 우리 회장님의 세 번째 소원은 뭔가요?
1: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을 이뤄가면서, 세 번째 소원은 거대할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작습니다. 뭐냐면,
2: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빵 이런 제품을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계속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테리어 잡지를 만드신다고 해요.
2: 최대로 많이 해본 게 480억? 우리나라에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인테리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0: 오늘 최초로 집을 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3: 너무 예쁘다.
0: 우와, 모든 곳이 다 아주 예쁩니다.
3: 작품인데요?
4: 저 이것 때문에 여기 살아요.
0: 아, 전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안 나가고 여기서 계속 있는다고.
3: 그 옛날에
4: 너무 많이 와서 경찰이 다 와서 입회하에 저희
3: 이 정도로요?
4: 네. 누구한테 이게요? 대통령한테 편지 써야죠.
0: 답이 왔나요?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8.9점.
4: 9.9점.
3: 10점, 100점이요.
5: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4: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6: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지구를 감싸는 바다. 그 광대한 흐름 속에서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져 하나의 물결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은 폭발적으로 태어나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는 그 작은 입안에서 세상의 시작을 지켜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생명은 이어지고 거대한 질서를 이룹니다.

이 바다에서는 모든 것이 순간에 뒤바뀝니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그 끝없는 충돌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생명의 노래입니다.

산호초에서는 수천의 생명이 매일 하나의 물결이 됩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거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생명이 모여 바다는 하나의 살아있는 큰 세계가 되죠. 그리고 그 흐름 속으로 포식자가 들어섭니다.

바다는 늘 팽팽한 긴장 속에서 균형을 이루죠. 이런 바다는 빛에 따라 보이는 모습도 환경도 달라집니다. 햇빛은 바닷속으로 스며들지만 그 깊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을 지닌 햇빛은 수심 10m 이내에는 풍부하게 도달합니다. 이 깊이에서는 물고기들의 화려한 색이 온전히 보이죠. 하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빛은 점점 약해지고 20m를 지나면서 색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수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색은 무엇일까요? 빨간색입니다. 파장이 긴 빨간색은 바닷물에 빠르게 흡수되어 곧바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면 사라졌던 원래의 색이 드러나죠. 붉은색 물고기는 조명빛이 닿는 순간 선명해지지만 빛이 사라지면 검은색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사라진 색은 포식자의 눈을 피하는 효과적인 은폐가 됩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다에서도 잘 보이는 색은 무엇일까요? 노란색과 흰색입니다. 노란색은 다른 색보다 덜 흡수되어 오래 남고 흰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존재를 드러냅니다. 보기에는 잔잔해 보이는 바닷속. 하지만 끊임없는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물의 움직임은 생명을 흔들고 살아남기 위한 몸짓은 더욱 바빠집니다.

물살이 거세지면 큰 물고기들은 절벽 끝, 흐름이 약해지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깃대도 무리입니다. 평소에는 한두 마리씩 흩어져 살아가지만 1년에 두세 차례 하나의 무리가 되어 행진합니다. 이렇게 때를 이루는 시기는 산란기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던 개체들이 어떤 신호를 따라 모이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상어는 집요하게 무리를 따라붙고 날이 갈수록 그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많던 무리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모두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나 생명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보름달 무렵이면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레드 스네퍼입니다. 흩어져 있던 개체들이 사방에서 모이고 약속이나 한 듯 거리를 좁히며 밀집합니다. 불과 하루 사이 무리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암컷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수컷들은 경쟁하듯 따라붙습니다. 이유는 산란. 수컷들이 몰려들고 순식간에 알을 낳고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알들은 물살에 흩어지고 그 틈에서 일부는 곧바로 먹이가 됩니다. 산란은 여기저기서 동시에 일어나고 무리는 한순간에 집단 산란으로 이어집니다. 번식은 이렇게 끝나고 알의 운명은 바다의 흐름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을 바다에 맡기지는 않죠. 이 작은 물고기는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생명을 지켜냅니다. 알을 입안 가득 품은 채 먹지도 못하고 부화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알을 품고 있는 것은 수컷입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즉시 수정시켜 입안에 넣고 열흘 넘게 지켜내죠. 알이 자라면서 부피는 점점 커지고 숨쉬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입안에서 생존은 이어집니다. 이 물고기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지켜온 알에서 새 생명이 나올 준비를 합니다. 알을 지키는 것은 수컷. 작은 몸짓이 부화를 재촉합니다. 세상으로 나온 새끼는 입으로 물어 둥지 밖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알은 대부분 부화하고 둥지는 조용히 비워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작은 오징어들은 서로를 탐색하며 짝을 찾고 있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서로 마음에 드는 순간 망설임 없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짝짓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생존의 시간입니다. 오징어는 시력이 좋아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두 포착합니다. 오늘의 사냥은 가장 효율적인 먹이, 새우입니다. 부드러운 조직만 먹고 껍질은 버립니다. 이 바다에는 상상을 벗어난 존재도 있습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이 생물,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털 갯지렁입니다. 몸 길이가 2m가 넘고 모래 속에 숨은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베일 속의 포식자죠. 밤에 먹이를 잡을 때만 잠시 활동하는데 한낮에 활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생물은 어둠이 내리면 감춰졌던 실체가 드러나죠. 섬뜩한 이빨입니다. 잠에 취해 이 주변에 머무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물고기든지 한 번 잡히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배를 부풀려 끝까지 버텨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밤바다의 저승사자지만 밤과 낮은 전혀 다른 환경이죠. 왕털 개치렁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긴 몸을 바짝 웅크립니다.

하지만 몸 길이가 2m가 넘다 보니 숨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공격이 벌어집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몸통이 맥없이 끊어지고 밤의 저승사자는 그대로 물고기 먹이가 됩니다. 먹고 먹히는 세상. 이 바다에서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하루의 움직임이 잠시 멈춥니다.

그러나 이 밤 모든 것이 잠들지는 않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존재, 알을 가득 품은 만티스 슈림프입니다. 이 종은 평소에는 강력한 펀치를 마구 날리는 무법자입니다. 단단한 먹이는 깨질 때까지 앞발로 계속 때립니다. 하지만 알을 가득 품은 지금은 더 이상 공격자가 아닙니다.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없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깊은 밤, 아주 작은 문어가 주변을 살핍니다. 조그만 움직임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크기는 고작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이 작은 몸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성체로 자랍니다. 다 자란 문어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죠. 지나가는 개는 순식간에 먹이가 됩니다. 하지만 안전한 보금자리는 누구에게나 탐나는 공간이죠. 침입자가 등장합니다.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힘의 한계를 느낀 침입자가 슬며시 꽁무니를 뺍니다. 그 순간 한 번 더 공격, 완전히 제압합니다. 싸움의 끝. 침입자가 가져왔던 조개 껍데기까지 승자의 몫이 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바다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포식자. 몸을 바닥에 붙인 채 때를 기다립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이 사냥꾼은 오늘 밤 매복 장소를 고릅니다. 잠깐 사이 눈과 입만 내놓은 채 먹이를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시간이 흐르고 먹이는 스스로 다가옵니다.

이 바다에는 밤이 깊어질수록 깨어있는 종도 있습니다. 카디널 피쉬 수컷 아비입니다. 입안 가득 알을 품은 채 주기적으로 내뱉었다 다시 물며 산소를 공급합니다. 열흘 넘게 먹지 못하고 잠들지 못한 시간, 그 흔적은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 모든 기다림이 끝을 향해 갑니다. 아비는 지느러미를 빠르게 움직이며 새끼들의 부활을 재촉합니다.

본능적으로 떠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줍니다. 이 밤 아비들은 새로운 시작을 모두 바다로 보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입니다.

산호초 아래 이곳은 모진 환경을 이겨낸 존재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개체들은 3주 이상 플랑크톤 상태로 떠들다가 치어로 성장하며 산호초로 모여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이곳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는 늘 포식자들이 머물고 순간을 기다립니다. 수많은 치어 중 성장까지 이어지는 개체는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성장해 넓은 바다로 나서는 순간 이곳은 더 자유롭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이 물고기는 위험을 피해 몸을 굴 속에 반쯤 숨기고 살아갑니다. 산란기가 되면 새끼의 안전을 위해 자신만의 둥지를 만들죠. 모래를 입으로 퍼내고 무너지는 가장자리는 몸으로 다져가며 조금씩 완성해 갑니다.

둥지는 한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피씨가 둥지를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죠. 버려진 둥지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걸 보니 뭔가 다른 생각이 있나 봅니다. 산호조각을 슬쩍 치우고 꼬리부터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암컷들은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기대를 안고 입구를 정리해보지만 그날 늦도록 암컷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듯 열대의 바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1년에 지구에 내리는 비는 약 500조 톤. 이 가운데 90%는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이 빗물은 바다 표층의 염분을 낮추고 물의 밀도 차이를 만들어 해류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모여 바다 순환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둥지를 고치고 암컷을 기다리던 조 피쉬 수컷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선택받은 수컷은 이미 입안 가득 알을 물고 육아를 시작합니다. 조 피쉬 역시 수컷 아비가 알을 품는 특이한 종이죠. 한편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수컷들은 급기야 남의 집을 넘봅니다. 꼬리부터 슬그머니 들어가더니 집 주인을 굴 속으로 밀어넣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더 폭력적인 수컷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입을 벌리며 완강히 버팁니다. 그러자 아예 머리부터 밀어넣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 피쉬의 알 속 새끼들은 눈이 보일 만큼 자랐습니다.

육아에 지친 아비들이 많아집니다. 커져버린 알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결국에는 알을 포기합니다. 탄생으로 이어지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치열하게 생명들이 모여 사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물이 빠져나간 자리, 갯벌입니다. 이곳은 단위 면적당 지구에서 가장 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곳이죠. 워낙 많은 수가 살다 보니 산란기가 되면 경쟁도 거칠어집니다. 산란기 때 수컷의 몸에는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공격성과 번식 행동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암컷은 외면한 채 집으로 향합니다. 수컷은 조급해집니다. 펄쩍 뛰어올라 암컷의 굴 입구를 몸으로 막습니다. 서로 거친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과연 수컷의 이런 전략이 통할까요? 암컷이 계속 거절하자 수컷의 행동이 더 거칠어집니다. 결국 암컷은 자리를 피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수컷은 여전히 암컷의 굴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참 후 돌아온 암컷. 과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암컷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바닷물은 점점 차오르고 조급해진 수컷은 다시 구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암컷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외면한 채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온종일 기다린 수컷. 구애 방식이 틀렸을까요? 오늘은 허탕입니다. 이곳에는 천적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몸을 낮춘 채 잡으려는 자, 숨어야만 사는 자. 여기서는 한순간이 생명을 가릅니다. 오늘은 계산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아무리 조심히 다가가도 눈치 빠른 이곳의 생명들, 위험은 먼저 감지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루에도 몇 번씩 팽팽한 긴장이 오갑니다. 오늘은 포식자도 별 수확이 없어 보입니다. 천적이 사라지자 다시 활기가 넘칩니다. 아직도 짝을 못 찾은 수컷들, 애써 구애해보지만 암컷은 줄행랑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저기서 수컷들의 구애는 이어지지만 암컷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예 못 본 척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짝짓기에 성공하는 커플도 있습니다. 수컷을 따라오는 암컷, 마음이 통했을까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다 보니 암컷이 살짝 돌아섭니다. 수컷은 곧바로 더 간절하게 구애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하나의 짝이 완성됩니다. 같은 시각, 산란기의 농개들 세상도 더욱 분주해집니다.

암컷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히 먹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수컷들은 조금 다릅니다. 암컷만 보이면 괜히 힘을 과시하고 바짝 따라붙어 어설픈 구애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마리의 수컷이 경쟁하듯 암컷의 길을 막아섭니다. 이번에는 세 마리가 앞다투어 달려듭니다. 그 틈을 타 암컷은 빠져나가고 수컷들은 뒤엉켜 싸움을 벌입니다.

여기저기서 진흙탕 싸움은 계속됩니다. 너무 치열한 나머지 이제는 짝짓기마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많은 수컷 가운데 정작 짝짓기에 성공하는 개체는 따로 있습니다. 암컷이 선택한 수컷은 치열한 싸움과는 거리가 먼 듯 말끔합니다.

둘만의 시간이 끝나면 각자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짝짓기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싸움도 경쟁도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겨진 것은 승자도 패자도 아닌 암컷의 몸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생명들입니다. 이 생명들은 이곳에서 자라 대를 잇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부터 8번의 수업을 시작합니다. 50을 위한 심리 처방전. 모든 처방전은 진단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이 원래 힘든 시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유년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 몇 살 정도나 될까요? 한 50살? 50대가 인생의 중간 지점인 겁니다. 8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인생 중반쯤에 와서 방향을 잃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아마도 그 이전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50대가 유독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제 상담 클리닉에서 주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대 분들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교수님,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고 원래 이 정도는 더한 일도 많이 겪었었고 이거 가지고는 사실 별 문제 없었는데 근데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책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자책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생물학을 말씀드릴게요. 50대에 접어들면 호르몬이 변한다는 얘기 다 아십니다. 여성들은 흔히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죠. 갱년기에 접어듭니다. 남성들은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을 하죠. 남자도 갱년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몸의 변화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기운 빠지고, 근력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신체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요, 사실은 그게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 호르몬인데,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민감성을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얘기 많이 드셨잖아요.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이 정도면 나 기분 괜찮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종착지에 갔을 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인 거예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나이가 들면서 좀 주니까 세로토닌은 아직 몸 안에 좀 남아있는데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얼굴에 화장품을 좋은 거를 발랐는데 피부가 흡수를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결국은 이게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요. 뇌의 화학이 달라진 겁니다. 남성도 비슷해요. 남성의 뇌에도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여성 호르몬이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남성 호르몬이 주는 거죠.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요. 의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몸 안에서 이 도파민이 잘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파민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상태는 우리가 다 알아요. 파킨슨병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병은 아닌데 살짝 떨어지면 그냥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 들면서 남자들의 경우 부인들이 그러죠. 저 인간이 안 그러다가 갑자기 요새 좀 게을러졌어. 자꾸 늘어져 있네. 근데 이게 게을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수면 습관도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50대가 넘어가면요. 정상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없다고 해도 깊은 수면이 줄어들어요.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되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죠. 그리고 중간에 깨니까 깊은 잠이 가기 전에 꿈꾸다가 깨니까 나는 밤새도록 꿈만 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우울증기가 생기면 이게 더 심해져요. 이게 그냥 제가 제 머릿속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만 결국 나이 50대가 되면 기계 자체가 중고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 그 얘기만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의 변화만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도 우리는 느낍니다. 인생의 중간에 삼중고의 시대를 만난 거죠. 사실은 몸만 좀 약해지는 거면 그나마 좀 낫죠. 그거에 맞춰서 그냥 내 몸의 운동 속도 조절하고 살살 맞춰서 살면 되니까. 문제는요.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나의 사회적인 역할도 동시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트리플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세 개의 파도가 동시에 나한테 달겨드는 거죠. 첫 번째 파도는 이렇습니다. 직장 내 위상 변화가 달라져요. 40대까지는요. 커리어가 쭉 올라갑니다. 50대가 되면 멈추죠. 그리고 주변에 누구누구가 대충 날짜 채운 사람들이 명예퇴직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후배들이, 제 아래 직급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단체 톡방을 만들었대요.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일처리들을 하기 시작을 하네. 그게 내가 더 좋을 거라고. 두 번째 파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가요. 독립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동안 결혼하고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가족 중심으로 살았어요. 집에 가면 그냥 큰 소리 치고 자식들은 내 맘대로 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대신에 자녀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예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살면서 심리적으로는 독립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느끼는 그 공허감은 그냥 아쉬운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뜬금없이 TV

괜히 마음이 보들보들해지는 걸 느끼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단순한 아쉬움이고 그리움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 정체성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경험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축이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겠죠. 세 번째 파도는 뭘까요? 노부모에 대한 책임이 증가됩니다. 위로는요, 아직 부모님들 건강하세요. 의료가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50대가 되고 60대가 다 돼가는 자녀들이 아직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직도 30이 다 돼가지만 또는 20살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부모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부모를 온전히 책임지는 마지막 세대. 그러면서도 자식한테는 아직 기대하지 않는. 제가 늘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당신이 아프면 자식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저한테 그러죠. 기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놈의 자녀들이 그럴 것도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겐 기대하지 않는 처음 세대, 마처 세대라고도 부르죠. 이런 걸 내가 몸으로 느끼면 내가 흔들리는 게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50대를 흔히 제2의 사춘기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죠. 저는 사축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게 사춘기라는 얘기는 함자를 보시면 봄을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사축이는요, 이제 슬슬 올랐던 물이 빠지면서 잎사귀는 떨어지고 꽃은 이미 졌고 가을을 생각한다는 의미죠. 어쩌면 50대에 맞는 이 곤란한 시기는 사축이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은요, 인간의 일생을 8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50대는 7번째 단계에 해당되죠. 7번째 단계에서 인간이 할 일은요, 생산성이냐 또는 침체냐의 갈림길에 놓인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바닥을 기다가 쇼파 잡고 내가 벌떡 일어나기만 해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박수 쳐주고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가방 메고 학교만 가도 좋아했죠. 근데 나이 먹으면 공부 잘해야 칭찬받았고요. 더 나이 먹으면 직장 좋은 데 가야 칭찬받았고요. 결혼하고 났더니 돈 잘 벌어와야 칭찬받았어요. 근데 40대, 50대가 되니까 내가 살아온 것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끝날 것 같은데 아니면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음 세대 후배들한테 의미 있게 만들어서 전달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나는 소비되다가 그냥 끝날까? 이런 물음이 50대에 사는 분들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요새 자주 생각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대치 가능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나라는 인간은 좀 누구랑 바꿀 수 없는 독특한 사람이냐? 제가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의사는 되게 많잖아요. 이 수천 명,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내가 당장 내일 안 나오면 이 기관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일 하는 사람으로 그냥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10대의 사춘기가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제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잘하지? 이런 거를 처음 묻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50대에는요, 나는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을 다시 묻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춘기 때는요, 약간의 환상과 과장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획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혹시 안 될지 몰라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고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고 뭐 장군 되고 싶다 그러고 대기업 총수가 되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래야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젊은 인생을 살죠. 하지만 중년기, 50대에는요, 그러지 못해요. 훨씬 더 현실에 기반한 고민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 경제, 사회, 더 현실적인 거를 잘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요. 그거를 훨씬 더 철저하게 계산된 나의 미래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에서도 그걸 증명을 해요. 이걸 잘한 분들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게 46세래요. 이제 딱 50대 직전이죠. 아마 그 당시 46대면 50대보다 넘었을 거예요. 괴테가 파우스트 2부를 완성한 건 무려 82세였다고 합니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건 57세였고요. 톨스토이가 부활을 쓴 건 71세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50대라는 건 끝이 아니었고요. 인생의 전성기였던 겁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인생을 네 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네 개의 아쉬라마라고 부릅니다. 학생기, 가주기를 거쳐서 숲으로 물러나는 시기가 임서기입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떠나는 유행기로 접어들죠. 그 중에서 50대는 임서기, 이제 내가 활개치고 살던 세상에서 손을 띄고 숲으로 물러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온 거예요. 혼란스럽고 낯섭니다. 외로워요. 근데 이걸 통과해야 다음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시기. 이것은 마치 어두운 숲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50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0에 느끼는 감정 중에 우울함과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톨스토이 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소설에 보면 판사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넘어가면서 병에 걸렸고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았나? 아니면 남들이 옳다고 하는, 맞다고 하는 대로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소설이 1886년 소설이에요. 근데 지금 50대 분들이 읽어도 뼛속까지 공감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그 감정은 시대를 초월한 중년기의 감정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중년의 감정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 감정들은 우울 그리고 무기력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50대 우울증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흔히들 우울증 그러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세요?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 이불 덮고 이불 밖에서는 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루 종일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빗지도 않고 밥 먹으래도 안 먹고 그런 이미지를 아마 떠올릴 겁니다. 사실은 그게 멜랑콜리 우울증이라고 해서 아주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건 일반적인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고요. 50대 남성의 우울증은요, 세 가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우울증인데 겉으로는 우울함을 표시를 안 해요. 본인도 몰라요. 그냥 별거 아닌 일에 화가 나고요. 작은 일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화를 내죠. 왜 가족한테 화를 낼까요? 만만하니까. 하루 종일 참은 것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우울함도 참았고 슬픔도 있고 짜증도 있습니다. 그게 분노로 전환돼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가면은 술입니다. 예전에는 술 별로 많이 안 먹었고 그냥 한두 잔만 먹으면 그냥 거나하게 집에 들어와서 얘기 나누다가 자면 됐는데 요새는 한 병을 다 먹네. 와, 와인을 한 병 따도 그걸 내가 다 먹네. 더 중요한 건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는데 혼자 마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면은 침묵입니다. 50대 남성이 되면 나도 모르게 집에 오면 말을 안 해요. 말해 뭐해 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TV만 봅니다. 야구만 보고 운동 프로그램이나 보다가 멍하니 있다 그냥 자요.

이걸 전문 용어로 가면을 쓴 우울증,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자는 슬픔을 드러내면 안 돼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슬픔이 분노로 나타나고 술로 나타나고 그냥 말 없는 침묵으로 표현되는 거죠. 50대 여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50대 여성은요, 갱년기와 우울증이 겹쳐 있습니다. 갱년기는 생물학적인 증상이죠. 우울증은 생물학과 심리학이 겹쳐 있는 증상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증상의 연속성입니다. 갱년기 증상은요, 하루 중에도 파도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 확 밀려왔다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하루에도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해요. 반면에 우울증은 조금 달라요. 우울증은요, 마치 미숫가루 타놓으면 밑에 미숫가루 깔아앉아가지고 위에는 물이 더 많고 밑에는 가루가 더 많은 것처럼 밑에 깔아앉은 감정이 우울증이에요. 낮게 깔려서 그냥 지속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가장 힘들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전 내내 기분이 불쾌하고 의욕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약 먹을 때쯤 되면 조금 나아지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울증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패턴입니다. 제가 지난번 1강에서 여성 호르몬 얘기를 했었죠.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의 수용체 민감성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행복 호르몬이 조금 더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라서 그게 떨어지면 세로토닌이 작용을 잘 못하게 되니까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실인 거죠. 가족들한테 드릴 말씀도 있어요. 혹시 집에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짜증이 좀 많아지고 술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괜히 혼자 드라마 보고 우는 시간도 좀 늘어난 것 같다? 말수가 좀 줄었다? 그러면 왜 이래? 어우 짜증나. 뭐 이게 아니라 아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수십 년 그거 안 해봐서 좀 쑥스러우시죠? 그래도 그런 질문이 듣는 우리 집 남자의 마음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해요. 그것도 만약에 힘들다면 그냥 가만히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본인의 시간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가만히 누워만 있지 말고 가만히 TV만 보지 말고 나가서 좀 쓰레기를 버리고 오든지 동네 청소를 좀 하든지 해 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두는 것도 우리 집 남자를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50대에 느끼는 우울함 말고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또 있잖아요. 그 불안의 정체는 뭘까요? 정신과 의사가 볼 때 불안과 우울은 흔히들 같이 옵니다. 50대에는 불안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불안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 돈, 관계에 대한 불안이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은퇴는 눈앞이에요. 그리고 임금 피크 들어가서 월급은 줄기 시작했어요. 노후 준비는 하고는 있는데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집에서 자녀들은 멀어지고요. 부부 사이도 약간 좀 어색해지는 느낌이에요. 어쩌면 그 부인도 내가 싫은데 그냥 딴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느니 그냥 이혼하는 것도 복잡하니까 산다 하는 느낌일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나는 결국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이런 불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제감의 상실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공부를 좀 해야 되면 내가 밤새 가면서 하면 됐고요. 집에 뭐 물건 부서진 게 있으면 내가 잘 못해도 망치하고 못 들고 내가 스스로 하면 됐어요. 근데 내 미래에서 벌어

벌어질 일, 그리고 내 가족에게 벌어질 일, 내 경제에 벌어질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요, 명상록에서 현명한 사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안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가 혹시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오늘 산 주식이 내일 올라갈 건지 일주일 후에 얼마나 올라갈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죽음. 통제 못하죠. 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내가 먹고 자고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건 통제 가능하죠. 내가 1년 후에 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오늘 공부하는 거 그건 가능했잖아요. 지금의 50대들은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통제 불가능한 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불안은 줄어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 쉽지 꼭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경험하는 감정이 불안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조금 떨어져 나가는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같이 오거든요. 젊을 때는 그나마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에너지가 있었고 체력이 있었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자꾸 내 마음을 침범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다가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냥 이 일 해서 뭐하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아무것도 안 해. 무기력이 정말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곤한 거하고 무기력한 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국민건강영향조사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우울증은 전 인구의 10% 정도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긴 하죠. 근데 우울한 증상은 20%, 30%의 사람들이 인생에 한때는 우울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우울함 증상 중에 제일 흔한 게 뭔지 아세요? 피곤함이거든요. 그냥 피곤해요. 기운 없고 쉽게 몸이 잘 회복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가 쉬고 나면 나아지는 피곤함이냐. 그냥 피로는 육체 피로, 쉬고 나면 회복됩니다 라는 약물 광고처럼 잘 쉬고 잘 자면 돌아와요. 근데 우울증이 바닥에 깔려있는 무기력은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자도 피곤해요. 두 번째 질문은요. 평소에 좋아하던 걸 계속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 핵심 증상이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걸 계속 좋아하고 할 수 있는가? 그게 만약에 없어졌다라고 하면 쾌감 상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으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닌 거예요. 만약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기력한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첫 번째가 신체적 측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또는 잠이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만성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 심리적인 측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번아웃에 빠졌는지 또는 뜬금없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지. 세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나와 무기력함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외로이 홀로 고립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네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저는 이걸 빨간 신호등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잠을 잘 못 자거나 자도 피곤하다. 두 번째, 늘 즐겁던 일들이 이제는 즐겁지 않다. 세 번째, 내가 없어도 가족들이 더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증상이에요. 네 번째,
집중력이 떨어져서 평소에 잘 하던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마음정비소라고 부르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시설에 찾아가 보시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의학과는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인데 단순히 약만 주는 곳은 아니에요. 마음이 기력을 차리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대에 걸리는 우울증은요,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뭔가 하고 운동하고 활동을 자꾸 많이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근데요, 50대에 겪는 우울은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으면 몸도 잘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무기력과 우울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7시간, 혹시 가능하다면 8시간. 규칙적으로 자는 동안 뇌는 청소를 해요. 낮에 있었던 나쁜 기억을 지우고요. 낮에 있었던 뇌의 노폐물들을 청소를 합니다. 두 번째,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는 거는요, 천연 항우울제라고 부릅니다. 논문에서 보면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신경세포가 망가지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관계죠. 하버드 대학에서 몇십 년 동안 아기 때부터 나이 먹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들을 쭉 추적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하는가라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노년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지지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돈도 명예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작은 즐거움 하나를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국밥이 간이 아주 딱 맞았어. 아주 작은 일이어도 돼요. 이게 우울한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장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번아웃에 걸리는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8.9점.
1: 9.9점.
3: 10점. 100점이요.
4: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5: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6: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금.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0: 수지에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했으며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0: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열팀의 뜨거운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마음속에 한 두 팀을 뽑아보셨나요?

0: 2020년 종말 90점 이상 높고요. 지난번이랑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좋았고,
1: 직접 보니까 음악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런 라이브를 하고 안 뽑는 게 말이 안 맞지.
2: 저렇게 절실하단 말이야 하면서 막 목소리 막 출연하는 거예요. 사실 최고점을 주긴 했어요.
0: 몰라 나이제
1: 대체로 저희가
3: 발표해볼까요? 뮤지션 분들도 준비되셨나요? 이달의 헬로루프 첫 번째 팀입니다. 양치기 소년단입니다.

0: 선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받으셨나요?
1: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저희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감격해서 말이 잘 안 나왔는데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0: 김학선님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2: 제가 약간 좀 꼰대여서 관객들 막 일으켜 세우고 같이 노래 따라 부르게 하고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0: 근데 그런 걸 정말 상쇄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보여줬고 들이 그냥 귀에 계속 쏙쏙 들어오고 후렴구가 남을 정도로 좋은 팝을 쓰는 밴드이고 그런 멋진 밴드라고 생각을 해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1: 감사합니다. 관객분도 오늘 최고였고요. 저희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 감사하고요. 미션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 두 번째 팀 발표해보겠습니다. 이달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컴파인드 화이트입니다.

0: 너무 목말라 있었던 무대였거든요. 저희가 애들이 많이 기가 죽어있기도 하고 걱정 속에서 준비를 했던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너무 뜻깊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번에는 전진이님의 선정평 한번 들어볼게요.
2: 멤버들의 표정을 봤는데요. 굉장히 비장하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저 표정은 정말 정말 정말 절실해야만 나올 수 있는 표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펌파인드 화이트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공기가 갈라지게 만드는 그 힘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정말 흘렸어요. 너무 그만큼 좋았고 우리의 음악 진심을 담는 이 일에 뭔가 성공한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0: 이번 주 오면서 든 생각은 일로루키도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않나. 근성을 보여주자.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1: 완전 진지 모드였거든요, 멤버들이. 거의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2: 집에 우환이 있으실 줄 알았다고 저
1: 아, 진짜요? 진짜 어떤 결이었거든요, 저는. 또 전장에 싸우러 가는 그런 약간 전사 같은 마음으로 보여주고 온다. 눈을 불알이 붙었고 올라갔거든요.
3: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두 번째라고 하니까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번 무대에서 그활 연주 자체를 저는 처음 해봐가지고 활 보면 활이 엄청 막 끌고 있어요.
4: 원래 반짝거리던 기타가 활자국으로 전부 다 망가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무대를 위해서.

0: 뭐.
1: 태범이 오늘 무릎 꿇는 거 좋았다. 재민이 오늘 진짜 칼박 미쳤다. 대명이 오늘 활 너무 멋있었다.
2: 근데 만약에 오늘 안 됐으면 다음 달에 진짜 나왔을 거예요?
3: 네,
1: 그럼요. 저희
4: 아까 그 얘기했을 때
5: 9월엔 조금 더 시원하니 그래도 괜찮다.
1: 삼수를 할 뻔했네.
6: 변치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고 싶은 루키.
1: 새로운 것들을 더해가지 않을까요? 다음 무대도 우리답게 조금 새로운 걸 가져가면서 준비해볼 것 같습니다.

0: 진짜 컴파인드 화이트 팬으로서 너무 감동받았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 경식에서는 했는데 어안이 지금까지 공공하고 생각한 전략대로 돼서 다행이었는데요. 전략이 뭐였냐면 이제
2: 그럼 헬로루키를 위해서 러닝도 했습니다.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0: 장난을 한번 칠 거예요. 호응을 막 유도를 하다가 멈춰서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오, 나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그때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1: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너무 좋잖아! 가자!
0: 이렇게 할 거예요? 막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아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다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면서 이제 다 같이

0: 우리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된 것 같다.
1: 저는 제가 드럼을 파이팅 있게 잘 쳐서
2: 우리의 이것 때문이라고 했는데.
1: 아, 그래.
3: 우리의 짬.
4: 사랑해.
2: 넌 멋있어.
4: 너도 멋있어.
2: 나는 기타를 잘 쳐.
4: 너는 베이스를 잘 쳐.
0: 그것만 하지 생각 안
3: 해. 되겠다. 오. 우리는 떠야 하는 루키다. 이번 기회로서 제대로 떠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길 원하는 거죠.
0: 뜨면 하고 싶은 거?
4: 진짜 많이 사고 싶어요.
3: 좋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1: 스튜디오 만들고 싶어요. 롯데 브릴리.
3: 세속적이셔 이분은.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

불. 댕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 몸 건강에 관련된 연관 주제를 하나 만나볼까 합니다. 바로 건강검진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저희가 해마다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뭐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건강검진을 기본적으로 받는 목적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제 이상 신호들을 미리 좀 발견해서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을 해서 뭔가 조치를 미리 함으로써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습니다. 자, 그 목적부터 시작해서 기본 검사들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나 내시경,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장비를 이용한 검사 얘기도 좀 해보고, 이제, 이상소견 같은 것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CT나 MRI 같은 얘기도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치과검사는 따로 떼서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너럴하게 건강검진 관련된 단어들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건강검진을 우리가 미리 받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단어들로 좀 풀어보고 영작을 해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건강검진, 아까 제목에 힐끗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검진이란 말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검사가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테스트란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건강검진 자체는 테스트라고 안 하고요. 그죠? 개별 검사가 테스트죠? 검진은 체크업이라고 합니다. 쉽죠? 자, 두 개의 단어가 붙었으니까 힘은 앞에다 주고요. Checkup, checkup. 그 앞에다가 medical 붙이면 건강검진 가장 무난하게 만들어집니다. Medical checkup, medical checkup. 일단 들어보세요.
1: Medical checkup. Medical checkup.
0: 오케이? Medical checkup.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다음에 단어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을 왜 받는지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위 우리 몸에 뭔가 위험 징후들, 뭐 혈압이 너무 높다든가, 그죠?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든가, 약간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요두 가지만 잘 처리되면 문장 아주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Warning sign. 별거 없습니다. Warning이 뭐예요? 경고하는이죠? Warning sign 하면 경고 신호인데, 즉 우리 몸의 위험 징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Warning sign, warning sign, warning sign. 자, 발음 잘 들어보세요.
1: Warning sign. Warning sign.
0: 이런 것들을 detect, 감지해내는 겁니다. 그건 잠시 후에 영작할 때그 동사 넣어볼게요. 자, 조기에라는 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유가, 이게 병이 일단 생기거나 좀 악화되거나 진행이 돼버리면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인데, 그 조기에 해당하는 단어, 일찍에 해당하는 단어 early에다가요, 친구가 하나 붙어요. early on, early on. 그냥 early는 약간 일찍의 어감밖에 없고요. on이 붙어서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early on. 자, 노란색이 어디 칠해져 있어요? 여기 칠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힘을 걷어줘야 돼요. early on이 아니라 early on, early on. 이렇게요. 조기에 들어보세요.
1: Early on. Early on.
0: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단어들을 갖고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0: 만들어질 것 같아요. 위험 징후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뭘 통해서요? 건강검진을 통해서죠? I get medical checkups every year. 그러면서 뭐 people take medical checkups every year 이렇게 설명하다가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자, 발견이란 요 단어를 뭐 discover란 단어가 순간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감지하다란 뜻의 동사가 또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Detect. Detect. 여러분, 탐정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etective라고 하거든요. 혹은 이제 경찰서의 형사를 Detective라고 하는데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전말을 밝혀내는 사람을 Detectiv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etect, 감지하다. 그렇죠? 그래서 병의 징후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Detect라는 단어입니다.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간단하면서도 너무 좋은 문장이네요. 조기에 몸의 이상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다. 혹은 감지해낼 수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 들어보세요.
1: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0: Medical checkups are very important because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이렇게 그냥 본인이 이 문장을 입에 붙여주면 여기저기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냥 프로그램 붙여볼게요. Medical checkup program. Medical checkup program. 그죠? 프로그램 자체는 뭐 여러 가지 패키지도 있고 뭐 특정 프로그램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Medical checkup program. 들어보세요.
1: Medical checkup program. Medical checkup program.
0: 저도 이제 받아보니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받는다.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여러분 이제 주기는 다 개인적으로 약간 좀 다를 겁니다. 정기적으로 해당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딱 하나에 집중합니다. 몇 번 저희 10분 영어에서도 했었던 표현이에요.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발음 좀 어렵죠? Regular. Regular. 해보세요. 듣고 따라해보세요. Regular. Regular.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일상에서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를 할 때 여러분이 많이 써보셨으면 하는 단어인데 들어볼게요.
1: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0: 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그럼 한 번씩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영어로 뒤로 가는데 영어로 할 땐 이게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once every 2 years. 요거 every가 들어가면 반복의 의미고요. 구간 반복. every 2 years. 요게 구간이 돼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됐습니까? 어순 잘 보세요. once every 2 years. once every 2 years. 강세 누군데? 들어보세요.
1: once every 2 years. once every 2 years.
0: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뭐 예를 들어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on a regular basis를 넣어볼게요.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자, US가 들어가는 의미는 일반화시킬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일반화시킬 때는 복수형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다. 정기적으로 on a regular basis. 쉬워요. 자, 다시 한번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강세 살짝 주시면서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0: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공공병원이나 아니면 뭐 보건소에 가서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사설병원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사설병원을 영어로 큰 병원을 주로 hospital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다가 privately run. 자, 이거 좀 붙여볼게요. 사설이 뭐냐면 privately run, 즉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때 privately run이라고 합니다. privately run hospital. 들어보세요.
1: privately run hospital. privately run hospital.
0: 그렇죠? 본인이 직접 가서 돈 내고 받는 건강검진 있을 수 있고 자, 패키지는 그냥 checkup package, medical 생략을 해봤어요. 자, checkup package. checkup package. 다양한 패키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자, 건강검진 프로그램들도. 들어보세요.
1: checkup package. checkup package.
0: 자, 마지막으로 다양하다, 폭이 넓다, 요 말은 꼭 건강검진에만 쓸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유용해서 여러분께 오늘 추천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이 vary라는 동사입니다. vary, 뭐예요? 다양하다라는 뜻이고 widely, wide는 폭이 넓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폭이 넓다, vary widely, 폭이 상당히 다양하다, 즉 다양한 종류의 건강검진 패키지가 있다. 들어볼게요.
1: vary widely, vary widely.
0: 좋습니다. 자, 문장에 넣어보면 건강검진 패키지들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다. 자, 그러면 주어를 건강검진으로 잡아주고 very widely.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very widely. medical checkup packages 일반화시켜서 붙이고 very widely. 다시 한번 many medical checkup packages very widely 이렇게

0: 자, 들어볼게요.
1: Medical checkup packages vary widely. Medical checkup packages vary widely.
0: 좋습니다. 자, 오늘 일단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단어들과 목적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죠. 자, 위험징후란 단어 아까 나왔었어요. 경고란 단어 들어갔었죠. Warning sign, warning sign. 들어볼게요.
1: Warning sign, warning sign.
0: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봤습니다. On a regular basis. 들어볼게요.
1: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0: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여러 가지 패키지가 다양하다의 의미로 vary widely 꼭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1: Vary widely, vary widely.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 첫 번째 주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들이 정리되면서 끝났고요. 여러분이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 원하시는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Wall versus barrier. Wall versus barrier. 오늘 비유할 단어들은 wall 그리고 barrier입니다.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word first. Wall, okay? 발음은요, 이거는 공 할 때 ball 하고 똑같아요. 볼 아닙니다. ball, 턱이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발음해 볼게요. Wall. Wall, okay? 그리고 L 발음은 혀가 윗천장으로 닿아야 되죠? Wall, okay, very good. Okay, what is the difference? Wall 같은 경우는 집이나 방의 공간을 나누는 벽을 주로 wall라고 하죠. So, the thing that divides rooms in a home or a building or any sort of office, that is called a wall. 그리고 장벽과 같은 그런 구조물들도 다 wall이라고 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The walls have ears. Wall, 담 혹은 벽. Wal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sentence.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그 사진을 그 벽에 걸어줄래? 네, 그래서 방이나 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그런 어떤 공간의 벽은 다 wall라고 표현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네, my mom painted. 우리 엄마는 뭐를 칠하셨어? 뭐를 칠한 거예요? 벽을 핑크색으로 칠한 거예요.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Okay, very good.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 이런 말 있거든요. The walls have ears. The walls have ears. What does this mean? 네, 직역을 하면 그 벽에도 귀가 있어. 그러면 누군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자. The walls have ears. 이런 말도 있습니다. Okay, let's read this out loud. The walls have ears. The walls have ears. 다음은 barrier로 넘어갈게요. 네, barrier 발음은요, 여기서는 R 발음이 많이 나오죠? 네, R 발음 제대로 연습할 수 있겠네요. 네, 첫 번째 음절은 barrier. barrier. 끝까지 R 발음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끝부분에 R가 있으면 항상 힘을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barrier가 아니고요. barrier, barrier. 혀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barrier, barrier. Very good. Okay. barrier 같은 경우는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주로 barrier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장벽도 barrier라고 해요. So, we can use the word barrier when we're talking about dividing rooms, but it is a little bit awkward. It's mo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in the 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We have a language barrier. Barrier, 장벽, 장애물. Barrier, barri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그 경찰은 그 건물 주변에 장벽을 쳤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장벽을 치니까 wall보다 barrier가 적합하겠죠.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so that no one could go in.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그 새로운 제트기는 음속 장벽을 깼어. 네, 음속 장벽은 sound barrier라고 합니다.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have a language barrier. Okay? 나는 영어가 안 되고 저쪽은 영어밖에 못하고 우리에게는 언어의 장벽이 있어. 네, 언어의 장벽도 language barrier라고 합니다. Okay,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e have a language barrier. We have a language barrier. 네,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는 wall. 이거는 담이나 벽을 의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죠. 특히나 집이나 사무실이나 건물 안에서 뭔가 방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벽을 wall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barrier 같은 경우는 장벽이나 장애물을 주로 barrier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들 배웠죠? sound barrier, 그리고 language barrier. 이것들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하나 가져왔죠, 우리가.
1: That's righ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popularity.
0: Popularity. Yes. 인기입니다. 인기. 인기.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번 주에 다섯 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1: Alright.
0: 자, 첫 번째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를 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I experienced popularity in a bad way.
0: 저는 인기를 in a bad way, 안 좋은 쪽으로 경험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1: Okay.
0: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마가리타 씨입니다.
0: 네,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먼저 요약 문장 만나볼까요?
1: 마가리타 씨, 나와주세요.
2: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0: 네, 인기를 경험을 뭐 짧은 시간 했다고 하는데요. 별로 즐겁진 않았다고 합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 So, Margarita said,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0: 네, 마지막 I didn't like it 하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도 되지만 즐겁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I didn't enjoy it.
1: I didn't enjoy it. Wasn't for me.
0: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인터넷에서 이제 인기 있었던 song cover송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원래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고 내가 불러서 그것을 공연하는 것을 커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컨테스트 대회에서 winning, 우승을 한 후에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인기를 약간 맛봤어요. 그런데 즐겁지 않았다고 하네요.
1: Oh, you use that in Korean too. Like 맛봤어.
0: 맛봤다.
1: Oh, 네. I know.
0: 네, 약간 경험.
1: I learned too.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1: All right,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해 볼까요?
1: Let's do it.
2: I started posting videos online around the summer of 2014. Coincidentally, that's when a popular Korean celebrity also held his song cover contest for one of his singles.
1: I started posting videos online around the summer of 2014.
0: I started posting videos online. Post, 어떤 것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게시물을.
1: Post.
0: 그래서 videos online, uploading videos online 해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Publishing videos online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m-hmm. Around the summer of 2014, 2014년 여름부터, 여름쯤부터 인터넷에 비디오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 Mm-hmm. So she says next. Coincidentally, that's when a popular Korean celebrity also held his song cover contest for one of his singles.
0: 네, 우연히.
1: Coincidentally, coincidentally.
0: 우연히, that's when, 그때가 또 어떤 때였냐면, that's when a popular Korean celebrity,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라고 일단 여기서 말했지만, 뒤에 노래 가수라고 나오니까, 유명 가수가 also held his song cover contest for one of his singles. Mm-hmm. 자신의 이제 싱글곡들 중 하나에 대해서 커버 콘테스트를 한 거예요. 제 노래를 불러서 올려주시면 우승자를 뽑겠다 이런 대회인 거죠.
1: Mm-hmm.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s a singer, I was intrigued, and I submitted a cover about 2 weeks before the deadline and went about my day. Even in my wildest dreams, I would not have imagined what happened next. My cover was gaining thousands of views every day.
1: As a singer, I was intrigued and I submitted a cover about 2 weeks before the deadline and went about my day.
0: 네, 먼저 as a singer라고 했는데 가수가 직업은 아니실 거예요.
1: No, 네. She just likes to sing.
0: 그렇죠.
1: It's her hobby.
0: 네, 그래서
1: right?
0: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Yes.
0: 이 사람도 가수인가? 이건 아닙니다. I was
1: intrigued. 네. Intrigued.
0: 흥미를 느꼈고요.
1: Mm-hmm.
0: 그래서 I
1: submitted a cover. To submit.
0: 네, 제출했습니다. Mm-hmm. 제출하다.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a cover. A cover video, right? A song cover video.
1: Yes, a song cover video.
0: 네, 사실은 song cover라는 것과 비디오가 합쳐져 있는데 그냥 이걸 다 생략해버리고 cover라고 하니까 잘못 보면은 덮개나 뭐 책 커버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1: A video of her covering a song.
0: Exactly. About 2 weeks before the deadline, 마감 2주 전쯤에 제 커버송을 제출했고 went about my day. 이런 표현이 있어요.
1: Yeah, you and just went about my day.
0: Yeah, go about your day, go about your yeah, usually
1: business,
0: day. Yeah, business나 day 둘 중에 하나 써 있는데
1: yeah.
0: 그러면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다 원래 자기 할 일을 하다.
1: Yeah, so you just did it quickly and yeah. went about your day,
0: 네.
1: right?
0: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제출하고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죠.
1: Yeah. yeah, you just submitted and then you kind of It's not a big deal.
0: Yeah, she didn't think about it too much.
1: Yeah, when it's not a big deal and you just do it and can go on That's when you use this expression.
0: Go about your day.
1: Yes. She says next, even in my wildest dreams, I would not have imagined what happened next.
0: 그리고 even in my wildest dreams, mm-hmm. wild dream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꿈인데 mm-hmm. 꿈에서조차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에서조차도 I would not have imagined what happened next. What mm-hmm. happened next니까 what would happen next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1: Yeah. It already 일을, happened.
0: 네, 이 일을 꿈에서도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1: Mm-hmm.
0: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1: Yes. She says, my cover was gaining thousands of views every day.
0: 제가 부른 커버송, 그 노래가 gaining, 얻고 있었어요. Thousands of views, 인터넷상의 그 동영상 조회수죠. Every day.
1: Mm-hmm.
0: 매일 수천 건씩 조회가 되고 있었어요.
1: 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People were leaving such positive and encouraging comments all the time. But it all changed when the results were announced. I won! And that was the day when popularity reared its ugly head at me.
1: People were leaving such positive and encouraging comments all the time.
0: 사람들이 leave, 코멘트를 남기는 걸 leave라고 mm-hmm. 하죠. Leaving such positive, 긍정적이고 encouraging, 고무적인, 격려하라고 격려해주는 힘내 이렇게 해주는 잘하고 있어 이기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
1: He's so great.
0: All the time. Mm-hmm.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좋은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었어요.
1: But did it continue that? She says, but it all changed when the results were announced.
0: 그런데 it all changed. 그것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다 바뀌었습니다. When the results were announced.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결과를 이야기할 때부터 결과, 우리말로는 결과들이라고 잘 안 하고 결과라고 그냥 단수형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yeah. 영어에서는 이렇게 results, 결과들처럼 yeah. 많이 이야기합니다.
1: Usually results.
0: Results.
1: Yeah. 네,
0: 그리고
1: What were the results? I won! And that was the day when popularity reared its ugly head at me.
0: 여기에서 좀 굳어진 관용 표현이 하나 쓰이고 yes. 있는데요. 고개를 쳐들다.
1: Rear one's ugly head. To 네. rear its ugly head.
0: 네, 사실 ugly를 안 쓰기도 해요. 안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ugly가 들어가죠. 그래서
1: yeah.
0: rear one's head. Rear one's ugly head. 그냥 rear one's head 자체가 고개를 쳐드는 건데 ugly. 그래서 안 좋은 모습을 그제서야 딱 보여주는 거예요.
1: Yeah. So, you know, maybe something was hidden, but you started to see the bad side of it now. That's when my jealousy reared its ugly head. I couldn't handle it.
0: 네.
1: And I left a bad comment on Margarita's video.
0: You did?
1: No, I didn't.
0: You were one of them?
1: I was not.
0: 그래서 제 결과가 I won. 제가 우승을 한 거예요. And that was the day. 그날 바로 어떤 날이었냐면 when popularity, 인기라는 것이 reared its ugly head. 자신의 ugly head. 못생긴 얼굴이라는, 못생긴 머리라는 거는 여기서는 안 좋은 모습인데
1: yes.
0: 안 좋은 모습을 고개를 치켜들여서 보여준 거죠. 즉, 인기라는 것의 안 좋은 면을 그날 저는 yes. 볼 수 있었습니다.
1: Basically, she started to see the bad side of it.
0: Mm-hmm.
1: Let's yeah. look at the next part.
2: Even though I was getting the same amount of views, maybe even more, and the same amount of comments, they were all negative now. And some of them were even threatening.
1: Even though I was getting the same amount of views,
0: even though 비록 뭐뭐 했지만 I was getting the same amount of views mm-hmm. 같은 양의 조회수를 얻고 있었어요 있었지만 uh-huh. 그런데
1: she says maybe even more and the same amount of comments they were all negative now.
0: 네, 그러니까 우승을 했다고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조회수도 계속 비슷했고 maybe even more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평소보다 mm-hmm. and the same amount of comments 코멘트도 양이 똑같았습니다
1: mm-hmm.
0: 그런데 they were all negative,
1: negative now.
0: now 이제 모두 다 부정적이었대요
1: mm-hmm. and even going beyond negative she says and some of them were even threatening threatening
0: 네 위협적인
1: threatening
0: 위협적인 또는 협박하는 이라는 뜻도 가지고 yeah. 있는데 threat 자체가 위협을 가리키고 threaten, en 하면은 위협하다, 협박하다. Mm-hmm. 그래서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보통 드라마 대사 같은 거에 Are you threatening me?
1: Are you threatening me right now?
0: 네, 이렇게들 많이 말을 하죠.
1: Huh?
0: 그래서 some of them, them이라는 거는
1: the comments.
0: comments. 네, 그 코멘트의 일부는 위협적이기까지도 했습니다.
1: Because they're jealous, girl.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People were accusing me of rigging the results and many other inappropriate things, which was very difficult for the naive, young 18-year-old me to handle. Thankfully, I had the support of my family and friends to pull me through it.
1: People were accusing me of rigging the results and many other inappropriate things.
0: People were accusing me of
1: rigging the results, to rig.
0: 네, 조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rig 하면은. 그래서 this is rigged라든지
1: yeah.
0: this game was rigged라든지 이 경기는 조작된 거였어 라고 말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사람들이 accuse someone of doing something 하면 너 그렇게 했지라고 혐의를 제기하는 거 비난하면서 너 이렇게 했잖아 라고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실제로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 of course. How, 사람, can,
0: 네. how can she?
1: Yeah. Right? She's not 사람, over there.
0: 사람들은 제가 결과를 조작했다고 하면서 또 어떤 말도 했냐면 many other inappropriate things.
1: It's inappropriate things.
0: 네.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한 거예요.
1: Yeah. Things that you know, she didn't want to say. Mm-hmm. Bad things, mm-hmm. right? So next she says, which was very difficult for the naive young 18-year-old.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summer of 이걸 이용해서 만들면 자, 첫 번째 그 가게는 2015년 여름에 문을 열었습니다. The store opened in the summer of 2015 또는 2015. 발음 연습해 보죠.
1: The store opened in the summer of 2015. One more time. The store opened in the summer of 2015.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1999년의 여름은 신나는 시기였습니다. The summer of 1999 was an exciting tim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The summer of 1999 was an exciting time. One last time. The summer of 1999 was an exciting tim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으로 go about one's 뒤에 여러 가지 명사를 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숙제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she didn't worry about it and went about her homework.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1: She didn't worry about it and went about her homework. One more time. She didn't worry about

0: 네, 오늘은 인기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Being popular can be a good and bad thing. Good because you're up there, and bad because some people will attack you. I experienced that already. I was popular for being the kid who plays little kid games. It was in a bad way in other people's eyes, though.
0: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The end says,
0: Being popular, 인기 있는 것은 can be a good and bad thing. Mm-hmm. 좋으면서도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Mm-hmm. Good, 좋은 이유는 because you're up there, 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Mm. 인기가 높다는 거고. And bad, because 안 좋은 이유는 some people will attack you. 어떤 mm-hmm.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할 거기 때문이죠.
1: Of course.
0: I experienced that already. 저는 mm-hmm. 벌써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1: I'm so sorry, Vian. But anyway, Ben says,
0: I was popular for being the kid who plays little kid games. 그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임을 하는 아이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Hmm. 그런데 in other people's eyes,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it was in a bad way. 그 인기 있었다는 게 안 좋은 쪽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읽었을 때 파악, 내용 파악이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For sure.
0: 네, 그렇지만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볼 것은 good and bad aspects
1: good and
0: of
1: bad.
0: being popular.
1: That's
0: 그런
1: right.
0: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1: That's right. Okay,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Unfortunatel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That's right. We will come back.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8.9점.
1: 9점, 9점.
0: 10점, 100점이요.
2: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1: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3: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0: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Okay,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book, Flying High. Ooh, 네, 높이 날아갑니다. So we are learning about the history of planes or flying machines. So let's see what we're going to learn about today. All right, now before we start reading,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he day, shall we? Okay, the first word is airship. Airship, different from the hot air balloon. 비행선이에요. Okay, it is still very big, but it's different. Okay, so I'll tell you how. And the next word is hydrogen. Hydrogen, 수소예요. Okay, and the last word, the third word is disaster. Disaster, 참사. Terrible. Okay. All right.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And let's start reading. 자, 우리 vocabulary 나온 airship 아까 배웠죠? So we're going to look at what an airship is. Let's start reading. Airships. By the 1930s, large airships were carrying passengers on long journeys. People traveled in a cabin that hung below a giant balloon. Unlike hot air balloons, airships were filled with a gas called hydrogen. This gas is much lighter than air, but it also catches fire easily. Balloon, cabin. 아하, 이렇게 생겼군요. 자, airship. 자, airship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봐요. 자, this is our first actually expression of the day. 자, airship은 비행선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자, 여기서 보면은 큰 balloon, 비슷하게 좀 hot air balloon하고 좀 비슷하지만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cabin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객실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에 이제 거기 객실이 있는데 Unlike hot air balloons, airships were filled with a gas called hydrogen. 자, 왜 hot air balloon하고 airship하고 다르냐면요. 여기에서 airships were filled with a gas called hydrogen. And hydrogen is our second word for today. Hydrogen은 우리 갑자기 화학 네,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수소예요, 수소. 그래서 이 수소는 훨씬 더 가볍지만 자,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도.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가볍고 잘 가지만 불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on to the next page. A huge German airship flew passengers between Europe and America. But in 1937, it caught fire and 35 people died. After this disaster, people decided that airships weren't safe. The German airship was three times the size of a jumbo jet. Okay, 자, 여기에서, 아유, 이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게, it was a huge German airship. 독일 비행선인데요. 안타깝게도 1937년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고는 이 disaster이라고 하죠. 이 disaster is our third word for today. 이거는 참사입니다. 그래서 35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Right? So 안타깝게도 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 airship 비행선이었어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Passenger planes. In 1919, the first passenger plane carried people between London and Paris. This was the start of a new age of air travel. People were soon traveling across Europe, America, and Australia by air. In the 1930s, flying boats carried people across the oceans. These planes had floats and could land on water. The first planes were made of wood, but plane makers were soon using metal, which was stronger. The float holds the plane up on the surface of the water. Okay, 자, passenger planes, 승객을 태우는 비행기. 네, 이런 비행기들을 만들어서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쉽게 여행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This was the start of a new age of air travel. 이런 문장이 있는데 A new age가 친구들, age는 뭐 나이 이렇게 뭐 My age, 뭐 I'm 15 years old. What is your age? How old are you?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새 시대라고 보면 돼요. 자, 에이지가 시대예요. 그래서 와 정말 쉽게 뭐 미국에서 유럽으로 뭐 호주 막 이런 여행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친구들 이게 flying boat예요. 자, 친구들 알죠? flying 날아가다. 그리고 배가 날아가요. 오케이. 자, 비행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바다를 갈 때 이런 flying boats도 탔다고 합니다. 자, 나무로 처음에는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it started using metal, 금속, 철로 이제 이 flying boats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게 됐죠. All right, let's continue. In the 1950s, jet planes were invented. These planes were much faster, which made journey times shorter. Air travel became very popular, and today millions of people travel by air. People boarding a plane at a busy airport. 네, 친구들, 이 비행기를 보면은 아, 나도 이런 비행기 탔어. 네, 요새는 우리 많이 흔히 볼 수 있죠. 자, 1950년 때부터 이런 jet planes, 제트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 이런 비행기들은 훨씬 더 빨리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오랫동안 이제 물론 비행기를 탈 수 있겠지만 좀 오래 걸리고 이제 지금은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알죠? 요새 뭐 우리도 쉽게 막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Right? So, that is a passenger plane. Okay, so we'll stop reading here. So, friends, 자, 시간이 갈수록 as time goes on, the planes go faster and faster. 그리고 더 편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여행을 하고. Very interesting.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be back next time. Take care. Bye.
1: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유후.
0: Start of the week.
1: 네.
0: Alright. 자, 월요일은 항상 가정 영어입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 휴일에 좋다 말았던 아빠. 되겠습니다.
1: 왜요?
0: 자, 지금 엄마랑 동생이 외출한 상황이에요.
1: 아.
0: 그래서 집에 지금 뭐 오빠든 뭐 누나든 형이든 이렇게 있는 거예요.
1: 약간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네?
0: 아니 슬기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 네.
0: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인의
1: 그러면...
0: 시간이 주어졌어.
1: 그러면 정말 천국 같을 것 같아요.
0: 천국? 오케이.
1: 네.
0: 자, 오늘 이 다이얼로그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1: 궁금한데요.
0: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오, 마유가 아기인 거예요. 어린 친구예요. 근데
1: 네.
0: 이제 뭐그뭐 오빠가 됐든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right?
1: 얘기를 한 거죠. 상황 보고를 하는
0: 그렇습니다. 아,
1: 거죠.
0: 상황
1: 네, 그쵸,
0: 보고입니다.
1: 그쵸.
0: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미션이 굉장히 짧은데 이래요.
1: 강렬하군요.
0: 10분 있다가요.
1: 어?
0: 자, 근데 10분 있다가가 어떤 의미에서 10분 있다가인지는 내용을 봐야 돼요.
1: 딱 봐도 뭔가 커밍 순한다는 얘기
0: 커밍
1: 같은데? 예.
0: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요.
1: 저는 이거 좀100% 맞는 저 편이거든요.
0: 깜짝 놀랐습니다. Alright,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이 엄마랑 아기가 없는 그 빈집의 공허함을 한번 만끽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1: House?
2: Why is it so quiet? No noise.
1: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2: Mom, Mayu.
1: Mom, bring Mayu.
2: Bring Mayu.
1: Go to shopping mall.
2: Oh, took Mayu to the shopping mall.
1: Yeah.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Come back house?
2: Home, yeah.
1: Come back home. 한 10분 있다가요. 10분 있다가.
2: Why?
1: After 10 minutes.
2: Oh, 10 minutes?
1: Yes.
2: Oh, just 10 minutes left.
1: Yeah, we have no much time.
2: Oh,
1: Yeah.
2: I like it being quiet.
0: 네. 오늘 왠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1: 빨리 보고
0: 내용입니다.
1: 싶어요.
0: 그렇습니다. 내용을 즐기면서 영어 흡수하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4: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4: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집이 오늘 왜 이리 조용하니? 이거는
1: 오.
0: 아빠가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1: 그쵸?
0: 전화로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백그라운드 소리가 들릴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게 뭔가 조용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1: 맞아요.
0: 있습니다.
1: Why is the house so today?
0: 자, why가 뭐예요?
1: 왜 집이 이렇게 너무
0: 아하.
1: 조용하니 오늘?
0: 아.
1: 예. 그러면 여기에 조용하다.
0: 뭔가 형용사가 빠졌어요.
1: 그쵸. 우리가 또 조용히 할때 be quiet 쓰니까 저는 이거 quiet 한번 큐. 그다음에 you. Quiet.
0: Okay. Alright. Quiet. Quiet.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1: 확신은 없어요.
0: Well, 나쁘지 않아요,
1: 네.
0: 지금. Okay, so why is a house so quiet today? 정답? 맞습니다.
1: 오.
0: 자, 이거 약간, 이거 맞나, 맞나? 아닌가? 이런 이유가 이게 T하고 E 마지막을 바꾸기만 해도 다른 뜻이었죠?
1: 맞아요.
0: Quite 이러면 꽤나란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So quiet 이렇게 해주고요. 너무 quiet 하지 마세요.
1: 네.
0: U의 강세를 좀 찍어서 읽을 때 거기 강세 주면요. ot보다도 at에 가깝게 오히려 발음이 될 겁니다. So
1: 과이.
0: 약간 quiet, quiet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강세를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1: 네.
0: Alright, 자, 여기 지금 조용한 게 나온 김에
1: 예.
0: 만약에 목소리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시끄러워? 뭔가 시끄러워라고 할 때, 우리, L로 시작하는 거.
1: N 아니에요?
0: L.
1: L, love.
0: 왜요? 갑자기, love.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1: Loud는요.
0: loud. 맞습니다.
1: 근데 이거는요.
0: 소리가 큰도 되고요.
1: Noisy 이건
0: 맞아요.
1: 뭐죠?
0: 그것도 가능해요.
1: 아, 이것도
0: 이거는 좀
1: 돼요?
0: 잡음이 심한의 느낌,
1: 아,
0: noisy라는 느낌인데요. 보통, 시끄러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잘
1: 예,
0: 어울려요.
1: loud.
0: loud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의문사 또 나왔어요. 최근에 의문사 은근히 나왔죠. 그죠?
1: 네.
0: 오늘은 뭐였죠?
1: Why?
0: why. 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이유.
0: 이유.
1: 그쵸.
0: 왜?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right? 얘를 빼면, Is the house so quiet today? 좀 어색하긴 하지만
1: 네.
0: 오늘 집이 조용하니? 여기 상황에서 이상해요.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도대체 조용한 거 알겠는데 왜 그렇게 조용하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Right? So, why 뒤에 질문 어순 이어주는 거 까보겠습니다. 아마 왕초보 영어를 보고 이렇게 의문사를 넣어서 하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는 와, 그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되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1: 보람 많이 되실 거예요.
0: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왜 울고 있어? 너 왜 울고 있니?
1: Why are you crying?
0: 그렇죠. Hey, why are you crying? 친구가 울고 있는
1: 거예요. Crying이군요.
0: 그렇죠. 진행형이니까.
1: 네.
0: 자, how about this? 너 왜 나한테 문자했어? 자, 문자하는 건 방법이 많은데요.
1: 네.
0: 단순하게 텍스트라는 걸 동사로 써도 돼요.
1: 네.
0: 그리고 사실 메시지도 동사로 써도 됩니다. 텍스트 한번 해볼게요. 너 왜 나한테 문자했어? 과거죠.
1: Why did you? 맞아요?
0: 네.
1: Why did you text me?
0: 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Why did you? 그래서 Why did you text me? Why did you message me? Right? Why did you send me a message? 이런 것들 다 가는 겁니다. Okay. So, right. 너 뭐다? 필요하구나. 너 나한테 텍스트했어. 이런 느낌.
1: 용돈 필요해?
0: 그렇죠.
1: 이렇게 넘어가죠.
0: Righ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are you crying?
1: Why are you crying?
0: Why did you text me?
1: Why did you text me?
0: 본문 읽어볼게요. He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1: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0: 자, 이때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상황 보고해주는 그죠? 마유가 이제 다른 동생이겠죠, 그죠?
1: 그렇죠. 네. Mom finally 드디어 took Mayu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To the 쇼핑몰. 쇼핑몰이 이제 예전에 우리 많이 이제 해서 저도 반복됐기 때문에 학습이 됐습니다.
0: 네.
1: To the mall 할게요.
0: 오케이.
1: 네.
0: M-A-L-L 쇼핑을 그냥 빼버렸네요. 오케이. 자, 맞는지 볼게요. Mom finally took Mayu where?
1: To the mall. Yes.
0: That's right. 자, 이것은 원래는 뭐라고요?
1: 쇼핑몰.
0: 쇼핑몰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1: mall.
0: I went to the mall 이런 식으로 mall 쓰게 됩니다. 대신에 mall보다는 A-L-L 혹은 A-L 스펠링은 이 모양이 벌려져야 돼요. 그래서 R에 더 가까워요.
1: 네.
0: So 한번 try 해볼게요. Mall. Mall.
1: Mall. Mall.
0: 네. 근데 한국에서도 몰이라고 그냥 하나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1: 맞아요.
0: 나 어제 몰 갔어 이렇게.
1: 근데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0: 살짝,
1: 요즘에 그래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0: 오케이. 근데 해외에서는 뭐 둘 다 된다는
1: 네.
0: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보세요. I finally,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take 누구? to 어떤 장소 하게 되면
1: 네.
0: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테이크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1: 네.
0: 데려가는 겁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물건이 될 때는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So take someone to 어디 하면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가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를 데려가세요. 병원으로. 자, 그를 데려가세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Take him.
0: him. 자,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자, 그래서 take him to the hospital. 빨리 데려가라.
1: 긴급 상황이네요.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평소문을 해볼게요. 방금은 명령으로 쓴 거죠. 나의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날 데려갔다 그 동물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의 엄마는 나를 데려갔어.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To the zoo. My mom took me to the zoo.
1: Yes.
0: 막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Okay. So take의 과거형은 took이구나 알아줘야
1: 네.
0: 되겠고 명령어도 가능, 평소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 Yes.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1: Take him to the hospital.
0: My mom took me to the zoo.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네, 이런 거는 사실 이번에 뭐 어린이날에 무슨 날에 뭐 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셨다라든가 저 어디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누가 너 공항에 데려다 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죠, 그죠.
0: 너무나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take라는 동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잠잤을 때 아빠가 약간 이런 거요. 잠깐 몇 시에 돌아오는데?
1: 돌아오기 전에 할 게 있나 봐요.
0: 아, 네. 한숨이라도 자고 싶어요.
1: 그렇죠. 네. 네. Wait, wait. What time are they? 몇 시에 그들이 돌아오냐?
0: 돌아오는 게 뭐죠? 돌아오는.
1: 돌아오는 거는 지금 비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0: 돌아오다.
1: Coming back 해야겠다.
0: 어? Come back 아니라고요?
1: 왠지 여기 동사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동사를 두 개 쓰면 안 돼요. 예. 네. 자, 이렇게 오, 한번 해볼까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보신 분들은 나 뭔지 알겠다 하시는 네. 분들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그렇죠, 뭔가 작전이에요.
1: 네네네.
0: 정답 맞습니다.
1: Yes.
0: Coming back, ing 썼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오다라고 얘기를 할 때 come back, right? Back이라고 하는 게 도로, 그리고 come은 오다이니까요.
1: 네.
0: 돌아오다가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come back 대신에 조금 더 격식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돌아오다.
1: 아, 그래요?
0: 돌아가다. 둘 다 되는 그
1: come back
0: 힌트 드릴까요?
1: 아 return
0: 영화에서
1: 예
0: 힌트 주기도 전에
1: 그러네요. 와 제가 이제 촉이 남달라졌어요.
0: 오케이 자 return
1: yes.
0: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격식이긴 해요. Okay, so come back 자 여기 잠깐 볼게요.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에서 여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What time 몇 시
0: 몇 시
1: 네
0: right 볼 게 하나 있습니다. What time이라는 게 있고요.
1: 네.
0: 그리고 when이라는 게 있어요.
1: 이거
0: 몇 시라고 했고요. when은 뭐죠, 우리?
1: 언제.

0: 몇 시? 언제? 아마 조금 guess를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1: 그러게요.
0: 차이가 조금 있죠. What time은 정확하게 몇 시라는 개념이에요.
1: 정확한 대답을 요구할 때.
0: 시간.
1: 시간.
0: Right. But when은 언제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날짜, 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더
1: 아,
0: 포괄적이죠. 그렇기
1: 그러네요.
0: 때문에 when을 써서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맥락이 확실하다면. 하지만
1: 네.
0: when으로 잘못 물어보면 시간을 난 알고 싶은데 날짜로 말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So 몇 시에 그들이 돌아와? 아, 그러니까 몇 시에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1: 네.
0: 근데 언제 그들은 돌아와? 이러면 요일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수도
1: 그렇죠.
0: 있다는 거예요.
1: 에.
0: So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어서 쉬운 장점도 있지만은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죠.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what time으로 오늘은 써보겠습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쭉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1: 오케이.
0: 몇 시에 뭐뭐뭐뭐이니?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가볼게요. 일어나는 거 wake up 말고 뭐 있었죠? 무슨 up?
1: Get up.
0: get up. 너몇 시에 일어났어? 아, 이거 너무 많이 쓰죠? 너
1: 그쵸.
0: 몇 시에 일어났니?
1: What time 일어났니요? What time did you get up?
0: That's it. What
1: Oh.
0: time did you get up? What
1: What time
0: time
1: did
0: did
1: you
0: you
1: get
0: get up
1: up?
0: this morning?
1: 네.
0: Right? How about this? 진행형 해볼게요.
1: 네.
0: 아, 진행형 아니라 비동사 ing.
1: 오케이.
0: 뭐뭐 해 이런 느낌. 너몇 시에 떠나? 너 떠난다며? 너몇 시에 떠나? 팩트만 궁금한 거예요.
1: What time are you leaving?
0: That's it. What time are you leaving?
1: Yes.
0: Alright? 너의 계획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정해진 걸 나한테 정보만
1: 그
0: 줘라는
1: 전에 밥
0: 느낌.
1: 차려주고 싶어가지고.
0: 하?
1: 예, 그 전에,
0: 아,
1: 떠나기 전에
0: 어.
1: 밥 차려줘야 돼요.
0: Sweet, sweet.
1: 예.
0: Alright. 자, 여기서 비동사 ing 또 나왔잖아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걱정된 미래 사실.
1: 네.
0: 사실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그게 들어갔죠?
1: 오.
0: 비동사
1: ING.
0: 보세요. 몇 시에 그들은 돌아오고 있어? 말이 되나요?
1: 아니죠.
0: 안 되죠? 정해진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걸 물어보는 것처럼 아빠가 몇 시에 돌아오니? 엄마가 말했을 것 같은데. 이런
1: 그쵸.
0: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1: 예.
0: So 이게 계속 쌓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up?
1: What time did you get up?
0: What time are you leaving?
1: What time are you leaving?
0: 자, 이번에는요. 약간, 긴장한 느낌?
1: 응?
0: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Check this out. 10분 있다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됐다? 이러는 거죠.
1: 그쵸.
0: 지금,
1: 좋다 말았다.
0: 아, 이미
1: 예.
0: 지금 뭐, 전화 온 거예요.
1: 그쵸. BING가 여기 또 나오는군요.
0: Oh, yeah.
1: They are coming back in 10, 10분이니까 minutes. S까지.
0: Okay.
1: 네.
0: Very, very good. So, oh, they're coming back. 이건 뭐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또.
1: 그쵸.
0: Right? 돌아와요. They're coming back. 언제? In 10 minutes. 정답? 맞습니다. 와, 비동사 이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예문까지 하면
1: 그러게요.
0: 세 개예요.
1: 네.
0: 여러분, 느낌 조금 더 오나요? 그들은 오고 있어요. 10분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So, 10분 있다 돌아와요. 팩트예요.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계획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정해졌다고요.
1: 네.
0: 이런 느낌. So, minutes는 당연히
1: 분.
0: 분을 얘기를 하겠죠. 스펠링을 여러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줄여서 참고로 min까지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1: 예.
0: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In 10 minu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in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1: 안쪽이요.
0: 아니니까 아, in 10 minutes 그러면 한 7분, 6분쯤 올 수도 있겠구나.
1: 그쵸, 10분 안에니까.
0: 이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할때
1: 네.
0: in 얼만큼 뭐10 minutes 뭐 3 days or 5 hours in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채우고 딱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in 10 minutes는 10분 딱 채우고 온다. 뭐
1: 네.
0: 10분 1초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근데
1: 예.
0: 그 전에 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1: 어.
0: 오케이.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10분 내에 들어온다는 걸 확실히 얘기할 때는 오히려 within을 써요.
1: Within.
0: Within or maybe in less than.
1: Yes.
0: Less than이 뭐뭐보다 덜이기 때문에요. In less than 뭐 언제 얼마
1: 아, less than.
0: or within 이걸 쓰면 확실하게 뭐 6분, 7분일 수 있으나
1: 네.
0: in 10 minutes는 이거는 10분 전에는 오진 않는 느낌. Alright?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거 I'll see you in 30 minutes. 이런 말 많이 쓰죠?
1: 예.
0: 슬기 씨, I'll see you in 30 minutes.
1: 10분 있다 만나자.
0: 30 minutes.
1: 아,
0: 30분 있다
1: 30분
0: 만나자.
1: 있다 만나자.
0: 그러면 지금 1시면은 몇 시에 볼 거예요? 올 거예요, 여기?
1: 1:30.
0: 1:30에 오겠죠?
1: 예.

0: 그런데 제가 아니 I'll see you in 30 minutes라고 했는데 왜 130에 나왔어요? 이러면 황당하겠죠, 그렇죠?
1: 그쵸.
0: 내 스스로 말하면서 헷갈린 거죠, 그렇죠? In
1: 아.
0: 30 minutes라고 하는 거, 어? 그 in이라고 나는 쓰는 거니까 뭐한 10분에 나가도 즐길 수 있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면
1: 아,
0: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You know what I mean?
1: 그렇죠.
0: So
1: 예.
0: in 쓰면 그만큼 채운다.
1: 예.
0: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있잖아요. 있다가라는 말을 더 썼어요. 뭐 30분 있다가 만나, 뭐 3시간 있다가 만나. 채우는 거죠. 가봅니다. 1시간 있다가는 영어로 뭐다?
1: In a hour.
0: All hour?
1: In an hour.
0: In an hour?
1: Yes.
0: 6개월 있다가는요?
1: In 6 months.
0: There you go. 가보게요. 나너 볼게. 오케이. 1시간 있다가. 1시간 있다 보자. I will. 이러면서.
1: I'll see you in an hour.
0: I'll see you in an hour. 이러면 정확히 1시간 있다 나타나시면 됩니다.
1: Yes.
0: 약속에서.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 그리고
1: 네.
0: 비동사 ing까지 섞어 봅니다.
1: 예.
0: 우리 돌아와. 6개월 있다가. 정해진 거야. 우리 돌아와.
1: 아우.
0: 6개월 있다가.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Exactly.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 Yes.
0: 이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어. 2개월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채워야 돼요.
1: 무조건 6개월은 채우고 그 뒤.
0: Exactly.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네. 아, 참고로 이 months 오랜만에 나온 김에요.
1: 네.
0: Months하고 S를 붙이면 발음이 엄청 헷갈릴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1: 맞아요.
0: TH는 흔히 말해서 뭐 번데기 발음, whatever, right?
1: 네.
0: So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S가 나오니까 months 뭐 어떻게 해야 되지?
1: 저도 이거 할때꽤애
0: 네.
1: 먹어요.
0: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요, 이거는 원래 정말 빠르게 하면 원어민들은 실제로 지키기는 해요.
1: 네.
0: 하지만 워낙 빠르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것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months.
1: 어떻게 그렇게 해요?
0: 그러나
1: 네.
0: 워낙 빠르게 연음 처리가 되면은요 거의 ㄷ에 가까워집니다. 마치 TS처럼요.
1: 아.
0: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막 months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1: 네.
0: months 하셔도
1: Months.
0: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네.
0: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 will see in
0: See
1: you.
0: you.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Alright, 두 번째.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Alright, 자, 이거는 그들은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Alright, 그러니까 아빠 좋아할 필요가 없네요. 이런
1: 네.
0: 느낌. 자, 갈게요.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깔끔하게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두 번째 미션은요. 10분 있다가요.
1: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이 부분은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생략된 케이스입니다.
1: 네.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2: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2: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Yes, 직접 입으로 영작해 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자, 첫 번째는 take 목적어 to 어떤 장소입니다.
1: 네.
0: 데려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입영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1: 맞아요.
0: 안 돼요, 안 돼요.
1: 왜냐면
0: 네.
1: 틀리면 누가 혼내지도 않는데
0: 그럼요.
1: 약간의

0: 어떤 그런 자존심? Something like that.
1: 의미 없습니다.
0: 맞아요.
1: 소리를 내봐야 그게 또 뇌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0: 음흠.
1: 꼭 소리내 주세요.
0: 네.
1: 자, 갑니다. 그를 병원에 데려가세요. 그 병원이라고 해야 해요.
0: 네. Take him to the hospital.
1: 그죠? Hey, take him to the hospital. 영화에서도 나오는 또 대사이기도 하죠. 그죠? 자,
0: 네.
1: how about this?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날 동물원에 데려가셨어.
0: My mom took me to the zoo.
1: 그죠? 과거형이니까 took me가 맞겠죠.
0: Yes.
1: 세 번째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그냥 몰이라고 해도 돼요. 엄마가 마침내 마유를 데려갔는데 그 몰로 데려갔다.
0: Mom finally took Maya to the mall.
1: Alright. 둘이 약간 짠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0: 예.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My mom took me to the zoo.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자, 다음 볼게요. 인 시간 기간 얼마 있다. 그만큼 꽉 채우고 느껴주면서 소리 내서 가보겠습니다.
0: 네.
1: 한 시간 있다가 보자. 나한 시간 있다가 너볼 거야.
0: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ll see you in an hour. 약속 시간에 맞춰주고 좀 응용 가능하겠죠. 그쵸?
0: 네.
1: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정해진 사실로 해볼게요.
0: BING.
1: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0: Oh, yeah,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1: 그죠?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in을 연습하다 보면 비동사 ing가 자동으로 연습이 될 거고요. 반대로
0: 맞아요.
1: 또 이거 연습하다 보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0: 인을
1: 됩니다.
0: 계속 따라 붙이게 되겠네요.
1: 그래서요, 여러분들, 핵심 패턴이나 표현들이 두개 이상 들어가 있는 문장은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하나를 하면서 나머지 이게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 저는 사실 그런 예문을 만들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스터디 메이트를 구하라고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0: 네.
1: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서로 문장을 만들어 보고 한번 교환해 보세요.
0: 네.
1: Right?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10분 있다가 와요. 이것도 팩트로 해볼까요? 그들은
0: 예.
1: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0: They are coming back
1: 10분 있다가.
0: in 10 minutes.
1: In 10 minut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안에도 올수 있다 하면 in less than or within을 쓰시면 돼요.
0: 네.
1: 같이 읽어볼게요. I will see you in an hour.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잘하셨습니다.
0: 네.
1: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3: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3: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4: 해결!
5: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0: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5: Oh,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They are coming back in 10 minutes.
5: 10 minutes?
0: Yes.
5: Well, that's quick.
1: Great job, you guys.
0: 네.
1: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나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wait for my
1: 그렇죠.
0: birthday.
1: Can't wait for 명사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기.
0: 네.
1: 이용해서 지금 이거 영작해 주세요.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그들이 몇 시에 도착했죠?
0: 어호,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1: 네.
0: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자, 항상 뭔가를 이렇게 영작을 해봐라라고 한다고 해서 한 문장 만드는 거는 택도 없습니다. 적어도
0: 네.
1: 다섯 개, 열 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도전해 주세요.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아, 한 주가 밝았어요.
1: 맞아요.
0: 주말에 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1: 주말에 공부를 뭐 살짝 들춰는 봤어요.
0: 아, 들춰봤어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뒤집은 거 아니죠?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1: 정답이에요.
0: 네. 오케이. 자, 오늘은요. 가정영어 중에 제목이요. 휴지 절약 정신이 너무 강한 엄마라고 해서
1: 제 얘기인가요?
0: 예. 저번에도 한번 너 전화기 어디 두고 왔구나 할 때도 그렇고
1: 네네네.
0: 진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1: 저는 휴지 진짜 많이 안 써요.
0: 아껴 쓰세요?
1: 네. 휴지 저는 딱 세 장이요.
0: 아, 세 장.
1: 예. 세 장.
0: 정확하게 개수가 세 장이, 정해져 있군요.
1: 네, 세 장이 딱 맞아요.
0: 아, 딱 맞군요. 예. 그래서 오늘 휴지를 거의 다 쓴 상황인데 실제로 뭐 몇 칸 관련해서 나옵니다.
1: 어, 그래요?
0: 네. 오. 자, 미션 일단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1: 네.
0: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강력하고요.
1: 맞아요.
0: 자, 미션 2는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어? 한 칸이면 더 강력하신
1: 여기 좀
0: 분이네요.
1: 하드한데요. 네,
0: 그렇죠.
1: 하드코어인데요.
0: 아, 지금 세 칸도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1: 손에 묻을 수 있는데요.
0: 한 칸일
1: 예.
0: 뿐이 있습니다. 자, 이거 과연 영어로 가능할지.
1: 그러게요. 이게,
0: 일단은 휴지의 한 칸도 영어도 알아야 되고요.
1: 네.
0: 한 번에 몇 개, 이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1: 그러게요. 좀 생소한데.
0: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휴지를 다 써서 그 최후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Let's go!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Running?
2: No, no, no.
1: Toilet?
2: You know toilet paper, the tissue?
1: Tissue?
2: Nearly all gone.
1: Gone.
2: Nearly.
1: Paper? Nothing.
2: Nearly
1: Nearly?
2: nothing.
1: Really?
2: Really.
1: Really nothing.
2: Really nearly.
1: Nearly?
2: Nearly all gone.
1: Who is nearly?
2: Running out. No toilet
1: No
2: paper.
1: toilet paper? Really?
2: Almost.
1: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2: Huh?
1: 엄마가 toilet paper so expensive, so 아껴, save paper.
2: Save.
1: Yeah, I told you.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2: Huh?
1: 한 번에, once, only one paper.
2: One
1: One tissue.
2: square?
1: 그렇지.
2: Oh.
1: One.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에?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Disaster?
2: Disaster, like terrible,
1: Terrible?
2: horrible. You want to see it?
1: 괜찮아. It's okay.
2: It's okay?
1: It's okay. Wash your hands. So clean. Once, one tissue, okay?

0: 네.
1: 아우, 쉽지
0: 아니,
1: 않네요.
0: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요. 와, 내가 이걸 영어로 몰랐다고? 할 정도로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생활 표현들이 많이
1: 그
0: 나옵니다.
1: 일상의 영어인데,
0: 네.
1: 이게, 오, 이렇게 내가 떠오르지 않다니. 예, 뭐 이랬어요, 저도
0: 그렇죠.
1: 사실.
0: 실제로 뭐 화장실에서 휴지가 모자라고 이런 거 다루는 건 우리 EBS 왕초보 영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1: 엄마 휴지! 이러면 되지
0: 어허.
1: 않아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1: 아,
0: 디테일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1: 좋습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3: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엄마, 우리 휴지 다 써가요. 아, 몇개안 남은 거예요.
1: Oh, 네네네. Mom, we are running out of. Running out이 뭔가 달리다가 뭔가 막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뭐
0: 오,
1: 그런 느낌인데요?
0: 맞아요.
1: 그죠? 그래서 다 써간다. 이것도 다 돼간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뭐가 휴지가. 여기 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화장실 휴지는 롤로 돼 있잖아요. 롤.
0: 네.
1: 예. 그래서 롤 티슈.
0: 롤
1: 예.
0: 티슈.
1: 티슈.
0: 네.
1: 예.
0: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we are running out of roll tissue. 그게 아니라 들어봤을 거예요.
1: 뭐예요? 아, toilet
0: 토일렛
1: paper.
0: 페이퍼 되겠습니다.
1: 아,
0: toilet이 뭐였죠?
1: 화장실이요.
0: 그렇죠. 페이퍼는 종이인 거고요.
1: 네.
0: 자, 그래서 화장실 종이, 그게 바로 휴지, toilet paper가 되겠습니다. 자,
1: 아,
0: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뭘 흘리든, right?
1: 네.
0: 화장실에서 쓰든,
1: 네.
0: 얼굴에 뭔가 화장을 할때 뭔가를 하든, 다 휴지로도 해결 가능하고,
1: 다 휴지예요.
0: 많이들, 휴지 있어? 휴지 있어? 휴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완전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휴지,
1: 예?
0: 이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다른 곳에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쓰지만, 좀 구분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리고 이 티슈라고 하는 거, 우리는 티슈, 뭐 하면 또 티슈 달라 이러잖아요. 이거 원래 뭐에 쓰는 것 같아요? 뭐에 쓰죠, 우리?
1: 화장.
0: 맞아요.
1: 화장.
0: 티슈는
1: 네.
0: 보통 이렇게 뽑아서 화장과 관련돼 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할때 티슈를 쓰게 됩니다.
1: 예.
0: 냅킨은 뭐예요?
1: 식사.
0: 그렇죠. So 얘는 식사할 때 쓰는 그 냅킨, 네모 모양으로
1: 네.
0: 접혀 있는 거. 이세 개를 구분을 하는데 영어에서, 아,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 예.
0: 구분해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아 휴지죠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1: 그죠.
0: 근데 영어에서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뭐 어디 뭐 밥을 먹다가 뭐 여기 묻었든 떨어뜨렸든 해가지고 했을 때 뭔가 냅킨으로 닦거나 아니면 뭐 티슈로 얼굴을 닦던가 이런 게 아니라 토일렛 페이퍼 주세요 이래버리면 아 화장실 가려나 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 오케이, 자, 다 써버리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습니다.
1: 네.
0: 바로 run out. 근데 무엇을 다 쓰는지는 뒤에 of something을 이제 쓰면 돼요.
1: 네.
0: 슬기 씨처럼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정말 너무 달려서 아웃이 됐다, 힘들어서 이렇게 됐다, 결국 내
1: 맞아요.
0: 힘이 없어졌다
1: 네.
0: 생각해도 되고요. run이 실제로 물이 흐른다라고 할 때도 run 써요. 흘러서 아웃이 됐다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대로 가져도 좋습니다. So something이 run out 한다는 거에다 of를 붙여볼게요. So, run out of something은 뭔가를 다 써버리다. 근데 진행형으로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1: 네.
0: 우리 다 써가고 있어요. Run이 out이 되고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닳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휘발유 있죠?
1: 네.
0: 자동차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1: 예.
0: 그냥 gas라고 쓰시면 돼요. gas.
1: Gas.
0: 어떡하지? 우리 gas가 거의 다 바닥났어. 주유소 없나? 주유소 없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를 일단은 주어로 잡는 거예요.
1: We.
0: We, 그리고 진행형으로 닳고 있다.
1: We are running
0: We are
1: out
0: running out. 그 다음에
1: of
0: gas가
1: gas.
0: gas. That's it. Oh no, we are running out of gas.
1: 오.
0: 사실은 이렇게도 되고, 이거는 뭐 지금 안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gas를 주어로 삼을 수도 있어요. gas is running out.
1: 아.
0: gas가 run out 하고 있다. 혹은 그걸 겪는 사람을 주어로 쓸 경우에는 of를 붙이는 거예요. So we
1: 네.
0: are running out of gas. 자, how about this? 이번엔 주어를 나로 잡아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계속 뭐 슬기 씨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1: 네.
0: 이제 점점 인내가
1: 바닥에 났죠.
0: 바닥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나 지금 참을성 한계가 왔어. 이런 거 있죠.
1: 네.
0: 자, 참을성, 인내가 영어로 뭐죠?
1: Patience예요.
0: Patience. 그러면 네. 나 인내가 다 닳고 있어. 한마디로 나 이제 인내심 나 끝까지 왔어.
1: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0: 그렇죠. I'm running out of patience. 오. 이거는 거의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으로 쭉쭉 나올 정도로 오.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더 이상 나 못 참겠어. 못 기다리겠어.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We are running out of gas.
1: We are running out of gas.
0: Mm-hmm.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1: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0: 네. 그리고 진행형으로 오늘은 쓰긴 했지만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다라고 해서 단순형으로 써도 됩니다. 과거형 run의 과거 뭐예요?
1: Ran.
0: Ran이죠?
1: 네.
0: 그럼 그 ran을 써서 우린 돈을 다 썼어. 바닥이 났어. 과거형으로?
1: We are running.
0: 아, 과거형으로?
1: We ran out of money.
0: 그렇죠. We ran out of money.
1: 아.
0: 이러면은 돈을 과거에 다 쓴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사실 run out of something이 완전히 바닥난 느낌. 근데 진행형으로 쓰면 그러고 있다예요. 네. 완전히 닳진 않았어도.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아, 그러니? 이러면 참 좋은데요.
1: 네. 보통 엄마 그렇지 않죠.
0: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1: 그렇죠.
0: 네.
1: 아유,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보통 요 톤이죠.
0: 와서보 형이 너무 좋은 게요. 예. 슬기 씨가 완벽하게 그거를 재현해줘요.
1: 모든 상황에 뭐 제가 엄마 톤은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아하. 다른 역할들도 다 가능합니다. 아,
0: 최적화돼 있어요.
1: 예, 그럼요. 네. I told you. 나 너한테 말했지. To use. 사용하라고 아껴서. 아껴서.
0: 자. 참고로 아껴서는 제가 의역을 해놓은 거고요.
1: 그래요?
0: 힌트를 드릴게요.
1: 네.
0: 직역으로 덜.
1: 덜?
0: 덜입니다. 더 적게.
1: 아, use less군요. 오, 큰 힌트가 됐습니다.
0: L-E-S-S 맞나요?
1: 네.
0: Okay, so I told you to use less. 정답? 맞습니다. 오. 뭐의 반대예요, less가?
1: More.
0: 그렇죠. More는 더 많이, 네. 하지만 less는 더 적게가 네.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특히나 이제 집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네. 이제 아이들에게 내가 뭐 하라고 했지.
1: 그쵸.
0: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거 있죠.
1: 맞아요.
0: 저 tell의 과거형 told를 써서 I told you to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잖아.
1: 네.
0: 물론 이제 좀 화를 내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하는 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 네.
0: So I told you to do something. 그리고 참고로 원어민들은 여기에 flat, so real 비슷하게 발음을 내기도 해요.
1: 아.
0: 빠르게 하려고 I told you to do something.
1: 네.
0: Told you. 이거는 told 여러분들 you. 옵션입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숙제하라고 했지. 내가 너에게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그죠? Hey,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What are you doing? 이런 느낌. 자, how about this? 오, 요거 약간 트릭이 있는데요.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 그랬잖아. 나 지금 집중하잖아.
1: I told you to be quiet.
0: Oh, nice. 자,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네. 이거죠. Quiet은 형용사니까 혼자 못 써요. 그쵸? So 비동사랑 함께 써서 I told you to be
1: quiet.
0: You know?
1: 네.
0: So, 얘도 사실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내가 말했잖아. 뭘 말했어요? 이거 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뭐라고요? 이거 하라고.
1: Quiet.
0: Yes? Mm-hmm. Okay.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I told you to be quiet.
1: I told you to be quiet.
0: Alright. 자, 여기서 응용을 해볼 텐데요. 이거 틀리는 거 저는 아예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1: 네.
0: 틀려도 돼요. 내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고 했지는 일단 뭐예요? 내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 그랬잖아. 일단 그거.
1: I told you to eat that.
0: Eat that. 뭐 eat it 이런
1: eat
0: 식으로.
1: It.
0: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뭐 내 거야 그거 이러면서.
1: I told you not to eat. Eat.
0: Eat. Eat. 뭐예요? 그거 거기서.
1: 에이.
0: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할 때는요. To 앞에 얘만 넣어주시면 돼요. So. I told you to로 처음에 연습 100번 하세요.
1: 네.
0: 그 다음에 이걸 넣으세요.
1: I told you not to.
0: I told you not to eat it.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참고로 사실은 I told you까지만 이렇게 단독

0: to use less.
1: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2: 어허.
1: 한 칸 세요.
2: 그쵸.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칸인데요, 이게.
1: 한 칸?
2: 칸이 비어져 있네요. 빈 칸에 칸이 비어져 있어요. 네. is enough. 그게 충분해.
1: 어, enough는 알 것 같고.
2: 네네. 한 번에 한 칸이면,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칸에 들어가는 말이어야 되는데. 네.
1: 와, 이거는 사실, 영어 잘하는 약간 고급 영어 하시는 분들도 네. 막상 오히려 알아야 되는 이거 모릅니다. 진짜예요.
2: 와, 이거 근데 떠오르질 않는데요. 혹시 이거 들으면 알만한 단어인가요?
1: 완전 알아요.
2: 그래요?
1: 왜냐면은, 자, 우리가 그 토일렛 페이퍼 한 칸은 네. 무슨 모양이에요?
2: 정사각형! 아, 그러면은 스퀘어. 예. 잠깐만요.
1: 아니, 힌트를 드렸는데도.
2: 알아요. 스퀘어. 맞추면은
1: U죠? 중간에?
2: U예요.
1: 오케이. Okay.
2: Square.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2: 우후!
1: Alright, so 정사각형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휴지 한 칸을 부를 때도 이렇게 자주 활용을 합니다. Square.
2: 네.
1: 대신에 여기 된소리가 좀 날 거예요. 오케이? Okay? So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2: 네.
1: Square가 아니라 Square처럼 비슷하게 날 겁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Square. Square.
2: Square. Square.
1: Al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 번에 하나의 스퀘어씩.
2: 네.
1: 벌써 패턴이 좀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자, 얘만 비워두는 거예요. One 뭐뭐 at a time.
2: 네.
1: At a time이 한 번에라는 뜻이에요.
2: 오케이,
1: 그래서 한 번에 한 무엇씩이라고 하려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명사만.
2: 네.
1: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한 챕터씩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 오늘 막 10개씩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한 번에 한 챕터씩만 공부해. 자, 그러면 나눠볼 거예요. 한 챕터를 공부해. 그럼 뭐라 그래요?
2: Study one chapter.
1: 그죠? 한 번에?
2: At a time.
1: That's it. Study one chapter at a time. How about this? 제가 막 뭔가를 먹고 있는데
2: 네.
1: 막 여러 조각을 한 번에 먹고 있는 거예요.
2: 아유.
1: 이랬을 때 자, 한 번에 한 피스를 먹어. 한 피스를 먹어라.
2: Eat one piece at a time.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One piece at a time. 저한테는 이게 불가능해요.
2: 그쵸.
1: 뭐가 됐든 간에.
2: 예.
1: 자, alright, so, 요 정도로 나누면 되겠죠?
2: 네.
1: 네, 낭독해 볼게요. Study one chapter at a time.
2: Study one chapter at a time.
1: Hey, eat one piece at a time.
2: Eat one piece at a time.
1: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2: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대답입니다.
2: 뭐라고 하실까요?
1: 참사를 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아는 거예요.
2: 그렇죠.
1: 괜히 그렇게 했다가 뭔가 이렇게 홀이 생길 수도
2: 정말
1: 있고.
2: 정말 대참사예요.
1: 그렇습니다.
2: 네네. 자, you don't want to see 보고 너는
1: 뭐예요?
2: 당신은 보고 싶지 않죠.
1: 않죠.
2: 않다.
1: 예. 뭐를요?
2: 뭐를요? 참사.
1: 아.
2: Do you? 그쵸? 네. 그럼 여기 참사에 해당하는 참사가 사고잖아요. 예. 근데 accident를 쓰기엔 on이 아닌데.
1: 참사 재앙. 이거는 사실 영화 중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앙 영화 같은 거.
2: 네.
1: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영어 이 단어를 아시더라고요.
2: 뒤로 시작하죠.
1: Yeah, I think you know.
2: 좀, 예, 많이 놀라시는 눈치인데, 근데 제가 정확히 몰라요. Disaster 뭐 이런 건데, 예.
1: Mom 계속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2: 예, 그냥 막
1: 이러면
2: 썼어요.
1: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2: 근데 들어는 봤어요, 저도.
1: Okay, alright, okay. Very close.
2: 그래요?
1: Okay.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2: Mm-hmm.
1: Okay. Yes.
2: 아~
1: 그냥 A, E 아니고요. 그냥 A만 쓰면 됩니다.
2: 그러네요?
1: 그래도 칭찬해요.
2: 아~
1: 너무 잘했어요. 자, disaster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나 참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진짜 무슨 뭐 홍수가 나고 뭐 큰 이런 일이 아니어도요.
2: 네.
1: 친구들끼리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를 할 때 와, 그거 완전 참사였어, 참사. 어느 큰 일이었던 것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don't가 나와서 부정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렇죠? So, want to 동사 원형은 진짜 기본 패턴입니다. 네. 뭔가를 하고 싶다,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지, 이거는 명사를 원하는

0: 하다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want 명사고요. 행동하고 싶을 때는 want to 동사 원형. 네. Right? So for example, listen to 이런 거 들어봤죠?
1: 네.
0: 뭔가를 듣는 거예요. 자, 나 음악 듣고 싶다. 나 음악 듣고 싶어. 기본이지만 해주세요.
1: 네, I want to hear music.
0: Listen to.
1: I want to listen to music.
0: 그치? I want to listen to music.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얘처럼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Right? 네. 자,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해. 이사 나가는 거 뭐죠?
1: Move out.
0: Yes. 근데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1: She doesn't want to move out.
0: 좋아요. 아. She doesn't want to move out. She는 3인칭 단수니까 doesn't가 맞겠죠, obviously. 네. So, just like this. 이 want to 동사 원형이 이건 너무 basic인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병작 어려워요. 원하는 거 나왔죠?
1: 네.
0: 과거형도 쓸 수 있어야 되죠. Wanted to.
1: 그쵸.
0: 질문형도 Do you want to도 써야 되고 Did you want to도 써야 되고 해볼 게 너무 많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I want to listen to music.
1: I want to listen to music.
0: She doesn't want to move out.
1: She doesn't want to move out.
0: All right. 자, 보세요. 오늘은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부정문이죠?
1: 네.
0: 질문도 아니고 그냥 부정문이에요. 평소문의 부정문. Right?
1: 그래요?
0: 근데 저 뒤에 뭐라고 돼 있죠?
1: Do you?
0: Do you? 자, 이렇게 써버리면 부정문을 쓰고 나서 상대방한테 말할 때 뭐뭐 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do you? 뒤에를 올려버리면
1: 네.
0: 상대방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 So, 엄마, disaster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이렇게. 자, 하나만 해볼게요. 이건 하나만.
1: 네. Right?
0: 너 제키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맞잖아.
1: 아.
0: 맞지? 확인해 보는 느낌.
1: 네. You don't like Jackie.
0: Do you? 이러죠. You don't like Jackie. Do you? 설마 그런 거 아니지? 이러면서 걔는 뭐 다른 뭐 애인이 있어. 막 이런 something like that 얘기를 하면서
1: 그죠.
0: 확인을 하는 느낌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그래서?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이 do you 이거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부가에서 의문하는 거.
0: 그렇습니다. 에.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다 부가 의문문 막 이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1: 맞아요.
0: 문장을 더 많이 써서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래서 저도 이게 그냥 부가 의문문 이렇게만 알고 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거죠.
0: 근데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문법은 중요해요. 전 세계인들이 배우는 거고 유행을 한 번도 탄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뭐가 조금 아쉬운 거냐면 그 문법 용어 있죠. 이거는 이런 형식의 뭐 어쩌고 이거에 너무 집착하게 돼서 그래요.
1: 맞아요.
0: 그것만 아니라면 문법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1: 좀 더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네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use less.
0: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2: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3: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Ne, 입으로 문장을 만드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뼈대 패턴이에요.
1: 네.
0: 알아두셔야 돼요. I told you to do something.
1: Yes.
0: 내가 뭐 하라고 말했

0: 했지. 가보겠습니다. 연기도 해주세요.
1: 네.
0: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자, 난 너에게 말했어.
1: I told you
0: 덜 쓰라고.
1: to use less.
0: 그렇죠. I told you to use less. 두 번째.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be quiet.
0: 그렇죠. I told you to be quiet.
1: Mm-hmm.
0: 하나 더요. 내가 숙제하라고 했잖아.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그죠?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오케이? Okay? 나중에는 여러분들 막 다양한 거다 가능해요.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 제가 뭘 하길 원해요? I'm sorry. Did you tell me to do something? 나뭐 하라고 말을 하셨나요? 이게
1: 네.
0: 질문형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I didn't tell you to do something. 하라고 말안 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되겠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be quiet.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One 뭐뭐 at a time.
1: Yes.
0: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아, 한 번에 한 조각씩 먹어. 자, 한 조각을 먹어라.
1: Eat one piece
0: 한 번에.
1: at a time.
0: That's right. Eat one piece at
1: At a
0: a
1: time.
0: time. 자, 한 과, 챕터죠, 그쵸?
1: 네.
0: 한 번에 한 과씩을 공부해라.
1: Study one chapter at a time.
0: That's right. 세 번째요. 한 칸이 뭐라고요?
1: 한 칸, one
0: Oh,
1: square.
0: 그죠, one square. So,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Alright,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Alr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at one piece at a time. Study one chapter at a time.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1: Yes.
0: 이거는 나눠서 하는 것보다 at a time 같은 경우에는 좀한 번에 빨리 하는 연습을 좀더 추천드려요.
1: 네.
0: 오케이, 좋습니다.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3: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4: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Oh,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4: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It's gonna be a disaster. One square?
1: No. One square at a time.
4: No!
1: try it. One square.
0: 아, 그레이트 잡. 아니,
1: 와.
0: 한줄 시작부터 이렇게 잘하기게요.
1: 그러니까요. 진짜
0: 너무
1: 대단하세요.
0: 좋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난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heart sank when I missed the bus.
0: 오, 좀긴 문장이었네요.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여러분들. One 명사 at a time.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 그러니까
1: 오.
0: 확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니까 아 뭔가 영어로 시작한다. 꼭 영어로 외국 가서 대화를 해야만 한다보다는 내 스스로 이게 약간 취미 같은 거
1: 그렇죠. 몸에 배워야
0: 즐거움, 네,
1: 돼요.
0: 그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맥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건강 조심하세요, 혹은 몸 조심하세요, 혹은 뭐 조심하세요 라고 해서 어떤 것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핵심 패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뭘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be careful 하고 나서 of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무엇을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이 돼서요. 그것에 조심할 것을 넣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좀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핵심 문장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그럴 때 be careful of 무엇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 be careful of 무엇, 조심할 것, 어떻게 또 패턴 문장이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조심해 라고 했을 때 그쵸? 일단 명령문으로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바로 be 형용사로 얘기를 해요. be qui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조심해, 아, 혹은 조용히 해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럼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be careful 이라는 명령문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조심해, be careful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전치사 이거 넣어주세요. 바로 전치사 of를 넣으세요. be careful of 무엇 해서 그 무엇 자리에 조심할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be careful of 무엇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조심할 것 자리에 다양한 무엇을 넣어가지고 어떤 것을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주의해라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럼 건강, 바로 health를 넣으세요. Be careful of your health.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건강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your health. 한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your health. 건강 조심해. 라고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자조심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야, 어디 나가서 자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차는? 그쵸? 차들이기 때문에요. Be careful of car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차들 조심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Be careful of cars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Be careful of cars 한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cars 그래서 차 조심하세요 라고 Be careful of cars로 또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을요, stranger 혹은 strange peopl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 careful of strangers 혹은 여기처럼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0: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혹은 strangers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rs.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계단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단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step이나 stair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 careful of the step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여러분이 이제 계단들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계단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Be careful of steps.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eps. 라고 해서 계단 조심하십시오. 라는 문장. Be careful of the steps로 연습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조심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Be careful, be careful.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Be careful of 무엇을 가지고 뭐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Be careful of your health. Be careful of your health. Be careful of cars. Be careful of cars.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Be careful of the steps. Be careful of the step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문장을 길게 살을 한번 붙여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계단 조심하세요라는 표현으로 Be careful of the steps라고 배워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쵸? Be careful of 무엇으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를 할 때는 앞에 please를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please는, 그쵸? 여러분, 제발이라는 의미보다는, 그쵸? 제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에 붙이면 공손한 의미로 여러분이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Be careful of the steps, please. 혹은 Please be careful of the steps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좀 어떤 것을 좀 조심 좀 해요 라고 여러분이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우리 같이 뭐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Let's를 쓰죠. 그래서 우리 계단 좀 조심 좀 해요. 올라갈 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Let's be careful of the steps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조심하도록 해요. 라고 여러분이 제안을 할 때는요. Let's be careful of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Let's be careful of the steps. 한 번만 더. 시작. Let's be careful of the steps. 혹은 여러분이 이제 공손하게 얘기를 할 때는, 그쵸? Be careful of the steps, please. 혹은 please be careful of the steps. 요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차 조심하세요 라는 거를 be careful of cars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차 조심하는 거 잊지 마렴. 항상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don't forge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be caref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문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라고 해서 어떤 것을 조심하는 걸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 Don't forget to be careful. 가지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be careful, watch out. 이런 식으로 조심하세요. 라고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Be careful of 무엇으로 그 조심할 것을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에너지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딱 한 문장 안으로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요.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만큼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습관으로 만드시라는 의미에서 반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he first step we're going to take is wha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필요하다면 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회의를 그렇게 잡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요. 만일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꽤 유용하거든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f necessary. 물론 이거는요. If it is necessary. 이거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면 뭐 중간에 it is는 없어도 문맥이 뜻이 바로 다 통하니까 이렇게 줄여서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문을 만들어 볼지. Ready?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엔 시간을 정해. 아니면 뭐 치즈를 더 넣어도 되고 요리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그럼 구하라고. 맨 마지막에 남은 음식 그거 냉동시키면 되잖아. 필요하다면.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되게 간단하죠? 왜냐하면 뒤에 앞에 나왔던 필요하다면을 앞에 딱 쓰고 되고 나머지 거는 뒤에 나오는 것만 연결하시면 되니까. 자,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 그러면 시간을 정하단 뭐죠? 시간은 the time,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래서 set the time 앞에 if necessary. If necessary, set the time. 그 다음에 뒤에 for the meeting. I mean for the staff meeting. I mean for the premiere. 영화 시사회 시간을 정하라고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응용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치즈를 추가해 요리를 할 때. 그렇죠. 뭐 파스타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치즈가 들어간 요리. 라자냐도 있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추가하다 뭐예요? 추가하다. add, add예요. 그래서 if necessary add cheese. 더 많은 치즈라고 쓰고 싶으시면 add more cheese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라고. 자, 구하다라고 할 때 물론 get이란 단어 써도 되지만요. 고용하다는 단어가 뭐 있어요? hire. 그래서 if necessary hire more people. hire more people. 자,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남은 음식을 냉동시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밥을 미리 해놨을 때 조금씩, 그렇죠? 나눠가지고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시키면은 먹기 편하듯이요. 그죠? 자, 그래서 if necessary 뒤에 얼리다는 단어가 뭔가요? freeze. 이거죠. 그죠? 그래서 freeze the leftovers. 그래서 바로 뒤에 left over. 뒤에 남겨진 것. 보통 s가 붙으면

남은 음식을 leftovers라고 이런 형태로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머릿속에 남은 음식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가볼까요?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set the time. 자, 필요하다면 치즈를 추가하라고.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add more cheese. More 빼셔도 되고요. 여기처럼 필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봐. 자,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hire more people. 됐죠? 필요하다면 남은 음식을 얼리라고 냉동시켜라고 할 때는요, 그죠? 자,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Freeze the leftover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Freeze the leftovers. 어렵지 않죠? 자, 이걸 갖고 다시 한번 살짝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2. 필요하다면 다른 회의를 바로 잡아. 영어로 뭐라 할까요? 아까 나왔던 if necessary, 그죠? If necessary. 됐고요. 다른 회의를 잡아. 잡다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개최하다는 뜻의 단어 hold도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setup입니다. setup, S-E-T-T고 U-P, 그렇죠? Set up another meeting, set up another meeting. 또 다른 회의를 그냥 바로 잡아. 바로가 영어로 뭐죠? As soon as possible. 물론 right away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걸 줄여서 기니까 ASAP 이렇게 얘기합니다. ASAP, 아시겠죠? If necessary, set up another meeting ASAP. 잘못 보고 아싸 이거 아싸 아니고요. 예, ASAP처럼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ASAP 아니면 as soon as possible 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그렇게 읽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요. 필요하면 내 라자냐에 치즈를 더 추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라자냐라고 한거 보니까 상대편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He's making some kind of lasagna, right? His own, with his own recipe. 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그렇죠? 예. Add more cheese. 더 추가하는 거죠. 어디 어디에다가? 그러면 to가 나와야 됩니다. To your lasagna. Lasagna. L-A-S-A-G-N-A-S. 발음은요. Lasagna처럼 발음돼요. Italian, 그렇죠? Italian 음식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Italian 음식은 층층이 만들어집니다. 치즈, 채소,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뭐 다른 또 고기, 다시 치즈, 파스타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만든 그게 라자냐예요. If necessary, add more cheese to your lasagna. 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시간제 근무자들을 더 고용해요. If necessary, hire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단어를 한번더 가르쳐 드리려고 써봤습니다. recruit 한 단어 써보세요. recruit more part-timers. 그렇죠? 그래서 part-timers가 시간제 근무자들, 알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full-timers 하면은 바로 정규 근무자들 이야기하고요. 정규직 근무자들. 좋습니다. 오늘 나왔던 표현들 중에서 다 부담되시면 이거 두 번만 반복해 보세요.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필요하다면 또 다른 회의를 하루 그냥 잡아버려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B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알았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일 테고요. 자, 뭐라고 합니까? If necessary, set up another meeting ASAP. 그렇죠? 아니면 as soon as possible, 아니면 ASAP.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다 말씀하실 수 있고요. 했더니 알았어, yep 하면서 그죠? If, 그렇죠? Need it 해서 if it is needed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If needed,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ebse.co.kr. 친구들하고 나눠서도 보시고요. 가족들과도 한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0: 고!
1: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오늘부터 8차례에 걸쳐서 우리 몸의 통증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통증은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가 목이든 허리든 무릎이든 그 통증을 만드는 건요, 결국 여러분들의 매일의 자세와 습관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몸의 가장 위,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차례로 내려가면서 통증의 원인과 일상에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목통증, 그 중에서도 일자목과 거북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세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고개가 이렇게 화면 쪽으로 쭉 나와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머리는요, 원래 볼링공 하나의 무게 약 5k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고개가 우리 어깨 위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2, 3cm만 앞으로 이렇게 빠지셔도요, 목이 견뎌야 되는 무게가 12에서 15kg까지 늘어나요. 마치 어린 아이를 목에 태우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우리가 모니터를 이렇게 들어보는 사이에 우리 목은 이 무게를 계속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단순히 이게 목만 아픈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치하면요, 목 디스크, 그리고 우리가 긴장성 두통, 그래서 뒤통수까지 찌릿찌릿하면서 눈도 아픈 그런 통증을 느끼시잖아요. 게다가 심해지면요, 어깨나 팔, 날개뼈 사이로 찌릿찌릿하게 방사통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주로 이런 통증이 있으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염증은 병원에서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염증을 만든 원인, 즉 잘못된 자세, 그리고 약해진 근육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운동이 바로 이 원인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흔히 막 이렇게 목을 꺾고 돌리고 막 이런 운동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동작이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처방하는 재활 기법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운동을 따라 하시다가 팔이 저리다, 어지럽다,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해진다 하시면 즉시 동작을 멈추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동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 신경이 지나가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이 자꾸 긴장을 하게 되면 밑에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우리가 통증이 생기는 거라서 그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주사를 할 때 이 근육을 찾아서 신경 주위에 주사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충분히 그 근육을 이완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연히 이렇게 뭐 목 밑에, 머리 밑에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숙여보시면 가장 튀어나오는 목뼈가 있어요, 뒤쪽에. 거기서 요 귀 뒤에 우리 볼록 튀어나온 부분, 유양돌기라고 그러는데요. 이 둘을 연결했을 때의 절반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기 절반이면 여기 정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찾아서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꾹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찌릿하신 분들도 있고 통증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살짝 받쳐주듯이 이렇게 쭉 눌러주시고 그 상태에서 살짝 밑으로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숙이시는 게 아니라 이 귀 라인에서 살짝 턱을 밑으로 당기셨다가 살짝 여기 위를 올리는 거야. 목은 여러분들 굽히고 펴고 막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 여기 선에서 축에서만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느낌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지점을 찾으셔서 눌러주신 상태에서 꽉 눌러줘서 아래에서 위로 눌러주신 상태에서 밑으로 갔다가 그다음 위로 살짝 또 올라갑니다. 동작은 내려갔을 때 한 5초 정도, 그리고 올라갔을 때 5초 정도 그렇게 유지를 좀 해주신 상태에서 9번에서 10번 정도를 반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뒤통수가 주로 조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만졌을 때 아주 딱딱하게 아프실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기가 잘 풀리고 특히 거북목 있을 때 이 근육이 짧아져서 이 자세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가 풀리면 자세도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스트레칭은 우리 어깨 주위의 근육들을 풀어주는 건데요. 어깨와 목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 근육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디스크 환자분들이나 L자목 환자분들이 통증이 오면 이 어깨 부위가 아프신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목덜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바로 이 어깨와 목을 연결시켜주는 승모근이나 견갑거근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굳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을 풀어주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스트레칭은 굉장히 자세가 중요합니다. 막 꺾는다고 스트레칭이 되는 게 아니라 고정점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목을 이쪽으로 넘기는 승모근을 스트레칭한다 그러시면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고정점은 이쪽 어깨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어깨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살짝 넘어간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면 스트레칭이 되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얘는 밑으로 조금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육의 텐션, 긴장감을 좀 느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옆으로 기울여주셔서 상부 승모근을 조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신 상태로 한 20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견갑거근은요. 우리 날개뼈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안쪽 꼭지점에서 우리 목으로 가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역할이 이렇게 돌려서 숙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마찬가지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요. 이쪽 어깨가 고정점이 되고 이 상태에서는 코를 20도 정도 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 머리를 밑으로 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뒷근육, 견갑거근 부위가 이렇게 살짝 뻐근한 느낌이 있거든요. 얘도 무리하게 이렇게 막 숙이는 게 아니라 살짝 얘와 내 코가 약간 멀어지는 느낌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방법으로 20초 정도를 실제로 좀 유지해 주셨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과도하게 이렇게 고개를 꺾게 되면 오히려 디스크나 관절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살짝 늘어나는 텐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점을 잘 두시고 살짝만 움직여주셔도 충분히 잘 이완이 되니까 이렇게 주위에서 한번 동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고정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견갑거근. 고개를 살짝 돌려주시고 턱을 당기면서 아래로.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 동작은 광배근 스트레칭입니다. 우리 굽은 등을 만들고 거북목을 만드는 주요한 근육이죠. 자, 자세는 쉽습니다, 여러분. 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 자세를 시작할 텐데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발 쪽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상체를 쭉 앞으로 숙여서 쭉 팔 앞으로 뻗어주면서 우리 머리 귀 높이를 어깨까지 쭉 이렇게 팔 있는 높이까지 쭉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는 더 뒤로 간다. 그리고 팔은 더 쭉 앞으로 간다는 느낌에서 쭉 내 등이 일직선으로 펴진 상태로 한 20초 정도 유지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동작을 잘못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등을 굽은 경우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날개뼈는 최대한 밑으로 조금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팔을 뻗어주신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무릎을 꿇는 자세가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식탁 테이블 위에다가 팔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아까 한 동작처럼 앞으로 쭉 뻗어서 정말 우리 귀가 어깨 높이 정도 내려갈 정도까지만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서 식탁에서 앉아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동작은 우리가 네발 기기 자세에서 턱을 당기는 운동인데요. 이거는 왜 중요한 운동이냐? 우리가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똑바로 잡아주려면 목의 심부 굴곡근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인지를 못하지만 엎드려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깨 높이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당겨서 뒤로 돌아오게 동작을 해야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 앞에 이 일자목을 개선시켜주는 심부굴곡근을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네발기기 자세, 손은 어깨 밑에, 그다음에 무릎은 골반 밑에 해가지고 네발기기 자세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동작을 해보세요 이러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날개뼈 사이사이가 꺼지고 우리 목 귀가 어깨보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으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일단 밀어주시고 그다음에 배에도 힘을 주셔서 배꼽을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덜어서 뒷목이 길어진 느낌으로 쭉 올리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유지해서 내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된다. 코가 최대한 바닥에서 멀리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올려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두턱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뒷목이 길어지고 앞목에도 주름이 생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 20초 정도 유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내가 이 동작이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릎을 붙여주시고요, 이 턱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코어의 전신 활성화가 되면서 내목앞 근육까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유지하는 식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이 굳거나 아니면 어깨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골반이 뒤로 빠지거나 하면 안 되고 몸통 전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셔서 동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작은요, 한 10초 정도 유지하는 거를 5번 정도. 잘 된다 그러면 20초까지 늘리셔도 됩니다. 자, 이번 동작은요, 우리 네발기기에서 Y레이즈 동작을 해볼 건데요. 우리 뒤쪽에 있는 승모근의 하부 승모근을 활성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이 근육이 잘 잡혀야지 날개뼈의 위치가 잡히고, 그 다음에 말린 어깨가 펴지는 건데요. 자, 네발기기 자세, 아까 말씀드렸죠? 손은 어깨 밑에, 무릎은 골반 밑에 딱 위치를 해주시고, 처지지 않게 날개뼈 사이를 우리가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시고 귀와 어깨 높이를 맞춰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한 손만 먼저 이렇게 들어보실 거예요. 자, 그 상태가 돼서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게 지탱하고 있는 모든 손과 발에 집중을 좀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귀까지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면서 올라가시면 안 돼요. 날개뼈가 그리고 이렇게 엎어진 채로 이렇게 동작을 해서도 안 돼요. 앞쪽 가슴이 열리도록 날개뼈를 들어주시고 승모근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약간 아래로 당긴 상태에서 으쓱하지 않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운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잘 따라해 보셨나요? 오늘 배운 건딱두 가지입니다. 앞쪽 굳은 근육은 풀고, 뒤쪽에서 받치는 근육은 깨우고. 그래서 요두 가지를 하루에 한 세트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들의 목이 제자리로 가면서 바른 자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깨 통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